0: 되찾는다. 수호자들은 우주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힘이 담긴 에너지잼을 비밀의 장소에 숨긴 채 호련히 자취를 감춘다.
1: 어둠이 찾아오면 다시 돌아오겠다.
0: 그리고 오랜 전설이 잊힌 지금 에너지잼을 손에 넣어 우주를 지배하려는 사악한 기운이 꿈틀대기 시작하는데.
2: 오랜 전설과의 만남. 오랜만에 남산 놀이터에서 노니까 정말 재밌다.
3: 맞아, 시간 가는 줄 몰랐어.
4: 조금만 더 놀자. 10분만, 아니 딱 5분만.
2: 안 돼, 하나 누나가 걱정한다고. 어? 로기가 어디 갔지? 아, 로기가 없어졌어. 로기! 로기!
4: 유령 등장이요.
2: 이 목소린 로기?
3: 뭐야, 놀랐잖아.
4: 방금 타요 표정 봤어?
2: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3: 맞아, 이번 장난이 심했어.
4: 내가 뭘? 어? 어? 어?
2: 뭐지? 산불은 아닌 것 같은데.
4: 가서 확인해보자.
2: 어? 로기!
3: 어, 로기 돌아와!
2: 목말려, 내가 빨리 데리고 올게. 로기!
4: 어, 이럴 때 카티브를 찍어야 하는 건데.
2: 로기 돌아와! 이러다 하나 누나한테 다 혼난다고.

0: 대체 뭐지?
1: 가까이 가서 보자.
0: 안 돼, 로기.
2: 무서우면 넌 안 와도 돼.
0: 나도 안 무섭거든. 같이 가.
3: 포코?
4: 어? 늦은 시간에 여기는 어쩐 일이니?
1: 이상한 빛이 보이길래 따라왔어요.
0: 바로 저 앞이요.
5: 빛이라고? 무슨 빛?
0: 어? 어? 어디 갔지?
1: 좀 전까지 엄청 밝은 빛기둥이 있었는데.
6: 아, 우리가 야간 공사를 하느라 쓴 조명을 본 모양이구나.
7: 별거 아니니까 이제 내려가자.
8: 자, 빨리빨리.
0: 왜 안 오는 거야?
9: 아, 저기.
10: 얘들아!
0: 어? 어떻게 같이 와요?
11: 공사를 마치고 내려가는 길에 우연히 만났지.
0: 그랬구나.
9: 그런데 그 빛은 뭐였어?
0: 공사장 조명이었대.
1: 분명 조명은 아닌데. 마치 외계인들이 보내는 신호같이 생긴.
8: 맞다. 내일 중장비 더 오픈식엔 다들 올 거지?
6: 초대형 포크레인과 새로운 장비들도 볼 수 있으니 꼭 구경하러 와.
0: 와,
9: 꼭 갈게요.
0: 기다려.
7: 그러려면 얼른 가서 자야지. 어서 내려가자.
0: 네. 난 일찍 가서 배 앞에서 볼 거야.
9: 나도.
0: 안 돼!
12: 큰일 날 뻔했잖아!
13: 그나저나, 닉스님은 언제 깨어나시는 거지?
12: 에너지가 다 회복되려면 아직이야.
13: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에너지잼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내가 가서 찾아올 수도 없고.
12: 우리가 찾아온다고? 안 될 게 뭐 있어? 한번 해보자.
13: 뭐라고?
12: 닉스님도 깨어나시면 칭찬하실걸. 그쵸, 닉스님?
13: 그럼 부대장 정도는 지켜주시려나?
12: 당연한 거 아니야. 자, 출동이다.
0: 버스 타요. 도착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4: 고마워 타요.
15: 타요.
0: 아, 얘들아,
16: 운행은 끝났어?
0: 응. 다들 중장비 타워 오픈식에 갈 거지?
9: 당연하지.
1: 난 못 가. 어? 가봐야 할 데가 있거든.
0: 어디 가려고?
1: 어제 남산에서 본 이상한 빛 말이야. 아무래도 수상해.
0: 그건 공사장 조명이었다잖아.
1: 헥! 명탐정의 눈을 속일 순 없지. 좀 더 조사해봐야겠어. 같이 갈래?
0: 아, 나는...
1: 누가 겁쟁이 아니랄까봐.
0: 겁쟁이 아니거든. 같이 가면 되잖아.
9: 얘들아!
17: 어두워서 안 보여.
18: 빨리 보고 싶은데.
16: 언제 시작하지?
9: 저기 봐.

0: 맥스! 축하해!
1: 새로운 중장비 타워 정말 멋진데?
2: 고마워!
3: 얘들아, 타이와 로기는 어디 있니?
4: 남산에 갔어요.
3: 어? 거긴 왜?
4: 어제 본 빛이 이상하다고 더 조사해본대요.
3: 뭐?
5: 이런...
6: 당장 가봐야겠어.
4: 선생님, 이거 봐요. 봉봉 힘세죠? 봉봉 커서 중장비 될래요.
7: 그래.
8: 분명 이 근처였는데. 지금은 왜 아무것도 없지?
4: 그것 봐, 공사장 조명이라니까. 빨리 돌아가자.
8: 아휴, 그럴 리가 없는데. 에? 이게 무슨 소리야?
4: 아까부터 참았다니.
8: 이거.

0: 어떻게 됐어? 괜찮아?
1: 이제 조용해졌어. 휴.

난 누구니?

0: 사라진 번개 에너지를 찾아라.
1: 울죽은 비밀 아지트에 도착했어. 멋진 번개맨이 될 수 있게 도와줘. 번개 파워. 첫 번째 미션, 번개 에너지를 모아 우주선을 작동시켜라. 번개 우주선 타고 우주로 슝슝. 미션 성공. 두 번째 미션, 체력을 키워라. 뛰고 그리고 신나게 놀면 힘이 쑥쑥 솟아날 거야. 번개 파워 충전.
2: 미션 성공. 번개맨 체험관에서 번개 대원이 되어보자. 번개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오. 듬직한 이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두른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총사 슬랩밴드 8사. 자,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총사.

0: 나는 대체 내가 무슨 짓을?
1: 뭐?
0: 거기서!
1: 블루카, 괜찮아?
0: 걱정 마춘. 이 정도쯤은 평소랑 다를 거 없어. 괜찮아.
2: 내 눈은 못 속인다네. 준?
1: 알겠어. 나이트 그리폰, 4번 아들을 따라가 줄 수 있을까?
3: 어려운 일은 아니시지.
1: 우린 블루컵을 치료하러 갈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알려줘.
3: 분부대로.
4: 미안하네, 블루컵. 난 마취 전문이라 메가 앰블러처럼 빠르게 회복하도록 도와줄 수는 없겠다.
0: 신경 쓰지 마, 블러드윙. 덕분에 편해졌어. 다 끝나고 준의 메탈브라스 안에 있으면 괜찮아.
5: 상처는 가능한 대로 봉합시켰어. 변신이나 합체엔 지장 없을 거야.
0: 매번 고마워요, 애들.
5: 너 요즘 자주 다치는 것 같다. 내가 다 걱정이야. 준도 생각해야지.
6: 이제 알겠나? 사바나 내 흉폭함을. 가만 냅두면 한 놈 더 강입니다.
7: 그렇게 단정 지을 순 없을 것 같다.
6: 응?
7: 블루캅을 공격했을 때 사바나드가 어딘가 이상해 보였어. 마치 무언가에 겁을 먹은 것처럼 보였거든.
0: 여긴 어디지? 난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지?
8: 죽음을 몰고 다니는 모아이들지의 고린내는 모두를 네가 짓밟았다.
0: 아니야, 난
8: 와이드 가을 옷의 피를 영원히 뒤집어 쓸 것이다.
0: 아니야, 아니라고!
6: 겁을 먹어? 그만아! 하는 눈에 뵈는 게 없는 놈이라! 네가 착각하고겠지!
9: 그건 모르는 일이지. 진실에도 여러 관점에 있는 너.
0: 글로버!
1: 지각이다!
9: 좋은 아침이야, 준.
1: 에? 어, 글로버?
9: 그 표정 한번 사납기는. 네가 타키온의 딸이구나.
6: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9: 얘기 많이 들었어. 너 진짜 타키온이랑 붕어빵이구나.
6: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엄마는 진짜 멋있는 와일드 카드보 천사다. 메탈 카드보 친구 따위 있을 리가 없다.
9: 난 대륙을 넘나드는 떠돌이 모험가거든. 메탈이니 와일드니 골치 아픈 문제는 관심 없고, 내가 와일드 카드봇의 영역을 모험할 때 네 엄마를 만났지.
0: 설마 혼자서 말인가?
9: 뭐 그때 그랬지.
10: 메탈 카드봇 지금 배짱이 도둑한 녀석이고
11: 타큐원한테 인정받을 만하구만. 그 줄무늬도 멋지고 말이야.
6: 냥! 그럴 리가.
9: 타큐원이랑은 밤마다 수다를 떨어댔지.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타큐원이 이런 말을 하더군. 뭐? 전설의 파괴신을 깨운다고?
12: 어, 모아의 대지에 잠든 전설의 파괴신이 부활하면 적대를 싹 다 쓸어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9: 그런 녀석이 깨어나면 너희도 멀쩡하지 않을 텐데.
12: 어느 정도 희생은 따르겠지. 메탈 카드봇을 모아의 대지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9: 제정신이야?
12: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우리가 제정신인 게 이상한 거 아이가?
9: 네 딸은 어쩌고? 그런 정신나간 계획에 휘말리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잖아. 아니 잠깐만, 어째서 나한테 이 얘기를...
0: 뭐라고?
1: 정말이야, 글로버?
0: 우리 동족들이 직접 타일런드 제로를 부활시켰다는 얘기야?
10: 하지만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모아의 대지를 가르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검은 용. 라피드족의 족장이 네 엄마 말대로라면 부활의 의식으로 타이런트 제로를 깨운 게 사실이었군.
7: 부활의 의식이라고?
11: 그 금단의 의식을 진짜로 했다고?
13: 그게 제대로 통했다는 게 충격인데.
4: 어쨌든 글로버, 자넨 사바나드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듯하네. 뭐
9: 알다마다. 너희들 사바나드가 메탈 카드봇인 건 이미 알고 있지?
13: 응, 세 가지 야생의 힘을 다루는 요상한 메탈 카드봇.
9: 정답, 붕붕이 쉽지. 게다가 녀석은 보통 메탈 카드봇이 아니란 말이지.
0: 넌!
8: 정신이 좀 드는 사바나드.

0: 아니, 옛 이름으로 불러주는 게 좋겠지. 스타가디언의 돌격대장 세이버 나이트.
1: 나타나셨군.
2: 그 녀석도 스타가디언이었다고?
3: 세이버 나이트.
4: 블루캅 아는 사이야?
3: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전장의 최전선을 누비던 돌격대장으로 알려진 스타가디언이야.
0: 아키오는 녀석과 몇 번이나 맞붙었지만 결판이 나지 않았다고 했어. 근데 세 가지 야생의 힘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어.
1: 여기 나이트 그리퍼 헤비 아이언이 나타나셨어.
5: 우리 카카이서 돌아왔군.
1: 게다가 사바나도 뜨겁게 다투고 계셔. 끼어들면 안 되겠지?
2: 안 돼. 지금 갈게. 위치를 알려줘.
0: 우리 주인공께서 오늘은 쉬어야겠구만.
2: 블루캅, 넌 여기서 쉬고 있어. 에드 아저씨, 부탁할게요.
6: 너도 밤새 싸우고 왔으면서.
4: 걱정 마세요, 에드 씨. 여기 블레이온과 친구들이 있잖아요.
7: 다 부서지자고.
5: 맡겨둬. 이번에만 결판을 낼 거니까.
2: 쟤 어딘 줄 알고 가는 거야?
0: 모를걸?
7: 아니 어딘지 알고!
5: 헤비 아이언, 마키나 행성도 데우스 마키나도 없는 지금 난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
0: 넌 없어도 너에겐 있다.
5: 뭐라고?
0: 이 녀석은 스타가디언의 돌격 대장으로서 한 와일드 카드 건물이를 공격하도록 지시받았겠지.
5: 그래, 분명 난 그들의 영역으로 잠입해 섬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0: 녀석들을 공지로 몰았던 타이런트 신전에서 네가 본 것을 말해라.
5: 타이런트 신전? 타이런트 신전에서? 정보가 사실이었군.
8: 기피정단 파괴술이지요. 눈을 뜻이 없어서 와이대지를 침탈한 자들에게 심판의 철퇴를 내려치소서.
5: 멈춰라! 스타가디언, 어떻게 여기를?
4: 세이버 나이트!
5: 타키온, 거북같이 뭘 하는 거야?
8: 막으시오!

0: 그 심전에서 부활의 의식을 저지하는 것이 내 임무였어.
1: 하나 한 발 늦었지. 에어와이드 가드봇들은 자신들의 코어메탈을 제물로 바쳐 파괴신을 부활시킨 거지. 그 현장에 있었던 너라면 파괴신을 봉인할 단서를 낼 수 있을 터. 자,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거다. 기억해라!
2: 아참, 천천히 좀 가지.
3: 시간대마!
2: 사바나드는 네 엄마와 싸울 때면 결정적인 순간에 늘 물러났었대. 마치 싸우고 싶지 않다는 듯이.
3: 엄마한테 들은 적 없다 않겠나?
2: 녀석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저기구만.
4: 헤비아이온.
5: 저 녀석은 또 무슨 똥똥이지?
6: 설마 사바나를 동료로 만들려고 그러나?
3: 엄마! 터키! 어떻게 여기 있으면 안 돼! 어서 가!
7: 내가 갈게, 엄마!
3: 안 돼! 도망쳐!
8: 우리 엄마가 박이 싫을 겸 이런이었다고. 누가 말하든 상관없다. 난 엄마를 믿으니까!
3: 터키!
8: 엄마가 끝내지 못한 사바나도와의 승부! 내가 끝낸다! 예!
1: 저뿐만은 러피르족인가?
0: 드디어 데우스 마키나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가져야겠다.
5: 과연 짐승 도살자 세이블 나이트. 하지만 침탈의 역사는 곧 종기부를 찍을 것이다. 받으시며 마지막 제물을 마칩니다.
0: 안돼!
9: 나를 잡아갈 기가.
0: 아니, 이 임무를 마지막으로 스타가드를 그만둘 거야. 싸움당해. 이제 지쳤어.
9: 그래.
0: 뭐야?

0: 대천아?
1: 방계신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러면 곤란하게. 마음대로 해라.

0: 사바나드 봉이.
1: 엄마, 내는 어떻게 해야 돼?
2: 불안가 보군 꼬마야. 힘없는 자는 희망조차 잡을 수 없는 법이지. 힘을 다루는 법을 모르는 자도 마찬가지다.
1: 아저씨는 알아?
2: 알아가는 중이지.
3: 헤비 아이언!
2: 의사 양반은 살아있나?
3: 내가 인블로는 괜찮아.
2: 그렇군. 설마 너?
3: 터킨!
4: 누구든 만나서 반가웠다.
3: 터킨! 헤비 아이언!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짜라랑.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0: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3: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4: 아이스걸과의 조.
5: 야, 완전히 망가졌잖아. 너무해.
6: 하, 애써 만들어준 마지막 기회조차 살리지를 못하네.
5: 그래서 뭐야? 저도 노력은 했다고요.
6: 뭐, 나에게 말해봐야 소용없어. 관심도 없고 말이야. 하지만 그분께서는 실망하시겠지. 이제 내 차례니까 넌 계속 그 고물이나 만지고 있으라고.
7: 모두 집합! 훈련 시간이야!
8: 휴일인데 좀 쉬면 안 돼요?
7: 생명을 구하는 일에 휴일이 어디 있니?
9: 일렉트로도 물리쳤잖아요. 한동안은 조용하지 않을까요?
10: 테디 형이 일렉트로를 물리치는 걸 직접 봤어야 했는데.
11: 괜찮아.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겠지.
9: 다들 잊은 것 같은데 나도 같이 물리쳤거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형이 아니라 에어로 제트가 대단한 거라고.
12: 에이, 너 질투하냐? 코찔찔이 꼬맹아.
9: 이게 내가 그렇게 부르지 말랬지.
12: 아야야, 코찔찔이 꼬맹이가 사람 잡네.
10: 에이, 왜 저래?
11: 아, 테디 오빠가 태호를 그렇게 부르거든.
10: 와, 아직도 코를 흘리나? 애도 아니고.
9: 뭐야? 야, 꼬맹이가 거기 안 서? 거기 서!
7: 그만! 모두 집중해. 당분간은 일렉트로가 움직일 수 없다 하더라도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13: 메가 대교 근방에 다수의 빙판길이 생겨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10: 빙판길이요? 한겨울도 아닌데요?
11: 맞아요. 말도 안 돼요.
13: 그래,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이다.
9: 지난번 눈보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7: 다행히 아직 메가 대교까지는 사고 소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번지고 말 거예요.
13: 그러니 그 전에 출동해 시민들을 돕는다.
14: 네!
13: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

0: 앞은 벌써 빙판길이야.
1: 이 주변 시민들은 내가 도울게. 너희는 그대로 메가대교로 가.
2: 부탁해.
3: 얍, 얍. 얍, 얍, 얍.
4: 와, 와, 와, 와, 와, 와, 와.
1: 이카루스 액션. 다음부턴 계단에서 장난하지 마. 미끄러우면 꼭 난간을 잡도록 하고.
3: 아, 뭐야?
4: 다시 내려가야 하잖아.
2: 태호 씨는 잘 지내고 있나?
1: 어? 조심해요.
2: 어? 고마워요, 파이어 로봇.
1: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으면 위험해요. 이제 조심하세요.
2: 네, 죄송해요.
5: 액션!

0: 얘들아, 다행히도 대교에는 아직 이상이 없어.
1: 그럼 괜찮은 건가?
2: 아니,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진 다리를 통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빙판이야!
3: 시작됐어!
1: 어? 근데 저거 사람인가? 잠깐만, 누가 빙판길을 타고 오는데?
4: 네, 아이스걸 선수, 빠릅니다. 하이, 여러분, 꼼짝도 못하는 순간!
1: 어?
2: 뭐야?
1: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4: 아, 대단합니다! 아름다운 점!
1: 우와, 그냥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빙판길을 만들어냈어! 둘 다 조심해!

0: 어느새 여기까지 빙판이.
1: 이래도 피할 수 있을까?
0: 뭐야?
1: 이런!

0: 제게 맡겨! 에어로 젯! 액션! 에어로 마그넷! 에어로 젯! 아, 미안, 미안. 차가 좀 막히더라고. 차량을 통제했으니 이제 괜찮을 거야. 좋았어. 이제 저 녀석만 잡으면 되겠어.
1: 다 같이 포위하자.
2: 응? 뭐, 좀 하네. 인사는 잊지 말고 또 보자고. 어? 하! 어?
1: 어?
2: 안녕.
1: 안 돼.
0: 아, 도대체 무슨 짓을.
1: 사라졌어.
0: 오늘의 안전교육.
3: 오늘은 파이어로봇가 빙판길 사고에서 사람들을 구했지. 그렇다면 겨울철에 안전하게 길을 걷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1: 추운 겨울에는 눈이 내리거나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지기 쉬워요.
4: 그래서 춥다고 웅크리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어요.
0: 조심해야지. 나처럼 씩씩하게 걸으면 된다고. 안 돼, 안 돼. 미끄러운 곳에서는 항상 조심, 조심, 천천히 걸어야 해요.
5: 손은 주머니에서 빼고 평소보다 보폭을 짧게 해서 걸어요.
3: 특히 그늘진 곳은 바닥에 얼어있을 확률이 높으니 조심해야 해. 그럼 다음 임무까지
6: 안전!

0: 위험천만 고드름.
1: 현재까지 파악된 아이스걸의 능력은 얼음을 만들거나 냉기를 뿜어낼 수 있는 것 같다.
2: 아마도 구출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 일렉트로가 장갑에서 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야.
3: 부츠와 장갑이라... 같은 편인 걸까요?
1: 그럴 가능성도 있지. 저 장비들이 둘 중 하나의 작품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 저 둘을 이용하는 더 위험한 악당이.
4: 겨우 일렉트로를 물리친 줄 알았더니 곧바로 다른 녀석이 나타날 줄이야.
5: 자자, 너무 긴장들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기분 전환도 할 겸 내일은 야유회라도 가자고.
4: 좋아요. 간다.
5: 나이스 리시브.
4: 역시 최고 존엄 대병님에게는 안 되지.
6: 저게? 야, 제이! 넌 왜 우리 형만 응원하냐?
5: 어?
4: 테디 형님은 외모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최고로 멋진 국제소방관이잖아.
6: 그럼 우린?
4: 야? 미안.
6: 저 꼬맹이가.
3: 흥분하지 마.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니까.
7: 그거 기대되는데?
6: 자. 뭐야? 이런 게 어딨어?
4: 하늘도 안 도와주네.
3: 아니.
7: 맙소사, 보네가 모두 조심해.
4: 월대 팝콘.
3: 저쪽은 메가시티 중심가인데?
4: 그럼 당장 막아야지. 마리 팀장님.
2: 우리도 확인했어.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8: 최후의 합류까지 구한다.

0: 놔주세요!
1: 걱정 마세요!
2: 고마워요, 파열로브.
3: 피닉스 등장! 모두 안심하세요. 저 피닉스가 왔으니까요.
4: 집중해, 이안! 집중하라고, 집중!

0: 액션! 탄돌 등장! 에어로 젯! 액션! 해병맨!
1: 이건 날아가지 않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을게.
0: 네, 부탁해요.
2: 메가시티는 토네이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역인데 설마 아이스골이 토네이도까지 만들어낸단 말인가?
3: 박사님, 저기 좀 보세요.
2: 아이스골.
4: 토네이도는 어찌어찌 막은 것 같지만 경기는 아직 안 끝났어.
2: 전 대원은 즉시 벼룩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출동하라. 그곳에서 아이스글의 또 다른 음모를 막아야 한다.
0: 네?
5: 아유, 보세요.
3: 이거 보세요.
5: 어, 뭐야?
6: 써서 막아야겠어.
0: 그러자. 좋았어.
7: 아니야, 점점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 이 집은 막을 수 없겠다.

0: 치는 건 일단 내가 좀 막아볼게.
1: 힘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 하하, 그래? 내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지.
0: 방법이 뭔지 말해봐. 이 형님이 해결해 드릴 테니까.
1: 간단해. 나는 아이스걸을 막을 테니 형은 고드름을 한 방에 싹 없애버리는 거야. 할 수 있지?
3: 그게 뭐야?
0: 하지만 그런 거야 쉽지.
4: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그럼 오늘의 마지막 선물!
1: 사라졌어.
5: 형, 고드름을 부탁해.
0: 네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님. 에어로 반차!

0: 역시 태병님! 최고 최고 최고!
1: 이번엔 내 완벽한 지휘가 성공한 거라고!
2: 예예, 아무렴요.
3: 이제 팀워크는 충분히 다져진 것 같은데?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 파이어로봇은 돌풍과 고드름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럼 강한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2: 우선 창문과 유리문 근처는 피해요. 유리가 깨지면서 다칠 수 있거든요.
3: 또 공사장처럼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이 많은 곳도 피해야 해요. 바람에 날아올 수도 있어요.
0: 나무나 전신주 등도 바람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4: 맞아요. 강풍 때문에 전기줄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가까이 가거나 만지면 절대로 안 돼요.
1: 그래, 뭐니뭐니 해도 집에 머무르는 게 가장 좋겠지.
0: 그럼요. 바람이 강한 날에는 창문을 꼭 닫고 집안에 머무르도록 해요.
1: 모두 잘 알고 있네. 아주 좋은걸. 그럼 다음 임무까지
0: 안전!

0: 관계는 암흑 보석 에너지가 지구에서 관측됐어.
1: 암흑 보석이요?
0: 결코 악당손에 들어가서는 안 돼. 서둘러라, 번개맨!
1: 암흑 보석 대체 어디 있는 거야?

0: 그 보석 번개맨 한테 돌려줄래?
1: 싫다면
0: 사랑아 돌려줘. 어? 거기 안 서 있지?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라.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0: 동경하는 공간에 서는 순간 꿈이 구체적인 목표로 바뀌는 겁니다.
1: 어머! 여기 너무 괜찮네. 위치 좋고 내부도 널찍하고.
2: 저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선생님이 부동산의 전문가시라는 얘기 들었어요.
1: 뭐, 팩트긴 하지.
2: 제가 땅을 거래하게 되면 같이 가서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혼자서는 실수할 것 같아서. 선생님께서 계약서랑 다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전 그대로 따를게요.
1: 정말? 아유, 너무 잘 생각했어. 걱정만 이란 씨. 내가 1부터 100까지 싹 다 살펴보고.
0: 못 도와드립니다.
1: 못 도와줘.
3: 부장님?
2: 아, 그쵸. 많이 바쁘실 텐데 제가 너무 생각 없이 죄송해요. 전 이만 가볼게요.
1: 아니, 미란 씨, 그게 아니고.
0: 맞아요. 계약은 무서운 겁니다. 미란 씨도 알잖아요. 글자는 영원히 남아 책임을 묻는다는 거.
4: 이따가 은행에서 확인 전화 한 통 올 거니까 당신은 그냥 내내 대답만 해.
2: 알았어요.
0: 그런 무서운 일을
1: 어째서 간단히 남의 손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2: 선생님,
0: 장담하죠.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1: 세상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테니까.
5: 아이고, 저녁 시간 딱 맞춰왔구나. 우리 며느리.

0: 화장하지? 어서 와, 앉아. 수선애비가 너 몸이 허화돼서 해신탕 좀 끓였다. 문어, 전복 다 좋은 걸로만 사다 끓였으니까 양껏 먹어. 자, 이거 받아.
1: 이게 뭐예요, 어머니?
0: 실은 말이다. 그동안 너 출장 미용이란 거 내가 좀 떼서 모아뒀어. 애비 눈치 볼 거 없다. 일 좀 하면 어때? 너 착해 빠져서 또 누구 돈 빌려주고 그럴까 봐 내가 챙겨뒀지. 은행 이자까지 알뜰하게 쳐서 넣었으니까 세봐.
1: 어머니.
0: 이런 얼빠진 놈! 정신 나간 놈! 나서 빠진 놈!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네 아버지랑 나랑 인부가 바뀐다고 무릎 꼬라가며 지하부터 벽돌을 하나하나 올렸어!
2: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엄마 엘리베이터 있는 큰 건물로 모시려고.
0: 시끄러워! 어쩔 거냐? 이걸 어쩔 거냐고!
2: 엄마가 그랬죠? 가람이, 넌 사주에 귀인이 있어서 위기마다 꼭 동화줄 내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0: 뭐라는 거야, 이놈이!
2: 그게요, 어머니. 수선애미가.
0: 세상에나 행덕스님 말이 맞았어. 우리 수선애미가 귀인이라더니 그 말이 꼭 맞았다. 안 그러니 애미야? 그 자갈밭이 그렇게나 오르다니 부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시려나 보다. 그렇지?
1: 우리?
0: 어떻게 결심이 섰어? 질질 끌 거 없다 애미야. 부동산은 타이밍이야. 내 이름 세 글자 박혀있는 거 아님? 아무것도 내 거 아닌 거야. 남편도 자식도.
1: 네, 결정했어요, 어머니.
0: 그래, 그래.
1: 그러니까 땅은...
0: 땅은?
1: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땅이니까요.
2: 내 땅? 이런 배은망덕한...
0: 그래, 그래. 맞다, 수선애미야. 우리 며느리 땅 맞지? 누가 아니래. 싸우지 마라. 여긴 우리가 정리할게. 들어가서 푹 쉬어.
3: 깊이 파지도 않았는데 주르르 나오네요. 나가람 씨, 부채가 상당합니다. 이건 모미라님 자택 건물 등기부 등본인데요.
4: 역시 다 속아가는 건물에 은행 몇 개가 들러붙어 있는 거야.
3: 그런데요, 부장님. 나가람 씨 상황을 어떻게 아신 거예요?
4: 그야, 사고치는 아빠를 둔 장녀의 촉이랄까. 나가람 쪽은 계약 마무리하고 계속 팔로우하죠. 아무래도 뭔가 한 방이 남아있을 것 같군요.
2: 엄마는 그냥 들여보내면 어떡해요. 알아들을 때까지 붙잡고 설득을 해야지. 아휴, 쟤들 진짜 어이없어. 혼자 착한 척 다 하더니 내 땅이라고 딱 선긋는 것 좀 봐. 여태껏 잘해준 은혜도 모르겠지.
0: 신경 이놈아. 너 같은 놈 안 죽이고 살려둔 게 선녀님이다. 어? 내가 낳은 것만 아니면 너는.
2: 아유, 엄마.
0: 당분간 납작 엎드리고 있어. 도장 준 건 수선애미니까 여차하면 튕겨나가는 수가 있어.
2: 수선엄마는 안 그래요. 아니, 못 그래. 겁이 얼마나 많은데.
0: 멍청한 소리. 여자한테 돈이 뭔지 알아? 쑥이랑 마늘이다. 먹고 사람이 돼버리면 동굴에 더는 못 가둔다는 것만 알아. 또 이 미련한 놈아.
2: 에이, 그럼 어떡해요.
0: 수선애미한테 미안하지만 우리도 살아야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건물은 절대 안 뺏겨. 분명히 뭔가.
5: 트롯 아이돌 오리진 단독 콘서트 7월 7일 도리 체조경기장에서 만나요.
0: 방법이 있을 거야.
6: 웬일로 미란이 네가 우리를 다 불러 모았대?
1: 그게 양순언니 오면 얘기할게요.
6: 양순이?
7: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
0: 양순이는 아침부터 와 있었지.
1: 언니! 취직했다는 데가 도토리 카페였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0: 아니, 그게 일 느리다고 금방 잘릴까 봐 말 안 했지.
1: 아...
4: 약해지면 안 돼, 모미란 씨.
0: 근데 미란이 너 언니들한테 말하고 싶다는 게 뭐야?
1: 아, 그게... 그러니까... 아, 그... 땅이 있는데요.
4: 여기서 또 마음 약해지면...
6: 뭐라고? 안 들려. 얘가 땀을 왜 이리 흘려? 너 석류즙 좀 더 마셔야겠다.
1: 손수건...
4: 이게 당신 운명인 거야.
0: 수선애미, 바로 안 들어오는 거 확실하지?
2: 네, 팬클럽 아줌마들 만나러 갔대요. 아주 그냥 이제 대놓고 나가. 점심 먹고 온댔으니까 실컷 뒤져봐요, 엄마.
0: 서류는 찾아놨는데 도장이 아무리 채세도 안 보여. 가람이, 넌 엄마가 하라는 거 하고 있어?
2: 아, 그야 당연히 하고.
0: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건물은 절대 안 뺏겨.
5: 7월 7일 도리 체조경기장에서 만나요.
0: 저놈이지? 수선애미가 쫓아다녔다는 게.
2: 눈썰미도 좋으셔. 바로 알아보세요.
0: 잘생겼으니까. 수선애미도 저기 놀러 가냐?
2: 그때 나한테 들키고 싹싹 빌면서 이제 안 간다고 했어요.

0: 사람아, 당장 콘서트 티켓 구해둬라.
1: 티켓이요?
0: 수선애미 저기 보내버리고 그날 다 끝내버리자고. 서류랑 도장 찾아내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야.
1: 민감을 훔치자고요?
0: 건물을 구하는 게 먼저야. 용서는 나중에 빌어도 돼. 그러니까 넌 참말 말고 표부터 구해놔. 알았지?
1: 아, 당연히 엄마 말대로 구해놨죠. 도장이나 얼른 찾아봐요, 엄마. 그거 없으면 말짱 꽝이니까. 아, 손님 왔다. 끊어요.
0: 아휴, 여기도 없네.
2: 아우, 죄 쏟아졌네. 오늘 너답지 않게 왜 그리 덤벙대.
3: 아, 괜찮아요, 두리 씨. 내가 정리할게요.
4: 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회사에 들어가 봐야 해서.
5: 두리 씨, 오늘 저녁 오리진 생일 곧 올 거지?
4: 아, 아니요, 회사 업무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2: 미란이도 못 오는데 두리 씨까지? 어, 너무 아쉽다.
4: 네, 그럼 다음에 뵙죠. 더 이상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모미란 씨.
0: 가라마, 찾았다. 아유, 찾았어.
1: 아유, 엄마, 손님 계세요.
5: 어머, 그래.
1: 아, 촬영은 다 됐고요. 내일 아무 때나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5: 네, 감사해요.
1: 신기하다니까 정말. 아, 뭐든 엄마가 찾으면 나오잖아. 난 못 찾았는데.
0: 위임장 줘봐. 얼른 직구 유니버스에 연락하자. 아유, 오늘 다 끝내버려. 애비야, 이게 뭐냐?
1: 에이, 엄마, 이거 안방 침대 밑에서 찾았어요? 아, 이거 오리발인가 뭔가 하는 놈 굿즈잖아.
0: 굿즈? 이게 뭔데?
1: 아, 진짜.
5: 어? 넌 무슨 인감도장을 들고 다니니? 인감도장 잘못 보관하면 큰일 나.
3: 저도 그래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불안해서.
4: 모쪼록 행운을 빌어드리죠, 미란 씨.
5: 아우, 야, 여기 핸드크림도 떨어졌다.
0: 아, 가라마, 너 혹시 수선애미 가방 속은 안 봤냐?
1: 에? 가방? 에이, 설마 인감을 들고 다닐라고?
0: 거기 말곤 다 찾아봤어. 수선애미가 가방에 넣고 다니는 빨간 주머니 느낌이 와.
1: 아, 그거 뭔지 알아요? 화장품이랑 이거저거 들어있는 거? 아, 근데 그건 수선 엄마가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는 건데 어떻게 빼내지?
0: 너 콘서트 티켓 구했댔지?
1: 응, 10만 원짜리 표를 50에 팔더라고, 이 사기꾼들이. 건강한 공연 문화를 위해 암표 거래는 근절되어야 해요.
0: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헐거진 놈이. 수선애미 지금 빨리 들어오라 그래. 티켓 주면 좋아, 날 들겠다. 그럼 네가 직접 공연장까지 차로 데려가. 예. 그 다음에.
5: 그러니까 이번 미션은 가람포토 잠입이라 이거죠?
6: 동네 주민으로 자연스레 접근하셔서 스케치만 살짝, 뭐 워낙 잘하시니까.
5: 좋아요. 나 사장은 꼴뵈기 싫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것도 탐정의 일이니까.
1: 아, 저기 손님, 벌써 이게 3천장째인데.
5: 이 포즈 어때요? 기품 있죠? 배경엔 페루사유 궁전을 합성해줘요.
0: 가라마, 찾았다, 찾았어.
1: 아이씨, 엄마, 손님 계세요. 버킹엄궁이요? 알겠습니다. 아, 촬영은 다 됐고요. 내일 아무 때나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5: 네, 감사해요. 아니, 버킹엄궁이 아니라 페루사유 궁전.
0: 빨리 찍고 유니버스에 연락하자. 네. 오늘 안에 다 끝내버려.
1: 아유, 엄마, 이거 안방 침대 밑에서 찾았어요? 이거 그 오리발인가 뭔가 하는 놈 굿즈잖아. 게이.
5: 커튼이 두꺼워서 잘 안 들리네.
0: 너 콘서트 티켓 구했댔지? 그럼 네가 직접 공연장까지 차로 데려가. 그 다음에 틈을 봐서 사고를 내는 거다.
5: 사고를 내는 거다. 사고? 이놈들이 설마... 당신들 대체! 미란 씨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뭐야? 다 어디 간 거야? 나 사장! 야, 나가라! 사람 여기 있다고!
4: 사장님께서 모미란 씨를 더 정확히 본 것 같습니다. 모미란 씨 마음이 약해서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못해요. 이대로 어영부영할 것 같습니다. 나가람 씨 쪽 플랜도 준비해둬서 다행입니다.
5: 어서 온 탐정! 어서 온! 야, 오소리! 안 들려!
6: 네, 남세... 아니, 에이전트 블랙홀... 옆에 계세요. 전화로 하겠습니다.
5: 도리 씨, 미란 씨가 위험해.
4: 네? 위험하다뇨?
5: 오늘 밤에 미란 씨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있지? 거기 데려다주면서 해코지를 하려는 것 같다.
4: 미란 씨는 오늘 콘서트 안 갑니다. 티켓도 처분했어요.
5: 아니, 그 인간들이 뭔가를 지잡듯이 찾고 있었다니까. 아무래도 그걸 미란 씨가 갖고 있는 것 같아.
7: 넌 무슨 인감 도장을 들고 다니니?
4: 제가 확인해보죠.
5: 내가 지금 좀 곤란한 상황.

0: 두리 씨, 잘못 가져간 물건이 뭐예요? 없어진 게 없는데.
1: 미란 씨, 지금 남편분과 콘서트장 가고 계시죠?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그냥 제 말을 들어주세요. 지금 당장 차에서 내리세요.
0: 두리 씨, 지금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중이라 소리가 잘... 제가 나중에 다시...
2: 네? 미란 씨, 제 말 듣고 계세요? 지금 당장...

0: 이어서 세계 극한 직업 추성훈의 밥값은 해야지가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3: 080-961-9595.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8: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8: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9: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0: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9: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3: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안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6: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9: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3: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 눈 건강, 루테인 지아잔틴 챙기시죠.
12: 디지털 시대인데 눈? 피로는요?
11: 눈 건강, 루테인 지아잔틴과 눈 피로를 위한 아스타잔틴을 하나래. 고려온단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이 직접 개별 인정받은 좋은 원료로 믿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눈 건강엔 루테인 지아잔틴, 눈 피로엔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으로 한 번에 챙기세요. 고려온단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13: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4: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5: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6: 프리드라이프.
17: 1,000개.
18: 와. 무리.
17: 오케이, 갔다 올게.

0: اسبا.
1: اوكي
2: اسبا. خاصم عليك النهارده بالجنيه. خاصم وانا
0: هاتي. اوكي شكرا.
3: 아 진짜 맛있다.
4: 뭐야? 왜 이렇게 맛있냐?
5: 나는 거기 안에서 자고 싶은 게 버킷리스트 하나인데. 야 훈신아! 오 마이 갓! 진짜 이거는 예집도 가지 어느 의미 있네. 거기를 무조건 가야 돼.
6: 오늘 저녁은 저희 30파운드 남거든요.
7: 저녁을 먹지 말자 그럼.

0: 더 얼마나 남았지?
1: 저녁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배고프다.
0: 저녁 먹어야 되는데.
1: 피라미드 갔다 와서
2: 나 배고파.
1: 나도.
0: 근데 네. 얼마 안 남았잖아.
1: 이거 구걸해야 될 것 같은데 나가서. 45파운드 있는데.
0: 그러면 얼마야?
2: 45.
1: 12. 1300원.
2: 1300원?
1: 삼합김밥 사서 나눠 먹어도 안 되겠다 이거.
0: 과일이나 그런 거 좀 내가 사올게.
2: 슈퍼.
1: 할 수 있겠어요 형님?
0: 몰라 한번 해볼게.
1: 그냥 안 되면 뭐 물 마시면서 피라미드 보면서 경치를 마시죠.
0: 금방 야 금방 갔다 올게. 그거.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이은지입니다.
1: 준빈입니다.
3: 준빈 씨는 어쩌다 이렇게 이집트에 와서 소개팅을 하시게 된 거예요?
4: 이집트가 외로움이 많은 나라라서. 그래서 오게 됐어요. 낭만도 있고.
3: 그러네요. 이렇게 피라미드를 바라보면서 네, 소개팅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4: 햇빛도 좋고.
3: 네. 네. 어? 방금 윙크 하신 거예요?
1: 예.
3: 다리를 올리신 거예요? 잡으신 거예요? 없어, 없어.
5: 덥지 않아?
3: 오셨어요, 그치. 오빠. 뭔가를 들고 왔다.
5: 그래도 좀 샀어.
3: 뭐 좀 있다.
1: 좀 되는데?
5: 좀 됐지.
1: 역시 메뉴는 성훈이 형이야.
5: 아니야, 그렇지 않아. 좀
1: 잘 골랐는데?
5: 일단 이게. 근데 여러 번 좀 있긴 있네, 여기.
0: 과일이라도 뭔가 있으면 좋은데, 좀 찾아봐긴 찾아봐야 되겠네. 과일이 있네. 이런 거 한 번, 이거를 뭐지? Excuse me, what it is? Apple? 싸겠지? 되게? How much? 조그만 거 줘야 되겠다. 응? 20파운드. 오케이. 25파운드만 남았거든. 25파운드에서 뭐 살 게 있나? Hi. How much this one? How much? How much? 와, 진짜 비싸다. 120. 오케이. 슈크라. 오케이, 그러면 빠네야 사고 가야 되겠다. 이거 얼마야? 하이마이시. 10파운드? 오케이. 오케이, this one.
6: Thank you.
0: Thank you. 10파운드.
6: Have a nice day.
0: Yeah.
6: What you like for you? Rambo?
0: Rambo.
6: Oh my god, Rambo.
0: Yeah. Tomato. 이게 좀 되나? 요? 5, 요. I have only many. 2, 3. One more, please. One more. Oh, yeah, one more. Yeah, one more. Yes. Okay, thank you. 잘 받았다. Thank you. 과일이 그거 뭐야?
1: 망고 아니야?
0: 사과.
1: 아, 사과야?
0: 사과 하나. 사과다. 빵도 그거 사고.
1: 빵은 그 오늘 일한 데서 받아온 거예요?
0: 아니야.
2: 그건 아니야?
0: 거기까지 멀어. 얼마 남았지? 얼마라고 했었지? 아까 받은 거.
2: 천.
1: 1300원 줬어요.
2: 남았어요?
0: 아니, 다 썼지.

0: 성공한 것 같아. 이 괜찮은 것 같아.
1: 단맛 없는 케첩.
2: 그리고 이 빵이랑 케첩이랑 사과랑 같이 먹으니까 약간 하와이안 피자 맞나?
0: 파인애플 그런 느낌이야?
1: 내일은 임금 좀 쌌으면 좋겠는데.
2: 그러니까 임금이
0: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네.
1: 옛날에 알바했을 때 돈 벌어서 여행 가고 그때 그럴 때 생각난다.
0: 아 그래? 이렇게 먹고 있었어?
1: 그때는 진짜 돈이 없으니까 계산에 맞춰서 여행을 해야 되잖아. 여행은 너무 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그때 일본 여행 가서 그 제일 싼 그 요시버 있어요.
0: 요시노야.
1: 거기서 규동만 먹는 거.
0: 규동도 맛있지. 우리도 많이 먹었지 그거.
2: 앞으로 약간 초심 찾아야 되는 초심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프로인 것 같아.
0: 그렇지. 나는 뭐 이제 뭐 피라미드 안에 들어갔으니 나는 다 됐어.
2: 다 됐어.
0: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 알아서 해 둘이는. 알바도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와 나는 행복했어.
2: 너무 행복했어. 맨날 이것만 먹어도 돼요?
0: 아 되지.
2: 진짜? 아 붙었네.
1: 이집트 인력시장.
2: 잠깐만.
1: 인력시장이 있구나. 그 우리나라 인력사무소 같은 거구나.
2: 그런 거 같아.
1: 그럼 진짜 일 힘들겠다.
2: 완전 힘들지.
1: 와, 15.
0: 7시.
2: 20분.
0: 20분. 아니,
1: 중요한 거는 15예요. 이집트 파운드로. 15면은 시급이 500원이에요. 아니 시급 500원은 나 엄마 흰머리 뽑아도 그 정도 나와요.
2: 그러니까.
1: 엄마 시급 엄마가 흰머리 하나 뽑을 때 봐도 150 정도인데. 그럼 그냥 성원이 형 흰머리 뽑죠?
0: 야 이거 다 뽑아야 돼.
2: 지금 탈색 모라 다 뽑아야 돼. 내일은 저기 크림 소스를 찾아와요.
1: 빵만 먹어?
0: 빵은 싸.
2: 빵은 싸.
0: 빵은 싸. 그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하긴 해야 되잖아.
2: 오늘은 미치겠다.
1: 밥값이 안 나오는데 밥값을 어떻게 해.
2: 이거 프로그램 이름 바꿔야 돼. 물값은 해야지로.
1: 물값만 나온다.
2: 물값만 나와.
1: 물 한 병 500원이니까.
0: 세다 싸.
2: 이게 보통 일 아닐 것 같으니까 다들 푹 쉬어요.
0: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2: 이거 지금 약간 무서워가지고 오빠 뒤에만 있어. 거의 강아지 마냥 쫓아가고 있어.
1: 익숙한데 느낌이 이집트도 적응해졌어.
2: 약간 그런 것들이 다들 여기 앉아서
0: 물담배
2: 물담배도 하시고
0: 거기다
2: 여기가 뭔데? 뭔가 기다리 인력사무소 인력시장
1: 예. 아, 이유. 여기 기다리면 일이 픽업하나 본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많거든요.
2: 아침에 한 6시쯤 가서 오늘 어디 공사장 가세요?
1: 두 명 타세요, 한 명 타세요.
2: 타세요.
0: 하루에 하는 거잖아.
2: 맞아요, 하루에 하는 거. 보통 이제 그게 완전 육체적으로 힘든 거잖아.
1: 아, 장비가 있잖아, 지금. 아. 망치나 이런 거. 빡센데? 벌써?
0: 차.
1: 진짜 비슷하네, 우리나라랑.
2: 일용직 하시는 분들 브이로그 보면 아침에 커피를 꼭 드시거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인력시장에서 커피를 마시나?
1: 그런가 보네. 차 마시나 보네.
2: 유리컵이 새 거네.
1: 차 마실 돈이 없다.
0: 우리 100원도 없잖아 지금.
2: 찐으로 없죠.
1: 진짜 영원이다 영원.
2: 여기 서 있으래요.
0: 아 그래?
3: Development this way. 마음만? I'm working the camel man.
1: What?
3: The camel horse. 1 hour,
1: 역시도
3: 500 pounds.
1: 지금 낙타태워 준다는 거잖아.
0: 그러니까.
1: We have no money, no money.
3: Okay, what, wanna go? Go what,
1: no, no, no need, no need. We have to work here.
3: Work here?
1: 아, 일하러 온 사람한테 낙타타라고 또 홍보하고 있네.
2: 대단하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인력사무소, 인력시장에 온 사람들 같진 않긴 해. 여행객 같긴 해.
1: 성훈이 형은 아닌 것 같은데? 일하러 온 사람 같은데?
2: 일하러 온 사람.
1: 진짜 일하러 온 사람. 택시?
4: Yes.
1: No 택시. 미치겠다 우리. 돈 많은 줄 알고 택시밖에 안 인력을 일을 부여야 되는데 지금 택시.
2: No 택시.
0: 차 멋있네.
1: 어 왔다 왔다 왔다.
2: 이건가?

0: 노 택시. 택시 얘기를 엄청 계속 물어보시네.
1: 돈 많아 보이나 봐요 형님.
2: 어쩔 수 없더라. 이거까지 픽업 하는 거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제가 듣기로는 인력사무소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들었어요.
0: 그래. 그러자 막 일이 없으면 그냥 끝인 거야.
1: 공치고 간 날도 많고.
0: 차가 왔어요.
1: 아, 예, 맞아요. Work, work, work.
2: 이거야, 이거야, 이거.
0: 이거야?
2: 어, 이거.
0: 이거 왔어요.
3: 근데 여전히 벨트가 없어.
2: 야, 가자.
1: 아니, 문 열고 달리는데? 안 다치네.
2: 아, 그렇지.
1: 어디로 실려가는 걸까?
0: 가서 무슨 일을 할지를 모르니까.
1: 야, 이집트 잠깐. 인력시장.
0: 어. 어, 뭔가 어렵다. 이게 얼마짜리야? 지금 몇 파운드였지?
1: 지금 500원.
0: 500원.
1: 지금 우리나라 시급보다 딱 20배 낮아요.
2: 20배?
0: 와, 500원.
2: 와, 근데 확실히 아침에는 시원하다.
0: 다행이에요.
2: 어. 온도 차이가 엄청 나는 것 같죠, 아침이랑 아니야. 저녁이랑. 어.
0: 근데 이집트의 햇살 좀 좋아. 뭔가
2: 아, 그래?
0: 자유로운 것 같아.
4: 어제 밤에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0: 아니, 이집트가 목요일 저녁에 약간 우리나라 불금 같은 거래요.
2: 커피가 더 많이 있대. 결혼식 어저께 목요일은 그렇대요.
5: 옆에 다 공동묘지래요.
0: 무덤. 무덤이라고 이게? 와 이게 와. 근데 여기는 무덤을 약간 집처럼 해놨네.
4: 사람도 산대요.
2: 여기
1: 전부 공동묘지. 와 크기 크기가 씨. 무슨 도시만하네.
0: 공동묘지에 촌에 사시는 사람들.
1: 되게 멀리 간다.

0: 분위기 자체가 빡세다 오늘.
1: 분위기 자체가 이거 쉽지 않다.
2: 오, 냄새 장난 아닌데?
0: 진짜 이런 데서 뭐
2: 진짜야? 와. 진짜 여기서 일한다고?
3: 도착했습니다.
1: 도착했습니다.
2: 여기를 내린다고?
4: 와, 여기를 내린다고?
1: 이거 어떡하냐, 지금.

0: 이게 냄새가 뭔가 쓰레기, 뭔가 이런 냄새보다 되게 뭔가
1: 쓰레기 냄새랑 쓰레기 타는 냄새랑 섞였어.
0: 매쾌한
2: 빤 냄새나 조금.
1: 그건 어제 일이 아직 남아.
2: 그래? 아 진짜 맞아.
0: 코에 남아 있나?
2: 여기서 뭐 하려고? 뭐 하는 거야 우리가?
3: 다 흐릿하게 보여. 지금 매연이 너무 많아.
0: 후회해가지고 그치.
2: 아까 거기 중국에서 어디에 고량주 고량주 우리가 마우타이, 만들었잖아.
0: 마우타이.
2: 마우타이 냄새 안 났나 조금? 아니야?
1: 코가 고장 난 것 같은데? 나는 음식물 쓰레기.
2: 아 그래? 아
1: 마우타이 냄새 나고. 공기가 진짜 안 좋아.
0: 난 눈이 너무 따갑다. 눈만 안 따가면 어떡해.
1: 눈이 너무 따가워 진짜.
0: 눈이 따갑지.
2: 와 이거 진짜 빡세다. 아이고. 사장님 여기.
0: 사랑하이쿰 사장님. 보스 이제 계속하시고요. 근데 사장님 몸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4: 아 그럼 두발 옵션.
0: 헬스. 일 끝나고 헬스인들끼리 통하네. 헬스인들끼리.
2: 몸이 좋더라 이게. 근데
0: 아니 어쩌다가 여기 쓰레기 메리츠의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4: 아나 민 아기다드 타바니 안.
2: 가족이 계속 하고 있었구나.
4: انا من ساعه ما اتولدت واحنا شغلنا انا 41 سنه انا مولود هنا من ساعه ما اتولدت هنا واحنا شغالين في المنطقه اه
0: هنا سنتيبتو 지금까지 계속 하시고요.
1: 이제 무슨 일 무슨 일 하면 되지?
4: انا خد كل مكان فارس.
1: 이제 일하는구나.
4: تعال كده.
1: 와 씨. 냄새가
4: 오케이. اللي هيعلمكم الفرز
2: ده يقول يقول التنبيه

0: 오케이.
1: 이거 다?
2: 이거 다 해야겠다.
1: 쓰레기를 우리나라처럼 처음에 분리수거 안 하니까 다 받은 다음에 여기서 분리수거 해주는 거구나. 여기 사수인가 보다. 선배.
3: 몇 살이에요?
4: 소파, 패티, 사바타시, 다만 때부터 사타시 쓰는 자원들.
0: 19살. 몇 살 때부터 일을 했어요?
4: 한 17살부터 15살 사나게. 와.
0: 비닐이면 비닐,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캔이면 캔.
3: 이거는 이거는 또 떨리네.
0: 아, 약간 반찬 뭔가 용기 배달 용기는 또. 오.
1: 아 근데 냄새가 냄새 안 나?
4: 열라.
0: 해볼까요?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3: 이거는? 이거는?
0: 페트병 하나 주세요. 요거트는 약간 또 저쪽이네.
1: 야, 분리수거 빡세게 하는구나, 요거트.
0: 되게 디테일해.
3: 이게 쉰다? 우리 헛도가 안 떨었어요. 아, 진짜. 허리도 아프고 진짜. 와 끝이 없네. 와. 와 해도 안 떠.
5: 산이네 산 그냥.
0: 끝이 없다 쓰레기가.
3: 끝이 없어.
0: 계속 나와.
3: 야 우리가 지금 20분 30분 정도 했나? 와. 야, 얘기 말이 안 나온다.
1: 어지러워.
5: 앞에 눈앞에 쓰레기 몇 톤이나 될 것 같으세요?
3: 아, 말이 안 나온다. 미안한데. 아. 허리도 아프고 진짜.
1: 와 이 진짜 그.
3: 와 페트병 진짜 많다.
1: 쓰레기 산이네 산 그냥. 에이 진짜 눈이 너무 매워.
0: 눈이 따가워.
3: 캔 어디야? 박스에다. 아 확실히 보통 일이 아니네.
1: 난이도가 진짜 높다 이거. 쉬워 보였는데.
0: 제일 힘든 것 같아.
1: 나 역대급인 것 같아 이거.
0: 맨날 저렇게 10시간씩 하는 사람들은.
3: 열심히 산다 진짜.
1: 진짜로.
3: 근데 우리도 쓰레기 이렇게 맨날 버리는 거잖아.
0: 그렇지. 그치? 잘 버려야 되는 거야.
1: 분리수거 잘해야겠다 진짜.
4: 지로 하우트 아트로색 리트멜이 알아서 게임에
3: 실어야 돼. 오케이 차에다가. 와
1: 많이 줄었다. 진짜 많이 줄었다. 산이었는데.
3: 와 완전 대다. 이것만 묶어서 가져가자. 아, 땀이 있어. 아, 덥긴 덥다. 아, 확실히 힘들다. 이거는.
0: 쉽지 않네.
3: 아, 토할 것 같아.
0: 우리 또 무슨 일 할까요?
6: Next step.
7: 원테, 헤나, 원텔, 웬쉬. 에틀라, 헤나.
4: 스탠님.
1: 둘이 크레인? 딱 봐도 성훈이 형이 크레인인데.
4: 엔타 테틀라 알게이야. 알게이야.
2: 짜릿함이 터진다. 따스한 콤보에 짜릿한 찌란 파파. 자꾸 먹고 싶은 찌란 콤보. 짜릿함이 터진다.
6: 너무 맛있다. 아.
2: 찌란 콤보.
7: 맛있는 60개 치킨.
8: 형들 떡볶이 먹자.
9: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8: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10: 진짜 맛있겠지?
11: 대박, 너무 맛있는데?
12: 떡이랑 같이 먹어봐.
13: 나도.
11: 닭고기가 킥이다.
10: 와, 쫄깃쫄깃하네.
14: 쫄깃한 닭다리살이가득한 닭떡볶이.
12: 고급져.
14: 스테라 떡볶이.
15: 밥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0: 오케이.
1: 오케이.
0: 올라가, 올라가. 오케이. 사장님, 버스 끌고 가요? Hello. What's your name?
2: Nasty.
0: Nasty. Nasty 그 섹시하다는 소리 아닌가? Nasty? Your name Nasty? 맞아요? Anisty, Anisty. Anisty, nice to meet you. 아, 이렇게 엮어서 걸어서 올려준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밀고, 아, 밀고, 다운. 아,
1: 좋아, 좋아. 오라이, 오케이.
0: 알았어요. 아니스 해볼게요. Let's go. 이건데 얘랑 얘랑 아 얘랑 얘랑 어? 왜 이게 엇갈리지? One, two, three.
2: 그래 아멜 ليها.
0: 어?
2: 아션 ما توقعش.
0: 어?
2: 아션 ما تفوتش الدنيا وسمع عليه.
0: 한 바퀴 돌아서요. 아, 아, 아, 아, 오케이. 다시, 다시, 다시. One more time. 이게 그냥 간단한 건데 이게 되게 어렵네. 왜 어렵지? 하나, one, two, three. 걸고. 아니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서, 이렇게. 꽝, 꽝, 꽝, 꽝. 하고, 오케이. 워업. 준비나, 이거 내려가!
1: 잘 내려, 나 죽는다.
0: 아!
1: 직접 하는 거야?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오케이!
0: 잘한 거 같아.
1: 엘제베, 엘제베!
0: 아, 이게 내려줬다고 끝이 아니라 이렇게 줄이 좀 팽팽하게 텐션감이 있게 해줘야 쓰레기를 빼고 할 때가 이게 맞네. 아니스트 선배님, 이 일을 할 때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맞네요, 맞네요. 이런 것들이 또 무겁고 하니까.
1: English, okay? English, no? No? Mohamed Salah.
3: Mohamed Salah?
1: Mohamed Salah. Heung-min Son, do you know? Son Heung-min?
3: Son.
1: Korean, Son. Mohamed Salah! Omar Marmoush.
3: What's your name?
1: Jun-bin. What's your name?
3: Marco.
1: Marco. Oh, good name, Marco. 남자들끼리는 그냥 말한 통화 무조건 축구선수 얘기.
3: 아니, 싸울 거.

0: 계단.
1: 네. 아~ 혹시 선배님 제가 좀 한심한가요? 아니야, 맞네. 아니, 표정이 약간 걸린 것 같은데. 준비라, 내려간다!
2: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좋아요! 오라이! 조금만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스톱, 스톱!
1: 원래 묶던 대로 안 묶어서 밑에 계신 선배님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2: 굿, 굿, 베리 굿.
1: 아, 선배님 이쪽으로. 위험해, 무서워. 원, 투, 쓰리 하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3: 네모.
1: 저, 선배님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선배님은 떨어질 뻔한 적 없어요?
3: 나.
1: 없어요?
3: 근데 왜 뜨거리 시원한 시원한
1: 선배님 되게 티인가봐. 원, 투, 쓰리. 일은 간단해. 위, 아래. 업, 다운. 한국 노래 중에 위, 아래란 노래 있어요.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라는 노래가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어요?
3: 알았어요.
1: 아, 알겠어요. 그럼 제 춤추는 모습은 어때요? 위, 아래, 위, 위, 아래. 엄청 체력적으로나 그 힘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선배님. 이거 두 개 했는데 벌써 힘들어요. 손도 이렇게 더러워지고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유리, 유리 조심해야 돼. 유리야, 유리. 글래스, 글래스 조심해야 돼.
3: 네, 플라스틱.
1: 아, 플라스틱이구나. 아, 쏘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2: 마르코, 오케이? 굿. 오라이. 기다림 연속이네. 몇 살이에요?
4: 사토시.
2: 19살?
4: 어. 안도카모.
2: 34살. 오, 아들, 아들, 아들뻘. 얼마나 일했어요?
4: 4년.
2: 어떻게 하다가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일을? 여기 일을 만족해요? 혹시 한 달에 얼마 받는지 물어봐도 돼요, 혹시? 하루에 450파운드. 하루에 18시간 일해서 13,000. 여기가 이 일이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할 생각이 있어요? 한국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한국 가고 싶어요? 왜 떠나고 싶어요? 나랑? 내가 마음에 들어요?
4: 어.
2: 어디가 마음에 들어요? 영광이네.
5: 마르코란 친구는 라이프 자체가 되게 밝고 행복한 사람 같았어요. 저랑 있는 것도 재밌어하고 말하는 것도 재밌어하고 뭔가 삶의 태도를 배워야겠다. 거의 사실 나이는 두 배인데도 제가 근데도 보면서 많이 좀 배웠습니다.
4: 할로. 오케이.
0: 여기로 300마리, 300마리 정도가
6: 300마리. 불 두마우 텔레 틴다.
7: 우리도 똑같이 맨날 맨날 물을 먹어야 되는 거다, 비슷하게. 와.
6: 한다스를
0: 싸게 먹게. 후, 그래도 힘들다. 네? 비비오.
8: 걸린 비베. 아.
0: 빨리 한 번. 알아봐.
6: 딸.
0: 오케이. 와, 너도 예쁘다. 너무 멋있다. 오, 너무 멋있다. 색깔도 나랑 비슷하네.
9: 오, 형님 물건 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0: 그럼, 없어요. 근데, 이거 내가 밥 주는 거 좀 아는 것 같아.

0: تعبتني انا اشوفه بيطير وبيمشي بيتحرك.
1: يقول هاري من فوق هي كربان
0: كل حمام وله مواعيد يعني الغايه كلها طول النهار.
2: واو 12시간을 산책시키대.
1: 12시간?
2: 예.
1: 와. 근데 이게 산책하면 잘 돌아와요?
2: 예.
1: 와. 오, 돌아왔네.
0: 저의 좋아하는 프렌즈.
3: 오라, 오라. 오케이. 네. 붐. 좋았어요.
4: 이야, 너무 힘들어요.
5: فلو هو الواحد بيرفع ايده بتبقى تقيل.
4: 무겁고 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거 무겁고 내려야 되고 완전 위 아래 위 위 위

0: 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500원 받는다는 거잖아.
1: 야, 한 시간에 500원이지. 네.
0: 형님 알바 같은 거 안 해봤죠?
1: 알바 아니야. 아, 이런 거 하루 아침에 갔다가 버스 타고 가는 거 있잖아. 그 노가다 같은 거 몇 번 해봤어. 아,
0: 네, 선수할 때 돈 없어서. 어,
1: 쉬는 날이 없으니까 하루만 쉬거든. 네. 그 하루만 알바 하고.
0: 아, 돈이 없으니까.
1: 어, 하루에 얼마지? 8만 원.
0: 노가다에서.
1: 어, 노가다에서.
0: 전 땀을 안 흘려요, 원래.
2: 그래, 근데 오늘 땀 많이 흘렸어.
0: 오, 아이고, 뜨거워, 저게.
1: 아, 근데 맞아.
2: 그래, 쓰레기에서 약간 뜨거운 열기가 나오더라.
0: 어, 뜨거워.
2: 뜨거워. 이게 되게 힘들다. 왜냐면 눈도 따갑고 수였다 폈다 수였다 폈다 허리 아프지.
0: 중간중간 음식물이 썩은 게 있어요.
1: 아, 맞아, 있어. 맞아. 이것도 근데 분리해야 돼.
2: 분리해야 돼. 돼. 맞아.
1: 냄새가.
0: 나 대단하다, 여기서 일하시는 사람들 진짜. 아, 진짜 어마어마한 리스펙트다 진짜.
2: 아, 형님.
1: 아, 이게 알밥이 아니지? 프레젠? 프레젠?
0: 프리? 브라더 프리?
2: 아, 땡큐.
1: 아, 그리고 먹자.
2: 땡큐 버스. 아.
1: 야, 대박이다, 맛있다.
2: 아유, 대박이다.
3: 엔트 쉬토.
1: 아, 네.
3: 엔트 아그리 텔레츠 아 엔트 쉬토 마이너.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사장님,
0: 슈크라. 슈크라.
2: 사장님, 오늘 저희 셋이 일해봤는데 괜찮았나요?
3: 아, 엔트.

0: عشان لسه جداد عجبتوني برضو عشان اول مره كان ليكم.
1: لا 감사합니다. 우리도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0: 야라 ممكن نيجي نفطر مع بعض.
1: 네.
0: نفطر مع بعض.
2: 어? 식사?
1: 밥 사준다고? 밥 사줄 거예요? 어. 주죠?
0: 네.
1: 좋다. 여기 사장님 지배가 있는 거야? 아, 여기서 맛있겠네.
2: 식당인가 봐요.
1: 우와. 아, 오늘은 바깥 한 것 같아요, 형님.
3: 그 같아, 그지? 아.
1: 우리 사주시면은 그 본전도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0: 나, 다, طبعاً انتو شئتو معانا النهاردة فلازم تفطروا عشان ترموا صحتكم.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고파? 너무 배고파요. 아, 어제도 우리 아무도 못 먹었잖아. 아, 먹었긴 했구나. 빵이랑 사과.
2: 화덕 피자.
1: 중요한 건 오늘 저녁도 5,000원밖에 없어요.
3: 그나마 여기서 얻어먹어서 다행이다. 오, 왔다.
2: 우와. 아. 계란이다.
3: 이게 소스인 것 같아, 소스.
0: 아클리 마스르 아실. 페 아메리카 후야 마 비아라프시 야쿨 아클리 다 미쉬 마우구드 페 아메리카 알 후.

0: 와 진짜 많이 나, 야 진짜 많이 나온다.
1: 야 푸짐한데?
2: 엄청 푸짐하다. 오.
3: 자카르마.
2: 땡큐.
1: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3: 라 طبعاً لسه حسب ابو احمد ما تقولوش هم الفلوس.
0: 그럼 어떻게 먹어요? 가르쳐 주세요.
3: 레몬.
2: 아 넣었어.
3: 날립 게다.
1: 죽 같네.
2: 빵을 찢어서.
3: 열라. 코쇼 마이.
2: 아, 카레처럼.
0: 아, 한 플러스 같아.
1: 맛있다.
0: 카리 같은 거. 맛있네.

0: 약간 이거 태국의 쏨땀 알지?
1: 어, 기억나지? 어, 맞아, 맞아.
0: 여기 고수가 들어가서 맛있어요.
1: 맛있네.
2: 이게 팔라펠일걸?
1: 팔라펠?
3: 팔라펠. 팔라펠, 겁니다. 팔라펠.
1: 맛있다, 이것도 맛있어.
2: 이게 중동식 동그랑땡?
0: 맛있네.
1: 이것도, 어.
0: 계란이랑도 같이 먹고.
2: 나름 어제 우리도 이집트 식사로 먹었네. 다 먹었어, 너 먹었어.
1: 그러니까, 그러니까.
2: 사과랑.
3: 라이프
0: 맛있어요.
1: 맛있다고 뭐야? 라지스.
3: 라지스.
1: 라지스.
2: 라지스?
1: 라지스.
0: 다 맛있어요.
1: 다 맛있어.
3: 솔로 라지스.
2: 달걀 소스도 이것도.
1: 맛있지?
2: 넣어 먹는, 그냥 옛날 토스트 먹는 거.
0: 아, 그래? 달걀 좀 넣어 먹어봐야겠다.
2: 달걀 토스트.
3: 넣어,
1: 아, 이렇게 먹어야 돼.
0: 아, 이렇게 듬뿍. 아, 근데 나 이거 섞어 먹어보려고.
3: 따뜻하면 샌드위치.
2: 어? 먹을 줄 모르네. 아야. 아야. 야, 샌드위치 이름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1: 이거. 그리고 야채.
0: 이게 만능 소스네. 다 찍어 먹어도 되겠네. 맛있어요.
2: 어, 루꼴라로 마무리. 루꼴라가 되게 상큼하게 됐네. 시원하게.
0: 사장님 결혼했어요?
1: 어, 애가 4명 있대, 애가.
0: 애가 4명이 있대요? 와. 와.

0: 품도 좋으셔.
1: 사장님 솔직히 부자잖아요. 쓰레기 매립지 건물을 하면서 부자가 되신 건가요?
2: أنا شيت من زمان وأنا صغير شيت جدا كان بابا مدير مدرسة وأنا طلعت لأجدادي اشتغلوا في البلاستيك زي ما انت شفتي بقيت أكبر واحدة واحدة لغاية ما الحمد لله
1: 성실함이 지금의 사장님을 만들었네.
3: 그 사장님은 와봤어요 한국에?
2: 네.
3: 안녕.
2: نفسي أروح كوريا تاخذوني معاك.
3: 아 오세요 오세요 웰컴.
1: 어 웰컴 웰컴.
3: 사장님. 옆에 이 친구는 한국에서 부자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1: 한국에 오면 이 친구 집에서 자면 돼요.
0: 아, 사장님 여기 아저씨 팔찌 보세요.
2: 밀리오넬, 밀리오넬. 나 결국 코리아.
3: 코리아 오케이.
2: 너무 맛있어. 아직 결국 코리아.
3: 아우 언제나.
0: 언제나 오세요.
3: 근데 맛있다, 진짜요. 더 배고픈 것도 있지만 그냥 맛이 더 정확하게 있다, 맛이.
1: 나 이집트에서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0: 근데 이집트에서 한국 좀 제일 힘들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3: 제일 힘들고 제일 맛있었어. 우와!
0: 이야.
3: 오, 이게 더.
2: 하나 하였어.
0: 돈 좀만 주고 갔어.
3: 하나라도 주고.
1: 오늘 받은 돈이 얼마야?
0: 4,000원 조금 안 돼.
1: 4,000원 안 돼.
0: 좀 안 돼요. 3,900원.
3: 우리 뭐 먹을까, 진짜?
1: 뭐 먹을 게 있나?
3: 먹을 게 있나?
0: 근데 소자리도 힘들어요.
1: 소자리 힘들어.
3: 아유.
0: 아니. 아, 이 정도야, 진짜로? 체력이 딸려요, 이제. 음식도 맨날 빵만 먹으니까.
1: 그러니까.
0: 어제도 빵으로 잼 때우고.
3: 어, 맞아.
1: 그것도 그렇고, 충칭 때는 그래도 우리가 점점 뭔가 돈이 쌓여가는 맛이 있었는데.
0: 여기는 없더라. 어제 밤에 샤워하는데 나 머리가 이만큼 빠졌어요.
1: 아.
0: 근데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거를 먹긴 해야 돼. 나 좀 스테이크 같은 거 먹고 싶긴 해.
1: 단백질.
0: 난 성훈이 형이랑 스테이크 먹어보고 싶단 말이야.
1: 나도 그게 내 소원이야.
0: 추성훈 스테이크 먹어보고 싶다고.
1: 어.
4: 아니 그래서 저희가 어제 가불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1: 어 네.
4: 2만 원 정도 가불을 해드릴까 네. 싶어요.
1: 2만 원?
3: 2만 원 크다.
4: 스테이크를 오늘 드시고 싶다고 하니까 2만 원 정도 가불해 가지고 스테이크를 먹고 대신에 나중에 2만 5천 원으로 갚으시면 돼요.
3: 무슨 말이야?
0: 무슨 금리가 사채업자예요?
3: 싫어. 아, 하지 말자, 하지 말자.
0: 아니, 사채업자예요, 무슨. 우리가 거기서 막 먹죠, 뭐. 아.
1: 그래, 또 그 화덕 피자 먹자. 너무...
0: 아니,
3: 2만 5천 원.
0: 네. 5천 원 받으려면 오늘 하루 종일 돼서 5천 원 받았는데.
1: 맞아, 맞아.
0: 5천도 못 벌었구만.
4: 이거 2만 2천 원, 2만 2천 원.
0: 아니.
3: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뭐야. 한 면에 500원밖에 안 되는데.
1: 그래,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4: 아, 힌트를 드릴게요. 뒤에 가면 여러분들의 능력, 그걸 발휘하면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는 일도 있어요.
0: 뭐 성훈이 형 파이트예요? 대회 나가나?
3: 그러면 얼마나 할까?
0: 이자 500원으로 해가지고 2만 500원.
3: 2만 500원.
0: 여기 물 가면 2만 원이면 스테이크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 그래?
3: 한번 찾아볼까?
1: 그래.
3: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4: 그러면 2만 원 빌려서 여행 끝날 때까지 2만 500원
3: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0: 여행 끝날 때까지 못 갚으면은 성훈이 형 팔찌라도 팔아요? 여기 전망포에 맡기나?
3: 그래 가자 그러면 잠 보러 가면 되겠다.
1: 오케이. 어,
0: 스테이크 먹는구나 그래도.
2: 야 열심히 일했으니까 샤워 좀 해야지. 샴푸 해야지.

0: 오. 오우씨.
1: 이게 말리기만 해도 이게 머리가 잘 살거든? 진짜 탈모 샴푸 맞아?
0: 오. 너 탈모인데.
1: 좋은데, 이게. 오. 자.
0: 야, 어, 저.
1: 너 한번 써봐.
0: 네, 저 씻을게요.
1: 오, 좋아, 좋아. 좋아.
0: 어, 어.
2: 우리가 진짜, 어우, 내 로마 하나 또 이게 박물관 간다, 피라미드.
3: 근데 오빠 아까 네? 말했잖아요. 이게 네.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서 관을 보니까 박물관도 가고 싶죠.
4: 여기, 뭐야, 박물관 같은 거 있어요? 박물관.
5: 아니, 박물관 같은 데 가시는 거 좋아하세요?
4: 여기, 여기서만 뭔가 역사를 좀 보고 싶어서.
6: 갔다. 활동비로 갔다. 재밌을 것 같아.
3: 이집트는 땅 파면 유물이 나온다는 곳인데 이집트의 박물관은 어떨지 좀 궁금해.
5: 최근에 새로 지었대요. 그래서 원래 있던 박물관이 아니라 완전 새 건물이고.
3: 유박물관.
7: 왕 의자도 있겠다. 다 금이거든. 의자?

0: 금 위에 돼 있는 의자가 있거든. 체어. 그거 있는데, 와, 그거는 나도 그거 연산해서 조금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
1: 오빠가 확실히 약간 골드를 좋아하시다.
0: 아, 골드는 무조건 좋아하지. 인간이랑 골드랑 뭔가 연관, 그게 뭔가 있대.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죽을 때 골드 가지고 잤잖아.
1: 오빠는 지금 카이로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대. 활동비가 막 무한대예요. 그리고 오빠 만약에 산다면 오빠 뭐 사고 싶어요?
0: 산다고 하면?
1: 뭐 구매할 수가 있대.
0: 어, 그러면 피라미드 살 수 있는 사지.
1: 아니. 진짜 그 피라미드 말고. 피라미드를 어떻게 했어?
0: 아니, 뭐야. 그래도 어떻게든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돈만 있으면.
1: 나 그 사롱 같은 거 사고 싶어. 그, 여기. 사롱 여기 언니들이 이 스커트처럼.
0: 아, 그거? 어, 그거 예쁘더라.
1: 예쁘죠?
0: 어, 예뻐, 예뻐. 그게 진짜 희한하더라. 완전.
1: 오빠 왜 나랑 얘기하는데 하품을 그렇게 세게 해요?
0: 아유, 아니야.
1: 아, 근데 진짜 신식 건물이긴 하다.
0: 와.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게. 엄청 크지 않아, 이거?
1: 엄청 큰데요, 오빠?
0: 우와.

0: 와, 진짜 크다. 와, 대박이다.
1: 이쪽에 엔트런스.
0: 와, 엄청 크다. 와, 야, 진짜 말이 안 돼. 말도 안 돼. 와.
2: 람세스 무슨 동상이라고? 람세스 무슨 동상?
0: 대박이다.
2: 진짜 아니 그 난 저 디테일한 게 너무 신기해.
0: 그거 이거 다 그지?
2: 네.
0: 야 이렇게 야 이 정도 사람이 이 정도 크기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으면 진짜 만들어낼 수 있겠다.
2: 피라미드 만들었죠.
0: 그냥 이렇게 들고.
3: 아 일단 피라미드가 진짜 인간 안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차라리 우주인과 만들다 가면 그냥 그게 바로 되는 거거든. 이해가 돼.
0: 말도 안 되겠다, 진짜.
2: 에스컬레이터 타고 제일 꼭대기로 가서 사람을 내려오는
0: 오케이, 것 오케이, 같아. 오케이.
2: 이런 것 중에서 발견한 건가?
0: 아, 그런 것도 그렇지, 다.
2: 아니, 이렇게 디테일한 걸 어떻게 만드냐는 거야.
0: 너무 예쁘지 않아?
2: 예쁘다.
0: 발견했다고 하는 자체도 이야 어떻게 그 어떻게든 조그만 거 가져갈 수는 없나?
2: 아니 오빠 저걸 어떻게 들고 갈까? 저 무거운 걸
0: 아니 어떻게든 뭐 배에서 들고 갈 수 있잖아.
2: 저 몇백 킬로를 어떻게 들고 가려면?
0: 아니 옛날에 사람이 이거 다 들고 왔다며.
2: 아니
0: 오 이게 오른쪽 봐봐. 야 인간 아니야 이제 인간 아닌 거 이제 나왔다.
2: 야 진짜 신기하네. 얼굴은 동물인데 몸은 사람이야.
4: 그러니까 이게 있어.
0: 이따가 봐야 돼.
2: 이거 뭐야?
0: 이게 그거 아니야? 피라미드 위에 있는 그거 아니었었나?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아? 이게 각도나, 각도나 말이 안 되네.
2: 근데 오빠 이런 거 되게 귀한 건데 왜 밖에다 이렇게 해놨을까?
4: 근데 이게 가져가봤자 어떻게 가져가냐.
2: 아니 그럼 왜 가져간 생각을 못 하고 하냐고요. 도대체. 우와. 대박. 와 너무 아이디어 좋다. 여기를 탁 올라갔는데 탁 저희가 뭐야. 와 대박이다 대박.

0: 저렇게 피라미드를 사랑하는데 20주를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오빠, 오빠가 먼저 가면 자, 피라미드에 오빠를 묻어드릴게요.
1: 부탁한다.
0: 아, 시작이다. 오빠 시작이야, 이거. 오빠, 이거 봐봐. 완전 정교한 거 봐봐.

0: 와. 이게 옛날부터 농사를 이렇게 지었다라는 것 같아요.
1: 그렇지.
0: 네.
1: 근데 이렇게 보면 줄이 없잖아, 줄. 줄이 없으니까 이게 끌고 가는 그런 건 아닌 거지. 이게 정경하고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0: 그러네.
1: 생각해, 나는.
0: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다 염색 이런 걸, 이런 색깔을 어떻게 구현을 했을까요,
1: 그러니까 어디서 있는데 4,500년 전인데 아직 색깔이 여기 남아있는 것도 사실은
0: 옛날에요? 그러니까요.
1: 너무 희한하지 않아?
0: 그러니까.
1: 와, 이것도 멋있다. 이게
0: 아니, 근데 감독님 일로 와봐봐. 아니, 봐봐봐. 이게 그 당시에 콤파스가 있었냐, 이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이런 거를 이렇게 했냐, 이 말이야. 이게 뭐라 써있을 텐데, 그치?
1: 그러니까
0: 분명히 이게 뭐,
1: 이게 문자지.
0: 이게 문자인데, 이게.
1: 근데 가끔씩 이 문자가 무조건 있어. 이게 무슨 말이지?
0: 평화라는 뜻일 수도 있고, 다양할 거 아니야. 이거 이 시대 때 살았던 사람 누가 있나? 미치겠네. 궁금해 죽겠네. 이거 검색하면, 이거 오빠 채 있어요?
1: 있는데 이거를.
0: 그럼 여기만 찍어서 채
1: 그럼 되나?
0: 난 너무 궁금해. 이거 오빠가 괜히 얘기해가지고 나 지금 궁금해 죽겠잖아요. 무슨 말인지 채찍한 사람 물어봐줘.
1: 앙크.
2: 앙크?
0: 앙크. 생명과 영원한 삶을 상징하고 신들이 왕이 손에 들고 있는 모습으로 자주 묘사가 돼서 아, 생명력?
1: 생명력.
0: 전형, 불멸.
1: 약간 그런 느낌.
0: 생명력. 그러니까 왕이 주로 쓰던 기호라는데요.
1: 그러니까.
0: 그래서 이게 말았나 보다.
1: 이게 계속 있어.
0: 생명력.
1: 재밌네.
0: 생명력.
1: 아, 근데 확실히 설명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야 되겠네. 여기까지 왔는데.
0: 내용을 모르니까.
1: 정확하게 알면서 이게 들으면 진짜.
0: 우와.
1: 근데 거의 다 내가 생각했는데 거의 다 코가 다 부러져 있어.
0: 그러네.
1: 다. 이게 보니까 다 뭔가 코가 부러져 있어. 뭔가.
0: 이게 원래는 코가 있었는데 이게 뭐 발굴하면서 이렇게
1: 빠지는 건가? 뭔가 이게 너무 높아서 그런가?
0: 높게 제작됐는데 이게 삭은 것 같아.
1: 진짜 멋있다. 와.
0: 왜 연봉을 사세요? 매일 20층.
1: 앞에 말고.
0: 앞에 말고 왜 이렇게 벽화를 보는가?
1: 다 옆에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네. 이건 없네. 한 번도 못 봤지, 이거. 아, 이것도 없네. 와. 이야, 이거 리얼이야?
0: 가발인 것 같아.
1: 옛날에 가발이도 있었다. 오 마이 갓. 이거.
0: 뭐가?
1: 이거 내가 잘, 이거.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없어요?
3: 지금 문이 열었는지 아닌지.
1: 아, 이게 나는 이거야, 이게.
0: 빨리 확인 한번 해봐봐요. 전화 누구한테 물어봐봐.
1: 이게 다 금이야. 너무 예쁘지 않아?
0: 그냥 막 금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야?
1: 아니야, 근데 그것도 좋아하지만.
0: 이런 의자를 갖고 싶어요?
1: 이거는 사야지.
3: 아직 안 열었습니다.
0: 그럼 지금 준비 중. 와, 우리가 너무 빨리 왔다, 오빠.
1: 그런가?
0: 몇 년 뒤에 왔으면 이거 볼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
1: 근데 생각해봐. 이렇게 다 크잖아. 큰 필요 없잖아?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생각하면 이 정도 크기는 필요 없잖아. 나는 무슨 생각이냐면 사람도 더 컸단 말이지.
0: 집에 오브제를
1: 이 정도라 사이즈라면 자기도 커야 돼.
0: 맞는 말, 일리 있네요.
1: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야, 우리 3m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야, 뭔가 사러 가자. 안 되겠다. 1950.
4: 20가운데?
1: 그럼 얼마지?
4: 6만원.
1: 6만원.
0: 6만원 괜찮네.
1: 이거 3개 사도 멋있다, 이거, 그제?
0: 와. 멋있어요.
1: 아니야. 가짜니까 했어.
0: 진짜 찐 유물을 갖고 싶다고요. 찐 유물.
2: 어, 야, 야.
4: 국명과 번영이야 이거 글씨지. 다 모든 사실이
1: 있네. 이게 무조건 이거 가지고 있어.
4: 이렇게 하고 여기는 생명과 번영이라는 뜻이야 이거.
1: 파우치만 사가지고 갈게. 나가 이게 지갑이 어. 이제 슬슬 바꿔야 되거든.
4: 또 오빠 그 망사가 좀 바꿔야 되긴 어, 하더라.
1: 지갑이 어. 이게 피라미드 같지가 않지.
4: 너무 피라미드 같진 않아.
1: 아 싫어.
4: 저는 가장.
1: 야 재밌었다.
5: 일단 안 사도 돼.
0: 잠깐 들어와봐.
6: Excuse me. This is not fake.
5: Not fake. 어?
6: Not fake.
5: 네, 저녁 드시러 가실까요?
0: 준빈 씨. 여기 계셨어요? 몰랐어요, 왜 계신지.
5: 오늘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요?
0: 모르겠어요, 저도. 알 길이
5: 아,
0: 없어요.
5: 아, 그래요?
1: 알고.
5: 그럼 마트갈로 갈까요?
1: 야, 잠보러 가자.
5: 여기 앞에 5분 정도 가면 마트 있어요, 큰 마트.
1: 아, 있어?
0: 따뜻하. 네.
5: 돈 주시면 갈게요. 아.
7: 저희가 2만 원 내고 네. 720파운드. 오늘 번 돈도 있으니까 같이 해서 잠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번 돈이.
5: 오늘 5천 원.
0: 5천 원.
1: 5천 원. 잡 벌었잖아.
0: 5천 원 벌었어, 우리.
5: 아, 배고파, 진짜.
0: 이게 항상 마이너스가 되니까 어. 뭔가 일하는 재미가 좀 슬퍼, 그치?
7: 맛있는 거 드세요.
0: 약간 계속 마이너스가 돼.
1: 가자, 가자.
0: 하루 벌어 한 끼 먹는 한 끼 살이. 어. 하루 살이가 아니라 우리 한 끼 살이다, 야.
5: 진짜 한 끼 줍잖아.
0: 어. 근데 우리 이집트에서 마트는 처음 갔다.
1: 어, 나는 어저께 여기 걸어 다녔거든.
5: 근데 슈퍼만 갔죠? 마트는 안 갔죠?
1: 여기 길이만. 아.
5: 오늘 그러면 스테이크 먹나요?
1: 맛있는 고기 먹어야 되는데 근데 네. 너무 소고기가 맛이 없게 생기면 네. 이게 삼겹살 사도.
5: 나는 근데 진짜 카이로 꽤 오래 있었지만 저번에도 이렇게 그냥 진짜 그냥 현지 느낌 나는 곳을 처음 온 것 같아요.
1: 완전 또 이게 다른 도시가 있지.
5: 관광지가 따로 어, 있지. 있고 여긴 또 이렇게 그냥 사는 동네인가 봐.
1: 그러니까 완전 로컬이잖아 여기는. 네.
5: 진짜 로컬.
0: 사람 진짜 사는 곳.
1: 진짜.
0: 가셔 가셔.
5: 가세요. 왜 방방?
0: 장난기가 많아 이집트 분들이. 오 바보샵이다 바보샵.
5: 아니. 크락션을 누릴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아니 앞에 막는 사람이 없잖아 지금.
1: 뭐 하고 놀지?
5: 알로. 알로. 알로.
1: 뭐 하고 놀지?
5: 알로. 알로. 알로.
0: 이런 골목길에서 애들 이렇게 장난치고 노는 건 똑같아.
5: 그러니까.
1: 어 여기인 것 같아. 여기.
0: 오케이.
5: 오 크다.
0: 카트 끌까 카트?
1: 어 이거 하나.
0: 네.
1: 재밌다, 재밌다. 이거 봐봐. 칼리 만들 때 그 향.
0: 향신료 느낌.
1: 오, 좋다, 좋다.
0: 어머, 이건 쌀이야. 이게 날리는 쌀이다. 그 태국 쌀처럼.
1: 소금이나 이게 후추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든 만들 수 있겠지, 구워서.
5: 소금 후추는 있지 않을까? 거기 요리하는 공간 있던데.
0: 아, 옆에 있어.
5: 있어, 있어, 있어.
1: 있어, 봤어. 네,
5: 제가 그 주방에 바쁜데 있어.
0: 아, 그래, 아, 그래 아, 다행이다.
5: 소금 후추 정도는 있어요.
1: 아, 그래? 그러면. 라면?
5: 라면?
0: 라면! 라면이나 먹을까? 이게 다 그 태국 라면이다, 왜?
5: 아, 이거 똠양꿍 라면.
0: 어, 똠양꿍 라면 느낌?
5: 한국 라면 없는 거 오랜만에 본다. 요즘 진짜 세계화 잘 됐는데.
0: 그러게, 이집트에는 한국 라면이 아직 안 들어왔네.
5: 어, 다 없어도 불닭은 있는데.
1: 여기가 고기네.
0: 고기류다, 고기류.
1: 와, 이게 다 손에.
5: 브라더 스테이크? 이게 스테이크? 앙트레코트. 그게 갈비살이래요.
0: 갈비살.
1: 1kg라도 충분하나? 우리 모르겠다.
0: 먼저 하시라고. 먼저 하시라고.
8: 2kg and half.
5: 2kg and half. Oh, you speak English very well. 어, 여기서 통역해 주시면 되겠다.
1: Something. How much in the 1kg? How much?
8: 1kg.
1: 417.
5: 그러면은 1kg에 13,000원.
0: 1kg에 13,000원.
1: 그러니까 우리가 2만 원 가지고 있잖아.
2: 1kg 사고 다른 거 사면 이게
8: 음료수 같은 거?
2: 음료수 같은 거 살까?
5: 1kg로 충분한가?
8: 안 되겠지만
2: 뭐 그래도 300이잖아 생각하면
8: 한 끼 정도
2: 그치? 한 끼 정도 오케이 1kg 왕

0: 원키로.
1: 원키로 앤 서비스 리틀 빗.
0: 어, 그게 200 정도네. 어. 딱. 오, 나이스.
1: 딱 굿.
0: 예, 오케이. 땡큐. 땡큐.
2: 어디갔냐? 커피 어디갔냐?
1: 잠깐만.
2: 486.
3: 와. 무슨 일을 하려고?
0: 그러니까.
4: 어우, 그, 저긴 것 같아.
1: 왜 이렇게 초록색이 됐어요?
5: 으아, 뜨거워.
6: 너무 뜨거워, 여기 용광로가 있어서.
7: 아, 진짜 뜨겁다, 여기. 진짜 뜨거워.
2: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티켓을 여기서 사는 것 같은데. Do you speak English? 라인, 라인. 잠깐만요.
4: 아, 대박이다.
8: 이어서 자이언트 팬TV가 방송됩니다.
9: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8: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9: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8: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9: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8: 080-961-9595.
1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3: 요 자이언트 팬TV 렛츠 구도.
14: 지금부터 2016 합동 화력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0: 간다.
1: 저는 지금 2026 합동화력훈련장이 나와있는데요. 이곳 훈련장에서 일어나는 훈련은 대한민국 국군의 최신의 전력이 총동원된 국내 최대 규모의 필사격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기축을 흔드는 포성과 흙먼지가 달리는 긴박한 훈련 제가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엄청난 탱크가 제 옆에 있는데요. 따라오세요. 쭉! 자! 자, 이건 무슨 훈련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했던 훈련은 무슨 훈련이십니까?
2: 아, 요거 같은 경우에
1: 낙법 훈련이셨습니까?
2: 아, 네.
1: 근데 그 소속이 어디십니까?
2: 아, 저는 육군 11사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11사단은 어떤 사단입니까?
2: 11사단 같은 경우에는 육군에서 가장 강력한 사단 중 하나라고 하죠.
1: 오, 그럼 이 무기는 어떤 무기입니까?
2: 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K2 전차라고 해서 보병들과 같이 임무 수행을 하면서 화력 지원을 해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1: 오, 그럼 이거는 그 보통 한 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2: 80억 정도 합니다.
1: 이게 80억이라고요?
2: 네네요.
1: 우와! 야, 이거는 뭔가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있는 차량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3: 합동화력 훈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비는 육군의 주력 본발전투 차량으로 뛰어난 방어력,

0: 자부심이 엄청나신 게 그럼 평생 군인으로 사실 겁니까?
1: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이야 좋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오 해병대. 자 안녕하십니까?
2: 아 예 안녕하십니까?
0: 자 제가 듣기로는 대한민국 최대 강력한 부대가 11사단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1: 아닙니다. 해병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자 가장 강력한 부대는 바로 어디입니까?
1: 해병대 제1사단 선창대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자 아주 디테일한 대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귀신도 때로 잡는다는데 정말입니까?
1: 전 실제로 기지를 받고 다 때려 잡았습니다.
0: 자 그 귀신 얘기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그 받고 어떻게 때려 잡았습니까?
1: 아 그냥 눈 마주치자마자 바로 이제 1대1 대면하고 바로 주먹 날아갔습니다.
0: 역시 해병대는 귀신을 때려 잡는다. 오늘 확인을 했고요. 자 옆에 있는 이 장비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3: 3.6교육의 장갑차 KAV2로서 해병대의 상륙작전의 핵심 전력이 되겠습니다.
1: 저희가 이제 해상에서 육상으로 인원을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이거를 타고 바로 이제 수송 내리자마자
1: 맞습니다.
0: 그러자! 하는 겁니까?
1: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와, 야 엄청납니다. 와, 정말 이 사이를 지나가니까 이 웅장함이 엄청납니다. 안녕하십니까?
4: 저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202대대 김영태 대위입니다.
0: 영태! 자, 저 지금까지 그 육군을 만나봤는데요.
4: 네.
0: 육군이 강합니까? 공군이 강합니까?
4: 육군이 저희 공군이 훨씬 더 강합니다.
0: 육군이 저희 공군이 더 강합니다는 무엇입니까?
4: 누구가 강하다기보다는 얼마나 더 잘 팀워크를 만들 수 있냐가 이번 훈련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0: 오.
4: 간단하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오, 굿즈 받았어요. Remove before flight.
4: 비행 전에 반드시 제거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0: 알아요. 제가 이러면서 블랙 이글스 가가지고 훈련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블랙 이글스야.
4: 그 블랙 이글스 또 멋진 저 선후배 동기들이 가 있어가지고.
0: 아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저기 형 대안아
4: 하면 다들 알 겁니다.
0: 오 정말입니까?
4: 정말입니다.
0: 좋습니다.
4: 예스.
0: 행수 경태.
5: 행수.
0: 자 혹시 경태 아십니까?
5: 아 네 알고 있습니다.
0: 자 경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 뭐야?
5: 얘 되게 유능한 FA-50 조종사입니다.
0: 오. 오. 자,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십니까?
0: 자, 한번 장비 소개 가능하시겠습니까?
5: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장비는

0: 근데 이게 왜 천국이에요? 바닥에 있는데?
1: 날아가면은 하늘에 있는 어떤 것보다 빠르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0: 아, 얘가 날아요? 야, 이거 뭐야? 오, 안녕하세요.
2: 아, 네, 안녕하십니까.
0: 이 드론의 이름이 영덕 대개입니까?
2: 이건 아니고 소총 드론입니다. 공중에서 정찰 및 아군의 지상 병력에 대한 이제 업무를 담당하는 드론.
0: 자, 소총 드론이라 그러면 여기서 총이 나갑니까?
2: 네, 맞습니다. 어?
0: 자, 이 드론 충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타입입니까? 아이폰입니까?
2: 아, 그런 방식이 아니고 충전기를 꽂게 되면은 직접 전원을 충전을 할 수 있어요.
0: 아, 약간 콘센트인가요?
2: 네, 콘센트로 하는.
0: 오, 뭐야?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뭐야? 와!
3: 저희 지금 정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족 보행 로봇입니다. 전투를 수행할 때 부인 체계들을 밖에 먼저 보내서 안전한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이제 로봇입니다.
0: 이야, 아주 좋네요. 그 제가 지금 훈련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재밌는데요? 철권 발견! 철권 발견!

0: 얻었다. 제 성격.
1: 네,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장비는 A9A1 자주파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가지로는 약 44억원이 되겠고 모두 자동으로 장전과 사격이 가능하며 현재 이곳에서 사격을 했을 시 평강, 양구, 기천, 화성까지 사격이 가능하겠습니다.
0: 우와! 자, 여러분, 제가 이 위험 넘치는 K9 자주포 위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는 지금 본격적인 훈련을 앞둔 대기 장소에 와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제 뒤에 있는 엄청난 탱크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그 앞에 K9 탱크를 비롯해서 여러 장비들을 좀 구경하고 왔는데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탱크 어떤 게 다릅니까?
1: K2 전차는 K9 자주포에 비해서 좀 더 근접적으로 적을 경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0: 그 K9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조금 타격하는 방면에 K2는 조금씩 움직이면서 전진하면서 이렇게 쏜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K9이 됩니까? K2가 됩니까?
1: 둘 다 최첨단 대한민국 국군의 자산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 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훈련에서 이 K2 전차들이 보여줄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 기동간 적을 경멸하고 목표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이 모든 전차들이 한 번에 움직이는 겁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오.
0: 자, 그러면 이 탱크를 그 움직이려면 그 자격증이나 뭐 운전면허증 이런 게 있어야 됩니까?
1: 탱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궤도 장비 조종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0: 아, 운전면허증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1: 안 됩니다.
0: 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따는 거예요?
1: 따로 군 면허 시험장에서 조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0: 오, 그렇군요. 자, 옆에 두 분이 계신 게, 자, 두 분, 그 후임이신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3: 맞습니다.
0: 잠시, 저기 그 우리 로봇 강아지들이랑 같이 있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저기 다른 길 옆에 들어오세요. 자, 저와 대화를 나눈 우리 준희님, 평소 본인한테 잘해줍니까?
2: 네, 굉장히 잘해줍니다.
0: 어떤 걸 잘해주던가요?
2: 맛있는 걸 많이 사줍니다.
0: 오, 정말요?
2: 네.
0: 자, 옆에 계신 중사 선임, 어떻습니까?
2: 네, 굉장히 스윗한 선임입니다.
0: 오, 아, 다 정말 좋은 분들이신가 봐요?
2: 맞습니다.
0: 좋습니다. 다 와주세요. 자, 우리 선임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괴롭히신다고 들었습니다.
1: 귀가 간지럽고.
2: 아닙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K2 전차 알아봤고요. 저는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곳 단 1분이라도 훈련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전투 실력을 먹는 병사들 앞에 있는데요. 저도 한번 직접 가서 전투 실력 한번 같이 체험해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게 뭔가요?
4: 전투 식량 즉각 시식형 20단이라고 합니다.
0: 제가 지금 뭐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 이거는 또 우리 그 국민 여러분께서 좀 알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4: 맞습니다.
0: 그럼 제가 직접 한번 그 볼 수 있을까요?
4: 예, 무슨.
0: 자, 지금부터 제가 이거 그 한번 틀어볼게요.
4: 먼저 이거를 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0: 아, 이 안에 넣어야 되는 거구나.
4: 맞습니다. 줄을 확 따와대면
0: 오!
4: 뜨거워집니다.
0: 그럼 된 거예요?
4: 이제 얘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0: 야, 완전히 좋습니다. 와, 진짜 먹음직스러운데요. 전투 식량이라고 해서 저는 뭔가 좀 맛없겠다 이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맛있게 나오네요.
4: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또 어떤 사이인지 좀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5: 11 기동사단 11여단 12전차에 대해 지금 공부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지원소대 박격포 120mm 비격 박격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0: 한 부대시라는 거네요.
5: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0: 자, 그러면 우리 그 부대원들 자랑 네. 한번 해주시죠.
6: 제가 사실 전입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우리 부대원들과 지금 친해지고 있는데.
0: 자, 근데 오늘 같은 이런 훈련이 참 그 규모가 큰 훈련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훈련 같은 게 좀 많이 있나요?
6: 평소에도 이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대급, 중대급, 뭐 대대급 이렇게 제대별로도 훈련을 매일 또 그리고 매주 단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0: 힘들죠?
6: 네, 솔직히 힘듭니다.
0: 다들 어때요? 맨날 이렇게 훈련하면 어때요?
4: 재밌습니다.
3: 재밌습니다.
7: 힘들지만 보람 있고 재밌습니다.
4: 재밌습니다.
0: 자, 지금 보고 계신 높으신 분들께서 조금 더 훈련을 더 많이 늘려주셔서 우리 국군 장병들이 더 재밌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8: 좋습니다.
0: 진짜 좋습니까? 자, 이렇게 또 우리 병사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밥도 먹었겠다. 본격적인 실전 훈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지금까지 탐방은 모두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엄청난 활약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제가 직접 인터뷰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곳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3: 지금 현재는 접니다.
0: 오! 그러면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3: 아, 저는 114 6.1여단장 김준혁 대령입니다.
0: 오, 대령이십니까? 자, 그러면 혹시 이곳이 뭐 하는 곳입니까?
3: 2026년 그 합동화력 훈련을 통제하는 그 통제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럼 오늘 제가 통제해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9: 네, 안녕하세요.
0: 자, 그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9: 아, 저는 11기동사단 교훈참모 최고중령입니다.
0: 오, 최고중령이십니까?
9: 네.
0: 그럼 중령 중에 최고십니까?
9: 아, 이름은 그렇죠. 아? 이름만은 그렇습니다.
0: 어머! 이름이 최고셨습니까?
9: 맞습니다.
0: 우와! 저는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최고인 이름은 처음 봅니다.
9: 저도 펭수는 처음 봤습니다.
0: 최고요!
9: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최고중령님.
9: 네.
0: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당장 중단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9: 밑에 있는 통제본부와 무전기를 가지고 현재 어떤 상황이니 훈련을 중지하겠다라고 통제를 합니다.
0: 자, 무전기 시작!
9: 아, 여기는 통제본부 현시간부로 훈련 위험 상황이 있으니 중단, 훈련 중단하겠음, 이상. 모두 안전한 곳으로 입사 후 점검 후 보고하기 바라.
0: 이렇게 합니다. 야, 이게 다 매뉴얼이 있군요.
9: 그렇습니다.
0: 그 시나리오 스포 가능합니까?
9: 그거는 아직 비공개라서.
0: 아, 이 시나리오 스포가 중요한데요.
9: 실제 훈련을 참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제가 직접 보고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 그 어디서 보면 될까요?
9: 아, 여기는 자리가 있어서 조금 우측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자리가 지금 한 명도 없는데요?
9: 네, 이따 다른 분들이 오십니다.
0: 아, 이따 또 오시니까?
9: 네.
0: 그럼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10: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5: 기자분들은 프레스라인 바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그럼 저기 처음 자리부터 말씀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5: 죄송합니다. 기자분들은 밖에 프레스라인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오,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우와! 이 순간 블랙 이글스가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까 하늘과 철없군요.

환상적인 레인풀 기동입니다.

0: 2016 합동 화력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1: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0: 이게 무슨 고생이야. 잘 곳을 찾고 있는데요.
1: 어총 대장 개표지. 제가 줄게. 가자. 각서.
0: 대학도 아니라 각서예요?
1: 소 달지 마. 이 같은 기대에 담아서 담가버릴 거야, 아무래도. 영차. 똑바로 둬, 둬.
0: 이럴 수가. 난 포체 걸린 펭귄이구나. 각서 가져와.
2: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4: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4: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3: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4: 080-961-9595.

0: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의 개가 방송됩니다.
1: 자, 어서 오세요. 어, 할 맛이 있네요. 할 맛이 있어. 야, 춤을 잘 추네.
2: 근데 이거를 오지 마을에서 지었어?
3: 와. 왜?
1: 도망가!
2: 죄송한데 저 한국 떠나면 생각날 것 같아서 한 개만 더 주시죠.

0: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1: 와, 그래? 그럼 이게 다 체험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0: 쓰레기 자체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요거 아주 아. 아, 근데 요거 아주 문제야네요, 이게. 이것처럼 귀찮은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거는 점점 더 심화될 거고,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가? 전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석훈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죠. 무엇을 버립니까? 무언가를 쓰고 남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통 버리죠. 도대체 뭘 버리는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 도대체 뭘 많이 버리나? 우리 집에서. 압도적으로 무언가의 포장지가 많더라고요. 쓰레기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리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쓰레기가 있습니까?

재활용 쓰레기가 있죠. 뭐 리사이클링 쓰레기라고 있는데 크게는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 또 재활용이 되는 리사이클링 쓰레기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쓰레기는 100% 소각이 됩니다. 태워지는 거죠.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루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나오는 양이 3,000톤에서 3,300톤 정도 됩니다. 하루에. 꽤 많은 양이죠. 그런데 서울시에 공공소각장이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소각장에서 하루에 소화해낼 수 있는 양이 2,000톤입니다. 그러면 1,000톤에서 1,300톤 정도가 남잖아요. 종량제 일반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 묻었습니다.

1섹터, 2섹터는 다 끝났어요. 지금 3섹터에다 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몇 년 있으면 다 차고요. 더 이상 쓰레기를 갖다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쓰레기를 버릴 데를 또 찾아야 되겠죠. 지방으로 보낸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지방에서는 왜 수도권의 쓰레기를 우리한테 주느냐, 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버리느냐. 그래서 파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재활용되는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페트, 이게 둘 다 페트거든요. 폴리에스터. 이런 거, 비닐, 음식물, 종이를 그냥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분리, 배출이 꽤나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재활용되는 쓰레기가 100이라고 그러면 이것 중에서 재활용이 되는 건 몇 퍼센트일까요? 정부 기관이나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다르긴 한데, 환경단체에서는 20%밖에 안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분리배출을 잘 하는 이유는 이거 다 재활용되라고 분리배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30%, 20에서 30%밖에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놀랄 일 아닙니까, 이거?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와, 그래? 그럼 이게 다 재활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교육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분리배출이 아니라 쓰레기 자체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교육을, 패턴을 좀 바꿔주시는 것이 어떤가. 왜냐면 재활용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무엇이 재활용이 되고 무엇이 재활용이 안 되는지. 자, 여기 지금 가장 많은 쓰레기가 이 두 가지, 최근에. 요거는 페트병입니다. 페트병은 폴리에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폴리에스터. 요거 아주 아. 아인데 요거 아주 아주 문제야 한대요, 이게. 아가 아니라 문제야구나. 요거 이제 최근에 빨대 갖고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았잖아요. 종이빨대 잠깐 얘기 말씀드리면, 종이빨대가 단점이 있어요. 젖어요. 젖어. 그러니까 놓다 보면 이게, 그리고 종이가 나와, 이렇게. 그래서 아, 이게 빨대 만드는 곳에서 이걸 좀 더 두껍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게 두 겹으로 쌓여져 있거든요, 빨대가. 그래서 한 겹을 더 싼 거예요. 근데 한 겹을 더 싸려면 접착제를 발라야 됩니다. 접착제를 발라야 돼가지고 그게 세 겹이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친환경적인 겁니까? 종이빨대가 친환경적인 겁니까? 안 쓰는 게 제거죠. 그래서 종이빨대니 플라스틱빨대니 이거 가지고 논란을 할 게 아니라, 아, 빨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빨대 갖고 논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두 가지가 똑같이 페트예요. 폴리에스터. 뚜껑은 다르죠, 소재가. 그래서 최근에는 뭐 뚜껑이 없는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뚜껑

뚜껑을 분리배출해서 버리라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요거 잠깐만 말씀드리면, 뜯어서 버립니다.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이게? 이거는 뜯어서 버리고, 이거는 뚜껑은 뚜껑대로 버리고, 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소재가 다르거든요. 세 가지의 소재가 다른데, 뚜껑 소재와 이 페트와 이 커버는 폴리프로필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이 되려면 한 소재로 모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배출을 하라는 건데, 이것처럼 귀찮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해외의 선진국은 이게 한 소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뚜껑, 커버를 분리배출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버리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페트가 비싸요. 그래서 그렇게 안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환경 정책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뚜껑, 몸체 이 레벨이 한 소재로 나올 날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이 폴리에스터 페트는 대부분 재활용이 됩니다. 재활용이 돼서 제가 오늘 그걸 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바뀌어요. 펠릿 형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어떻게 가냐면, 폴리에스터는 우리 옷을 만드는 데 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면 옷을 많이 입었지만, 지금은 폴리에스터 옷이 많아. 제 바지도 아마 이게 폴리에스터가 좀 들어왔을 텐데, 이걸로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이게 옷으로 재탄생하는 것이 됩니다. 문제는 얘예요. 얘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둘다 폴리에스터인데, 얘는 퀄리티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거의 잘 되고, 얘는 퀄리티가 좀 낮아요. 그래서 재활용률이 아주 안 좋습니다.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버리는 것 가운데서 옷이 있습니다, 옷. 옷 얘기하면 정말 할게 많은데요. 보통 옷을 어디다 버리십니까? 옷을 이제 옷수거함에 버리시죠. 옷수거함에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에서 10%는 재판매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8, 90%는 어떻게 되냐면, 그중에서 반은 소각, 반은 수출이에요. 어떤 신문사 기자와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옷을 버립니다. 그래서 옷이 어떻게 되는지 이동 과정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옷에다가 스마트 태그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네 개를 버렸어요. 그랬더니 두 개는 금세 그 스마트 태그가 꺼졌어요. 전원이 오프된 거 보면 두 개는 소각된 것 같아요. 두 개가 인천으로 보여요. 인천에서 불이 깜빡깜빡해요. 그 다음에 둘이 배를 타요, 태평양을 건너. 그래서 마지막 목적지가 하나는 볼리비아, 남미에, 하나는 인도 북부. 제 옷이 거기 가 있어요. 지금은 불이 꺼졌어요. 왜냐면 뭐 배터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게 누군가 재사용이 되고 누군가 입고 있다면 그건 뭐 괜찮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한 장소에 가만히 있습니다. 거기 창고에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최근에 뭐 그런 신문도 뉴스도 많이 나는데, 우리가 버린 옷이 뭐 바다 생태계를 오염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옷이 이런 폴리에스터 소재인데 이게 잘게 좀 부서집니다. 그래서 그게 비가 오거나 하천으로 가면 그게 바다로 흘러간다. 그것을 물고기가 먹고 우리는 또그 물고기를 먹는다. 그래서 물고기 무슨 돌고래 같은 거를 이렇게 좀 해부를 해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뭐 그런 뭐 기사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 안에 예전에 이거로 물 드신 분 없잖아요. 근데 이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배설이 되죠. 배설이 됩니다. 대부분 배설이 되고, 그것보다 더 작은 플라스틱이 포장해서 흡수하면 피를 타고 돕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가 뇌입니다, 뇌. 근데 그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뭐그 뇌질환, 뭐 치매라든가 뭐 뇌졸중을 많이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뭐 의학계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전자제품은 좀 다른데요.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전자제품 그런 대형 폐기물들을 뭐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뭐 주민센터 같은 데 스티커를 붙여서 내다 놓으면 가져가고 그러셨는데 요즘은 이순환 거버넌스라고 해서 이 대형 폐기물들을 그냥 가져갑니다. 그냥 가져가서 분류를 해요. 이 대형 그 가전 안에는 여러 가지 훌륭한 그 금속 플라스틱이 많이 있는데 대형 가전 플라스틱은 ABS라는 플라스틱을 씁니다. 굉장히 고가의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분류를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자제품은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다. 자동차. 우리 폐차장에도 한번 가봤는데 폐차장에서 자동차를 막 분류하는데 우리나라 자동차가 굉장히 제품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엔진만 따로 사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플라스틱만 따로 파는 사가시는 분들 있고 뭐 그래서 자동차는 폐차가 되면은 한50% 이상은 재활용률이 됩니다. 아무튼 그 분리배출을 하는 이유는 이게 다 재탄생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분리배출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지구의 온도를 높이게 하는 거죠. 지구의 온도를 높이게 하는 거고 이것이 지구 온난화가 되고 그것이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2026년의 여름이 2027년의 여름보다 분명히 시원할 거예요. 2027년이 더 더울 거거든요. 여기서 무언가를 멈추지 않으면 지금 기온이 1.5도 정도 상승했다고 하죠. 뭐 1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아는 숫자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지만 이1.5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상이변인데요.

0: 지난 4월에 4월 19일을 자 기사를 보시면 기상청이 관측한 이래로 4월 최고 온도였습니다. 기상청이 관측한 이래로 최고로 높은 온도예요. 30도였거든요. 근데 또 하나 놀라운 뉴스는 4월 20일 뉴스입니다. 기상청이 관측한 이래로 4월 20일이 한파특보가 내려졌어요. 4월 달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일이 없거든요.
1: 주말 내내 초여름 더위가 기승이더니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2: 충남 공주와 금산, 전북 무주, 강원 남부 산간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4월 하순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건 관측 이래 처음으로 역대 가장 늦은 기록입니다.
0: 그런데 19일 날 30도였는데 20일 날 20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0도가 떨어지면 한파특보가 발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온의 사이클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사람도 이렇게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그리고 또다시 기분이 좋아지고 갑자기 기분이 나빠. 중간이 없어. 이런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상하다. 근데 그 이상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다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 이상한 사람 때문에. 그게 전염이 돼요. 마찬가지로 기온이 높았다가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요. 그리고 갑자기 올라가요. 그리고 예년과 다르게 비가 요 정도 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와요. 그리고 너무 비가 안 와요. 이거를 기상이변, 이상기후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뭐 지역 축제, 꽃축제가 많이 있죠. 이렇게 지자체마다 축제가 많이 있는데 꽃이 매화꽃은 4월 달에 펴야 되고 메밀꽃은 9월 달에 펴야 되는데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촬영을 제가 이제 작년에 촬영 드라마 촬영을 했는데 더워서 못 찍어요. 한 여름에는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땀이 비 오듯 하기 때문에 분장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요. 땀 찍다가. 그리고 비가 예보가 있으면 촬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보가 있어서 촬영장에 가면 비가 안 오고 갑자기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총 30회 정도 나갔는데 한 60회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나가서 취소되고 나가기 전에 취소되고. 그러니까 더위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는 기후, 이상 기후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가? 전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끓고 있다면 우린 지구에게 뭔가 해열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편리함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에게 필요한 해열제는 전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 원짜리를 1년간 쓸 것이냐, 3만 원짜리를 5년간 쓸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감칠맛 폭발하는 쯔라를 더했다.

0: 짜맛있다.
1: 짜릿하게 맛있다. 쯔란 콤보.
2: 맛있는 60개 치킨.
1: 쯔란. 더 짜릿하고 싶어? 쯔란 콕콕이 있지.
3: 지구가 이렇게 끓고 있다면 우린 지구에게 뭔가 해열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편리함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 원짜리를 1년간 쓸 것이냐, 3만 원짜리를 5년간 쓸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에게 필요한 해열제는 전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그래서 뭐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우리 같은 소비자도 그렇고 이 환경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 참 많이 연구하고 있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인간 본질 어떤 욕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해결책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뭐 사람도 좀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뭐 세상에 뭐 귀신 같은 것도 별로 안 무서워하거든요. 더운 거예요. 예. 네. 전 더운 게 제일 싫고 제일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더워지는 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여름의 기준은 차에서 에어컨을 키느냐 마느냐거든요. 여름에 덥죠. 7, 8월에 무지하게 덥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부터 6월 달도 더운 거예요. 근데 한 3, 4년 전은 5월 달도 덥고 추석 때까지 덥더라고요. 5, 6, 7, 8, 9, 10까지 에어컨을 켰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올 4월은 너무 덥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나라였잖아요. 봄, 가을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3월이나 4월 정도가 봄이고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가 가을인 것 같고 여름이 6개월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점점 더워지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워지는 것 같아요. 동해안에 예전에 뭐 오징어하고 명태가 많이 잡혔는데 더 이상 그런 게 잡히지 않고 난류성 어종이 잡히고 있고 바다가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게 생태계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제 사과가 원래 이제 경상북도 뭐 안동이라든가 뭐 충청북도의 충주라든가 뭐 문경이라든가 이런 지방이 일교차가 많아서 사과 농사가 잘 됐는데 이게 강원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생태계가 지금 굉장히 이상해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덥다란 뜻의 warming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구 온난화를 바뀌었어요. warming에서 히팅으로 히팅이 되고 있다. 근데 최근에는 히팅도 아니고 보일링이라고 얘기해요. 끓고 있다. 지구가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 제일 두려운 것 같습니다. 뭐 공상과학 영화라고 하죠. 미래의 영화들을 보면 제가 꽤나 재미있게 봤던 영화 중에 해리슨 포드가 나왔던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미래의 도시를 보면 파란 하늘은 없습니다. 일단 잿빛이에요. 그리고 추적추적 비가 옵니다. 그리고 이 그라운드, 땅에서는 이상하게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굉장히 공중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미래 영화를 보면 지구 재난 때문에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영화는 월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지구에서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풀도 하나 없고요. 오로지 쓰레기만 가득한 세상인 거죠. 그래서 월이라는 이 기계가 쓰레기를 이렇게 압축하는 로봇인데요. 월이하고 단 하나의 생명체, 바퀴벌레만 살아갑니다. 지구에서는. 그런데 지구가 이제 좀 깨끗해져서 풀이 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그 이야기들을 다룬 영화인데요. 굉장히 재밌게 본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야 이렇게 지구는 더운 거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참 미안한 마음이 들고 어른으로서 책임감이 들고 무슨 죄책감 정도가 드는 기분이더라고요. 누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어른들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온난화가 된 이유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이것은 18세기 약간 17세기 이런 산업혁명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산업혁명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모직을 만들고 직물을 만들고 또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기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이러면서부터 석탄을 떼기 시작하면서 뭐 한동안 영국 런던에는 스모그가 가득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증기기관을 만든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결국 인간의 삶이 편안해지고 이 위에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산업화들이 결국 인간을 지구를 더 덥게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습니다. 근데 해열제는 한번 먹으면 하루 동안 지속이 되질 않아요. 3, 4시간 지나면 다시 해열제를 먹거든요. 그래서 열을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지구가 이렇게 끓고 있다면 우리는 지구에게 뭔가 해열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온난화의 가장 주범은 누구냐?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탄소 중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가 대기층을 형성하면서 온실가스가 지구에 가득 차게 되면서 이게 태양이 내리쬐면은 그게 반사가 돼서 바로 그냥 바다가 뜨거워지는 거지. 그러면서 지표면이 더워지고 바다가 뜨거워져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D가 있고 R이 있습니다. D는 드라이브고 R은 뒤로 가는 거죠. 그 사이에 N이 있어요.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는 제로인 상태가 중립이라고 하는 건데 탄소를 중립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소는 발생량이 있고 흡수량이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를 발생량과 흡수량을 0으로 맞춘다가 대한민국의 목표입니다. 탄소를 흡수하는 건 뭡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 나무죠. 식물입니다. 그거를 그린 카본이라고 얘기하고 또 탄소를 흡수하는 것 중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게 바로 바다의 산호 또 바다 갯벌입니다. 이것이 블루 카본이라고 하는데 탄소 발생률이 나무나 식물보다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탄소 발생하는 것 중에 무엇이 탄소를 발생하는가?

우리가 옷을 사고 입습니다. 옷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이산화탄소가 탄소 발생량이 100이라고 그러면 10% 정도가 옷을 만드는 산업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동물이 뿜어내는 무슨 이산화탄소, 또 동물의 트름, 동물의 방귀 이런 것들이 또한 10%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발전소. 우리가 뭐 석탄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무언가 발전하죠. 이런 거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또한 30%. 우리가 비행기를 탄다거나 자동차를 탄다거나 기차를 탈때 나오는 게 또한 10%. 그다음에 그 많은 산업이 총한30%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중에서 다 낮춰야 되는 거예요. 다.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그래서 산업 구조 자체를 많이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좀 하고 다니면 옆에서 쿡쿡 찌르면, 야, 산업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게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 시장이 그렇게 되질 않아. 무언가를 많이 생산하고, 무언가를 많이 소비하고, 무언가를 버리고 이래야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덥게 살 겁니까? 이 더위가 익숙한 아이들한테 익숙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미안하더라고요. 맞아요. 산업이라는 거는 자본주의라는 건 무엇을 만들고 소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느 하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 딜, 그린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구는 펄펄 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린 뉴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산업 구조를 바꿔야 돼요. 철강 산업도 바꾸고, 전기 생산도 바꾸고, 뭐 자동차 산업도 바꾸고, 우리가 먹는 식습관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구를 끓게 하려고 노력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지구가 더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텀블러 말씀드릴까요? 텀블러를 제가 외출할 때마다 갖고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게. 하나는 텀블러로 주시고요. 이것도 한 10년 됐어. 한 10번 중에 한 성공률이 한 50에서 60%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까먹고 갑니다. 텀블러를 넣으면 에코백을 하나 들고 다닙니다. 텀블러를 챙기는 것도 귀찮은 일이지만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일도 귀찮고 점심 먹을 때 그거 갖고 다니는 건 더더욱 귀찮고 그러면 텀블러를 쓴 다음에 집에 와서 세척하는 건 정말 힘들죠. 힘들어요. 편한 건 그냥 나가고 일회용 컵으로 마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환경은 편리함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이 편합니까? 자가용이 편합니까? 대중교통 이용한 게 훨씬 불편하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배달 많이 시켜 먹습니다. 편하죠. 누르면 오니까. 근데 이제 배달 대행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어플에 가지고 계실 텐데 잘 보시면 다회용기가 있습니다. 다회용기로 배달해 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꼭 그거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회용기의 단점이 있습니다. 남이 쓰던 거잖아요. 한번 그 업체에 한번 찾아가 가지고 제가 눈을 이렇게 뜨고 쳐다봤어요. 혹시 남이 쓴 건데 설거지가 제대로 되나. 우리 집보다 7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설거지를. 총 7단계를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배달 음식 편리함이에요. 뭐 어쩔 수 없죠.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이 환경의 문제는 편리함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지구에게 필요한 해열제는 전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지만

0: 계속 점점점 집에 있는 건 늘어나죠. 근데 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옷은요, 일주일이면 그 감흥이 사라지고요. 자동차는 한 달이면 사라지고요. 집은 1년이면 사라집니다. 뭔가를 산다고 했을 때 오는 행복감은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언가를 사고 싶어요. 무언가를 사고 싶고 편리해지고 싶은 게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굉장히 스마트한 소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살때 정말 이것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충동적인 구매는 절대 안 되고요. 일회용은 될수 있으면 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 원짜리를 1년간 쓸 것이냐, 3만 원짜리를 5년간 쓸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 원짜리 싸고 좋은 거 분명히 있습니다. 싸고 좋은 게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싸고 좋다고 해서 사서 후회하는 일이 저도 있고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품질이 좋은 걸 사면, 오래 쓰게 돼요. 제가 오늘 이 셔츠를 입고 왔는데, 20년은 된것 같습니다. 20년. 근데 잘 세탁하고 잘만 데리면 뭐 문제 없어요. 저도 배우기 때문에 뭐 옷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전 우리가 할수 있는 해법 중에 하나는 소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현명한 소비는 품질이 좋은 거를 사야 되고, 그것을 오래 쓰고, 또 오래 쓰면 쓴 다음에 내가 필요 없으면 누군가와 바꿔 쓰기도 하고, 뭐 나눠 쓰기도 하고, 아껴 쓰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생활 습관, 패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소비자들의 문제고, 물론 국가에서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기업은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온도계가 있는데요. 사람은 36.5도죠. 지구도 적정량의 각 나라마다 온도가 있을 겁니다. 현재 1.5도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게 3도가 올라가면 인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산업계도 그렇고, 과학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국가, 기업, 저희 같은 소비자 모두가 합심해서 이 1.5도에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있는 곳, 공기가 있는 곳,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지구가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디에도 그런 별은 없지 않습니까? 지구 같은 별이. 축복받은 별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한 삶을 감내해야 되고,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더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좀 쾌적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마시는 물과 공기가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더더 나은 행복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1: 힘도 너무 없는 꼬맹이인데 발만 빠른 친구.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야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키 작고 힘없는 꼬맹이가 홈런을 쳤네? 아, 이제 빛이 찾아오는구나. 나도 이제 힘 있는 청년이 되었구나.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되는 것이고, 버티다 보면 본인이 뭘 잘하는지 찾아 헤매는 것 같고.
2: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3: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0: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99.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95.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형들 떡볶이 먹자.
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2: 와,
1: 떡볶이에 닭고기가? 진짜 맛있겠지?
0: 대박, 너무 맛있는데?
2: 떡이랑 같이 먹어봐.
0: 나도 닭고기가 킥이다.
3: 와, 쫄깃쫄깃하네.
4: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2: 배고파.
3: 잘 어울려.
4: 스테라 떡볶이.
5: 밥이나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6: 산자락에 펼쳐진 거대한 규모의 식당.
7: 非常的有名，不仅是在那个重庆本地人心中很有名，而且在外地游客心中也特别的有名。
6: 매운맛으로 승부를 보는 충칭식 火锅 식당입니다.
8: 我们的话有五十余亩地，等于是说有3万多平方。
6: 세계 최대 규모답게 성수기 하루 매출만 2억 원. 손님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9: 好吃，好吃啊，非常好吃。我们这是慕名而来的。
6: 식당의 직원 수만 해도 무려 500명이나 됩니다.
8: 大概的话有400多个，因为有少部分有六七十个，他昨天值了班，今天休息嘛。
6: 심지어 식재료 종류에 따라 독립된 주방만 10개.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10: 2,000台吧，因为下午还要准备一些，要根据客人的流量嘛。
6: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서빙 직원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8: 我们最低的话50个来回，上下50个来回。刚开始的时候可能会，然后后面习惯了嘛，习惯就好。
6: 중국의 거대한 스케일을 보여주는 또 다른 현장, 해발 1000m 산속에 자리 잡은 초대형 닭 농장입니다.
11: 这就是单轨小火车嘛，就是专门拉那个货物的。用这个呢，主要是拿来喂鸡啊，然后拖一些货物。就因为我们每天都要从这个地方鸡舍的这里把这个鸡吃的饲料全部用这个托运下去。
6: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닭들에게 맞춰진 일상,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11: 以前没有这个轨道的时候啊，都是用我们的肩膀去挑那个食物啊，所以说很不方便，所以说我们就把这个建了这个轨道。为了一趟时，平时喂都要4个小时5个小时，有了小火车啊，十几分钟20分钟就搞定了。
6: 하지만 기계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루에 나오는 달걀은 약 3,000개. 사람이 일일이 수거해야 합니다.
11: 养在这个高山上，然后喝着山泉水的鸡，然后那个蛋，然后就回味的时候有点干。
6: 압도적인 대륙의 스케일, 그 거대한 현장을 찾아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서남부 양쯔강 상류에 자리한 인구 3,200만의 초대형 산악도시 충칭.

0: 매운맛의 본고장으로 손꼽히는 이곳에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식당이 있습니다. 충칭 시내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한 외곽지역. 이곳에 어둠이 내려앉으면 고요하던 산 중턱에 별천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의 간판 메뉴는 충칭 사람들의 소울푸드, 火锅입니다. 이 식당은 2022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훠궈 식당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는데요. 동시에 최대 7,000명 이상이 수용 가능한 초대형 식당입니다. 식당의 높이는 약 100m, 길이는 무려 300m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훠궈의 맛을 즐기기 위해 반드시 감내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계단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 경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1: 올라오기 힘들죠?
2: 상당히 수준 흘러요.
3: 非常累，非常非常累。加油加油！好吃好吃，很香哎。我们有时程，从我们的停车场到山顶，我们的天台楼阁，总共海拔100米左右。
0: 주차장부터 10분 남짓 계단을 올라와서야 비로소 직원의 안내를 받고 테이블로 이동합니다. 화려한 야경도 볼거리지만 중국에선 훠궈를 주로 저녁에 즐기기 때문에 오후 6시가 지나면 식당이 제일 바쁩니다. 채소가 매운 양념을 과하게 빨아들이지 않도록 고기부터 넣고 채소는 나중에 넣는 것이 충칭식 훠궈의 특징. 여기에 참기름과 마늘, 쪽파를 넣은 소스를 곁들여 풍미를 더한다네요. 아름다운 충칭 훠궈 식당의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4: 大家好，我是在世界上最大火锅餐厅上班的，我叫贺志成。我们这个地方占地面积的话，3万多个平方，总共有800多桌，一次可容纳6-7千人用餐。我们的话有500多号员工。
5: 这是我们的A区顾客厨房，目前我们的工作人员正在有序的准备当中。好的，
6: 郭经理，今天订做很多，一定要准备充足一点哦。郭经理，今天我们订做多不多？
5: 今天订做的话，今天订了15桌，我帮我准备至少准备1000多菜。
6: 可以可以，姐妹们今天有1000多桌的菜准备齐。
5: 那个陈雅，今天我们的顾客很多，一定要做好这个工作哦，接待工作一定要做好，别让顾客迷路了，我们一定好好的一个带你方向哦。好的。
6: 没问题，我们为了给顾客带来更好的用餐体验，我们全体员工一起随时准备着。
0: 오전 8시 30분 직원들이 하나 둘 출근을 하는 시간입니다.
7: 做清洁准备工作，我们是前厅的服务员，就负责前厅的卫生啊，然后准备工作呀，这些保证碗筷呀，这些杯子这些的干净。
0: 식당에 출근을 하면 직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8: 打卡, 누수원呢?9点,9点钟我们是上班,全集合在这一层,还有上面一层有员工。
0: 그럼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얼마나 될까요?
6: 400多个，因为有少部分有60-70个，他昨天值了班，今天休息嘛，他要今天下午才上班。
0: 서빙 직원을 포함해 전 분야의 직원을 모두 합하면 직원 수만 총 500명.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아침 조회 시간. 주차장을 가득 메운 직원들의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깁니다.

0: 这只是一部分，我们还有后厨，还有管理人员，还有两个部门没有在一起的，一起的话会更长。这只是我们前厅的工作人员，服务员。
1: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 출석 체크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꼼꼼한 인원 점검과 함께 주요 공지 사항이 전달되었고 아래층과 위층에서 동시에 진행됐던 아침 조회가 30여 분 만에 모두 끝이 났습니다.
0: 上班了，现在的话在分工合作了，有些服务员就负责一个做清洁，后厨就负责一个拿菜、洗菜、切菜之类的。
1: 일이 시작되자마자 어깨에 커다란 바구니를 메고 나오는 작업자.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영업 준비 전 가장 큰 일 중 하나가 세척한 그릇을 주방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한 번에 옮기는 무게가 무려 40kg 이상이나 됩니다.
2: 이걸 매일 하시는 거예요?
1: 저 무거운 바구니를 메고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을 수없이 오르내려야 합니다.
2: 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제작진이
1: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게를 맨 제작진의 걸음이 어째 시작부터 위태위태합니다.
4: 무거운 것도 무거운데 요 나무가 받치는 데가 너무 아파요.
1: 역시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4: 어떻게 드셨어요 이거?
1: 20년 경력의 작업자가 거뜬히 들어 시범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드는 것 같아도 숨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작업자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보니 일정한 간격마다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수시로 어깨를 바꿔가며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옮겨야 하는 식재료만 무려 1000kg에 달합니다.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다음 옮겨야 하는 물건이 나올 때까지 잠시 숨을 돌리는 꿀맛 같은 대기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최소 7년에서 20년 이상을 함께한 동료들입니다.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는 손길에서 고된 하루를 버텨낼 힘을 얻습니다.
2: 그래서
1: 짧은 휴식을 끝내고 다시 움직일 시간입니다. 오전 11시. 직원들 여럿이 모여 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만드는 만두의 양은 보통 2,000개 정도 되는데 전부 직원들이 직접 빚는다고 합니다.
5: 很多种包法，这个饺子也大同小异，熟能生巧嘛，哎，熟能生巧。
6: 你又不要。

0: 마음껏 만든 만두는 쟁반에 가지런히 담겨 어디론가 바쁘게 옮겨지는데요. 바로 냉동창고입니다. 안 만든 만두는 선도 유지를 위해 영하 50도의 급속 냉동고에 보관합니다.
1: 어이구, 어이구.
2: 많이 추워요? 이걸 넘어.
3: 엄마!
4: 자, 나한테 빠우거나 하자도 또 똥쿠야. 하도 커진 님이나.
3: 이상한데 가져 냉동.
2: 아니 이게 추운데 들어가면 감기 걸리시겠어요? 자주 들어가시면.
4: 뭐야? 니 진출로 출하해서 좀 흙 감아. 不会的.
0: 한편 다른 곳에선 쪽파 손질 작업이 한창입니다. 워낙 작업량이 많다 보니 매니저들까지 나서 파 손질에 힘을 보탭니다.
5: 客流量也比较多，然后工作量也比较大，所有东西都比较多。我们的话都要相互协作，就相互帮助，才能更快、更高效的完成每天的工作。
0: 이곳은 각종 주방이 모여 있는 구역입니다. 워낙 규모가 큰 식당이다 보니 주방도 파트별로 나뉘어 운영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채소 주방이 제일 바쁩니다. 종류가 가장 많은 재료인 만큼 연근과 동과 등 다양한 재료를 손질하느라 주방은 늘 분주합니다. 가장 판매가 많이 되는 재료도 채소로 준비해야 하는 양도 엄청납니다. 채소 주방 못지않게 손이 많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내장 주방입니다. 잡내가 남지 않도록 정성껏 손질합니다. 주방 한편에선 쫄깃한 식감을 위해 내장 손질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재료일까요?
6: 생쥐화, 口感이 시리에, 入味.
0: 식감을 살리기 위해선 칼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네요. 이야, 꽃이 피었네요.
6: 首先, 切十字花刀. 红切竖切, 十字花刀.
0: 손끝에 힘을 조절해 끝부분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교하게 칼집을 넣어줍니다. 그 외에도 이색 식재료들이 줄을 잇는데요. 오리 혈관부터 돼지 콩팥 그리고 천엽까지 모두 손님들이 즐겨 찾는 인기 재료라고 합니다. 버거에 들어가는 재료는 총 1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식재료를 3시간 넘게 손질하고 나서야 드디어 영업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직원들이 몰려 나옵니다. 기다리던 점심시간, 이곳이 바로 직원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직원 식당입니다. 손님들이 들이닥치기 전 든든하게 속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돼지고기 마늘종 볶음. 쉴 틈 없이 보낸 오전 시간 뒤에 찾아온 달콤한 식사. 큰 대접 가득 아낌없이 담아낸 음식으로 든든하게 속을 채웁니다.

0: 짧지만 달콤했던 점심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손님들이 몰려드는 저녁시간입니다. 식당의 조명이 하나 둘 켜집니다. 화려한 조명을 켜고 손님 맞을 준비를 마친 식당. 이제 본격적으로 손님이 몰려들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관광버스들이 계속해서 도착하고 단체 여행객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1: 진짜
0: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서 꽤 많이 찾아온다고 하네요. 5,000석이 넘다 보니 자리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방은 이제 마지막 준비가 한창인데요. 곧 밀려들 주문에 대비해 손길이 빨라집니다. 쉴 새 없이 출력되는 주문 영수증들. 본격적인 주방 전쟁이 시작됩니다. 채소를 손질하는 작업자들이 담아내면 앞쪽 작업자들이 주문에 맞게 챙겨냅니다. 오차를 줄이고 작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장은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주방에서 준비된 음식을 서빙 직원이 받아들면 주방 입구부터 지정된 구역까지 주문에 맞춰 정확하고 신속하게 음식을 이동시켜 놓습니다. 다음은 지정 구역에 놓인 음식을 테이블까지 최종 배달하는 직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1: 为什么？因为它每个部门的菜品种很多，咱们我们厨房有四五个，就在这边有两个，有H荤菜、H素菜、H荤毛肚这些，还有这个卤菜部门，很多部门的，它不可能一个部门来。
0: 드디어 손님이 오기 전 예약 테이블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소스가 좀 특별한데요. 참기름에 마늘을 섞습니다.
2: 是的，重庆是这么吃的，但我们那边也是有的，芝麻酱、沙茶酱都有，让我们自己选择。其实也是根据每个人他的口味去调的，也没有绝对的。
0: 매운 훠궈 고기를 참기름에 찍어 먹으면 매운맛은 가라앉고 고소한 풍미가 살아 매력적이라고 하네요.
3: 重庆的火锅跟四川的火锅它不一样的点是在于四川的火锅更多的是辣，但是重庆的火锅它是麻，因为里面有加了很多的花椒，然后花椒对身体也是很好的。因为重庆这里湿气比较重，如果你多吃一些花椒的话，可以排湿气。
0: 어느새 만 평이나 되는 초대형 식당이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몰려드는 손님만큼 직원들도 덩달아 분주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냄비들. 여긴 뭘 하는 곳일까요? 火锅 맛을 좌우하는 육수 주방은 절대 공개 불가랍니다.
4: 辣椒、花椒，还有我们的牛油、香料，还有我们的一些白糖、老姜、大葱之类的。由于有很多我们的一个炒制的一个秘方，所以说我们就不方便继续观看。
0: 오랜 시간 이어온 비법 육수, 그 특별한 맛에 반한 손님들로 식당은 오늘도 북적입니다. 덕분에 직원들도 온종일 매장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5: 어느 테이블로 가는 거예요?
6: 这是哪个桌的？三个九的，999号桌的。
7: 高的已经到山顶了。

0: 이번엔 제일 꼭대기에 있는 테이블입니다. 주방부터 정상까지 이동 거리가 상당합니다.
1: 드디어 좀만 차차.
2: 서더
1: 멀리 가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2: 네, 안내, 非常的
1: 累. 그죠? 아, 저도 힘들어요.
3: 뭐예요?
1: 설레요.
3: 와, 또 계단이에요?
2: 还有什么东西吗？对，还有往上。哇。
0: 그야말로 계단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드디어 도착입니다. 정상까지 가려면 150m 넘게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1: 이렇게.
2: 很累的。
1: 말이 안 나온다.
2: 我们最低的话50个来回，上下50个来回。 刚开始的时候可能会，然后后面习惯了嘛。 习惯就好.
0: 갑자기 식당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각종 버거 재료들이 빠르게 준비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곳의 명물, 버거 뷔페입니다. 무려 지름 20m에 달하는 초대형 레일을 따라 음식들이 끊임없이 지나갑니다.
4: 因为这个的话，我们可以花更少的钱来吃更多的菜。就比如说，我们这个是每日美国，一个人的话138能吃到100款菜品。而如果说吃点菜的话就不能，就点不了。所以说我们这个的话，物超所值，物美价廉，相当的一个实惠。
0: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어느새 북적이던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매장이 한산해지고 빈 테이블이 늘어나면 직원들이 다시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바구니를 맨 작업자도 등장. 이번엔 빈 접시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5천석 규모 식당인 만큼 치워야 할 그릇의 양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잔방까지 더해져 화분이 하나당 50kg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무게. 자칫 발이라도 헛디디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한 걸음 한 걸음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5: 客人吃完了过后，把碗收到洗碗间，收完了才下班。
0: 고된 하루가 끝나고 기다리던 퇴근 시간. 식당의 거대한 규모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인파가 쉴 새 없이 몰려나옵니다.
5: 下班回家了，下班回家，加点拉面，没好远，没，哎，走得到几分钟，五分钟。
0: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합니다.
1: 아니, 네. 아, 이분은 누구세요?
5: 네.
0: 林培준 씨는 아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1: 두 분이서 옷을 똑같은 옷을 입고 계시네요.
0: 집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부부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해 줄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준비합니다.
5: 내가 면条 떠서 먹으면 입안 쓰리, 면条 쓰리, 행복 쓰리.
0: 돼지 기름에 고추, 간장, 양념만 넣어 면과 함께 비벼 먹는 간단한 국수. 늦은 저녁, 배를 가볍게 채우기엔 이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투박하게 말하는 소박한 국수 한 그릇. 정성껏 끓여낸 이 국수 한 젓가락에 하루의 고단함이 녹아내립니다.
5: 对，下班下完了，我了，准备想去明年，一个月工资得15000左右，15000。

0: 가장 유일하게 쓰이는 건 사료를 줄 때입니다. 산에 위치한 농장 특성상 무거운 사료를 들고 오르내리기가 만만치 않아 모노레일을 사용한다네요.
1: 以前没有这个轨道的时候啊，都是用我们的肩膀去挑那个食物啊，所以说很不方便，所以说我们就把这个建了这个轨道。为了一趟视频是为了要4个小时5个小时，有了小火车啊，十几分钟20分钟就搞定了。
0: 모노레일은 두 대가 있는데 길이는 총 2.5km 정도 됩니다. 사료를 다 준 뒤엔 곧바로 달걀 회수 작업에 들어갑니다. 사실 당 농장에서 가장 큰 일은 달걀을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달걀을 꺼낼 때도 따로 방법이 있을까요? 하루에 여러 번 줍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일이 익숙하지만 유독 공격적인 닭이 출현할 때는 좀 힘들다네요. 아이고, 쪼였네요. 아프겠다.
2: 那肯定疼的呀，这是肉呀。
0: 괘씸한 마음에 살짝 경고를 하고 달걀은 무사히 꺼냈습니다. 그런데 달걀은 하루에 몇 번이나 수거를 하는 걸까요?
1: 反正我们一天有捡4-5次嘛。
0: 수거를 하다 금방 나은 달걀을 하나 깝니다.
1: 然后这个白点的话就是鸡蛋的受精点，这边的话因为公鸡比较少，受精的那个鸡是不多的，受精蛋是不多一点，那我吃掉了。吃的东西都是养在这个高山上，然后喝着山泉水的鸡，它那个蛋。
0: 그런데 한 작업자가 핸드폰을 들고 연신 말을 하는데요. 대체 뭐라는 걸까요? 접속자 수가 꽤 많은 것 같은데요.
1: 其他时间的话是不上链接的。SNS로
0: 달걀을 직접 판매하면서 전국적으로 농장이 유명해졌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하루에 총 4번, 1시간 정도씩 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 그날 생산된 달걀이 모두 팔릴 만큼 인기라고 합니다. 수거한 달걀은 포장을 위해 바로 출하 준비실로 옮깁니다. 그럼 이곳에서 하루에 판매되는 달걀은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생산되는 달걀이 약 3,000개. 그러니까 한 달이면 약 9만 개 정도의 달걀을 수확하는 셈입니다.
3: 这个农场是有6年多了，一开始哥哥在这里干了5年，然后就是想机场扩大，就是人多力量大嘛。我刚才讲过了嘛，对这个前景啊，对这个事业啊，都有很信心的。
0: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어딜 가는 걸까요?
1: 上面有竹林，还有一片挺大的一片山，然后上面养的是我们的5号线的贵飞机产的那种白壳蛋。
0: 아래쪽 농장에선 오골개를 키우고 있고 위쪽 농장에선 다른 품종의 닭을 키운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키우는 닭이 좀 생소한 닭이라고 합니다. 이 닭인가요?
3: 想孵的可以带我们。然后它下的蛋的营养的价值就相当于跟鸽子蛋的营养价格。

0: 짜짜즈 是一 样的.
1: 작은 체구에 독특한 외모를 가진 귀비닭입니다. 최근 프리미엄 달걀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네요.
0: 然后它的产能的话会少一点，因为每下一枚蛋的话大概要3到5天.
1: 이곳에서 자라는 귀비닭은 총 2,000마리 정도. 하지만 매일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서 하루에 수거하는 달걀량은 생각보다 적은데요. 약 6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귀비닭은 요즘 개체수를 꾸준히 늘리는 중이어서 암탉과 수탉의 비율을 맞춰 세심하게 관리하는 중입니다. 귀비닭 달걀까지 모두 수거하고 이제 본격적인 포장을 준비해야 할 시간인데요. 하지만 벌써 30도 가까이 치솟은 초여름 날씨 탓에 온몸이 땀범벅입니다. 시원한 물로 달아오른 열기부터 식혀봅니다.
0: 我们这边的话夏天的话是特别热，温度高达40度，然后在这个山上跑来跑去特别累。
1: 귀비닭은 중국에서 기르는 양이 아직 많지 않아서 희귀 품종으로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제 포장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시 모노레일을 타고 내려갑니다. 매일 오후 5시 무렵이면 달걀을 실어 나를 택배 차량이 농장에 도착하기 때문인데요. 당일 발송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만큼 차가 들어오기 전까지 모든 포장 작업을 완벽하게 끝내야만 합니다. 꼼꼼하게 포장된 달걀 상자들이 무사히 상차를 마치고 이 귀한 맛을 기다리는 손님들을 향해 출발합니다. 쉴 틈 없이 분주했던 농장에도 어느새 짙은 어둠이 내리고 깊은 산 속에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0: 我们现在要去哪里啊？我们现在把看一下机场有没有鸡还没回去的，要是没有回去的，我们就把它抓回去。
1: 그래서 밤이 되면 이렇게 순찰을 돌아야 한다고 하네요.
0: 大部分的鸡已经天已经黑了，因为鸡也很聪明，比人聪明，就是天黑了，它自然而然的就会回自己的窝睡觉了。嗯，那也是。
1: 꼭 이렇게 집을 못 찾고 길을 잃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닭을 살짝 들어 올려 알이 있는지 작업자가 확인합니다. 산짐승에게 해를 입을 수도 있어 사육장 안에 넣어야 합니다. 안은 이미 닭들로 빽빽합니다. 산속에서 키우다 보니 천적의 습격이 잦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들의 안전을 위해 밤에도 순찰을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큰 탈 없이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업자들이 숙소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0: 因为这几天天气热，然后想抓两只老母鸡炖炖，给大家补补嘛。
1: 온 산을 제집처럼 뛰어다니는 방목닭이다 보니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한바탕 실랑이를 버려보았지만 날랜 녀석들의 속도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0: 네.
2: 왜 잘 안 잡혀요?
0: 他们特别能跑呀，因为他们也天天在那里跑。
1: 그래도 이대로 포기할 순 없죠. 다시 힘을 내 도전해 보지만 또 못 잡았습니다.

0: 그런데 이때
1: 아, 저리 그이 좋아요.
0: 나무 위의 공간에 올라가 있는 닭을 발견했는데요. 이번엔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2: 因为它的警惕性很强，有没有发现？它每次你只要稍微人一靠近，它就跑了。천신만고
0: 끝에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메뉴는 뭘까요?
2: 今天把这个鸡剁了，我们等一下炖汤，炖汤吃。
0: 깨끗하게 손질한 오골기는 먼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불순물과 기름기를 빼준 후 중국식 뚝배기에 옮겨 담습니다. 그런데 이건 뭘까요?
2: 这个是我们这边呢传统的那个红酒，我们叫米曲酒，就是我们这边传统的，一直都是用这个啊当补品，就是炖鸡汤啊，还有不管做炖什么补品啊，都是会放这个酒。
0: 그리고 뚝배기에서 2시간 정도 푹 익혀주는데요. 대추와 당귀, 구기자 등을 넣어 향과 맛을 더해줍니다. 다른 요리들도 준비하는데요. 각종 채소와 돼지고기도 볶고 토끼 고기도 간장을 넣고 정성껏 졸여줍니다.
3: 아니, 식당 하셔도 되겠어요.
2: 以前开过饭店，看着厨师做过，所以说自己对这个感兴趣，也偶尔能学到。
0: 오랜 시간 뚝배기 안에서 은근하게 끓여낸 오골계탕이 완성됐습니다. 유독 무더운 이번 여름을 무사히 버티게 해줄 고마운 한 그릇인데요. 깊은 국물 맛과 쫄깃한 고기가 어우러져 입안 가득 건강하고 풍성한 한 끼를 완성합니다.
4: 就是说我们这些这么多的伙伴，就是共同努力一下，一定会闯出新的一片天地。

0: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1초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전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전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1: 방문 상담 완료 시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3: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4: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3: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4: 네?
13: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4: 와.
13: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껴 쓰신 거죠.
14: 어떻게?
13: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 주에 전화하세요.
12: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1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17: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8: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9: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20: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1: 이어서 일요 시네마가 방송됩니다.
22: 이 계곡이 진짜 촛불의 땅이에요.
23: 사귀기 했잖아요.
24: 안녕하세요.

0: 은문산에서 제일 좋은 나무.
1: 엄마 영광인 줄 알았네.
2: 웃긴다.

0: 호르몬이 하는 일이다.
1: 호르몬 귀신의 신과
0: 아이들의 첫 성교이기도 하지만 부모한테도 첫 성교육인 것 같아요.
2: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3: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3: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2: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3: 080-961-9595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4년간 HPV 보균자 32.8% 증가. 4개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HPV. HPV는 대부분 증상 없이 감염되고 전파된다. 보이지 않는 HPV. 더 이상 예방을 미룰 순 없으니까.
3: 지금 바로 HPV 암 예방 백신. 가다실 나인.
4: 아, 인사돌. 저도 먹죠. 잇몸 안 좋을 땐 불편했는데 좋아졌어요.
5: 잇몸 속부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6: 꾸준히 먹으면 정말 편해져요.
7: 인사돌 스위스 품목허가 획득.
4: 시작하길 잘했어요. 인사돌.
8: 나 거기서 나쁘지
9: 않은 거 잘못하면 엄청 커.
10: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11: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10: 치과에서 찾으세요.
12: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1. 든든한 1위. 능력 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엔트 IMA1.
13: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이지.
14: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15: 대한민국 피로에 아르라민 구두가 간다.
16: 김부장 사무실. 송과장 출근 전에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약이니까 다르지. 일동 아르라민 주세요.
17: 일동 제약.
18: 호랑이 커피 마시던 시절부터 우리 행복은 핵심. 한국인의 소울커피 맥심 모카골드.
1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싸우자.

7.

0: sun's rising behind you. It's coming up fast.
1: Face shields down.

So now we're just waiting for the picture to come back.

life within a few months. So that's it. Good luck to us all.

Houston, this is Messiah. Houston, this is Messiah.

0: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끼시는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0: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4: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 혜택을 못 받을까요?
5: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0: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6: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0: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3: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0: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7: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3: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8: 이어서 지식채널 2가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이사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2025년 한 해 동안의 방송 운영과 경영 전반을 엄정하게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공개합니다. EBS는 2025년 경영 목표를 콘텐츠 혁신, AI 혁신, 경영 혁신으로 정했습니다. EBS는 지속가능한 자립경영 토대를 마련하고 2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국내 방송사 최초로 제작 전 과정에 AI 기술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한국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경영평가단은 EBS가 이러한 노력으로 74개의 프로그램의 국내외 수상이라는 기록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 또한 중고교 강의 개발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사 공통평가입니다. EBS는 2025년 흑자 기조를 이어가며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고 디지털 전환과 AI 전략을 경영, 방송, 교육, 기술 전반의 핵심 과제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EBS는 교육 격차 해소와 공적 책무 수행을 통해 공영방송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다만 평가단은 이러한 혁신의 노력이 전사적 실행 체계로 더욱 견고하게 자리 잡아야 하며 공적 재원과 자체 수입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경영 부문에 대한 평가 내용입니다. EBS는 기존의 안정적인 운영 틀을 유지하면서도 전략, 조직, 재무 전반에서 점진적인 구조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EBS는 콘텐츠 혁신, AI 혁신, 경영 혁신을 중심으로 경영 목표를 재정비하고 핵심 전략 과제를 추진할 조직 기반을 강화했으며 이를 인사, 예산, 재무 및 위험 관리와 연계해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평가단은 앞으로의 과제로 구체적인 실행력 확보를 꼽았습니다.

전략별 이행 계획과 성과 지표를 더욱 구체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책임 경영 체계를 마련해 현재의 구조전환 성과를 근본적인 경영체질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다음은 방송 부문에 대한 평가 내용입니다. EBS는 경영 혁신을 통해 제작비 증가를 이루어내며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고품질 다큐멘터리와 위대한 수업 등 EBS가 심혈을 기울인 콘텐츠는 우리 사회 교양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국가적 의제를 선도했습니다. 또한 세계 테마 기행, 극한 직업, 한국 기행을 비롯해 EBS의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지상파 시청률 하락 추세에도 시청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만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가 급속히 변화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EBS만의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서둘러야 한다고 평가단은 권고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부문에 대한 평가 내용입니다. EBS는 AI, 디지털 혁신과 주요 강의 무료화로 사교육비 약 1.7조 원의 절감에 기여하고 문항 데이터 판매를 통해 자립 경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평가단은 자기주도 학습센터의 운영 품질 표준화와 더불어 AI 서비스의 교육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질적 지표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술적 혁신과 공익적 가치가 조화된 실행 방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디지털 교육 생태계를 선도하는 혁신 모델로 거듭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 부문에 대한 평가 내용입니다. EBS는 AI 기반 콘텐츠 제작과 AI 전환 계획 수립 등 신기술 활용을 선도했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송출 체계 확립과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평가단은 설비 노후화에 따른 사고 위험과 재해복구 체계 등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며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와 AI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과정 고도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향후 R&D 기능 강화와 유연한 직군 연계 조직을 바탕으로 미디어 혁신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공적 책무를 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EBS는 경영평가단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 교육방송의 역할과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만원만 받아도 28,000번의 회전으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고 부드럽게 대용량으로 많은 양도 한 번에 고속 블렌더 무료.
1: 아, 이번 신상한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기다릴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예.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1: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2: 전이 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기다릴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5: 가!
1: 수고하셨습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0: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7: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0: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즐거운 것. 그것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3: It's the greatest invention of all time, and it actually made us human.
2: 또한 자연물을 해체하고 재창조하는 힘입니다.
4: The more you understand about those things, better you know how they're going to behave when you try to transform them.
2: 우리가 다른 존재와 공존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5: Very sort of ancient symbiotic relationship that we've had with microbes before humans even existed.
2: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6: Taste is maybe one of the most fundamental sensory experiences you can have to stay alive and survive in the world.
2: 우리는 하루 세 번 그것과 마주칩니다. 그것은 요리입니다. 우리는 다채로운 세상을 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손끝으로 만집니다. 우리는 세계를 우리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라마단 기간의 마지막 예배날입니다. 이제 한 달간의 금식이 곧 끝나게 됩니다.

0: 긴 단식이 끝나면 사람들에겐 특별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8살 아미르는 이날만을 기다려왔죠. 라마단이 끝나면 터키 최대의 명절이 시작됩니다.
1: 라마단 bayramını seviyorum. Beklemeye değerdi.
0: 일명 쉐케르 바이람. 설탕 명절이라는 뜻입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 사람들이 먹는 것은 바로 이것. 달콤한 터키식 디저트인 바클라바입니다.

0: Bence çok güzel bir tatlı. Şeker patlıyor gibi.
1: 얇은 피스트리를 층층이 쌓아 견과류를 넣은 뒤 버터와 설탕 시럽을 끼얹어 완성합니다.

0: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디저트 중 하나죠.
1: We basically have to learn what's edible and what's not by our own experience, or for humans, mostly by culture. Okay, but we do have a few guidelines that we come born with.
0: 누구나 날 때부터 좋아하는 맛입니다. 바로 단맛이죠.
2: 'Qu'on sait les choses certaines, c'est vous prenez un bébé gorille ou un bébé humain, le jour de la naissance, vous mettez du sucre, il sourit.
3: 맛있어. 맛있다.
4: 엄청 맛있어.
3: 젤리도 좋고 과자도 좋고 사탕도 다 좋아요. 단 거는 다 좋아요.
0: 아이들만 단맛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들도, 조파리도, 심지어 미생물까지도 단맛을 좋아합니다.
5: Liking and wanting an ingestion of sweet is actually a brain stem reflex. So it's a very, very low order phenomenon. Almost like the centers of the brain that are responsible for breathing and controlling heart rate and those sorts of areas.
0: 단맛을 원하는 건 개인의 취향이 아닙니다. 단맛은 생명 활동의 핵심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6: Sugar is what all the cells in our body run on for energy. So it's a kind of universal currency for living things.
0: 바로 그 단맛을 내는 물질은 생명체의 유일한 에너지원, 글루코스입니다.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물질이죠.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은 결국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단맛은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을 직접 섭취할 때 느껴지는 감각입니다. 생명의 맛이죠. 우리가 단맛을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에너지원을 구하는 것이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달콤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쓴맛은 가장 중요한 맛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쓴맛 덕분인지도 모릅니다.

0: 그 17호와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몸이.
1: 있는 자연 그대로 음식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사찰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생명체 있는 것은 다 자기가 살고자 하기 위해서 독이 있습니다.
0: 그 겨울을 견뎌야 되는 그 시금치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 보호하기 위해서 독소가 있겠어요.
1: 맞다, 형 좋다. 그래서 사면을 의지해서 사는 것은 거의 다 쓴맛. 새로운 봄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맞는 것이 쓴맛입니다.
2: 자연은 쓴맛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쓴맛을 느끼는 수용체가 다른 맛 수용체를 모두 합한 것의 다섯 배나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맛보다도 쓴맛을 느끼는 능력이 발달해 있는 겁니다.
3: L'amertume, c'est quelque chose de très compliqué du point de vue de la biologie de l'évolution. Maintenant, l'amertume, c'est souvent des produits qui sont des alcaloïdes. Les alcaloïdes, c'est des produits que les plantes fabriquent pour repousser les agresseurs. Parce que si, alors, nous, on reconnaît, donc on a, l'espèce humaine a coévolué avec les plantes pour reconnaître le sucré, les sucrés, et éviter les amers.
2: 우리가 쓴맛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바로 그 독소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쓴맛을 오랫동안 다스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채식을 기본으로 하는 사찰 요리는 식물의 쓴맛을 다루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0: 해코사리는 그거는 삶은 걸 보면 손에 미끌미끌해요. 그 미끌미끌하다는 거는 독소입니다.
2: 쓴맛을 제거함으로써 독소를 제거하고 영양분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0: 쓴맛이 너무 강하지기는 순화시키기 위해서 식초와 고추장을 넣어서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아사리를 삶아서 우려서 기름에 들어가서 볶아줍니다. 물을 부어서 그 속에 들어간 기름을 바깥으로 품어줘야 돼요.
1: 쓴맛이 제거된 삼나물은 정갈한 사찰 음식이 됩니다.

0: 자연과 더불어 살며 오랜 세월에 걸쳐 터득한 지혜입니다. 자연의 위험을 감지하기 위한 맛은 쓴맛뿐만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는 맛이 있죠.
1: 아, 싫어. 맛있다.
2: Things that are too acid, too sour, are damaging.

신맛은 위험한 맛입니다. 생물이 살기 어려운 산성의 환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맛이 나는 음식을 무조건 피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신맛을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만큼 태국 전통 요리를 잘 아는 사람은 또 없을 겁니다. 신맛은 태국 음식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죠.

0: A very low level of sourness in almost any food is considered desirable.
1: 사실 신맛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영양소의 지표입니다.
0: Because we've been living off of fruit for so long, and many of the fruits we eat have vitamin C in them already, we've lost the ability to make our own vitamin C.
1: 물론 비타민 C 자체가 신맛을 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비타민 C는 신맛과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맛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0: One reason for that could be that, again, it's a marker for fermentation. Most foods that ferment become acidic.
2: By making things more sour, it prevents other dangerous bacteria from then growing on it.
1: 심지어 과일의 단맛을 신맛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3: L'aceto balsamico nasce dall'uva, in particolare l'aceto balsamico tradizionale nasce dalle uve delle nostre colline. E i grappoli vengono portati, vengono spremuti, vengono schiacciati. Nell'aceto balsamico, differentemente che dal vino, più antica la botte e meglio è.

0: 신맛은 위험한 맛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익한 맛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하는 맛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맛이 있죠.
1: 11.900 km karelik bir alan içerisinde zaten Tuz Gölü'nün varlığından bahsedilebilmektedir. Tuz Gölü'nde araştırma yaparken bildiğimiz gibi tuz mineralleri vardır. Tuz minerallerinin başında

0: Salt is really interesting. It's the one material that we have every day in our foods that isn't from the animal or vegetable kingdom, not from any living kingdoms at all. It's from the mineral kingdom.
1: Kristaller arasında kalmış, kristalleşmeyle artık hareketsiz hale gelmiş kelebeklerden, örümceklerden ve çeşitli canlıları gördük, onlara şahitlik ettik. Bu canlılar birçoğu tabii tuzcu canlılardır. Ancak kelebek gibi
0: and it's actually the residues of ancient seabeds. Unless you live in the ocean, there's a chance that you could become low in salt physiologically or deprived of salt physiologically. And if you do become low in salt, you'll die.
2: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맛을 내는 작업이 소금을 넣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3: 요리에 소금을 넣는 이유는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제가 무스 같은 걸 만들어 봤어요. 뭐 아래는 양송이.

0: 위에는 아스파라거스 이 무스를 한 레이어드를 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는 아스파라거스에 간을 많이 하고 양송이에 적게 하고 하나는 양송이 많이 하고 아스파라거스에 적게 했을 때 간을 더 많이 했던 요리의 맛이 더 먼저 깊이 나거든요.
1: 짠맛이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 전체 음식의 풍미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생명에 필수적인 거라면 입안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0: Steve, because up until a certain threshold, you know, things get more and more delicious the more salt is in them, and then suddenly it becomes too salty and it drops down to here.
1: 짠맛의 정도는 요리사 개인 취향에 달린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염분의 농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2: The concentration of salt in our blood has to be maintained as a constant, what we call osmolarity. So I think that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having foods that are very overly salty are undesirable.
1: 신체의 균형을 깨지 않는 적절한 농도의 염분. 우리는 맛을 통해 그 균형을 직감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맛은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조종하며 생존으로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맛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맛은 오래전부터 사용해왔지만 그 존재조차 깨닫지 못했죠.

0: 그 자체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약간의 짠맛이 더해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맛이 됩니다.
1: Monosodium glutamate means the sodium salt of glutamic acid.
2: MSG, everyone's familiar with that. Glutamic acid is something that triggers our sense of umami.
0: 사실 글루탐산은 우리가 요리의 맛을 내는데 친숙하게 사용해온 물질입니다.
1: 그래서 nothing unnatural about it. What's unfortunate about it is that it's often used in industrial foods as a shortcut for giving you a big hit of flavor without much nutrition.
0: 그런데 감칠맛을 느끼게 하는 또 다른 물질이 있습니다.
3: なので、昔からこう鰹の加工の地として、とても賑わったところなんですね。で、鰹節になって加工し始めたのがおよそ300年以上前。僕らのこの仕事に関しては、その伝統を伝える、ある意味、誇りですよね。
0: 이곳에는 생선을 이용해 진한 감칠맛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3: 네, 一番その旨味を閉じ込める媒介が第一ステップとしては大切になります。
0: 불의 힘으로 수분이 증발되면서 감칠맛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죠.
3: で、最後の工程が発酵カビつけになります。発酵カビつけの力で水分を吸い出すこと、何回もすることによって、水分がなくなると。表面だけで生きているカビにして、で、少しまあ手で払ってですね、でまた樽にしまうと。なので何度も何度もカビつけと天日干しを繰り返すという形になります。 最後までその旨味が残っていくという形になります。
0: 가쏘부시의 감칠맛은 글루탐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칠맛을 내는 또 다른 장본인 이노신산입니다. 감칠맛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 왜 두 종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물질이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2: 글루타믹 애시드 is Batman, where on its own, cool.
0: 글루탐산과 이노신산이 만나면 놀랍게도 감칠맛이 몇 배로 급상승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원리를 이용해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체로 이 조합을 가지고 있죠. 그 원리는 몰랐겠지만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이 감칠맛 증폭 기법을 사용해 왔던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맛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현재까지 맛을 느낄

0: discovered but are pivotal in their role in our liking and wanting.
1: 이 새로운 맛의 후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력한 후보가 있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맛입니다.

0: tereyağı inek sütü yağının proteini en yüksek gramasıyla tereyağı bizim işimizin en önemli parçalarından biridir.
1: 이제 이 요리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얇게 썬 케밥에 버터를 끼얹는 겁니다. 고소하고 기름진 맛. 지방의 맛입니다. 여섯 번째 맛의 후보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지방의 맛이죠. 여섯 번째 맛의 존재 여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2: There are people who believe we can taste fat. There are people we can who believe we can taste calcium. But I think those are still to be verified.
1: 중요한 것은 우리 혀에 새로운 맛을 느끼는 미각 수용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맛을 주는 요소는 혀에 있는 수용체뿐만이 아닙니다.
2: And where the tongue has a handful of kinds of receptors for detecting things in foods, our nose has hundreds of different kinds of detectors. 90% of the variety in the flavors that we enjoy in life comes from aromas.
1: 어쩌면 요리에서는 맛보다 향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향이 요리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죠. 정원의 흙을 퍼담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향은 조르디 로카가 사용하는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새로운 향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시작이죠.

0: Maintenant, vous léchez la lame. Voilà. Je suis presque sûr que tout le monde a de la salive dans la bouche.
1: Lemon의 맛을 상상만 했는데도 입에 침이 고입니다. 레몬은 먹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사실 맛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젤리가 우리 혀에 있는 미각 수용체를 자극하고 그 신호가 뇌에 있는 안화 전두 피질로 전달되는 순간 맛이 탄생합니다.

0: 그러니까 맛은 우리가 만들어낸 세계입니다. 만약 그 세계가 우리의 뇌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면 실체가 없어도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공상과학 영화 아니냐고요?
1: The virtual test project, right? Starting from about 10 years ago, we understand there are some people try to see how can use the electric to change or stimulate the taste. So that's the starting point.
0: 이곳에서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The test is we use a microelectric and then allow that to simulate the people's tongue.
0: 실체가 없는 맛을 만들어냅니다.
1: What is this?
2: It's sour, right?
1: So by using a microelectric, so we are able to provide three different types of tastes. So far, we are able to control bitter, salty, and sour, three different types of tastes.

0: that we are not modifying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food. We are only triggering your taste buds.
1: 맛이란 무엇일까요? 맛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2: Cet appareil sensoriel, il n'est pas fait pour nous faire plaisir au XXIe siècle. Il résulte de l'évolution de notre espèce.
3: If you don't taste food, you tend not to eat food. And if you don't eat, you die. Taste is maybe one of the most fundamental sensory experiences you can have to stay alive and survive in the world.
1: 맛은 우리가 먹을 것을 찾도록 이끌어주는 욕망의 원천입니다. 맛은 우리가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이기도 하죠. 우리의 수많은 감각은 맛의 탄생과 함께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4: Monkeys and primates and all of our ancestors have very good vision, color vision in some cases, to actually differentiate against a sea of green where is the one ripe fruit. So if you think of typical colors of fruits eaten by monkeys will be red and orange and yellow, and they're a contrast against a green background.
1: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색깔이 생겼고 향기가 생겨났습니다.
2: L'être humain, il doit, comme les autres animaux, trouver des proies et échapper aux prédateurs. Pour ça, il faut les sentir, il faut les reconnaître, les voir, les reconnaître avec les yeux, les reconnaître avec le goût.
1: 먹고 먹히는 관계 속에서 모든 감각이 예민하게 발달했습니다. 생명의 다양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이 세계는 다양한 생명이 만들어낸 오케스트라입니다.
3: And I think that the senses are really what are playing this role.
1: 미각이 탄생한 순간은 어쩌면 지구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가 시작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세포에 머물렀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 움직임도 감각도 없던 미약한 존재가 최초의 식사를 했습니다. 미각이 탄생하면서 모든 것들은 의미를 갖게 되었죠. 그렇게 이 지구는 전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롭고 달콤하고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가 일상에서 접하는 요리의 본질. 맛의 비밀은...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요.

0: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가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0: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1: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2: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 1. 든든한 1위. 능력 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Enter IMA 1.
3: 베일에 쌓인 물 속에서 아프리카를 구령하는 거대한 생명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묵직한 몸짓,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듯한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 나이, 수컷 하마죠. 세월의 흔적은 비껴갈 수 없었나 봅니다. 탁하고 지친 눈에 그동안 견뎌온 험난하고 잔혹했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죠. 수십 년간 이어진 치열한 혈투로 이젠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어냈지. 날카롭게 새겨진 흉터들은 오래전 전장에서 얻은 영광의 상처입니다. 한때 천하무적이었던 녀석, 스스로 험난한 전쟁의 길을 선택했지.

이것은 녀석이 최후의 결전을 거쳐 진정한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위대하고도 놀라운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잠비아의 루앙과 계곡. 거대한 강줄기가 흐르는 이곳은 세계 최대의 하마 서식지 중 하나입니다. 막 건기가 시작될 무렵이었죠. 타는 듯한 열기 속에서 하마 무리가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암컷 한 마리가 무리에서 조용히 빠져나옵니다. 바로 미래의 왕이 탄생하는 순간이죠. 녀석이 처음으로 세상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생명체는 원치 않는 시선도 끌어모았죠. 어미는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새끼를 곁에 꼭 붙여둡니다. 조심해야 하는 건 악어뿐만이 아니죠.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사자도 보입니다. 새끼 하마는 아주 완벽한 표적임에 틀림없죠. 사자가 곧장 다가옵니다. 하지만 무언가 녀석을 망설이게 만들죠. 강은 또 다른 포식자의 영역이니까요.

덕분에 어미는 새끼를 숨길 시간을 벌었지만 사자는 잠시 망설였을 뿐 이내 물속으로 뛰어들죠. 새끼를 찾는 데 혈안이 된 사자.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가 필사적으로 막아섭니다.

태어난 지 처음 몇 주 동안 어미는 새끼를 무리에서 떨어뜨려 놓습니다. 단둘이 보내는 이 순간은 모자의 유대감을 돈독히 하는데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죠. 나중에 무리에 합류했을 때 어미를 단번에 알아보는 것이 새끼의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니까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어미의 보호에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합니다. 마침내 중요한 날이 찾아왔죠. 어미가 새끼를 데리고 무리로 향합니다. 가족의 품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친 거죠. 거대한 무리의 일원이 되는 건 꽤 안전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서방에서 지켜줄 테니까요. 하지만 3톤이 넘는 거구들 사이에서 꼬마는 오히려 더 연약하고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죠. 하마들 사이에서 하면 폭발적인 싸움이 벌어지니까요.

그런데 역설적이게 가장 큰 위협은 다름 아닌 녀석의 악마였습니다. 아빠 하마가 경쟁자와 대결을 펼칠 때면 날카로운 엄니가 부딪히고 그 무시무시한 힘은 길을 막는 모든 걸 짓밟아버리죠.

새끼들은 종종 이 잔혹한 싸움의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다행히 어미는 새끼를 안전히 지켜냈죠. 하지만 강물은 줄어들고 무리의 구성원이 늘어나면서 긴장감은 더욱 높아져만 갑니다. 그래서 새끼들이 모여있는 일종의 보호구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꼬마들은 어미들의 보호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습니다. 세상 근심 하나 없이 따사로운 햇살을 즐기며 하루하루를 보내죠. 새들이 메말라가는 가뭄 속에 반가운 생기를 불어넣는 동안 새끼 하마는 한층 더 자신감 넘치는 꼬마로 자랐습니다. 이제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버티며 생애 첫 한풍도 버려봅니다. 대담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죠. 이런 사소한 싸움은 훗날 겪게 될 진짜 대결을 위한 일련의 준비 과정입니다. 그리고 녀석은 어미를 버틴 목삼아 몸을 일으킵니다. 아직은 그저 꿈에서나 닿을 수 있는 높이죠.

녀석은 벌써부터 왕족처럼 위풍당당하게 행동합니다. 진정한 백수의 왕이 나타나기 전까진 말이죠. 사자들에게 둘러싸이자 순식간에 현실을 깨닫습니다. 당당했던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공격만 있을 뿐이죠. 강물은 훌륭한 피난처입니다. 하지만 사자도 수영은 할 줄 알죠. 새끼 하마는 사자한테 손쉬운 먹잇감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됐네요. 사자가 오히려 하마 떼에게 둘러싸이고 맙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꽤 위협적이지만 사자란 성체 하마라면 사자 한 마리쯤은 가볍게 물리칠 수 있죠. 물속에선 사자도 붙어 있는 새끼 하마만큼이나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물러설 수는 없는 법. 동료들이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네. 더욱이 물 밑에 악어떼도 도사리고 있죠. 새끼 하마는 무리의 안전한 품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사자는 운 좋게도 살아서 무리로 돌아갔네요. 물이 말라가면서 비좁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하마들의 치열한 다툼이 벌어집니다. 가뭄의 잔혹한 현실인 셈이죠. 게다가 한편에선 역설적이게도 만찬이 벌어집니다. 죽은 하마는 포식자들을 불러 모았죠. 새끼 하마가 건기의 어두운 이면을 경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하마들이 고통받을 때 악어들은 고수를 즐기고 있는 거죠. 강물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자 하마들은 먹이와 쉴 곳을 찾아 필사적으로 헤맸습니다.

마침 기다리던 담비가 내립니다. 무리 전체가 한숨을 돌리며 평화를 되찾았죠. 달콤한 휴식 시간. 우두머리조차 모처럼 경계를 늦춥니다. 하지만 보전자는 바로 이때를 노리고 있었죠.

팽팽한 힘의 균형이 이어집니다. 이런 싸움은 보통 승부를 내지 못하고 끝나기 마련이죠. 아빠 하마는 도전자에게 큰 상처를 입혔지만 그 자신 역시 왕좌에서 내려올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새끼 하마는 생애 첫 번기를 무사히 이겨내고 이제 넓은 공간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만 해도 대견한 일이죠. 수많은 새끼가 태어난 지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으니까요. 이 녀석의 앞날은 꽤 밝아 보입니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에도 새끼는 어미 곁을 떠나지 않고 늘 붙어 지냈습니다. 우기가 돌아와 비가 내릴 때마다 고된 시련도 끝이 났죠. 계절이 순환하는 동안 녀석의 덩치도 몰라보게 커졌습니다.

이 풍요로운 시간은 꼬마 하나를 한층 더 독립적으로 만들었고 더 높은 곳을 꿈꾸게 만들었죠. 몇 년의 세월이 흘러 어느덧 청소년기로 접어든 녀석은 덩치만큼이나 자신감도 훌쩍 자랐습니다. 더미를 따라 이 무리 저 무리를 옮겨다니면서 청소년기 특유의 넘치는 허세와 객기로 또래 친구들과 몸싸움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죠. 시간이 지날수록 막강한 무기인 엄니도 점점 더 크고 강력해집니다. 진정한 왕의 면모를 갖춰가기 시작한 거죠. 이제 루앙과 계곡이 녀석의 발 아래 놓일 순간도 머지않았습니다. 수백 년 대대로 이 땅을 밟아온 루앙과의 하마들은 이곳에서 살아남는 비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녀석의 어미 역시 평생에 걸쳐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었죠. 최악의 가뭄 속에서도 살아남는 법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어미는 점점 늙어 쇠약해졌고 녀석 이후로는 더 이상 새끼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단둘 뿐이죠. 이제 청년이 된 녀석은 어미에게 의존하지 않지만 할 수만 있다면 언제까지나 어미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모자의 끈끈한 정은 영원할 것만 같았죠. 하지만 건기가 절정에 달하자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기력을 잃고 쓰러진 어미.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강으로 돌아가려 필사적으로 발버둥 쳐보지만 안타깝게도 몸을 일으킬 힘조차 남아있지 않죠.

다음날 아침 녀석은 그저 망연자실 서 있을 뿐입니다. 어미가 숨을 거뒀죠. 어미 곁으로 몰려든 사자들을 위협해보지만 사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청소부 동물들까지 주위를 맴돌기 시작하죠. 녀석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채 깊은 좌절과 혼란에 빠졌죠.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죠. 결국 어미 곁을 떠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외를 엿보던 굶주린 포식자들이 뜻밖의 만찬을 즐기기 위해 모이고 있죠. 물속에서 녀석은 야생의 원초적인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생태계의 냉혹한 순환이 눈앞에서 고스란히 펼쳐지고 있었죠. 저마다 한 입이라도 더 먹기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녀석은 극심한 고통과 절망으로 입을 크게 벌려보지만 거대한 엄니를 드러내는 이 행동은 두둥어리 수컷에게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었죠.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기도 전에 두둥어리가 공격해옵니다.

뼈를 으스러뜨릴 듯한 무자비한 치약력은 녀석을 무리해서 내쫓아버리죠. 우두머리의 심기를 건드린 대가로 녀석은 꼬리가 조금 잘려나가는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뜻하는 바는 명확하죠. 이 물이 녀석이 머물 곳은 더 이상 없다는 것. 이제 두 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겁니다. 홀로 보내는 첫날 밤. 어둠 속에서 먹이를 먹는 데는 익숙했지만 오늘 밤은 유난히 더 캄캄하게 느껴집니다. 어미가 곁에 없으니 모든 것이 훨씬 더 위협적으로 다가왔죠. 그럴만도 한 게 사자들은 밤에도 사냥을 하니까요. 녀석은 사자들의 속내를 알 수 없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수 없죠. 순간 사자들의 사냥이 시작됩니다.

다행히도 선양감은 영향이었네요. 녀석은 풀을 뜯으면서도 사자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길을 막는 녀석이 있다면 누구든 가차없이 들이받고 봅니다. 이제 녀석은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만 하죠. 포식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먹이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일단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겠네요. 동이 틀 무렵 녀석은 강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원래 있던 무리에서 쫓겨났으니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만 했죠. 이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 수컷이 녀석의 등장을 단번에 알아챕니다. 하지만 녀석은 무리가 자신을 받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만약 실하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머물러도 좋다는 과학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삶의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웁니다. 때론 굽힐 줄 알아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어느덧 또 한 해가 흘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새롭게 찾아온 누기는 가뭄의 고통을 씻어주었고 녀석에게 색다른 경험도 안겨줬죠. 깜짝 놀라게 한 손님들이 찾아왔거든요. 코끼리 때입니다. 불청객의 등장에 하마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죠. 게다가 코끼리들은 단순히 물놀이만 즐기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 나가라는 경고를 보냈지만 코끼리들에겐 같이 놀자는 초대의 인사로 보였나 봅니다. 곧이어 덩치 큰 녀석들의 어마어마한 물놀이가 시작됐죠. 보통 하마와 코끼리는 서로를 자극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이번엔 코끼리들이 작정하고 하마들의 보금자리에 난입했네요. 코끼리들은 아예 똘똘 뭉쳐서 하마들을 이리저리 몰고 다닙니다. 하지만 하마의 홈그라운드인 물속 깊은 곳에서는 코끼리들도 당해낼 재간이 없죠.

3톤이 넘는 거구가 어떻게 저렇게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번만큼은 하마들이 한수 위였네요.

풍요로운 우기는 쏜살같이 지나갔고 어김없이 메마른 번기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독한 가뭄이라도 결국엔 다시 비에게 자리를 내주기 마련이죠. 그럼 또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의 10년이 흐른 지금 녀석은 어느새 늠름한 성체 수컷으로 성장해 있었죠.

녀석은 비슷한 처지의 총각 하마들과 함께 새로운 물웅덩이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물이 깊진 않지만 진흙탕을 뒹굴며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는 있었죠. 게다가 이 진흙은 완벽한 자외선 차단제 역할도 해줍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평화로웠지만 그리 오래가진 못했다. 계절의 순환 속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뿐이니까요. 몇 달 후 물웅덩이는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다른 하마들은 모두 떠났고 녀석의 곁엔 날개 달린 친구들만 남아있었죠. 그런데 뜻밖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물을 찾아 헤매던 표범이죠. 하지만 뜨거운 태양이 물을 모두 삼켜버린 뒤였습니다. 쩍쩍 갈라진 메마른 땅 외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녀석에게도 먹이와 새로운 살 곳이 필요했죠. 하마는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니까.

녀석은 이제 새로운 삶의 한 그 출발선에 섰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루앙과 계곡은 변함없는 녀석의 터전이죠. 또 한 번의 우기가 찾아왔고 이제 덩치만큼이나 자신감도 훌쩍 자랐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복종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 상태죠.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갖추게 된 녀석. 위협적인 엄니를 한껏 과시하며 하루빨리 그 위력을 시험해보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짧은 탐색전 끝 승부를 내진 못했지만 순조로운 출발임에는 틀림없죠. 녀석의 앞날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한 해가 지나면서 녀석은 진정한 제왕이 되기 위한 위대한 여정에 나섰죠. 거대한 그림자만큼이나 야망도 커졌습니다. 몸에 새겨진 상처들은 용맹함을 증명하는 훈장이죠.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끝에는 피할 수 없는 대결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녀석은 왕좌를 노리는 강력한 도전자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어쨌든 우두머리 수컷의 상대가 되지 못하죠. 하지만 녀석의 머릿속 두려움이란 단어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최후의 결전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죠. 싸움을 가득할수록 더 강해

여정을 이어갈수록 더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도전해올 땐 대담하고 거침없이 맞서 이겨냈죠. 이제 최고의 자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마침내 완벽한 제왕의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온몸에서는 강렬한 자신감이 뿜어져 나오고 있죠. 승리에 대한 확신이 녀석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간. 두 녀석은 서로의 전력을 탐색합니다. 이렇게 노련한 수컷과 싸워본 적은 없지만 물러설 생각은 초도 없죠. 하마들의 대결에서 첫 번째 단계는 각자의 무기를 뽐내며 기선을 제압하는 것.

녀석은 이미 노골적으로 이 구역이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고 있죠. 우두머리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네. 상대가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무리수를 둔 것 같기도 하네요. 우두머리 수컷은 무자비합니다. 도망치려 해보지만 우두머리가 바짝 뒤쫓아옵니다.

녀석이 승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강둑 파장자리로 몰아붙이고 있네. 하지만 도도마리 수파도 그렇게 허락허락하게 포기하진 않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기진맥진해진 늙은 우두머리가 결국 패배를 인정하고 맙니다.

우두머리 수컷으로서 녀석은 오랜 세월 동안 군림했고 새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으며 언제나 수많은 암컷들을 거느렸죠. 녀석은 무리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아주 훌륭한 통치자였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는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도 겪었죠. 하지만 이제 녀석이 싸워야 할 날들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35살이 된 녀석은 더 이상 하마무리의 지배자가 아니죠. 수많은 승리와 패배가 교차했던 참으로 치열하고도 찬란한 삶이었습니다. 루앙과의 강물 위에 영원히 비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설 같은 삶 말입니다.

0: 1000번만 받아도 28,000번의 회전으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고 부드럽게 대용량으로 많은 양도 한 번에 고속 블렌더 무료.
1: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준비할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냐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1: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2: 전이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4: 준비할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냐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4: 안녕하세요.
1: 네.
3: AIA 생명.
1: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0: 빨 AIA 모델 올해 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2: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3: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4: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3: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3: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4: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3: 080-961-9595.
5: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5: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7: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메이킹! 먹을 땐 먹고,
3: 비울 땐 비워야
4: 하루가 편하다.
3: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부드럽고 빠르게.
4: 오늘 밤 메이킹!
3: 유쾌!
5: 상쾌!
4: 통쾌!
3: 아침이 달라집니다.
6: 변비 해결 메이킹!
7: 나 거기서
8: 나 이제
9: 잘못하면 엄청 커.
10: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11: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10: 치과에서 찾으세요.
12: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1. 든든한 1위. 능력 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엔트 IMA-1.

0: 진짜 맛있다.
1: 짜릿하게 맛있다. 쯔란 콤보.
2: 맛있는 60개 치킨.
1: 쯔란. 더 짜릿하고 싶어? 쯔란 콕콕이 있지.
3: 더 작아지고 더 가벼워도 여전히 강력한 슈퍼소닉 트래블 다이슨.
4: 형들 떡볶이 먹자.
5: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4: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6: 진짜 맛있겠지?
7: 대박, 너무 맛있는데?
5: 떡이랑 같이 먹어봐.
4: 나도
7: 닭고기가 킥이다.
6: 와, 쫄깃쫄깃하네.
8: 쫄깃한 닭다리살이가득한 닭떡볶이.
5: 너무 잘 어울려.
8: 스테라 떡볶이.
9: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0: 편한데 다 잘 어울려. 르무통으로 편안함에 힘 좀 줬어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걸을 땐 르무통.
11: 당신만 모를 뿐이지 뼈는 알고 있습니다. 뼈는 챙기지 않으면 소리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 기능성 원료 MVP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하기 뼈 건강 아는 만큼 단단해진다. 뼈엔 MVP.
12: 대한민국 피로에 아르라민 군주가 된다. 김부장 사무실. 송과장 출근 전에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약이니까 다르지. 일동 아르라민 주세요. 일동 제약.

0: 이 마지막 꼬림 지점이 있다는 게 어떤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펜션에 유령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1: 네, 되게 잘 믿습니다.
2: 어, 저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네, 저 뭐야? 흑전 정신으로 없는 길도 만들어 끝까지 가겠습니다.

0: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다는 푸른 낙원 들어보셨나요? 따뜻한 한대와 고기가 있습니다. 순수하고 마음이 부자라 위로를 받았죠.
1: 그림 같다, 그림. 딱 갖다 붙여놓은 그림.
0: 이런 풍경 속에서 사는 기분은 어떨까요?
2: 60살 길게 먹으면 이런 내세에서 봐. 길긴 사이 길긴 길이.
0: 지친 마음을 회복해준다는 소문의 낙원 자르달리로 갑니다.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7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키르기스스탄. 끝없는 초원과 거대한 설산이 펼쳐지는 유목문화와 트레킹의 나라인데요. 떠나야지만 알 수 있다는 낙원을 찾아갑니다. 여정의 시작은 이식쿨호입니다. 국토의 90% 이상이 산악지대로 텐산 산맥이 동서를 가로지르며 거대한 뼈대를 이룹니다. 날 것 그대로의 거칠고 장엄한 자연이 압도적인데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 불립니다. 초원과 만년설은 물론 내륙 한가운데 크고 아름다운 호수도 품고 있죠.

0: 제가 그 특전사 시절에 여러 오지를 다녀봤지만 이 차갑고 맑은 공기, 이거는 정말 독특한데요?
1: 절벽 너머에 있다는 푸른 낙원을 찾아가는 여정. 그 전에 들릴 곳이 있습니다. 이시쿠로 남쪽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 명소가 있다고 합니다.
0: 와, 높다. 와.
1: 황토색의 삼 절벽이 웅장합니다. 잠깐만 봐도 세월의 두께를 느낄 수 있죠.
0: 높게 솟은 협곡 사이로 미로처럼 길이 나져 있는데요. 한때 이곳은 강이 흐르던 곳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곳을 잊혀진 강들의 골짜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1: 과거 강의 물길이 바뀌며 메마른 계곡으로 남았습니다. 지형에 따라 빛깔이 변하는데 낮에 햇빛이 강렬하면 은빛처럼 반짝이는 장관이 연출된답니다. 근데 아래는 시야 확보가 안 돼 답답합니다. 올라가서 전체를 봐야겠습니다.
0: 이쪽 사이로 들어가면은 아마 이 미로 같은 길이라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길에서는 좀 더 높은 곳에 가서 이 지형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그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1: 제가 만든 길이 어려운가 봅니다.
2: 길 있는 거 맞아요?
0: 제가 가는 곳이 다 길이라니까 길은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1: 저는 두려움 없이 어떤 임무든 완벽하게 수행해낸 특전사 출신입니다. 그 특수 기술을 접목해 지금은 야생에서 모험을 즐깁니다.
0: 여기는 보시는 것 같이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흙은 잘못 밟으면 흙이 미끄러지고 발이 미끄러질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기상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맑은데 만약에 비가 오거나 비가 올 확률이 있으면은 이런 흙길은 최대한 가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1: 근데 폭이 한 사람 걷기에도 좁습니다.
3: 은혜씨.
0: 네.
3: 같이 가요. 천천히 가요.
0: 천천히. 지금 너무 넓게 시야를 보지 마시고 이 좁은 길만 제 발자국만 따라오세요. 이거 드론으로 찍으면 되게 귀엽겠다.
1: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에서 보면 희극입니다. 여행도 인생과 닮았네요.
0: 우와! 우와! 여기는 입이 텅 막히게 정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풍경 좀 보세요.
1: 수백만 년에 걸친 침식 작용으로 탄생한 하나의 조각품입니다.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이제 이시쿠를 떠나 최근 키르기스스탄에서 낙원으로 소문난 오지 마을을 찾아갑니다. 바트켄주는 거친 고산산맥이 즐비하고 살구의 수도로 유명한데요. 자르달리 마을은 타지키스탄 국경까지 더 들어가야 합니다.
0: 와, 근데 여기 오니까 이 차갑고 이 맑은 공기, 이 공기부터 다르네요. 그리고 저

0: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병풍 같은 이 설산 쫙.
1: 길이 험해 사륜차를 타고 가야 한대서 기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0: 안녕하세요. 살람알라쿰.
2: 네,
0: 반갑습니다.
2: 자르달 무슨 예매스 바 소스 바. 자르달 신발 보소 자르달도 예매 바 되겠지. 예매 일개리 어쩐다 이래. 겨울 아야와 페인이래.
1: 험준한 바위산 깊숙한 곳에 자리한 외딴 마을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전기와 통신이 안 되고 겨울이면 도로가 끊겨 1년의 반은 단절됐었답니다. 가기가 어려워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장 먼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얼마 못 가 비포장 도로가 나타납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바위산도 수없이 지나쳐 갑니다.
0: 비포장길을 따라서 오는데 정말 이 험한 길을 달리고 달려도 아직도 한참을 더 가야 되는 그런 오지로 가고 있습니다.
1: 옆이 낭떨어집니다. 저 아래로 강이 흐르는 절벽 위를 달리는데 이 정도면 양호한 길이랍니다. 누구는 세상 끝으로 가는 것처럼 험난했다던데 그보다 나은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0: 무슨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3: 아, 자르달가 지내던 거예요. 아, 자르달가 yol hazır var birok vaqtlı jawq turatta sebebinde biz jumush uchurundabız.
1: 지난해부터 마을로 향하는 도로 12km 구간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위산이라 길을 내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 낙석 위험이 많아 일에 진척이 더디답니다.

0: 2005 жылға чейін мына Зардалы айылының тұрғындары жөө ат ешек менен катташканда о тиги ылдыйкы жолду көрдүңөрбү, шлагбаум турган ошол тараптан.
1: 주민들이 수십 년에 걸쳐 바위를 깨가며 조금씩 늘려왔다는 절벽길.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은데요. 주민들은 이 길로 가축을 몰기도 하고 농작물을 운반해 팔았다고 합니다.
0: азыр биз мына жерде жардырабыз. Силерге коопсуздук болот да, коопсуздуктар үчүн силерге мында коркунуч болбош үчүн алысыраак кетсеңиздер биз жардырабыз. Мына тигинде керек баары алысыраак бар, ошо дрон менен тартып алсаңыздар
2: болот. Өзүмдө. Окей.
1: 절벽길을 걷다 인명사고도 많았다는데요. 2년 전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이 자르달리 마을을 방문한 후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들이 시작됐습니다.
2: 폭파! 와! 와! 야, 또 이런 진기한 이 광경을 보네요. 지금 도로를 만들려고 폭파를 했습니다. 와, 자르달리까지 가는 길이 수월해졌네요.
1: 가파른 돌산과 아찔한 협곡에 세상과 단절됐던 자르달리 마을은 이렇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3시간을 달려 마침내 자르달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척박한 돌산들 사이에 펼쳐진

0: 박원. 과거엔 꼭 가야 할 일이 아니면 굳이 갈 필요가 없는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힐링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1: 그림 같다, 그림. 그냥 이렇게 딱 갖다 붙여놓은 그림. 맑고 상쾌하다. 더 좋은 표현 없을까요? 이걸 좀 담아서 드리고 싶은데.
0: 멀고 외지지만 이곳에도 내일은 자라고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다리죠.
2: 9명입니다.
0: 아이들이 밖에 나와 있어서 잠깐 들어가 봅니다.
1: 학교 수업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살람 알라이쿰. 아, 여기 학교 선생님이신가요?
3: 쪽 과제는 쪽 샷다 바이라스 요즘에 학교 디렉터 알람 모가림.
1: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9명 있는데 전교생이 9명인 거예요?
3: 아들
4: 네.
3: 네, 제토라. 오케이. 나클라란 장위련 측더드. 계세 벗어 오던 캐트리벤다. 켈. 가져와서 탔단다. 발달 오크슨. 그 아가슨 거럽 이니 세셋 되겐. 와. 탈 탈비 알 메모를 했는데. 꼬마야,
0: 꼬마야. 제가 몸으로 하는 건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 쳤는데요.
1: 또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두. 네. 아차! 아! 너무 작았어. 신발이 엄청 무겁다. 오지 마!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둘. 아우, 잠깐만, 나 왜 이러지? 하나, 둘, 셋. 으쨔, 으쨔, 셋, 넷. 꼬마야, 꼬마야. 아, 숨차. 어우, 너무 낮아.
0: 저는 줄 돌리기 당첨입니다.
1: 오, 좋아! 야! 야! 또 준영이랑 또 뭐하고 놀아? 이거 말고?
0: 고무줄을 넘는 건데 높이뛰기와 비슷합니다. 오! 야! 아! 고무줄이 높아질수록 묘기 대방출.
1: 올려봐라. 올려 올려.
0: 해질녘까지 고무줄 놀이를 하다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달려가곤 했던 추억이 몽글몽글합니다. 좁은 골목길 마지막한 비싼 언덕도 집집마다 봄이 푸릇푸릇한데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잠깐 들어가도 돼요? 살람 알라이쿰.
5: 네. 네.
1: 쭈루루 쭈루루 들어오시래요.
6: 예, 살람 알라이쿰. 안녕하세요. 살람
7: 알라이쿰.
6: 알라이쿰 알라이쿰.
1: 저희 한국 EBS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6: 대개면 김치에 제스가 하나 있다슨.
1: 라흐마트. 라흐마트.
6: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Vay rahmat. Umurun uzun bolsun.
4: İrke murul jültömen oraya saşıpşo raning. Piwonu pimda irke.
1: A.
6: Bizde şodo al kap koyet.
1: A, ne. Oraya saşıpşo dodo. Rahmat.
0: 갑작스러운 방문인데 너무 반겨주셔서 어리둥절합니다.
1: 아 여기 어머 이거 뭡니까? 어머 이거 뭐예요?
0: 두 분이 막 식사를 끝내셨대요. 상을 치우기 직전에 제가 온 거랍니다.
6: 세레드 게레트가 밀겠네. 다음 바스카서 다음 담아줘 사이드들. 이렇게 하는다.
1: 아버님 이거만 해도 정말 진수성찬 같습니다. 지금 반찬도 다 차려있고.
0: 오지라 손님 자체가 귀해서 더 반갑다네요.

0: 오늘 남아 뒤에 있습니다. 만 남한테 언제 생물 만한테 지금 뒤에 생물.
1: 아.
0: 가시면 생물 뭐.
2: 무이소
0: 아이 무이 무소 좀 무마제 무니에 무 살라티에 말은 술자 사이 메제임이래 뜨거 먹고.
1: 우유를 발효시켜 만든 전통 요거트 음료입니다. 진하고 풍부한 맛의 카이막은 손님이 왔을 때 꼭 내놓는 유제품이라는데요. 맛이 어떨까요?
3: 마늘?
0: 돌든 카이막이 약시 불었다.
4: 산에서 나오는 카이막이
0: 샤다는 뚜달라시더랬다.
4: 도시에서 나오는
3: 와, 이 되게 입 안에 들어가자마자 싹 녹는 게 하나도 달지도 않고 엄청 맛있습니다. 되게 부드러워요. 은하.
1: 잠깐 동안 친밀해졌습니다. 이게 밥의 힘이죠. 밥도 얻어먹었는데 밥값은 해야죠.
3: 야, 오늘 우리 아버님 일꾼 제대로 하나 생겼다.
1: 고산 기후의 척박한 지형이라 감자가 주식입니다. 작년에 농사 짓고 좋은 것만 골라뒀답니다.
3: 우리가 먹는 노란색 껍데기가 있는 감자고 얘는 빨간색 고구마처럼 감자 색깔이 그래요?
5: 미데이래. 만화 시름 볼로트.
3: 약간 그 고구마 같은 감자네요.
1: 두 품종을 함께 심으면 감자가 더 굵게 자란대요. 보통은 수확까지 석 달 걸리는데 빨간 감자는 더 빨리 수확할 수 있답니다. 타지의 자녀들도 먹고 남는 건 팔기도 한다니 더 잘하고 싶더라고요.
3: 예지, 원래 저 없었으면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아이고. 제가 잘 왔네요.
1: 농사엔 지렁이와 가축의 배설물만 사용합니다. 이들이 푸른 자르달리를 아끼는 방식입니다. 부족할 것 없는 부부의 낙원입니다.
3: 예제 어디 갔는겨?
5: 예제 순대.
1: 얘기해보니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동생 하기로 했습니다. 춥다고 옷도 빌려주셨어요.
3: 음메, 와, 와, 소가 많네요.
1: 자르달리에선 거의 대부분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습니다.
3: 아, 귀여워. 얼마나 태어난 지 얼마나 됐어요?
6: 완벽한 건다.
5: 크리네 월도.
1: 소 젖을 짜러 왔는데 송아지가 먼저입니다. 젖을 짤 때는 꼭 어미 곁에 송아지를 둬야 한다네요. 생각보다 우유가 많이 나옵니다.
3: 이거 한 통 다 받아요?
1: 고기는 물론 유제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축이 큰 재산인데요. 젖을 짜는 건 여성의 일이랍니다.
3: 사 저거? 에? 어떻게? 이렇게?
6: 사.
3: 어떻게 안 잡네?
5: 말아서나.
3: 어떻게 안 나?

0: 같은 소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네요.
1: 이게 하니까 아플 것 같아서 세게 못 하겠어요. 한 1리터 넘게 받은 것 같은데요? 와, 고마워. 많이 먹어. 와, 맞다며. 젖을 짜면 또 할 일이 있습니다. 갓 짜낸 생우유는 상온에서 금방 상하기 때문에 바로 처리를 해야 한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2: 아이란 뭐야?
1: 아, 아까 그 소주 짜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2: 부시는 우유 빠서 나이란 땀.
3: 빠서?
2: 응, 만화 또 우유 또 올랐어, 나만한테. 만화 또 우유 또 올랐어.
3: 이렇게 이제?
0: 발효를 시키면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1: 이렇게 얼마 동안 하는 거예요?
2: 비싸다 추. 저거 치고는 요즘 데리스 소화를 해드리스마. 이거는 많이 다 무슨 많이 안 났다? 무슨 많이 안 났? 데집 거서? 그래서 사발 캘 푸시르 원우 유튜브 안 가이트 뭐가 구입 문에 푸시 문에 많이 나올 가이트 푸 갔다가 구입 갔다가 구릇 클럽 미네트 컵.
0: 한 시간의 작업 끝에 아이란이 완성됐습니다. 아까 식사 대접 때 빵에 찍어 먹었던 발효유입니다.
1: 아, 이렇게? 아.
0: 힘이 필요한 건 제가 해야죠. 힘은 센데 조절이 안 됩니다.
1: 아니, 이거 여기에서 그 약간 그 시큼한 그 요거트 냄새가 나요.
2: 아, 저다 고속으로 요구트. 나트랑 요구트. 아저면 제대로 같이 합치드림. 나 고속 립치스입니다.
0: 순도 100%의 맛은 어떨까요?
2: 나 뭉클.
1: 오, 진짜 요구트 같아. 우리 그 떠먹는 요구르트에서 이게 좀 더 묽은? 네. 그런 맛있는 요구르트 같아요. 아, 발효가 제대로 됐는데요?
0: 건강에 좋다는데 남길 순 없죠.
2: 아!
1: 아, 이제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0: 자르달리 마을엔 아직 제대로 갖춰진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장님 댁을 찾아가려 했는데 자미라 씨가 방을 내주셨어요.
1: 여기서 자고 가요? 여기서? 아, 여기?
2: 알락든 코노구승, 미만승, 센순다 자타승, 부시십제든 산비림, 뎁데말라승.
0: 자녀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부부만 삽니다. 바닥엔 양털로 만든 시르닥을 몇 겹으로 깔아 냉기를 막았습니다.
1: 여기 들어오니까 방이 되게 아늑하고 지금 밑에 이거 양털 이불은
2: 장준드림
1: 직접 이렇게 손으로 하신 거예요?
2: 기스클람.
1: 와, 하나하나 다 이게 손으로 다 만드신 거구나. 아이고, 이렇게 누워도 되나요? 이렇게? 오! 아이고.
0: 눈이 금방 잠들 것 같은데요.
1: 이제 누우세요.
0: 꼭 친정집에 놀러 온 듯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이곳에 사람이 정착해 자르달리라 이름을 붙인 건 500년 정도 됐다는데요. 가파르고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이 마을은 유지돼 왔을까요? 그 시작을 찾아

0: 마을에서 계곡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1: 여기 물이 엄청 많이 내려오는데 이 물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0: 여름에는 강을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물이 풍부해진답니다. 주변이 온통 돌밭인데 사람의 흔적이 있습니다.
2: 이 플러스 마을에다 나보단 올 защита. 부자가. 아 부자는 기억하는데. 문 아약단 타셔간 데면서 뭐에서 굴러 켈겐데 부자게.
0: 뭔가 정성이 느껴지는데요.
1: 계세요?
2: 브라카디.
1: 계십니까?
0: 잘 가꿔진 과수원에 살구나무가 가득합니다. 500년 전 자르달리 마을에서 살구나무를 처음 심은 곳이랍니다.
1: 어, 저기 말도 있고 저 누가 계시는데요?
3: 딱딱딱딱.
1: 오!
3: 딱딱딱딱딱딱딱.
1: 살람 알레쿰.
4: 살람.
1: 와, 이게 다 살구나무인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았을 때 이만큼 나오면 한 250년, 야, 몇백 년씩 되는 나무들이 엄청 많아 보입니다, 여기. 지금도 살구가 이렇게 조금 맺혀 있습니다. 아, 이거.
0: 농사가 안 돼 살구나무를 심었는데 아주 잘 자랐답니다. 그래서 아래 마을까지 집집마다 심었죠.
1: 살구 맛이 나는데요. 약간 시큼하면서 상큼한 그런 살구 맛입니다.
4: 예키틸다 아이트 주렀더라. 자르달레 되겐 Кыргызстандагы гранза дегендей боенни мемлерде колдонулат зардалы деген.
0: Сүбек нен жон жосаңдыри хадон баңшик кыдеро салгуру киюгу бависане хеппикка барамуруман салгуру марлинендео. Кы масыл бораго жумбие жушоссмида.
4: Айран, кефир.
5: Айран.
4: Айран. Айранга кошулсу жектуру ууртаган.
0: 살구는 자르달리 사람들에게 없어선 안 될 유산. 수백 년 된 살구나무들을 지키려고 할아버지는 외딴 이곳에 삽니다.
1: 아, 또 마지막 살구씨까지. 와, 이게 바로 삼합입니다. 살구 말린 거, 아이랑 살구씨까지. 와, 진짜 이게 제가 좋아하는 맛이거든요. 이거 한국에 가져가고 싶어요.
0: 자르달리의 역사와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할아버지의 과수원이 빛이 납니다.
1: 아, 여기 마을 주민분들이 무슨 공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0: 전부 남자 어르신들만 모였습니다.
1: 살람 알레쿰. 에, 아, 우리 너. 여기 계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6: 들어가는 조국점부터 수업 거거든요. 아르크 엠 가슴났다. 아르크 가슴 숨길래 얘기들게 달아올라가 숨고일라.
1: 아.
7: 여기까지.
0: 수로 보수 공사는 자르달리 마을에서 아주 중요한 연례 행사라는데요. 그런데 파이프를 도로 한 가운데 묻으려나 봅니다.
6: 대줄근간은 무지게 수 길 들어간다. 테크니카 같은 거 우로 사람들 같은 거 응가지 수로 순출받고 못해. 사람의 때 머신의 때 테크니카.
1: 아, 물이 그냥 위에 이렇게 찰랑찰랑 하니까 이제 파이프로 물 지나가고 위에는 사람 지나가고 이렇게. 아.
0: 비가 적고 건조한 기후에도 자르달리 마을이 푸른 비결은 바로 수로 덕분입니다. 집과 밭들 사이로 수많은 수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형적으로 마을이 강줄기보다 높은 절벽 위 평지에 있어 깊은 계곡의 물길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끌어왔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보수를 하고 필요할 때 수작업으로 수로를 만든다네요.
1: 아유, 금방금방 하네.
0: 제대로 군인 정신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일이 너무 수월합니다. 마음을 들킨 건가요?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닙니다.
1: 아, 지금 여기 단차가 있거든요. 딱 저 구역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저기, 바로 저기. 여기. 여기! 아버님, 여기! 예.
0: 삽질 참 많이 했죠. 전역한 지 꽤 됐어도 몸이 기억합니다.
1: 아, 특전사에서 이런 걸 가르쳐 주진 않고, 저희도 그, 뭐, 수혜를 입었거나, 뭐, 그 피해를 입으신 그 농민들, 아니면 그 주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대민 지원 나가거든요. 그 나가게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저희 또 삽질도 하고 그 이런 나머지 민간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처음엔 분명히 다들 하지 말라고 말리셨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너무 잘했나 봅니다.
1: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일감을 몰아주셨습니다.
0: 이제 마무리 작업. 다져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만하면 저 잘한 거죠?
1: 예. 예. 어때요? 괜찮아요? 예. 저 잘하고 있어요? 예.
3: 굿, 굿. 잘한다. 잘한다.
7: 잘한다.
1: 잘한다.
7: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1: 와, 감사합니다. 잘한다.
8: 잘한다.
1: 아버님,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 거야.
7: 잘한다. 잘한다.
1: 지금 거의 마지막 작업이긴 한데 큰 돌 사이사이에 공간이 아주 많습니다. 그 사이에 작은 돌이 들어가고 그 공간을 메꿔줘야지만 이게 나중에 뭐 흔들림이나 이게 고정력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마을 일에 다 같이 함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1: 끝! 소라 공사 끝! 더 편리해져서 다행입니다.
9: 소는
10: 라흐만. 라흐만.
1: 라흐만.
9: 수자실이라 아담과다 테크니카가 말들 가는 가이도.
1: 하이파이브! 라흐만!
10: 라흐만.
1: 오케이. 예. 물 고이는 것도 없이 예, 편리하게 이제 지나 넘어 다닐 수 있습니다. 자루달리 마을 이제 더 편리해졌습니다.
0: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왔겠죠? 유대감이 돈독한 자르달리 참 매력 있습니다.

0: 그 시각 여성들은 요리하느라 바쁩니다. 염소 고기를 큼직하게 깍둑 썰기에 감자와 볶아내는데요. 유목민들이 이동 중에 빠르고 간편하게 조리해 먹던 방식에서 발전했답니다. 수로일을 끝낸 어르신들이 하나 둘 모이는데요. 자르달리 여성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육아와 요리, 집안일을 하며 보내는데요. 식사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도우러 왔답니다.
1: 20명 정도?
0: 여름에 남성들이 가축을 몰고 방목을 떠나면 육아에 밭농사, 카펫을 짜는 일까지 전부 여성의 일. 오랜 유목 전통에서 비롯된 일상적인 풍경이라네요.
2: 마을 어르신분들 많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살람 알레꿈.
0: 음식 끝에 정난다고 하는데 자르달리도 음식을 먹으며 마음을 나눈다니 정겹습니다. 이런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해서 뭐라도 돕고 싶었는데요.
2: 알겠습니다. 원래 어디 가나 식당에서 이 막내가 숟가락 이런 거 놓는 거거든요.
0: 자르달리에선 자르달리 법을 따라야죠.
2: 저 어디 앉으면 돼요? 여기? 아, 왠지 여기가 제일 어르신 자리인 것 같은데요. 저 자르달리 마을 주민 된 건가요?
0: 이때 한 어르신이 오셨는데요. 인사하는 것부터 뭔가 다릅니다.
3: 마을 어르신이 온 것 같죠?
2: 마을 어르신인가요? 저? 다 지금 길을 가셨습니다. 제일 어르신인 것 같아요.
0: 이 마을의 원로 어르신입니다. 최연장자는 아니지만 인생 경험이 많고 지혜로워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네요. 어르신이 오자 식사가 시작되는데요. 자주 얘기를 나누는 만큼 서로의 사정에 밝습니다.
2: 아니, 잠깐. 이게 뭐예요, 이게?
0: 저는 처음 봅니다. 우유가 10리터는 들어간 전통 음식이랍니다.
2: 이거는 언제 먹는 거예요? 속이 궁금합니다, 속이.
0: 만드는데 꼬박 하루가 걸린다는데요.
2: 오, 약간 퐁신퐁신 부드럽게 생겼습니다.
0: 우유를 한 번에 넣을 경우 허파가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넣는데 그게 일이랍니다.
2: 생긴 건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 고소하네요. 우리가 먹는 그 순대 있죠? 순대 들어가 있는 그 허파와는 좀 비슷하긴 한데 그 질감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그리고 우유가 들어가서 그런지 좀 더 고소한 담백한 맛이 있습니다. 약간 짭조름한 맛도 있어요.
0: 일을 하고 먹어서인지 더 꿀맛입니다.
2: 와, 염소고기도 맛있네요. 자, 여기 자주 와야 되겠어요?
1: 아, 괜찮아요.
2: 여기 오면 이거 맛있게 또 해주시는 거예요?
1: 앉아서 그래요?
0: 자르달리도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걱정이라는데요.

0: 그래서 마을을 지킬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 트레시아 탑사 아난 약시저쇼 이제 러시아가 아메리카가 유럽가 겟베신다 자신들 갈사 소가 비스 마나부야가 있간다.
0: 앞으로 너무 발전할까봐 걱정이네요.
2: 저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감사하고 시골에 온 것 같은 저도 기분이어서 우리 뭐 아버님 만나는 것 같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는 것 같고 되게 친근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같이 제가 일손을 도울 수 있다는 게 그게 또 너무 좋았고 제가 정말 기회가 되면은 자르달리에 또 오고 싶습니다.
0: 생활이 더 편리하고 환경이 좋아진다 해도 이들의 순박하고 푸근한 정은 그대로였으면 좋겠습니다.
2: 너무 아쉽다. 이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정들었던 것 같아. 예제. 어머, 이거?
3: 새 먹어도
2: 돼. 가면서 잘 먹을게요. 자르달리 살구와 호두. 너무 감사합니다.
3: 알라라 조수 사가얌 오마 두 끄즈볼 조롱 알아츠 보슴 예사나만 제도 알아라
2: 아우 또 생각날 것 같아.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0: 제가 정말 쿨한 성격인데 발걸음이 안 떨어집니다.
2: 진짜 가요? 나 또 올게요.
3: 나 걱정한다. 나 가겠나?
2: 건강하세요.
0: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을 해주다니 이런 대접을 또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이 충만했던 푸른 낙원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0: 겉보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0: 먹는 즐거움.
1: 이가탄탄. 이가탄.
0: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3: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먼스.
4: 하늘과 경계선이 맞닿아 있다는 거대한 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5: 올라가다 보니까 구름이 좀 가까워졌습니다.
4: 누구나 꿈꿀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건 아닙니다.
5: 우와.
4: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5: 그 한동안 자존감도 좀 떨어져 있었고 최종 목표는 7133m. 쉽지가 않습니다.
4: 오를수록 깊어진다는 미지의 세계.
5: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아!
4: 경이로운 알라이 패스로 갑니다. 중앙아시아의 내륙 깊숙이 위치하며 전체 국토 면적의 90% 이상이 산악지형인 키르기스스탄. 평균 해발 고도가 2,750m로 나라 전체가 산맥 위에 자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태고의 신비를 품은 레닌봉으로 향하는 여정. 시작은 남부 오시입니다.

0: 키르기즈스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는 술라이만투 성산이 도시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데요. 3000년 전부터 실크로드 교통의 요충지로 타지기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1: 세계의 지붕, 파미르 고원으로 향하는 여행자들이 이곳 오시에

0: 한국의 나라답게 흔한 정육점. 잠시 구경 좀 할까요?
1: 우와. 살라말레쿰. 이게 뭐예요? 소고기. 와, 지금 걸려 있는 것도 다 소예요?
2: 얘도 바나나네. 얘도 깨어 있어.
0: 농사를 짓기 어려운 환경 탓에 자연스럽게 고기가 주식입니다.
1: 와, 진짜 신선해 보입니다. 아, 아직 근육이 다 살아 있습니다. 와, 그 혹시 옷이 오면은 꼭 먹어야 된다는 게 있다던데.
2: 선 옷들 인실은 나시. 이때 먹어도 저주 삼사를 말했고 말때 맞네.
0: 사장님이 소문난 삼사 맛집을 소개해 주는데요. 현지인이 추천한다면 믿고 가야죠. 정육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식당이 있습니다. 규모도 큰데요. 다른 요리도 많은데 대부분이 삼사 손님입니다. 들을수록 궁금합니다. 이 거대한 화덕 안에 삼사가 있는 걸까요?
1: 엄청 큰데요? 오! 지금 연기가 나는 거 보니까 여기 안에 뭔가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0: 아, 고소한 냄새. 빨리 열어보고 싶습니다.
1: 원래 이렇게 박할 때도 살짝 보면은 그 흔들릴 때 열어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되게 궁금하다. 이거 언제 나와요? 아, 15분 동안 이렇게 막 뜨끈뜨끈하게 안에서 구워지고 있습니다.
0: 기다리는 동안 사장님이 뭘 보여주신답니다.
1: 오, 여긴 또 뭔가요?
0: 삼사를 만들고 있는데요. 소고기와 양고기에 양파를 넣고 버무려 소를 만듭니다.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니래요.
3: 쓰레기만.
1: 아.
3: 갈아내는 데다 올라오면서 기다리면서 하세요.
0: 밀가루 반죽만 하는 직원이 3명. 얇게 미는 모습이 익숙하죠. 반죽이 되면 전담 직원이 소를 넣고 삼사를 빚는데요. 하나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 7초. 경력 15년의 클래스가 이 정도입니다.
1: 하루에 몇 개나 만드세요?
0: 삼사는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먹을 수 있는데요. 페르시아에서 유래해 실크로드를 오가던 상인과 여행자들을 통해 퍼졌다고 합니다.
1: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쓰리. 와! 와! 와! 와!
0: 마치 바위에 따개비가 붙어 있는 것처럼 큰 화덕 안에 삼사가 가득합니다.
1: 와.
0: 이 자체가 구경거리라 일부러 화덕 열리는 시간에 맞춰 오는 사람도 많다네요.
1: 그럼 이거를 하루에 몇 번 정도 구워내나요?
4: 뭔가면 그렇겠다. 화덕에는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0: 근데 자세히 보니 삼사의 모양이 여러 가지입니다.
1: 아, 이게 보면은 모양이 이거는 길쭉하고 네모나고 모양이 다 다른데.
5: 주부르치 우즈는 코이.
1: 갈비 삼사도 있고.
5: 오늘 주부르치 멍.
1: 소고기도 있고.
5: 모나와 토르부르치 아사르티.
1: 섞어서 있고.
0: 전통 흑가마 탄드르에서 구운 삼사는.

0: 일반 오븐에서 구운 것과 달리 특유의 스모키한 풍미가 더해져 중독성이 있다는데요. 얼른 그 맛을 보고 싶습니다.
1: 저도 배급받으러 왔습니다. 와, 갓 나온 상사 맛별로 봐주십시오. 오호. 오.
0: 보통 성인 남성들도 많아야 두 개 먹는다는데 저는 세 가지 맛을 다 보려고 합니다.
1: 다른 거와 다르게 얘는 지금 이게 갈비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약간 이렇게 세모나게 생겼어요.
2: 레드스코 따가워라스메라. 이들이
0: 양갈비 3사는 이 가게에서 최근에 개발했는데 입소문 나며 인기랍니다. 왠지 갈비처럼 뜯어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1: 여기 앞다리 살 하나인가? 뒤집어서.
0: 오시의 3사를 먹는 방법. 먼저 뒤집어서 빵을 반으로 갈라줍니다.
1: 와!
0: 고기를 먼저 먹고 빵은 육즙에 찍어 적셔 먹습니다.
1: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되는 거구나.
2: Он очень горячий, стандарт прям, потому что поэтому чуть помедленнее кушайте.
1: 자, 먹는 방법을 배웠으니 자, 이대로 뒤집어서 일단 뚜껑을 따고
0: 칼질부터 아주 신이 납니다.
1: 우와. 와.
0: 고기를 정말 아낌없이 주시네요. 보자마자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1: 벌써 이 소리부터 다르죠? 이 씹는 소리부터 다릅니다. 입에 들어가자마자 와, 엄청 고소하고 부들부들하네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양갈비가 남았습니다. 양갈비 이 지금 갈비뼈가 지금 통째로 들어가 있는데 이 안쪽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시 자, 오시의 3사 이 양갈비. 오, 양갈비. 우와, 이거 보이시나요? 이 안쪽까지 지금 갈비살이 꽉 차 있습니다. 이야, 이거 자꾸 뜯으라는 거죠? 오, 뚝 떨어졌네. 와. 화덕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구워서인지 하나도 질긴 맛이 없고 야들야들 쫀득쫀득 이 갈비의 그 맛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뚜껑도 콩콩콩 찍어서
0: 차와 함께 마시면 식사나 간식으로 완벽한 궁합.
1: 배부른데 또 들어가네요. 큰일 났다.
0: 정말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떠나볼까요? 오시에서 파미르 하이웨이를 타고 레닌봉 트레킹의 출발점, 사리목골 마을까지 갑니다.
3: 지금 여기는 이 봄이 돼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고 푸르게 됐는데 저기 앞에 있는 설산은 아직 눈으로 덮여져 있거든요. 저기 뭐 다른 색인가요?
0: 파미르 하이웨이의 시작을 알리는 시이르치크 패스입니다. 설산과 키르기스스탄 특유의 목가적인 풍경이 어우러진 뷰 명소이기도 합니다.
1: 오! 와! 어우, 쌀쌀해! 여기가 벌써 2389m! 조금 높아졌다고. 공기부터 다르네요. 확실히 이 쌀쌀하고 기온이 확 떨어진 것 같고. 1, 2, 3.
0: 가슴이 뻥 뚫리게 탁 뜬 시야. 파도가 물결치듯 밀려오는 산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찹니다.
1: 여기가 치르칙 전망대 같은 데인가 봐요. 여기서 지금 모든 설산을 사방으로 다 파노라마로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람 알라쿰. 네. 와, 진짜 미쳤다.
0: 묵묵하게 존재해온 시간이 빚어낸 경이로운 풍경입니다.
1: 2400m 정도 올라와 있는데도 지금 계속 보이는 게 첩첩찬 중이고 저 높은 데까지 제가 갈 수 있는 그 최고봉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0: Tonight, 수많은 설산이 줄지어 솟아있는 알라이 산맥. 그 중에서도 트랜스 알라이 산맥은 7000m급 레닌봉을 품고 있습니다. 레닌봉은 오르는 게 아니라 깊숙이 들어간다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자연과 모험을 좋아하는 제게 딱 맞는 여행지죠.
1: 사리모굴까지는 한 100km 정도 남았고 여기 앞에 탈드고개만 넘으면 드디어 레닌봉이 보인답니다.
0: 이쯤에서 쉬어가려고 하는데요.
1: 아무도 안 계십니까?
0: 예약을 못하고 찾아갔습니다.
1: 아, 여기... 게스트 하우스 맞죠?
4: 자기 하는 집들도 있어요.
1: 아, 다른 집으로? 하룻밤만 여기서 자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4: 여기서 버시고 많이 드시면 그때.
1: 아, 네. 유르트도 있고. 우와. 와, 여기 너무 이쁜데요?
0: 유목 생활의 필수인 키르기스스탄 전통 이동식 가옥 보주유입니다. 천장에 채광창이 있어 밝고 수십 개의 나무 지지대 덕분에 거센 바람에도 끄떡 없답니다.
5: 보주이드 투르스테르가 하나.
1: 저 처음 계신 거예요?
5: 볼롯. 언제게 예상 드리스.
1: 이야.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게 오자마자 이게 전통 유르트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0: 여름이면 가축을 몰고 고산 초지로 올라가는 유목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마을입니다.
1: 다녀오겠습니다.
0: 저도 잔치 준비를 돕기로 했습니다.
1: 여기는 둘째 며느님, 셋째 며느님, 그리고 저는 네 그냥 굴러온 며느님. 오늘 잔치가 있어서 큰 집에서 음식 장만을 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
6: 안녕하세요. 저도 새로운 며느리입니다.
0: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데요. 빵을 튀기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잔치에 빠지지 않는 전통빵인데 잔치 때 산처럼 쌓아올려 풍요로움을 기원한답니다. 귀한 손님에게 가장 먼저 내어주는 환대의 상징이죠.
1: 와, 이게 갓 튀겨서 지금 바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네, 이 반죽을. 엄청 많이 하네요.
7: 더이 벌었다. 조금 더이 벌었.
8: 큰 잔치를 할 거예요.
1: 와.
7: 아는 게 미제 예매다. 미래를 그저 미래를 위빌려 웃었다. 도관 오르고 맨 웃었다. 시라이와 작식인 실마 토이가 죽일 것 같은 걸 어쩌 작시.
0: 게스트 하우스 할머니의 큰 아들이 딸을 처음 시집 보내게 됐답니다.
1: 어메.
0: 결혼식에 초대한 손님만. 300명이라는데요?
1: 와, 이거 오늘 몇 개나 만들어야 돼요?
9: 문 사놓아요. 사놓아 봤다.
0: 그래서 사돈의 팔종까지 총 동원됐습니다.
1: 아니, 그런데 그 시집간다는 그 신부가 누구예요?
9: 나
1: 아. 어? 여기? 와, 축하합니다. 우리 신부는 몇 살이에요? 지금 결혼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10: 미리 작시 미리 자만

0: de yerine mi oldu da? Azıba iş menen болуп кичине эми болот алдан ары бери чыктап алаксы.
1: Эми мен жармаш болуп
0: алдан. Эми эртең акыр күнөп кийоонун үйдөн чыгып кетипса ошондо эми болот.
2: Абожи마음도 궁금한데요.
3: 따님 시집 보내는데 잔치 준비 잘 되고 계세요?
4: 우와.
3: 아버님 지금도 울고 계시는데요. 기막.
4: 이다간 뒤에 걸으신다. 주변에 기베르 왔단다.
2: 마을 어르신들은 단가에서 고기를 도축해 왔습니다. 말고기랍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말고기는 결혼식이나 잔치 때 먹는 귀한 음식인데요. 은근한 불에 6시간 정도 푹 삶아냅니다. 특히 귀한 부위는 따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합니다.
5: 오늘 아트 가즈, 가즈 대파. 일개기 그리스돈 바일라르 가즈 카르타지겐데.
2: 살코기와 지방 껍질이 적절히 섞여 있는 부위입니다. 이걸 내장에 넣어 소시지 주축을 만든답니다. 양념은 소금과 후추뿐. 유목민들이 오래 두고 먹었던 방식이라네요. 밀가루에 덮어 보관하면 1년 내내 두고 먹을 수 있는데요. 간편하게 잘라 먹을 수 있게 실로 먹기 좋게 나눠둡니다. 푹 삶은 말고기의 육수도 건강에 좋다고 여겨 마신답니다.
3: 야, 이 집 말을 푹 구워가지고 그냥 약이다 생각하고 그냥. 아, 맛있는데요? 저 갈비탕 같은 그런 맛인데요? 밥 말아 먹으면 좋겠다.
2: 키르기스스탄의 전통 결혼식은 총 3일. 첫째 날은 신부, 둘째 날은 신랑 집에서 잔치를 열고, 셋째 날 식장에서 예식을 올립니다.
6: 지금 유르트에서 자는 건 전 처음인데 생각보다 되게 아늑하고 이 모든 게 다 양털로 이렇게 지금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그 양의 그 따뜻한 기운을 안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2: 행복은 전염되잖아요. 뜻밖의 변수를 만났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6: 안녕히 주무세요.
2: 결혼식 전날 밤 신부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앞으로 어린 부부가 만들어갈 세상이 모난 곳 없이 둥글기를 바라봅니다.
3: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에이. 이거 물 써도 돼요, 이거? 오, 이게 한국의 지하수하고는 와, 차가 잠깐 됐는데 지금 손 빨개진 거 봐.
7: 칼날 트라파 조. 오셔도 나아지던 물락다 아갔다는 조급 수울 길로는 다리야, 조금 다리야.
2: 긴 시간을 지나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온다고 하니 왠지 신성하게도 느껴집니다.
3: 잠 다 깼다. 이 물 마셔도 돼요?
7: 물 마실 아슬크.
3: 아, 뭔가 이 물에 저 만년설이 그대로 녹아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느낌이 또 다른데요?
7: 아. 커피 졸도가 났겠네.
2: 정수기 회사에서 필터를 설치하러 왔다가 그냥 돌아갔을 정도라니 믿을 만한 수질입니다.

0: 신부 집에서 잔치가 열리는 결혼식 첫째 날. 이른 아침부터 많은 하객이 몰려듭니다. 근데 준비해온 결혼 선물이 대부분 칼파 전통 모자입니다. 머리에 쓰는 조울룩은 신부용. 이제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는 걸 상징한다고 합니다. 다들 손님 맞이에 분주한데 한 사람이 안 보입니다.
1: 아니 언니, 이렇게 좋은 날에 왜 따님은 안 보여요? 신부는 어디 갔어요?
2: 그즘 개체 키시네 이시끄 키시네 타와인 밥트. 예, 이럴땐 기회하면 두르시게렉다. 아난 위드, 어너 위드.
1: 이렇게 손님들 많이 오시고 친지분들 많이 오시는데 얼굴을 좀 이렇게 보여야지.
2: 그거는 뭐 있다.
3: 아, 오늘은 얼굴 안 보여주는 거예요.
2: 오션쯤에 아웃켈베득 때 비약 오셔가 유거가 보였다. 이럴땐 비올달게를 빼내고 샀다. 오셔가 게렛.
0: 방은 초대한 하객들로 만원. 초대에도 순서가 있는데 마을 원로들이 먼저랍니다.
4: 저마트쇼 아일 낙하 아일 낙사갈다네. 소 우스 비즈 아일 소 코르곤도 낙사갈다르슈라. 토요가 게리시트.
0: 신부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본 산 증인들이라는데요.
1: 어떤 딸이었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5: 그때 작시 그잖아. 그때 작시 아까도 빌림도 그잖아.
6: 게르시트 또
4: 게르시트가 약도 러시아에서 게르시트 또 여기 여기.
0: 마을 원로들은 돌아가며 축하의 말을 전하는데요. 다산과 풍요, 건강을 바라는 기도를 읊조리고 지혜가 담긴 덕담도 나눕니다. 양가는 원로들의 축사를 큰 영광으로 여긴다네요. 코스 요리처럼 음식이 나오는데 살코기와 곁들여 먹는 양지방이 별미입니다. 유목 생활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귀한 음식이죠.
1: 어떻게
0: 저한테도 먹어보라고 권하시는데요. 복스럽게 먹는 게 최고라 꿀꺽 삼켰는데 아 민망합니다.
1: 아니 아버님 엄청 바쁘게 돌아다니시네. 아니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 밥도 못 먹듯이 세상에 지금 아침부터 계속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7: 우리 딸이라는데 어떠시죠?
1: 딸 시집 보내는 심정이 어떠신지.
0: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는 아버지. 상남자인 줄 알았는데 시집 보내는 딸 앞에선 장사가 없나 봅니다.
1: 와.
2: 라면은 먹겠습니다. 아유.
8: 뭐 미세 거기도 나올게 때 먼저 줄건데지 있습니다.
1: 와 라우마.
0: 아쉽지만 저는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1: 우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와 이런 선물도 받았습니다.
0: 저도 줄 게 있어서 잠깐 신부를 찾아갔는데요.
1: 아, 안녕하세요. 자,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세요.
0: 급하게 부엌 살림을 준비했는데요.
1: 이거 한번 보실래요?
0: 진짜 선물은 이겁니다.
7: 그지 왜 바라간 점이야 막다 보자. 막도 어딘 소리가 정말 소리. 엑작 땡스 나간 고맙다는 것 같다.
0: 착잡한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는지 딸도 울컥합니다. 부모님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게 낯설고 무섭기도 할 겁니다. 힘든 일도 많겠죠. 그래도 지혜롭게 잘 이겨내기를 무한 긍정의 기운으로 빌어주고 저는 다시 여정을 떠납니다.

0: 레닌봉을 품은 알라이 산맥. 오슈에서 출발해 레닌봉 아랫마을 사리모굴까지 1박 2일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그곳에서 레닌봉 트레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산으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올라가면 가야 할 길이 보이기 때문이죠. 10개가 넘는 굽이굽이 길을 지나 가파른 산을 넘어갑니다. 해발 3,600m가 넘지만 1년 내내 통행이 가능한 탈득 패스입니다.
1: 좀 어지럽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이게 멀미가 날 것 같기도 하고 꼬지다 보니까 또 키가 약간 한 두 번 정도 뻥뻥 뚫렸어요.
0: 날씨가 좋으면 정상에서 레닌봉을 조망할 수도 있습니다. 특전사 시절부터 저는 자연 속에 머물며 많은 에너지를 받았는데요. 이 길의 끝에서 무엇을 얻게 될까요?
1: 네, 이게 군대 있을 때 눈이 오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 하늘에서 막 쓰레기가 내린다. 막 그런 말도 있고. 저 눈을 또 언제 치워? 감상할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0: 옛 추억에 빠져 눈 구경을 하다 보니 드디어 사리모골에 도착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의 최남단이자 가장 높은 지대에 있는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한여름에도 눈으로 덮여 있는 레닌봉을 볼 수 있죠.
2: 자스다 오스토 주르는데 바르죠. 짭자슬 보 제미스터 피셨건나 문제를 계산 쓰르도그도 이트랐다. 칼 무즈
0: 레닌봉은 다른 7,000m급 봉우리들보다 접근성이 좋아 산악인들에게 인기입니다.
2: 알피니스트들 келет, альпинистер шол машыккан кыйындары 15 чыгып түшөт.
0: 저는 도전의 의미를 두고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이드를 찾았습니다.
3: 안녕하세요. 살람 알라쿰.
0: 쉐르파 경력이 24년인 압디 살람 씨입니다.
3: 쉐르파 하시면은 짐을 얼마나 메고 가세요?
0: 다들 그만두고 젊은 사람들도 기피해 이 마을에 남은 유일한 쉐르파입니다. 레닌봉을 간다는 얘기를 듣고 난색을 피하는 압디살람 씨. 레닌봉을 오르기엔 이르다는데요. 그래도 제 의지를 전했습니다.
3: 제가 그 한국에서는 뭐 특수부대 출신이고 그 한동안 좀 침체되어 있던 그런 게 있었어요. 자존감도 좀 떨어져 있었고. 근데 이 키르기스스탄의 뭐 두 번째로 높은 이 높은 산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4: 아니, 너는 세 바람 대 가르쳐서 벤치에 앉을 때 그치기를 봐, 자락감을 봐. 또 걸금수 질레스 봐, 그 가르쳐서 그 살라임이지. 작시도들 믿는 알파르 그래.
3: 저는 우리 아까만 믿고 가보겠습니다.
0: 겪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는 스스로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 잊고 있었던 도전 정신을 깨우고 싶습니다. 레닌봉 정상까지 베이스 캠프부터 3개 캠프를 거쳐야 합니다.

0: 난도가 높지 않다고 하지만 날씨와 고산병의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만만치 않은 경로입니다.
1: 오케이, 렛츠고! 가자!
2: 지금 레닌봉은 이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고, 아,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이 산조차 가까이 가니까 높아 보입니다.
3: 나 이 스카탄 요즘으로도 그냥 와라. 나 제끼인 요즘으로도 스파코인도 가르면 봤을 거다. 요즘으로도 그냥 상할? 내명에 그저 손도 입어도 가르 상할은 없겠다.
0: 우선 베이스 캠프 근처 해발 3,500m의 호수를 향해 갑니다. 여행객들이 알라이 계곡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랍니다. 그곳에서 레닌봉을 볼 수 있을까요?
2: 우와, 발이 푹푹 빠지는데요?
0: 역시 보는 것과 실제는 다릅니다.
2: 저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살짝 눈이 덮여 있는 정도로 보였는데 눈이 제법 많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 않았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0: 경사는 완만한데 숨이 점점 가빠옵니다. 천천히 셰르파의 뒤를 따라가며 숨을 골라봅니다.
2: 하나 넘으면 또 하나 나오고, 하나 넘으면 하나 나오고.
3: 레닌 빅이야.
2: 여기?
3: 어?
2: 어, 보인대요. 여기, 자, 선. 여기. 지금 구름이 살짝 가려서, 펼쳐져가지고. 이제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다는 게 어떤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0: 그런데 제작진이 모두 비상입니다.
2: 여기서 퍼지면 안 돼.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4: 숨이 안 쉬어.
0: 이틀 전부터 고산병 약을 먹었는데도 적응이 안 된답니다.
5: 걱정이세요. 가슴이 막 쪼여요.
6: 닦아 닦을게.
3: 아,
6: 괜찮아요. 좀
3: 상해.
2: 저는 괜찮습니다. 저 아직 괜찮아요. 뭐 예전에 아유, 그냥 뭐 군량도 메고 이산 저산 다 뛰어다녔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죠.
0: 저는 사실 도파민이 터지고 있습니다.
2: 가보자.
0: 갈수록 눈이 녹지 않은 곳이 많은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밟지 않은 땅이라 생각하니 신나고 즐겁습니다. 이곳에도 봄은 성큼 내려앉았습니다.
2: 우와!
3: 마이체지케이들이
4: 마이체지
3: 깨끗한데 비린도 줄줄다. 이큰 물건다고 싶어.
0: 고산의 강한 바람과 추위를 피해 땅바닥에 바짝 붙어 꽃을 피웠습니다. 향기는 어떨까요?
2: 아무 향기는 안 나는데 이 높은 지대에도 이렇게 이쁜 꽃이 피어 있습니다. 와.
0: 그런데 앞서 가던 카메라 감독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2: 아, 되게 좀 안색도 안 좋아 보이시네.
4: 뭐 어떻게 됐어요?
7: 머리가 엄청 아파. 그래서 미식거리고.
4: 다시 모르 이제 인가 신데.
3: 다. 어, 여기 아파요. 뭐 다시 가자니 시대라고. 잠깐 많이.
2: 아니, 이거 조금 쉬면은 괜찮아지나요? 괜찮아지나요?
4: 저걸
3: 내려간 얘기를 모르고 있다. 네.
4: 안 됩니다. 못 갑니다.
2: 아, 몸 상태가 계속 이러면 더 오히려 위험하니까 내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 일단 촬영은 셀캠 드리고 저도 찍고 어떻게 같이 어떻게든 가보죠 일단. 네. 끝까지.
3: 조심하세요. 약속.

0: 해남입니다.
1: 하여튼백
0: 유나무입니다. 가와.
2: 뜻하지 않은 난간을 만나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제나 길은 있습니다.
3: 이렇게 한 발 내딛을 때마다 나는 지금 가고 있구나. 멈추지 않고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만 가야 됩니다.
2: 무념무상으로 걷기에만 집중할 때쯤.
3: 네. 아, 여기가 다 호수예요? 우와! 와, 멋지다!
2: 고대의 빙태석 위에 작은 호수들이 모여있는 톨파르콜입니다. 날이 맑을 땐 레닌봉 전경이 호수 수면에 비치는데 그 풍경이 끝내준다고 소문나 있습니다.
3: 딱 보니까 그 같아. 우유에 이렇게 막 뭔가 둥둥둥 떠있는 아일락 같습니다.
4: 아들님, 실바이랑 옥석도 됩니다. 자존담나 우리 이기는 길대가 생각 브라질에서 뚝뚝 서는 걸로 없죠.
2: 여름엔 호수 주변에서 승마를 즐기고 겨울엔 스키도 탄답니다. 그런데 호수의 깊이는 아무도 모른다네요.
3: 500m밖에 안 올라왔지만 하늘과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원래 제가 보던 그 하늘은 이만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하늘이 엄청 더 크게 보이네요.
2: 이 풍경을 보니 하늘과 맞닿아 있다는 레닌봉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풍경이 반찬인데 그냥 갈 수 없죠.
3: 비장의 무기. 이건 어디 가서나 뭐 어디서 먹으나 정말 맛있는 라면을 준비해왔습니다. 우와! 여기 고도가 높아서 그런지 지금 라면이 빵빵해졌습니다. 와, 이 새 하얀이도 살짝 걷어놓고 제가 또 언제 이 알라이 산맥의 이 눈으로 또 라면을 끓여 먹을까 보겠습니까. 와, 이거는 아무도 먹어보지 못한 맛. 제가 먹어볼게요.
2: 야생에서 불을 피우고 라면을 끓이는 건 제 특기입니다. 특전사에서 배운 생존 기술을 접목시켜 캠핑 컨텐츠를 만들었거든요. 라면이란 게 참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낯선 곳이라도 이 맛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긴장을 풀어주는 위로의 음식입니다.
5: 세상에 얼마나 좋아요. 라면을 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멋있는 풍경을 보면서 라면을 즐길 수 있으니까.
2: 앞뒤 살람 씨는 라면을 처음 먹어본다는데요.
3: 어떠세요?
4: 나이까 역시도 막 행운 다음.
3: 차를 마셔야지.
2: 못 드실까봐 걱정했는데 끓인 보람이 있습니다.
5: 시원하다.
3: 이 다른 반찬 필요 없이 이 또 만년설 보면서 또 감탄하면서 또 라면을 즐겨봅니다. 아, 잘 끓였다.
2: 바람 한 점 없는 이

0: 산이 저를 받아주고 안아주는 느낌이랄까요? 행복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순식간에 180도로 바뀔 수 있는지 당황스럽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바람에 몸도 가누기 힘들 지경.
1: 여기는 원래 날씨가 이래요.
0: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산을 결정했습니다. 산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죠. 역시 레닌봉 쉽지 않네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2: 진짜 실패가 아니고 그냥 잠깐 도전을 멈춘 겁니다. 잠깐 멈춘 거예요. 1부 전진 2부 끝에? 아닌데? 아닌데 거꾸로인가? 그리고 뭐 넘어진 거는 이 큰 도약을 위해서 튀어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네 그런 뭐라는 거야. 저 다음에 눈 녹고 날 좋을 때 오면 다시 랜딩봉까지 데려다 주실 거죠?
3: 부작하다 몇 년이지 말 것 같아.
2: 다음엔 저랑 같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3: 막 네.
0: 완만해 보이는 능선 뒤에서 마주한 거대한 자연의 위엄. 덕분에 다시 도전할 힘을 얻고 가-

0: 물고 있는 그 양 중에 있을까요? 몸값이 차 한 대에 맞먹는 아주 귀한 양이 있다고 합니다.
1: 어떻게 이만해요? 양이?
0: 이 엉덩이들을 보면서 열심히 힙을 키우고 있습니다.
2: 지금 딱 이 시기에만 탈 수 있는 데네요. 이 시기에만 볼 수 있는 곳이고
1: 스키를 걸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떠다니고 있어요.
3: 상담할 요시 유니안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1: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산더발 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9: 진단비도요?
0: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1: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산더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3: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4: 2월달쯤에 자다가 일어났을 때 이제 처음 나왔어요.
15: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가자!
16: 들어가!
17: 내가 알아서 아프게
16: 말하면 쉰다고 알겠다고!
18: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사춘기입니다.
15: 아, 윌리엄 이거 좀 해줄래? 아빠나 해!
19: 그거 해야지 않겠어? 왜? 아, 뭐 이렇게 하니까
15: 왜? 부모님들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16: 모르겠어요! 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1: 호르몬이 하는 일이다.
18: 호르몬 귀신의 신과
1: 아이들의 첫 성교이기도 하지만 부모한테도 첫 성교육인 것 같아요.
9: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3: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9: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3: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9: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3: 080-961-9595.
16: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상단 완료 고개,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세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세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세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개,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개,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8: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8: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9: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0: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9: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3: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6: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9: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3: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0: 상담 완료 고개,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 메이킨! 먹을 땐 먹고,
12: 비울 땐 비워야
11: 하루가 편하다.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12: 부드럽고 빠르게,
11: 오늘 밤 메이킨 유쾌 상쾌
12: 통쾌,
11: 아침이 달라집니다.
12: 변비엔 메이킨. 고단백 두유를 찾아서

0: 담백하고 고소한 영양밸런스
1: 찾았다 돼지비
0: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든든하다
2: 진짜 맛있네
3: 고단백도 배지밀답게
0: 배지밀 고단백 두유
4: 와
5: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6: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5: 치킨 이름이 왜 이래?
7: 형들 떡볶이 먹자
8: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9: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8: 진짜 맛있겠지?
10: 대박 너무 맛있는데?
9: 떡이랑 같이 먹어봐
7: 나도
10: 닭고기가 킥이다
8: 와 쫄깃쫄깃하네
11: 쫄깃한 닭다리살이 나릿한 닭떡볶이
9: 배고파
8: 아유야
12: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3: 나 거기서
14: 남기지
15: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16: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15: 치과에서 찾으세요
17: 딸, 뭐 여보, 허리 매일 듣는 말인데 마음처럼 잘 안 되죠? 이제 세라젬이 나설 차례 우리 가족 척추관리 의료기기 세라젬으로 집에서 쉽게 세라젬
18: 눈 건강 루테인 지아잔틴 챙기시죠
19: 디지털 시대인데 눈? 피로는요?
18: 눈 건강 루테인 지아잔틴과 눈 피로를 위한 아스타잔틴을 하나래 고려온단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이 직접 개별 인정받은 좋은 원료로 믿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눈 건강엔 루테인 지아잔틴 눈 피로엔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으로 한 번에 챙기세요. 고려온단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20: 편한 건 다 좋아해 르무통의 편안함은 유행이 아니니까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걸을 땐 르무통
21: 대한민국 피로에 아로라민 군주가 간다
22: 기사님 차 안
23: 식당 사장님 앞으로
21: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약이니까 다르지 일동 알아내주세요
22: 일동 제약
24: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1 든든한 1위 능력 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엔트 IMA1
25: Put your love in here
26: 10이네.
27: 와.
26: 이야.
27: 와! 와! 끝까지 간다! 와!
28: 한때 인기였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궁금하면 500원.
29: 안녕하세요. 살람 알라쿰.
28: 궁금증에서 시작된 여정.
29: 살람 알라쿰.
28: 근데 들어도 묘합니다. 드디어 만난 소문의 실체.
29: 엉덩이가 더 커요. 엉덩이가 엄청 커요.
30: 저도 이 엉덩이들을 보면서 힙을 키우고 있습니다.
28: 속도가 중요한 요즘 세상의 희소식.
29: 오, 이게 쫙 펴니까 그 자바라처럼 쫙 펼쳐집니다.
31: 속 디아메트 되게 뭐지?
29: 50개월 할부!
28: 소문이 이끄는 대로 바람 따라 갑니다. 거대한 자연과 오랜 유목민의 전통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키르기스스탄. 수천 년 동안 가축을 따라 이동하며 이어온 삶의 이야기들이 곳곳에 퍼져 있는데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 소문의 진실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 여정은 이시쿨주에서 시작합니다. 현지엔 양이 없는 키르기스인은 영혼이 없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양이 이들의 삶과 깊숙이

0: 키르기스스탄 북동부에 위치한 외딴 시골 마을 테미르 카나트. 여름이면 주변 고산 초지로 가축을 몰고 올라가는 유목 전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1: 살람알레쿰. 안녕하세요. 아, 이 동네 분이세요?
2: 들어왔어.
1: 아.
2: 아일더스.
1: 아, 네. 아, 이 동네 보니까 가축들이 엄청 많네요.
2: 말도 제일 비슷다.
1: 근데 그 양 중에 아주 귀한 양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2: 저는 아라샨 종오일러로 봅니다.
1: 아, 아라샨이라는 양이 엄청 커요?
2: 메트.
1: 이!
2: 무슨 거? 맛있네 된다. 또 유진 마스면은 땡.
1: 아, 지금 너무 허풍이 심하셔. 지금. 아니. 안녕하세요. 살람 알레쿰.
0: 양 한 마리가 집안채 값이라니 말이 되나요? 이럴 수가. 진짜라고요?
1: 그러면 이 동네 양들은 다 비싼가요? 아니면 그 집 양만 유독 비싼가요?
3: 아, 오쇼. 코일러는 막간 들으려고 맞더라고. 오쇼 이민 오쇼 거인 들으려고 맞더라고.
1: 잠깐만.
0: 갈수록 점이 가격입니다.
1: 와. 아, 제가 알기로는 양 한 마리가 차 한 대 값과 맞먹는다 그랬는데 차가 아니랍니다. 집이랍니다. 아니 대체 어떤 양이길래 집이랑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죠? 이만하대요.
0: 마을에서도 유명한 집.
1: 계세요? 계십니까? 아니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요. 살람 알레쿰. 저 양 보러 왔어요.
4: 알아서 고일러를 믿나이다. 뭐 약터?
1: 아 저기. 감사합니다. 라마스. 저기 여기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살람 알레쿰.
2: 살람 알레쿰.
0: 양털 미는 걸 처음 보기도 하지만 털이 신기합니다. 겉은 거친데 안쪽 털은 부드러운 이중 구조예요.
1: 와, 지금 이게 100% 울입니다. 이대로 그냥 덮고 자도 될 만큼 이불이 같은데요. 아버님 이거 털 깎아서 이불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2: 너무 길바라 길어 아웃게 됐어. 길 아일 단결했어. 나 길들은 아웃게 됐어. 이제 어떻게 가들 돌아왔지?
4: 길 오래. 아버님 왜 이렇게 그런데 제가 싹 바꾸니까.
1: 이불 한 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대로 덮고 자도 될 만큼 따뜻해 보이는데요. 아이고, 털 그냥 버리시지 말고 져주세요, 아버님.
2: 대름.
0: 드디어 털을 다 깎고 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제가 아는 양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1: 아까 누워있을 때는 몰랐는데 일어서니까 엄청 크고 엉덩이가 더 커요. 엉덩이가 엄청 커요. 오. 여기가 다 엉덩이입니다. 미안해. 한 번만 만져볼게요. 우와, 여기 되게 찰랑찰랑찰랑거립니다.
0: 좀 민망하긴 한데 절로 손이 갑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2: 신발 알아서 넣어주쇼. 고유르고면에 말라놨다. 고유르고면에 구하고면에 내렸으면 무슨 날 말라놨다.
5: 이 길 끝에는 제가 만나고 싶었던 특별한 양이 있는데요.
0: 타지키스탄에는 중앙아시아의 대표 거대 양 품종인 히소르 양이 있습니다. 몸집이 크고 엉덩이가 발달해 귀한 몸이죠.
5: 엉덩이만 4kg이 넘습니다.
0: 이 히소르 양과 키르기스스탄의 거친 털 안양을 교배해 탄생한 게 아라샨 양입니다. 압도적으로 크고 육중한 무게를 자랑하는데요.

0: 성장 속도가 빠르고 기온차가 극심한 해발 3,000m 이상 고산지대에서 적응력이 뛰어나답니다.
1: 아, 그럼 제가 듣기로 양 한 마리가 차 한 대 값, 뭐 집 한 채 값이라고 들었는데 이 양이 그 양 맞나요? 저기 밖에 있는 저 트랙터랑? 이렇게 바꿨다고요?
0: 이게 된다니 대단합니다.
2: 다시 고기는 맛이 금맛다. 트랙터 알아서 먹고 나.
1: 아, 그럼 얼마란 이야기예요?
2: 물알 아즈르 아예 금맛 돌. 100만 달러, 150만 달러, 50만 달러, 70만 달러로 올겠다. 그리스탄다 제일 금맛 아즈르 슈 고이로 아라샨 고이로.
0: 종자가 좋은 아라샨 씻은 약 한 마리 가격이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는답니다.
1: 우와.
0: 누르베키 씨는 우수한 아라샨 품종을 만들기 위해 아라샨 양을 사육하며 연구하고 있는데요. 씨가 좋은 순양 한 마리를 암양 우리에 넣어 우수한 새끼를 낳게 하고 그중 좋은 수컷 새끼들을 골라 계속 보급시킨답니다.
1: 아주 지금 제일 큰 양을 데리고 오셨는데 괜찮아.
2: 예, 뭐, 총, 뭐, 다그 총어였, 뭔단다 총어. 뭔다가 제일 총어였, 뭔다가. 다그 총어였, 뭔다그 순차 총어였. 뭐, 아들 자식, 밀자름 자식이래요.
0: 아라샨 양이 다 성장하기까지는 3년. 순양은 키가 1m가 넘고 생체중은 210kg까지 나간답니다.
1: 아니, 우리 아들 몇 배 많아요?
0: 생체중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품종 중 하나인 아라샨 양. 1970년대부터 육종가들이 매달려 개발한 품종으로 2021년 키르기스탄 농업부에 등록되었는데요. 목초지와 농경지가 줄어드는 시대에 빠른 성장 속도가 큰 경쟁력입니다.
1: 이 사료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2: 예, 뭔가 알파와 루다의 비료류와 뭐 비타민도 고소하고 뭐가.
1: 오.
2: 고소 드롭. 고소 비타민도 알파스 드롭이 고일로가 비례해 있어.
1: 우리 아저씨는 이 비타민 챙겨 드세요?
2: 저,
1: 아니. 아니 양들이 그냥 주면 어떡해요?
0: 여러 가축들을 키우다가 친척이 데려온 아라샨 양을 보고 육종가로 전환했다는 루르베키 씨. 올해부터는 공식적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수출까지 가능해졌는데요. 처음엔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지금은 그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1: 야, 잠깐만. 잠깐만, 밥 줄게. 밥 줄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0: 어머니? 꼬리 부분의 거대한 지방은 척박한 고산지대의 추위를 견디게 해주는 에너지 저장고인데요. 몸값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그러니까 이쁜 엉덩이의 기준이 있을까요?
2: 고르고 스레드니 오르시게렉. 이 안한 문은 라즈레스텝 꽃나이. 고르고 이렇게 내리고.
0: 모든 가유불급 좌우대칭은 물론 너무 처져서도 안 됩니다. 적당한 게 역시 제일이죠.
1: 저도 이 엉덩이들을 보면서 열심히 힙을 키우고 있습니다.

종자 번식용으로 값어치가 떨어지는 양들이 한 번씩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 양들은 요리해 먹습니다. 키르기스에서 양은 버릴 게 없는 동물이죠. 양념을 강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오래 끓이는 요리법이 많습니다. 양 고유의 맛을 즐기는 거죠.

0: 우리 지방 부인은 어떻게 쓸까요?
1: 뭐 코이루 이치님바르 훈다이마이 뭔가 틀루 타막테자 살롯 수가 부시르간단 기인 кичинекей балдарга сүйкө салат, эритип алып, өзүнчө акталап алып, сорподон бөлүп алып.
0: Гажан хынан гон кочугуй입니다. Кымжимакхаге썰어서 고기 양념에 버무리기만 하면 되니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2: 이제 마이 жакшы даам чыгарат да. Муну майы куйрук майы жакшы болот.
0: 살코기 사이에 큰 지방 하나를 끼워 넣습니다.
3: 우리 보통은 지방은 좀 걷어내고 이렇게 먹지 않나요? 지방이 이렇게 막 통째로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진짜 이게 무슨 맛일까 되게 궁금합니다.
0: 풍부한 양 기름이 불에 녹아내려 살코기를 감싸주면 고기가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되는데요.
3: 우와, 이게 올라가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지금 막 올라오는데 식욕을 막 돋구고 있습니다.
0: 냄새에 익는 소리까지. 아, 힘드네요.
3: 너무 태우신 거 아닙니까?
2: 마음을 척발따라 하면 날락들에게 인치가 땀을 놔뒀더니 말라올까 그 보여 부실 상급 척발따라 땀을
3: 와, 아까 하신 요리가 벌써 다 완성이 됐습니다. 와.
0: 쿠르닭은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키르기스인들의 주식인데요.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인데 꼬리 지방이 들어가 별미입니다.
3: 오, 아까 그 엉덩이 지방 이렇게 얇게 쓰린 그거네요. 빵에다 이렇게 올려요. 올리고. 아, 또 약간의 그 양파를 올리서. 지방이 다 어디 갔나요? 입에서 녹아버리는데요.
0: 아라샨 양 덕분에 밥상이 훨씬 기름지고 풍성합니다.
3: 그렇지, 갈비는 뜯어야 제맛이지. 먹을 줄 아네요.
0: 꼬치구이는 저도 캠핑 가서 많이 즐기는데요.
3: 먹기 전부터 정말 이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이게 어떤 맛일지, 과연 어떤 맛이 날지.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마시멜로처럼 잘 구워졌고요. 속은 되게 촉촉해 보입니다. 지금 속 살짝 보이는데 먹어볼게요. 되게 궁금했어요. 그 캠핑 가면은 막 양고기도 먹고 막 하잖아요. 거기서 먹던 그런 이 고기와 맛이 완전 상상지도 못할 그런 맛인데요. 되게 막 쫀득쫀득하고 그 지방이 잘 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4: 아, 또 말하자면 겔베이슨 법이 약간 겔렁도 뻔해.
3: 와, 이거 먹고 싶어서 여기로 와야 되겠는데요.
0: 만남은 반갑고 헤어짐은 늘 아쉽습니다.
3: 아유, 감사합니다. 맛. 할머니 건강하세요. 더 오래 사셔야죠. 아직 막 100세도 되고 막 120세도 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준 한 끼 잘 먹고 다음 여정을 떠납니다.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을 따라 이제 29를 떠나 비슈케크 근교로 갑니다. 이때에만 비밀의 문이 열리는 나무숲이 있다네요.

0: 초원과 산악지대가 많은 중앙아시아에서 중요한 게 물인데요. 키르기스스탄 곳곳에는 강물을 모아두는 저수지와 관계 시스템이 발달해 있습니다.
1: 정말 이 시기에만 딱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겨울에 그 꽁꽁 얼어있던 그 빙하가 봄이 시작되면서 녹으면서 이렇게 형성된 곳이래요.
0: 알라르차 국립공원의 빙하와 만년설이 돌고 돌아 흘러드는 알라르차 저수지. 주변에 숲이 조성되어 있어 간단하게 피크닉을 즐기기 좋습니다.
1: 우와. 우와, 이렇게 멋진 곳이. 오, 저기 캠핑을 하고 계시네요? 이 맑은 공기 속에 이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이 맛있는 냄새를 따라서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살람 알라쿰.
2: 아, 살람 알라쿰.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비슈케크에서 주말을 맞아 캠핑을 나온 가족입니다.
1: 여기는 자주 오세요?
2: 아프릴 아이는 유나인에서 수 덥더군요. 근데 더거이다 알아라. 그리고 요즘 저기로 자라들 코스 내시 자라들 왔다. 안 일든 말도 없어 내시에 따르들 없어. 막 따라들 거를 유일해서 내 살게 될 듯이.
1: 아, 너무 좋네요. 여기 비슈케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또 이 자연 속에.
3: 맞아, 러시아 블로거들이 называют Кыргызстан как вторая Швейцария. Еще большинство предлагают поехать в гору Баткена. Там находится.
0: 말솜씨가 청산 뉴스입니다. 이제 겨우 13살이라는데 나중에 홍보대사를 해도 되겠어요.
3: 러시아 СНГ. Ну, конечно, предлагают тоже поехать в Японию. Как я знаю, у них тоже там очень красивая природа.
1: 네, 알겠습니다.
2: 자리 вас хочу угостить.
0: 손님을 반기는 환대 문화는 집 밖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냥 가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해서 잠깐 앉았는데요. 역시 피크닉엔 바비큐가 진리죠.
1: 우와, 속까지 잘 익었다. 와, 맛있는데요? 되게 부드럽고 간이 딱 배였어요.
3: 그르기즈 아니 всегда такие гостеприимные, даже хоть из другой планеты прийти, всё равно мы тебе.
0: 멀리 가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잖아요. 나눠주셔서 행복합니다.
1: 제가 여기 이 저수지에 처음 와봤는데 여기를 좀 막 더 재밌게 즐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0: 숲이 물에 잠기면 홍수 아닌가요? 빨리 가봐야겠습니다.
1: 라흐마.
4: 네.
3: 사실 этот, если вы будете уезжать, предлагаю вам, ну у нас вода из горы самая вкусная из это родникового источника.
0: 이런 게 부전자전이겠죠? 아버지는 더 큰 물병을 챙겨 주십니다.
1: 이걸요? 와, 정말 고맙습니다. 라흐마. 와, 이렇게 귀한 걸 받았네요. 와, 저 아들이 적극 추천하는 텐션 산맥의 이 빙하수 제가 한국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라흐마.
0: 산 위에 빙하와 만년설이 녹아내려 저수지 수위가 높아졌는데요. 이 상태가 두 달 정도 유지된답니다. 그래서 깜짝 등장한 게 패들보드 샵입니다.
1: 안녕하세요. 와, 이거 한번 타고 나가면 되겠다.
0: 패들보드는 보통 잔잔한 물에서 많이 타죠.
5: Это надувная лодка, ой, надувной саппорт, аналог серфинговой доски. Он выдерживает до 300 килограмм. Вы не упадете.
0: 저수지 수위가 높아진 두 달 동안만 반짝 즐길 수 있는 기회. 이때가 아니면 못한다니 더욱 특별합니다.
1: 안녕하세요. 살람 알라쿰. 키르기즈스탄 분이세요?
6: 네.
1: 어.
6: сюда? Первый раз. Именно сюда. А вот сейчас самый сезон, сейчас вот сезонно, вода,
4: Еще тоже есть в Аларче, тоже сейчас все цветет. Скорее всего, воды не будет.
7: Скорее всего, вода опустится, уровень просто.
0: 뭐든 타이밍이 중요하죠.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현재를 즐기는 이들의 부드러운 유영이 시작됐습니다.
1: 아니, 저렇게 타고 어디까지 가요?
8: У нас есть определённый маршрут, который длится 1.5-2 часа. Они поплывут по нему.
1: 오, 그렇게나 커요.
8: Сначала вы плывёте по аллее, красивая аллея, потом вы плываете на середину. Там открывается вид на горы и на город. И тут у нас есть птичий базар, там более 5 видов птиц есть.
0: 특전사 출신인 저에게 이 정도 패들보드야 쉽죠. 약간 고민이 될 때 나중으로 미루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는 생각보다 다시 안 오더라고요. 할 수 있을 때 즐겨야 합니다.

0: 아니 앉아 있으니까 뭔가 숲에 눌려 있는데 일어서니까 지금 이 나무 사이에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네요. 가자. 나무 조심. 우와.
1: 보통 땐 두 발로 걷는 평범한 숲길입니다. 나무는 그대로인데 길은 사라지고 뱃길이 되었죠. 낭만도 따라왔습니다.
0: 정말 이 나무 숲길, 나무 숲길을 내가 지금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네.
1: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는 풍경이 새롭고 멋있습니다.

0: 그냥 저수지란 말이죠.
1: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돼 농업용수로 빠져나가기 전까지만 만날 수 있는 풍경입니다. 새들이 합창을 한다더니 이곳입니다.
0: 진짜 많네. 여기 전부 다 저기 저 새 있는 거예요?
2: Здесь вороны, цапли, бакланы. Есть такие хищные птицы, соколы, орлы. Но их очень редко увидеть. Это птичий базар. Там есть разные виды птиц.
0: 새시장? 근데 왜 새시장이에요?
2: В целом, если туда подплыть, очень много гнезд. Прям как на рынке, очень много птиц.
0: 아니 새시장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저기에서는 막 흥정을 되게 세게 하나 보다. 지금 소리가 막 깎아달라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데요.
1: Yes. 쉴새 없는 지적임 덕분에 살아있다는 감각이 생생합니다. 듣다 보니 리듬도 느껴져요.
0: 아파트네, 새 아파트.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새 소리가 귀에 막 서라운드로 막 들려, 이렇게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막 소리가 들려. 그래서 꽉꽉꽉꽉꽉꽉. 와. 아니, 지금 이 시기 아니면은 또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없잖아요. 마치 운이 좋게 지금 이 시기에 딱 와서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게 해서 너무 좀 특별합니다, 지금.
1: 이번 여행에서 쏟아진 행운을 가득 담은 느낌. 두 달만 열리는 침수림의 낭만을 꼭 한번 누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전히 유목민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는 키르기스스탄. 이제 비슈케크를 떠나 이시쿨호 인근의 키질투 마을로 갑니다. 아직도 많은 키르기스인들이 계절에 따라 산악 목초지 사이를 이동하며 가축을 기릅니다. 길의 주인은 가축이란 말이 실감납니다.
3: 햇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시골하고 도시에 있는 모든 가축을 다 옮기는 거예요. 훌륭으로.
1: 산을 오르내리는 데다 이동 중에도 가축들이 풀을 뜯고 물을 마셔야 오래 걸리는데요. 매일 저녁 쉬어갈 집을 짓는 유목민들. 근데 30분 만에 짓는다면 어떨까요? 키질투 마을로 갑니다. 유목민 이동식 가옥의 고향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마을과 좀 다르다 했더니 온통 푸르네요.
0: 유독 이 마을에만 나무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기 나무를 이렇게 많이 말려놨는데 땔감인가? 아니 어디다 쓰는 나무죠? 여기 뭐 하고 계시는데요? 살람 알레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무를 아주 깨끗하게 껍질을 지금 벗기고 반듯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마을 입구에 나무를 이렇게 많이 세워놨던데 그 뭐 만드는 거예요?
4: 모두 이렇게 일기렇게 사왔다. 그래서 모두 어서 모두 이제 일기를 자사스다.
5: 아테네를 자사스.
1: 키르기스스탄의 이동식 전통 가옥 보주이. 키르기스어로 회색 집을 뜻하는데요. 염색하지 않은 천연 양모 펠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발에 고즈넉한 회색빛을 띠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 마을 주민의 90% 이상이 보주의를 만드는 일에 종사한답니다.
3: 그러다 보니까 2년이 다 간 뭐 미래집 빚 나열되려 자살았다. 빚 바로 시작하겠다. 빚이 나열되겠다.
1: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수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은 텐션 산맥에서 흘러내린 물줄기 덕분에 포플러 나무가 잘 자라 예전부터 목공 장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0: 야, 이렇게 두꺼운 나무 껍질을 벗겨내니까 속살도 하얗고, 그리고 지금 정말 제 다리처럼 이렇게 곱게 뻗었습니다. 와, 그리고 소들도 좋아하네.
1: 나무를 먹는 소 보셨나요? 초식 동물이라고 하지만 소가 나무도 먹는지 몰랐습니다.
0: 되게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요. 약간 이렇게 고소하기도 합니다. 씹을수록 단맛도 나는데? 미안.
3: 밀면 작더라.
0: 먹었는데 괜찮군, 드실래요?
3: 비스킷이 잘 나서. 응.
0: 처음 드실 거 아니에요?
1: 우리 부모님들은 예전에 소나무 껍질도 벗겨 먹었다던데 이런 맛이었을까요?
0: 저도 혹시 이 보주이 만드는 거 볼 수 있을까요?
3: 의자가 왔을 때 알웨이트가 말아와. 어디서 왔을까? 바로와, 스타노우와, 티곳 가는 것에도, 자서왓 가는 것에도, 어서 오사카 알웨이트가 말아와. 오사카 왔을까?
1: 보주이 장인들의 마을, 한 집에서

0: 모든 걸 다 만들지 않고 분업화가 되어 있답니다.
1: 살라말라꿈. 저기 안에 계신데요?
0: 나이가 젊어 보이는데요. 일하는 모습은 의심할 나이가 없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사람.
1: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97 yıldan beri bozucasayım bizim. Atam bolsa ömür boyu ile muğalim bolu emgektengen dağı boş vaktisinin barını sül bozucarınağın.
0: 그 기술은 아들에게 또 전해지고 있는데요. 키르기스의 많은 농촌 청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로 떠나지만 이곳만은 예외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가업을 계승하고 있죠.
1: 이거는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3: 머지든 오고 무슨 그별이고 머지든 오거나 나는 아마까는 마소가 다인 뭐 작은 타살라왔담.
1: 아니 이 나무를 흰다고요?
3: 무슨 작가체인 뭐 약간 마시탑 작가체인 타살라왔을 거 있다.
0: 벽과 지붕을 연결하는 우크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끝부분을 정교한 곡선으로 구부리는 이 기술이 알리백 씨 집안의 전통 유산입니다.
1: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휘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작업을 얼마 동안 하는 거예요?
2: 오늘 이제 미치게 꽃이 다시지.
3: 뭐야, 맨 꼬락 맞았어요.
2: 꼬락 맞았다.
0: 근데 이 모습이 뭔가 연상되지 않나요?
1: 이렇게 살랑 살랑 아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살랑 살랑 그죠? 이렇게 박자 맞추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요?
3: 네 몇 걸어 보이시면 오 박스 걸어 보이시면
1: 내가요?
3: 네
1: 됐습니다. 자
0: 제 사전엔 빼는 건 없습니다.
1: 아 네. 이렇게
3: 약간 맛있다이슨 맛있다파는 살막문에 나크렌다 나무스가 급 내매 맛바스크랬다 주면 나크렌다 나온 일교에서 나크렌다
1: 나크렌다 여기 나무를 지지를 하고 이 손으로 약간 이렇게 나무를 밀어주면서 주면서 오케이
0: 세게 하면 나무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정밀하게 해야 하는데요.
1: 오케이 헛 더.
3: 모두 작시 사파타 검사사 클렌트가 소가자라사 수라 아르김데네 바그 비사 드론의 모두 사짱하러 오셨는 타니스타로 수라스트로 트룹 원한 겔립
0: 구부린 나무는 옆에 세워놓고 일주일 정도 말립니다. 나무가 바짝 말라야 튼튼하고 가벼운 보조위를 만들 수 있다네요.

0: 이 마을이 유명한 게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보주위를 빨리 세우는 겁니다. 한 채를 짓는데 한 시간도 안 걸린대요.
1: 이게 쫙 펴니까 뭐그 자바라처럼 쫙 펼쳐집니다.
2: 뭐가 이른바 아우크슈토크. 이래게겠다. 아, 뭐 우유든 때렸으면 난 말남 쳤다. 아따야 뭐 맥에 먹었다. 아, 뭐는 아츠 거기서.
1: 이게 못이 아니고 되게 단단한데 가죽이랍니다, 가죽. 되게 탄탄해요. 되게 튼튼하게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아니, 저도 캠핑을 다니는데 보통 텐트 칠때 벌써 막 이거 펼치고 대 세우고 하는 데만 해도 한 30분이 걸리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자바라처럼 쫙 펼치니까 뭐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0: 캐렉에는 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구조물입니다.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갖고 있는 재료만을 사용해 짓는데요.
1: 와, 이렇게 딱 맞춰줄 때가 좋아.
2: 이게 무슨 게 미로 알아요? 아, 뭐 뭐야 그 뭐, 너네 토퍼즈 응급 나무 같아?
1: 에이?
2: 토퍼즈 응급.
0: 벽과 벽을 연결하는 거라 단단해야 하는데 이만한 게 없답니다.
1: 야크털이랍니다, 이게. 엄청 튼튼해요. 으! 오! 오! 아니, 아무리 당겨도 전혀 이상 없습니다. 와, 엄청 튼튼하네요.
0: 보주 위의 문은 항상 동쪽을 향하게 합니다. 삶의 시작.

0: 출발점을 상징하는 방향으로 아침에 태양의 기운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짓고 금방 해체해도 내부는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단조롭고 끝없는 초원의 고단함을 잊게 하는 보상입니다.
1: 아,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되게 이쁘네요.
0: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2: 이야, 우산인가요?
0: 툰두크는 천장 한가운데 난 창인데요. 키르기스스탄 국기의 문양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3: 아버님,
2: 제가 그 한국의 특수부대 출신이거든요. 혹시 제가 들어도 될까요?
0: 툰두크의 흰 나무를 걸어 격자벽인 케레게와 고정하는데 그것만 50개. 조립과 해체가 매우 간편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장인 두세 명이 한동을 설치하는데 드는 시간이 30분 정도. 지난해 보조위 조립 속도를 겨루는 대회에서는 5명이 8분도 안 돼 한동을 짓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4: 몇 개는 받았다. 저희 불덕은 으스토읍 바슬간다 원툭 프레스틸릿 가토록 왔다 자갔어. 미사로 뭐 보조위 비스 파이드라는 트루건스가
0: 정말 튼튼한지 확인 들어갑니다.
2: 아버님 몸무게 몇 킬로예요?
5: 90kg.
2: 요! 야! 우와! 우와! 제가 올라가도 끄떡 없습니다. 엄청 튼튼합니다.
0: 나무 틀은 남자가 만들고 펠트 덮개와 내부 장식은 여성이 만듭니다. 키르기스인들이 보조위의 주관 역사는 2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가축과 함께 끊임없이 이동하며 살았기 때문에 따뜻하고 가벼우며 빠르게 조립할 수 있는 집이 필요했습니다.
2: 와, 이게 생각보다 엄청 두툼합니다. 이 양털이 완전 이렇게 압축되어 있어요.
1: 불 보지가 오솔 보지가 250 койдың жүнү кетет. 250 штук.
2: 이거 한 장이에요?
1: 1 보지가 250 койдың жүнү кетет.
2: 제가 그 지나갔다 다니면서 봤던 그 보지만 해도 몇 개인데. 아 그럼 얼마나 더 필요한 거예요? 아 양을 얼마나 이렇게 벗긴 거야?
0: 양모로 만든 두꺼운 펠트는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여름의 뜨거운 햇볕을 차단해주는 훌륭한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초원의 날씨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단단한 고정은 필수죠.
2: 이게 하나하나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이 모양과 디자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듭니다. 와.
0: 기둥을 안 박고 땅 위에 올려두기 때문에 설치나 해체가 쉽습니다. 자연을 빌려 쓴다는 유목민의 철학입니다.
1: 뭘 밑 거이든 주는 거로 이 문은 이친데 개친데 옥타간다다가 아담 작시에 살았다요.
0: 보주인은 그 기능적인 아름다움과 높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현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툰두크로 들어오는 빛에 분위기가 환합니다. 정교하고 화려한 솜씨는 가문의 부와 자부심. 입구를 기준으로 남녀 공간이 나뉘어 있고 손님을 위한 자리도 마련돼 있습니다.
3: түндүктү дагы бир чечим беренчи бар да, могу жакшылап караганда түндүктү 3-тен 3-тен болот пайбы? Календарда 12 ай.
0: Се жүлшик не방향으로 교차한 창문 문양에는 12달과 3달씩 이어지는 사계절의 시간이 담겨 있는데요. 들어오는 햇빛의 길이와 특정 별자리가 툰득 후 어느 칸에 걸치는지로 계절과 시간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2: 이 툰득크가 그냥 이 햇빛과 그리고 환기만 시키는 그런 역할인 줄 알았는데, 와, 여기에 그 우주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0: 알면 알수록 단순한 집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보주의가 달리 보여요.
3: 맨 저 정성 아담 무슨도 맨 아저 4번째 바칼레냐다 오스탐은 저 4번째 바칼레단 메르 마가 겐디 맨 özümde balam var. Анан бул баягы кол өнөрчүлүк муунда муунга ата бабадан келаткан устачылык өнөр токтоосун каалайм да.
2: Дагы окуя. Аннём. Камсаамида. Лаамат. Аннём. Аннём.
0: 30분 만에 짓는 집의 비밀. 그 안에 깃든 유목민의 철학과 삶의 지혜를 꼭 기억하겠습니다.
5: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6: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7: 먹는 즐거움
6: 잇몸 튼튼 이가탄
8: 형들 떡볶이 먹자.
9: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8: 대박이네.
9: 진짜 맛있겠지.
8: 대박. 너무 맛있는데.
9: 쫄깃쫄깃하네.
8: 떡볶이 어울려.
10: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1: 좀 오버하면 어때?
12: 근육통에도 케토톡 쿨이 있는데, 어깨통증에도 케토톡 쿨이 있는데, 인생은 좀 오버해야 재밌지. 침투력이 남다르니까.
13: 캔이면 캔! 케토톡! 안도!
14: 시원하게 잘 캔다.
0: 이 산 어딘가에 있다고만 전해집니다.
15: 아, 미스티 그러다 안 갈아쳐졌다. 저는 트리스 고르도 타들라.
0: 유령의 흔적은 있지만 직접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15: 어쩌면은 무슨데 추측한데?
0: 6년간 끈질기게 추적해온 야생의 기록. 텐션의 유령은 정말 있는 걸까요? 국토의 절반 가까이가 해발 3,000m 이상인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척추. 텐션 산맥은 거쳐간 문명마다 저마다의 상상력을 심어놓았는데요. 텐션 산맥에 내려오는 소문을 추적합니다. 시작은 이시쿨주입니다. 총 길이 약 2,500km의 텐션 산맥. 히말라야만큼이나 지형이 험준하고 역동적이면서 광활한 고산 초원도 펼쳐지는 반전도 있습니다. 이곳을 누비는 유령의 정체는 뭘까요? 평온해 보이기만 한 텐션 산맥 아랫마을. 유령을 알만한 사람을 수소문해 보려고 합니다.
2: 살람알레쿰.
0: 10대는 한참 호기심이 많은 때죠. 좀 알지 않을까요?
16: 예, 아나 비즈 거르간 메스피스. 에, 아나 울라무시클 와이트주젯. 아, 또 네이스 바르데젯.
2: 아, 되게 궁금하네.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17: 알데 가랑그달레쳇. 아니, 게이들레 거르신다.
16: 거르뭉크네메
17: 잡스네 아담들.
0: 밤에 잠복 근무라도 해야 할까요? 최근 텐션의 유령 때문에 큰일을 겪었다는 분이 있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18: 아, 사랑해.
0: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다네요.
2: 들은 게 있으신가요?

0: Kıldı ikma oldu. Bizim Gölcek'ten göp koylarda kırdı da şunu da kırıp gitti.
1: Ani mahalleye neredeyorsunuz?
0: O zaman biz Bilal Vaitken misal için karma görse olup buluş gerek misal için. O an için göp ömeç gerek de andıp kaytarıp yürü onun düş gönderin görüş gerek de o zaman görüp karma görse olup da.
2: 행방이 묘연하고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고초를 세워도 속수무책. 아주 오래전 유령을 봤다는 목격자인데요. 한 번의 목격담은 강렬합니다.
3: 구르고순 티슈들이 var. 가딤기대 문다 이렇게 일레스 깔트랐다 일레스 깔트로 세키립 총 도던 세키립 자르던 세키립 düşüp 세키립 çıkıp 옥무스다이 bir emede bunday gözge görünmegen bir qandaydır tiyansan tiyansan toğlordun eyleri.
2: 여전히 베일에 쌓인 텐션의 정령 그것이 궁금합니다. 험준한 바위산과 수천 개의 빙하를 품은 텐션 산맥. 그만큼 미지의 세계입니다. 현지인도 일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다는데요. 텐션의 유령을 잘 안다는 분이 있어 만나기로 했습니다.
1: 살람알라이쿰.
4: 살람알라이쿰.
1: 아, 네, 반갑습니다.
4: 약시,
1: 네. 약시. 아, 네, 네.
4: 내는 kızım. 아트 아이솔우.
5: 오와 бул кызымда ошого кызыккандыктан дайыма тоого чыкканда мен эшитип алам.
1: Салам. Ани, кром ури таанимин юреңил бошосоё?
6: Мен ал жөнүндө көп угуп жүрөм. Уламыштардан бирок көргөн эмесмин.
5: Сага көрүнүп калса коркпойсуңбу?
1: А, жега ирибайдо Хангуге Түксүбүдө출신입니다. 그 별명이 있어요. 귀신같이 접근하여 법률같이 쳐라. 재민이 나타나봐 그냥 쪼르기 하고.
2: 빈말이 살짝 작아진 건 비밀이에요.
5: 어와 뭘 세나이트업간 프리스르 뭘 비슨 아글비스 알레미 비스데워서 그르스탄다 아느 울루토는 예시대와 이틀었다.
2: 눈표범은 키르기스스탄 국가를 상징하는 동물로 기념 주화와 동전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전 세계에 잔존하고 있는 눈표범 중 약 510마리가 키르기스스탄 영토 내 텐션 산맥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너무 희귀하고 사람을 피해 다녀서 존재 자체가 전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후 변화와 먹이 감소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데요. 변치 않는 사실은 하나죠.
5: 예수 원 알라토는 오셔 예일에 오셔누 바스카르 자라토스다가 밸런스를 사갑 турган 불 스노우레파르트 아글비스.
1: 그냥 표범은 봤는데 이렇게 막 새하얀 그런 눈 표범은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텐션의 유령을 찾으러 한번 가봅시다.
2: 원래 사냥꾼이었던 바트루백 씨는 6년 전부터 눈표범 흔적을 쫓고 있습니다. 38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험난한 지형을 순찰하는데요. 소수의 동료들과 함께 자발적인 봉사로 시작한 일이랍니다. 이 구역은 국제자연보호연맹이 인정한 멸종 위기종들의 서식지. 키르기스스탄 최초로 지역 사회가 만든 자연보호구역입니다. 많은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이동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셨나요? 마멋이 자유롭게 초원을 누빕니다. 1년에 반 이상 겨울잠을 잔다는데 이제 다 깼나 봅니다. 순찰은 텐션 산맥 깊숙한 곳으로 이어지는데요.
1: 어렸을 때부터 많이 따라.

0: 하다니 엄청 보고 싶겠어요.
1: 좋아. 난 걸을 수 있는 아재가 되겠는데 브루치콘은 꼭운 게르다. 난 이스크대과 아르가이스 떠오르고 춤추게래. 꼭와.
0: 실제로 보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1: 요즘엔 말이 좀 생각도 났음. 쇼널세는 걸어들면 쇼널 세진 벌신.
2: 키르기스인들에게 눈표범은 강인하고 영적인 경외심의 대상이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운전 중 뭔가를 발견한 듯한 바트로백 씨.
3: 뒤네 대뒤 대뒤 자르는 스탠드. 대뒤 자르는 스탠드. 무지럽다 뒤네 대약다.
0: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2: 차까지 멈춰 확인하는데.
0: 뭐예요 근데? 한두 마리가
2: 저
0: 아닌데.
2: 멀리 야생 동물 무리가 포착됐습니다.
0: 아, 네네네네. 어, 저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저 뭐야?
4: 뭔 토에 지킬래?
3: 미스터 미익총 걸걸.
5: 뭐 총잘 떠거든 걸터다. 어선 미야 갑다랑 가라고서.
2: 가파른 절벽을 미끄러지지도 않고 뛰어다니는 사냥.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험준한 바위산에 살면서 바위 틈새 자라나는 강인한 야생풀과 이끼 등을 먹습니다. 발견한 내용을 바로 기록에 남기는데요.
3: 오늘 가지록.
5: 비자스 택단 착한 담배리 시탭 결단. мен каякка келгем. Азыр бул жерде мониторинг биоразнообразия деп турат да. Бул жерден сүрөттү алабыз.
2: Саняңыл балгынагу жүбөнүл тө мөммири салпимида. Яккан дүлтүн бүнигига нүккөжинүндө.
5: Жана тоо призрагынын эң жакшы тамагы да. Бул бар болсо, значит тоо призрагы аман эсен жашап атат деген белги.
0: Кром кү юрёңе могиканин гожо жоди. 아이벡스가 있으면 산 유령도 있다. 어쩌면 오늘 아이벡스를 봤기 때문에 유령의 흔적 또한 유령을 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2: 가파른 절벽과 깊은 협곡, 거친 바위산이 끝없이 이어지는 텐션 산맥. 암벽을 타며 사냥하는 눈표범에겐 천혜의 요새입니다. 절벽 틈새에 몸을 숨기면 들키지 않고 먹잇감을 사냥할 수 있죠.
0: 우와. 와, 이게 차로 갈 수 있는 데가 여기 끝이에요. 지금 여기 설산과 가까워졌는데 확실히 공기도 찹니다.
5: 어서는 걸어서 내기지 뭐 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
1: 와, 올라가면 더 춥겠죠?
2: 은신처까지는 등반을 해야 하는데요. 채비를 단단히 합니다.
3: 지금 걸음 빨하면서 브록 군 작실 자나 담벼리 직대 길을 걸음 길이 좋던 완김 작실을 장을 걸었다 유튜브다.
1: 예, 깨트.
2: 최상위 포식자인 눈표범은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고양이과 동물 중 하나로 뽑힙니다.
1: 여기 길은 소가 몇 번 다녔던 그런 데인데 한 사람이 지나다니기도 굉장히 좁고 바로 밑에가
2: 이런 길에 저도 단련돼 있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방이 돌무더기라 걸음이 느려지는데 바트로백 씨는 끝도 없네요.
1: 아니 우리 아저씨는 사냥이에요? 아니 신발 이런 장화를 신고 좀 잘 다니십니다.
3: 돈은 마시나 제껴인데 가르 잡살았, 자물 잡살았. 아루악다 уже 80000 주력 벌벌 알았다. 오셔 세벳텐 눈이 기어 왔삭.
2: 춥고 황량하기만 한 바위산. 과연 눈표범을 볼 수 있을까요?

0: Бул билбирсизге.
1: Билбирсизге.
0: Билбирсиздер ушул бири-бирин истегенде ушул дүйнө чыгарат да. Мен ошондон чакка барган.
2: 눈표범은 숨어 있다가 사냥이 무방비 상태가 될 때를 노려 잽싸게 사냥합니다. 주변 환경과 흡사한 보호색을 하고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데요.
0: 큰 게 지게릭다. 아 그럼 눈 쓸려건데다. 아 그럼 쓸려줄 거래.
3: 이 물도 작시시대. 짓달았. 안한 꾸락 작시시대. 나오셨다. 우술 유신을 쓰면은 물 우슈다.
4: 기도 비닉을 유지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2: 도망이라도 가면 기척을 느낄 텐데 사람을 봐도 도망가기보다 숨어버리기 때문에 더욱 발견이 쉽지 않답니다.
4: 설표가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데 이 설표의 감시를 피해서 아주 천천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저의 주특기죠.
2: 추위와 싸우며 어렵게 산을 오르내리지만 3일 동안 흔적도 못 찾는 경우가 많다네요.
4: 나가자. 예? 어? 발자국, 발자국. 발자국이 있습니다.
2: 아기 손 모양의 발자국. 눈표범일까요?
0: 자파이 무식 마돌 되겸 무식 바다. 무슨 이제 혹시라도 무식 나 와다듯대.
4: 아 이거는 설표 발자국이 아니고.
0: 아비엄 문자로 달라. 아 일비스 보러간다. 뭔다 아비엄도 추크를 뻗쳐라.
2: 마늘은 식생이 빈약하고 황량한 암석지대에 서식하는 야생 고양이입니다. 몸이 무거워 쫓기보다 매복하며 기다리다가 사냥을 한답니다.
4: 설표 발자국이 이거보다 다섯 배가 크다고요? 이만해 발이 발이 이만해요.
0: 좋은 문날 먹었다.
4: 그 몸은 얼마네요?
0: 무슨 문날? 이 구르고 쇼
5: 거리가 또
4: 오케이. 와 그러면 눈에 잘 띌 텐데 그렇게 크면 왜 안 보여?
0: 아 비스디 그러다가 가랍 쳐졌다. 그러다 가랍 쳐졌구만 옛날 걸었다.
2: 눈표범의 꼴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이런 길도 눈표범은 가뿐하겠죠? 그리고 드디어
4: 이거 뭐야?
2: 흘러내린 돌무더기 한 켠. 바위산 아래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거센 바람도 비껴가는 천년 요새입니다.
0: 저는 프리즈를 꼬르도 떠들어. 오션 유입. 아시아.
4: 저도 고양이를 두 마리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어디 숨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지금 동굴 저 깊이 막 숨을 곳도 있고 그리고 바람도 막아주고 비도 막아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저 멀리까지 다 보여. 한눈에 다 보이는 마치 이 요새 같은 그런 곳입니다.
2: 날카롭게 주시하다가 쏜살같이 달려가 사냥감을 낚아챘을 겁니다. 실제로 아지트에는 사냥하고 포식한 듯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0: 이미 가르마사 게렉 벨기시즈다. 블레브 비즈덴 급질 무른 일게리 일비스 사파인 그나 뭐 어째
2: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이곳에 야생 밀렵꾼들이 미끼와 덫을 놓고 눈표범을 마구 잡아들였다는데요. 순찰은 야생을 지키는 동시에 밀렵꾼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 뭔가를 발견한 바트로백 씨.
4: 에? 뭐야?
2: 눈표범의 배설물입니다.

0: 저역군 스노 따르다 왔겠네.
1: 눈표범이 이곳에 출몰한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는 이겁니다. 6년 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눈표범이 지나다닐 만한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답니다.
2: 오, 이건 언제 설치하신 거예요?
0: 뭐, 20년 디카오르다고 이거면서. 4년째가 이게 틀리다.
1: 카메라에는 어떤 장면이 담겨 있을까요?
2: 오! 오! 오! 오! 불표! 크기도 엄청 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었나 보다, 여기.
1: 덩치가 우람하고 눈빛이 매섭습니다. 그런데 뒤에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혼자가 아닙니다.
2: 와, 너무 귀여워. 뒤에는 아주 새끼네요. 아깽이 같아. 새끼 고양이 같아요.
0: 애기 키친에 입어놨어. 이코어렸겠네.
2: 아.
1: 새끼들 안전을 위해 어미 눈표범이 망을 보고 있었나 봅니다.

0: 귀여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 오션도 비린치 고용한다 카메라다 이기 밀세미 아르보츠 아타스 에네시 이 아느 악바스 아는 국바스 고용합니다.
2: 카메라가 설치되기 전 쌍안경으로 멀리서 관찰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장면입니다.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서식지를 파악하고 습성도 알게 됐다네요.
1: 주변에 메르겐치레르 바 바야그 진다 바야그 사람 잡고 왔다 메르겐치레르 바 아는 전에 아자르 비추라탄다 바다 이제 무슨 때 벌써 옛땐 그 일내 가라고 보고다 또 게레치 간내로 게레치께 인내 버려 이건 순나이 비 유치스 프로로 아야와이네 고이 코크벨리다 아는 사피는 막사투 순 içindeki can canavarların bağrı tolup olup gelecekte bir yaxşı miras qaldırılma məqsədində.
2: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전설인 눈표범. 텐션 고산지대에서 그들이 누리는 일상이 오래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0: 여름 농촌 관광이 이루어지는 마을에 바트로백 씨 집이 있습니다. 오늘은 눈표범 순찰을 나가지 않고 쉬는 날인데요. 간단한 군것질거리에 의약품까지 단단히 챙기십니다.
1: 물 돈 아르크랬는데 아담 말다름 내외래래름 말 오샤카 바라탐.
0: 그곳은 오지라서 뭘 살 수가 없답니다. 긴 겨울 내내 먹기 위해 병조림 형태로 보관한 과일도 챙겼습니다.
2: 비라이다 3초로 2초로 게데 4초로 5초로 주무스까지 알아서 왔더라고요.
0: 왠지 효심이 느껴지는데요. 먼 거리라 기름도 필수입니다. 떠나기 전에 보여줄 게 있다는 바트로백 씨.
3: 저기 뭐가 있다는데요? 오, 이 뭔가 여기? 와.
0: 집 뒷마당에 웬.

0: 동상이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신가요?
1: 어떻게
2: 이렇게 수염하고 이렇게 닮긴 했는데.
1: 아담 색센 자식아 착한다. 어서는 메리길래 아나는 무슨 목걸이가면서.
0: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면 집에 동상까지 있을까요? 효심 그 이상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동상이 끝이 아닙니다. 박물관까지 만들어놨어요.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길을 압축해 놓은 거랍니다. 아버지가 세운 공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는데 지금까지 아버지가 받은 훈장이 여러 개입니다.
1: 32년 고이 박을 어서 고이도 잘시 거르셨기 끄럽 어서 내기진데 난 수다 아탁탁까지 했겠다.
0: 아버지는 33년 동안 양을 키우셨다는데요. 보통 양은 한 번에 새끼를 한 마리 낳는데 100마리의 양에 의해서 거의 두 배 가까운 새끼가 태어났답니다. 대부분 두 마리를 낳은 거죠. 당시 가축을 늘리는 건 국가 경제와 직결됐기 때문에 큰 성과였습니다. 큰 훈장도 여러 개 받고 은퇴하셨으니 이제 편하게 사실만도 한데 아버지는 더 깊은 산속으로 올라가 집을 지었습니다. 차로 5시간을 더 달려갔는데요. 설산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3: 점점 하늘로 가고 있는데요. 아버님 이렇게 높은 데 사세요?
4: 이쯤은 쓰지 않을 거예요. 그까지.
3: 왜 이렇게 높은 데 사세요?
4: 저렴에 아무스 그 자이들 세대는 문제를 저를 잡수다. 이 같은 저를 잡수는 저 문제가 말다가 아르가니카로 타사 예쁘랬다.
0: 황량하고 눈 덮인 구원. 민가라곤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산 아래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사람보단 하얀 가축이 주인인 땅. 아버지는 이곳에서 가축을 돌봅니다. 양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야크입니다.
2: 저는 검은 야크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얀 야크들이 막 여기 엄청 많아요.
0: 하얀 야크는 검정 야크보다 훨씬 드물어서 귀한 존재로 여겨지는데요. 자연의 비바람을 맞았지만 머리부터 온통 하얀색입니다. 눈 덮인 설산에 서 있으면 신성한 느낌도 들죠.
2: 원래 야크는 다 까만 애들만 있는 거 아닌가요?
1: 물 그리스탄다 쇼 장 아칠시 자잡 셀렉시안 아르카슨다 순다이 장 바로다 파이다 올드.
0: 야크는 중앙아시아와 네팔, 몽골, 티베트에 주로 서식하는데요. 가축 중에서 고산 적응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고산지대 사람들에게는 고기와 젖, 털 등을 내어주고 짐까지 나르는 삶의 전부입니다. 하얀 야크는 매우 희귀합니다. 더위에 약한 검정 야크와 달리 털이 햇빛을 반사해 더위에도 강하죠. 다양한 염색이 가능해 가공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20년 넘게 품종을 개발해 왔다네요.
2: 와.
1: 그렇습니다. 저거 시절대 저거. 시절된 거란 말이야. жалгыз гана ушу жерде да. Анан биз кашка топоздорду, букаларды кошуп, баш кашка чарыла тууду да, кара кашка, кара кашка болуп. Анан алардан чыккандарды караларын жоготуп, анан ошо арасынан көк түштү да.
2: Эки хан якыры боника, мунга и Косанжидеи нунга то жар оолин вижангбогул ипко иннен го катко. Деге мак 신비롭습니다. 누구세요?

0: 멀리서 다가온 오토바이 한 대.
1: 어머!
0: 아버지를 만난다고 했는데 아버지 치곤 꽤 젊습니다.
1: 누구세요?
2: 옥샤슬겸.
1: 아드님이시구나. 닮으셨어요.
0: 아들 아만딱 씨는 이곳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야크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혼도 하고 두 자녀도 낳았다네요.
1: 여기 아버님 보러 온 게 아니고 이 손주들 보러 오셨네요.
3: 어와.
0: 광활한 대자연에서 마음껏 뛰놀며 몸을 키우고 자연이 주는 기쁨과 위로에 마음도 키웁니다. 가족에겐 이곳이 학교이자 지켜나가야 할 생활 터전입니다.
4: 무덤 정하다 세웠고요. 수지르게 토포즈 바깐들을 담다시드. 어서 세웠다는 약간 아기를 토포즈 바깐들.
1: 보니까 야크들이 다 한 마리씩 자기 새끼들을 데리고 있거든요.
5: 마스 비라일릭 볼드 깔간 수고전에 두간 와르.
0: 암컷 야크들은 대략 2년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데요. 눈썰미가 매서워서 바로 자기 새끼를 알아본답니다. 23년 전 할아버지가 먼저 들어와 털을 잡고 6년 후 아만딸 씨가 들어오면서 품종 개량이 본격화됐다네요.
6: 마샤!
0: 마샤가 누구길래 이렇게 애타게 부르는 걸까요?
6: 마샤!
0: 마샤는 하얀 야크입니다.
1: 엄청 가까이 오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와요? 앞에까지 왔어! 야크를 가까이서 이렇게 만져본 건 처음이고, 뭐 진짜 강아지 같아요. 여기 가만히 있어요?
7: 귀신이 왔네.
0: 야크는 원래 사람을 따르지 않는데 오직 마샤만 따른답니다. 아만딸과 인연이 있대요.
5: 저 바로 간다래 그럼 요즘 저주포도 뒤 마마락치.
1: 아만딸을
0: 엄마로 아는가 봅니다.
1: 안녕.
8: 자 이제 퇴장해. 핀이 걸려.
9: 지금 젠베르 왜 거기 있게 뚝발든.
0: 산 아래 민가라곤 아반딸과 할아버지의 집 한 채뿐. 여기서 20년을 넘게 살았다는 것 자체가 대단합니다. 드디어 동상과 박물관의 주인공 바트로백 씨의 아버지를 뵙습니다.
10: 안녕하세요.
11: 저랑 가는 아토퍼스 베렌 갤링글 원아이.
10: 나 마시가 나 마시가 나 마시가.
1: 아니 할아버지 이 하얀 수염처럼 하얀 야크들이 엄청 많아요.
11: 요즘들로 우석변에 따랑 순나이월도다. 메리월건도 15살도 메리리에스클레다우스. 아나 불러 저 골미는 저 살바간나인 굽절뜨고 와갔다랍군다.
0: 올해 88이란 나이가 무색하게 정정하신대요. 훈장에 어울리는 복장까지 차려입으시고 손님을 맞이하시는 것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0: 들어가자마자 시선을 확 끄는 벽면. 개가 잡은 여우 털과 사냥한 늑대 털입니다. 키르기스에선 늑대 사냥이 합법이라네요.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간만에 불신번이라도 좀 써야 되겠는데요. 좋았다. 저 믿으시죠? 저 믿어주십시오. 늑대가 출몰하고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혹독한 환경. 손주 며느리는 주변에 사람도 없는 곳으로 시집와 시할아버지까지 모시고 사는 게 어려울 만도 한데요. 오히려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서 대만족이랍니다. 야크 고기로 만든 크루닭은 처음입니다.
1: 와, 맛있겠는데요?
2: 아.
1: 와, 그 생각했던 그런 그 질긴 이런 건 전혀 없고, 와, 엄청 부드럽네요.
3: 남도수 제가 비익되게 나를 좀 주제겠는데, 자시 이래서 또 온다, 자시.
0: 젊어서 자식을 키울 땐 바빠서 그렇게 예쁜 줄 몰랐는데 손주들이 정말 사랑스럽다는 할아버지. 그래서 더욱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3: 아스르다가 만약에 아와 으라에 타그르 부수르보다 Ошондой эмеге ылайыкташтырып өстүрүп атам, ошого чыдамдуу болуш үчүн.
4: Муздакка чыдамдуу болот. Ысыкка чыдабайт. А ак болсо ысыкка чыдамдуу болот, муздакка да чыдамдуу болот.
5: Харабыжи, мага ноу байсасо, мага жүзө мемори туруп чыгуу каш иннде. Why
0: do birds suddenly appear? 양을 대량 번식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하얀 야크를 선택적으로 번식시킨 이곳은 새로운 도전의 땅이었습니다. 한때 정계에도 몸담았던 할아버지가 이곳에 온 이유죠. 아침 일찍 아만딸의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모리견이죠. 사람의 손짓만 보고 방향을 조절하는데요. 아주 영특합니다.
1: 아니, 저 개들은 훈련받은 개들인가요? 알아서 척척! 지금 움직임을 보세요. 와, 되게 똑똑합니다.
0: 흩어져 있던 야크들이 삽시간에 무리를 이뤘습니다.
1: 아니, 얘들은 지금 훈련받은 애들인가요? 엄청 똑똑한데요.
0: 모리견은 늑대와도 맞서 싸울 정도로 용맹한데요. 이곳에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가족입니다.
1: 아니, 또 순하기도 해요. 이렇게 순한 개가 이렇게 야크들을 힘차게 가가지고 몰아옵니다. 체력도 좋고 이렇게 되게 순진하게 생겼네요.
0: 이제 털을 깎아야 하는데요. 야크를 어떻게 잡을까요?

0: 야크의 힘이 세 아만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도 거들어야 할까봐요.
1: 와 이게 어어어 뿔 뿔 어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0: 한 분은 지압했습니다.
1: 먼저 건강 체크를 하는데요.
2: 디세일릭 총치대는 말려야겠다. 위험 물론 액치 말려 보자. 액치 총치 나가 액치 총치 말려.
0: 제가 이 야크를 멀리서만 봤는데 약간 누런누런했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털이 하얗고 속살도 뽀얗습니다.
1: 야크가 추운 기후에 잘 적응하는 게 바로 털 때문인데요. 하얀 야크 털은 다양하게 염색도 할 수 있습니다.
2: 거의 듣고 미사친 여행 이치케 좀 벌었다. 아 무누코 안남베리레익 벌었다. 아브록 불식뜨거나 물 불식 벌었다. 아난 질로 벌었다.
1: 털을 깎는다고 해 미는 줄 알았더니 꼬리털을 자르는 거였네요. 근데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사람에게 이름표를 붙여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0: 아이고 일어나 일어나. 아이고 아이고 힘들었네. 아이고 힘들었네. 꼬리 이쁘게 해서 가네.
1: 푸른풀이 돋아나 먹이가 풍부해지는 봄철에 출산이 집중되는데요.
0: 새끼 야크라서 그런지 엄청 하얗네요.
2: 뭘 그랬더니 옹은 거지 틀렸고?
3: 10일밖에 안 됐어요.
0: 아 그래요? 아직 탯줄도 달려있어요.
3: 뭐 니네들 뭐 우리같이 혹시?
0: 아니 이 새끼 야크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1: 새끼라 좀 쉽게 보고 안 왔는데요.
0: 우와 딸려! 아! 나? 나? 치기를 몇 번 했는지! 아! 아니 몇, 아, 이게 힘이 장난 아닙니다. 엄마 저 여기 엄마. 여보 어, 온다 새끼 온다 엄마 온다. 지금 엄마가 오고 있어요 엄마가.
1: 험난한 야생 환경에서 새끼를 지켜내야 하는 하얀 야크의 모성애는 지극하고 강인합니다. There is a young cowboy lives on the range. His horse and his cattle are his own. 하얀 야크를 대할 때 아만딸에게도 부성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마음은 아니었다네요.
2: 이미 엠넷스니 잡다 나무로 맨 수인음다 아선도 타자 절대 보셔 아따 그냥 총 마사치다 멤버를 알바간 타르비아노 멤버를 알바간 타르비아노 총 아따스나 알업 타르비아노 나무로 구스티 올라갔다
4: 어디였어
5: 남아됐어 낙서하고
1: 유목 사회에서 나이 든 이의 경험은 곧 생존 지혜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이 척박한 환경에서 검은 야크로 300마리가 넘는 하얀 야크 대가족을 이룬 건 모두 할아버지의 지혜와 경험 덕분입니다. 할아버지는 하얀 야크가 국가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를 고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하얀 야크는 가문의 자부심입니다.
6: 아담 보고는 그냥 비인 간절 아크레스 길긴 사이 노선 저룩 엠게 고선 저룩 메네 오선 저룩 뭘 이길게 됐음 몇 막사트나 그래. 아나날 막사트 좋 그시게 이스테가게 됐대. 아나날 저 우슈름 바른다가 뭐나 가랍 들죠. 맨 뒤에 Үш жолқыва атыр болғанша, бұлар менден кейін кіш тұлап атпай. Ана бұлар анан көрімді мүтбер келеді тұрбайым. Амандан артық бағыт бар.
1: Қачук енгуду жүңгіәзіман, сонжудури жүнін хэнбоге пиалқайо? Харабыжиеге жігімду мокпёга іннің ған та сонжудурыл виесомида.
6: And I think to myself. 아, 겔겔겔.
0: 아.
6: 겔겔겔겔.
0: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1: 텐션 아래 또 하나의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는 가족과의 만남.

0: 설렘으로 시작해 벅참으로 채워졌습니다. 여기는 키르기스스탄입니다.
1: 자, 어서 오세요. 칼 맛이 있네요. 칼 맛이 있어. 야, 친구 잘 치네.
2: 근데 이거를 오지 마을에서 지었어요? 와.
1: 왜,
3: 죄송한데 저 한국 떠나면 생각날 것 같아서 한 개만 더 줬어요.

0: 거주지에 뛰어들어갔다.
1: 이거 한국말 하신 것 같아요. 한국말도 세게 눌렀다. 비슷한데요? 아이고, 이야!
2: 방문 상담 완료 시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4: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5: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6: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5: 네?
6: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5: 와.
6: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껴 쓰는 거죠.
5: 어떻게?
6: 우리 집 보험 주치 우호주에 전화하세요.
3: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7: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8: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9: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0: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5: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1: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 방문 상담 완료 시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4: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2: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5: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한테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3: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5: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6: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0: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2: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3: 이어서 세계 테마비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4: 이 계곡이 진짜 축복의 땅이에요.
5: 사귀기 했잖아요.
6: 안녕하세요.

0: 은문산에서 제일 좋은 나무야.
1: 엄마 영광인 줄 알아.
2: 소근소근.
3: 제가 오늘 뭐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도 찐이 누군지는 가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4: 우린 또 성분을 또 제대로 하거든요.
3: 건축주가 삶의 방향을 잡으면서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5: 방송인 오유경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살았다는.
4: 제가 딱 알고 있는 집이 있어요.
6: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7: 자연에서 그런 아이들과 같이 쉴 수 있는

0: 안녕하세요, 해봐.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메이킨!
2: 먹을 땐 먹고
3: 비울 땐 비워야
4: 하루가 편하다.
5: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3: 부드럽고 빠르게
4: 오늘 밤 메이킨
3: 유쾌
6: 상쾌
4: 통쾌
3: 아침이 달라집니다.
5: 변비 해결 메이킨.
7: 안녕하세요 에바.
8: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9: 남방구는 북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1: 전지현이 멜라토닌 콕 찍었다. 색소침착 약으로 치료해야 제대로 옅어지니까. 이러니 다들 콕 찍는 거겠죠? 멜라토닌은 약국에만 있어요.
12: 나이가 들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잔소리에도 모르쇠로 버티는 남편.
11: 대상포진이 날 잡기 전에
12: 병원 가는 날 대상포진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13: 다 거기서
14: 남들이 쓰는 거야.
15: 잘못하면 엄청 커.
13: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16: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13: 치과에서 찾으세요.

어이,

0: 사실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알로라
1: 넬
0: 몬도 씨.
2: 공식 검사 뭐죠?

한국에서 비행기로 12시간 거리에 있는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북부로 가면 오스트리아 국경에서 가까운 남티롤에 닿게 되는데요. 오늘 여행은 남티롤의 주도

0: 인 볼차노에서 시작합니다. 북부 이탈리아의 고지대에 오르면 알프스 산맥 기슭에 위치한 마을 볼차노가 나타납니다.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 하루를 시작한 아침, 저는 볼차노의 거실이라고 불리우는 발터 광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볼차노를 찾는 사람들이 돌로미테 여행의 출발점으로 삼는 장소인데요. 중세 독일의 음유시인 발터를 기리기 위해 조성된 광장이죠. 볼차노는 이탈리아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장점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고 저에게는 30년 이상 살아온 제2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볼차노는 남티롤의 주도인데요. 티롤은 오스트리아 서부 지역을 일컫는 지명으로 과거 오스트리아의 일부였던 지역이 1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에 영입됐습니다. 볼차노는 예전에 티롤 왕국이었기 때문에요. 티롤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건축 양식, 고딕 양식이죠. 뾰족뾰족한 고딕 양식과 모든 건물들이 파스텔톤의 컬러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오프화이트, 옐로우, 핑크, 블루, 그린의 파스텔톤으로 아름답게 칠해져 있고 예술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각 건물마다 자신들의 독특한 문양이나 그림들을 그대로 그려서 복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이탈리아 속의 작은 오스트리아. 이국적인 건물들을 잘 살펴보면 간판을 읽지 않아도 어떤 가게가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와인 상점엔 포도 벽화가 있고 멋쟁이 숙녀가 모델인 선글라스 가게. 강렬한 작품을 세운 디자인 업체도 있네요. 이번엔 시장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데요. 살라미와 치즈를 빼곤 이탈리아 음식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0: 살라미 피칸테? 노르말리.
1: 이탈리아식 소세지 살라미입니다.
0: 사짜레. 그리고 스펙. 아, 오케이. 살라미는 돼지고기만 하는 게 있고 또는 돼지고기하고 소고기를 섞어서 하는 게 있고요. 스펙은 돼지고기로만 만드는 거고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1: 로마 시대의 돌길로 이어져 있는 볼차노 타운엔 차가 들어올 수 없고 건물 외벽엔 간판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도로와 건물들은 이곳 사람들에게 생활이면서 동시에 보존해야 할 유산인 거죠. 그런데 좀 독특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0: 뭔가 흥미로운 게 있어서 일단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르메소, 와라, 그란데.
1: 자전거를 한 대씩 끼고 줄 선 사람들. 그런데 모두 이 시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십 년에서 100년 이전의 모습까지 타임머신을 타고 온 분들일까요?

0: comandante.
1: Lui, ah, dai, comandante, giuro davvero.
2: Allora è una festa delle biciclette storiche. Questa è una divisa della prima guerra mondiale.
1: Ah, ok.
3: 그러고 보니 옷만 옛날 것이 아닙니다. 자전거도 오래된 골동품인데요.
4: 20km. 완전 전쟁이니까.
3: 군인뿐 아니라 신사, 숙녀, 당시 자전거 선수 복장까지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조등마저도 아주 멋있네요.
1: 1920년도 자전거고요. Allora, così questo vestito dovrebbe essere 1920.
5: Esatto.
3: 그런데 축제라고는 하지만 별다른 행사는 볼 수가 없었는데요.
5: importante è ritrovarci insieme alle nostre amate biciclette.
3: 전통이라면 고루하고 재미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유쾌한 방법으로 전통을 지키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한쪽에서 뭔가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1: 예, 보니까 스트리트 볼더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벽이나 아니면 어떤 등반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등반을 하거든요.
3: 볼더링은 로프 같은 안전 장비 없이 등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반자의 부상을 막기 위해 바닥엔 충격 흡수 패드를 깔고 안전하게 진행하는데요. 과연 산악도시다운 이벤트죠. 규칙은 간단한데요. 벽을 타고 올라가 정상이라고 표시된 마크를 터치하면 됩니다.
1: 선수들은 올라가기 전에 자기 동작을 미리 외워야 됩니다. 여기서 접고 뭐 손은 이렇게 지나간다든지 그걸 머릿속에 안 해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3: 행사 현장엔 어느새 도전자들과 구경꾼들이 잔뜩 모여들었습니다. 산악 스포츠에 대한 볼차노 사람들의 관심과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맨몸으로 벽을 오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 좀처럼 완등자가 나오질 않는데요.
1: 클라이밍하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보는 사람들을 위한 축제거든요. 보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막 박수도 치고 응원할 만하게 완등자가 아마 나올 것 같네요. 브라보, 브라보.
3: 와, 아주 독창적인 기술을 선보이는 도전자가 있습니다. 아, 아쉽지만 역시 실패. 이번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와, 드디어 완등자가 나타났습니다.
1: Complimenti, bravo, bravo. È leggerissimo, come un vento da ballare, bravissimo.
6: Beh,
1: contento.
6: Perché questo qua 2-3 anni fa l'avevo provato, ero caduto ad appoggiare, non ero riuscito a far top. Quest'anno dai.
1: Dai.
7: Bravo, bravo, grande, grande, grande.
8: Ciao, allora.
9: Ciao, grazie, ciao, ciao, grazie. Ciao.
3: Sono 지금 이탈리아의 자랑이자 살아있는 산악계의 전설을 만나러 갑니다.
1: 메스너 선생님께서 초청을 하셔서 지금 왔습니다.
3: 티롤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성들 중 하나인 피르미아노 성입니다. 서기 945년에 지어진 이 고성의 주인이 바로 산악인 라인홀트 메스너인데요. 산정에 위치한 이 성은 중세에 만들어져 고색창연한 멋이 있습니다. 무려 천년 전에 지어진 성을 개인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니 이탈리아에서 라인홀트 메세나가 어떤 존재인지 짐작되는 부분입니다.
1: 라인홀트 메세나는 인류 최초로 히말라야 14자 8000m를 올라가신 분입니다. 근데 무산소, 셀파를 사용하지 않고 포터를 사용하지 않고 고정 로프를 설치하지 않는 알파인 스타일로 자신의 등반 능력과 힘으로 올라가신 분이고 때에 따라서는 신루트를 등반했고 때에 따라서는 8000m 두 봉오리를 같이 연속 등반한 초유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3: 인류 최초의 기록을 가진 사나이. 산과 삶에 대한 그의 자세는 세계 산악인들의 이정표가 되고 있는데요. 박물관은 빙하, 성산, 정통 알피니즘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1: 이 방에는 그동안 정말 세계 등반사를 빛낸 정말 전선들만 계십니다.
3: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위대한 승리자들의 얼굴입니다.
1: 에베레스트를 처음 올라가신 힐러리 경, 보나티, 정말 여기 이제 나오미리가 계시네요. 근데 이 신발은 사실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메스너 형제가 난가파르바세 루파를 등반하다가 정상에 올라가서 하산하던 중 균토 동생이 추락사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바로 몇 년 전에 이제 요즘 빙하가 많이 녹다 보니까 균토가 신었던 신발이 난가파르바 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보통 이런 산악 박물관을 만들면 자신의 등반을 자랑하거나 남한테 많이 알리고 싶어 하는데 자연 속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사실 이 커다란 성에 메스너 자기 사진이 들어가 있는 건 딱 이 한 장입니다.
3: 라인홀트 메스너가 박물관을 지은 이유는 뭘까요?
1: 알로라, perché lei ha costruito questo museo?
0: Però tutto il museo è fatto da me. E io racconto l'alpinismo, non racconto la mia vita. Per me l'alpinismo è un fatto culturale e non soltanto un fatto sportivo.
1: Sì.
0: È una tensione fra la grande montagna e la natura umana. Anche noi abbiamo una natura e in montagna si incontrano e succede qualche cosa. E quello che succede io racconto.
1: Sì.
10: Adesso piove.
1: Sì, adesso purtroppo piove. Allora, grazie mille. Grande, grande poesia.
3: 라인홀트 메스너가 오늘날 산악인들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진짜 이유는 그가 등반을 정복이 아닌 문화로 바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0: 초록으로 물들고 야생화가 끝없이 펼쳐지는 계절이 다가오면 볼차노는 하이킥의 천국이 됩니다.
1: 할로, 본조노. 할로, 차오, 본조노. 본조노, 할로 그리스카스.
2: 그것도
1: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2: 그것도 그렇고.
1: 그것도 그렇고.
2: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1: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2: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1: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0: 그렇고. 평생 산과 마을을 그리며 살았다는

0: Cosa fa te chiesto?
1: Abbiamo demolito il tetto.
0: A tetto?
2: 이곳은 지붕가리가 한창이네요. 넓적한 돌기와를 이어 만든 지붕인데요. 보통 너와 집은 지붕을 나무로 만들지만 이곳에선 단단한 돌판을 쓴다고 합니다.
3: Queste sono lose di montagna di qua e le usiamo, è tipico fare i tetti con queste cose, è una pietra robusta e quindi è usata qua per fare i tetti.
2: 나무 너와 집과는 달리 한번 지붕을 만들어 놓으면 좀처럼 바꿀 일이 없기 때문에 돌 너와 지붕 가리는 쉽게 볼 수 없는 작업이랍니다. 이젠 남아있는 기술자도 많지 않다는데요.
0: Perché fate con sasso?
4: È più robusto. Poi per la neve è tutto...
0: Ah, sì?
4: Qua nevica tanto. Era per il peso.
0: Oh, 여기 뭐 완전히 암벽등반 하는 것 같네요. 단단하네요.
2: 두꺼운 철판에 나무 판자, 그리고 돌판까지 얹은 지붕. 중간중간엔 눈이 쏟아지는 걸 막는 받침대도 세웠습니다.
0: 프로보. 어이, 두또.
1: 시,
0: vengo io a lavorare.
2: 새로 만든 지붕은 또 오랜 세월 거친 날씨로부터 집을 지켜주겠죠.

0: Bello, bello. Buongiorno. Bello, bello, bellissima casa che c'è.
1: 1006 circa.
2: Ah, 1006.
0: Allora, anche vecchio sempre bello.
1: Sì.
0: Davvero.
3: 사계절 집을 지킨다는 토박이 할아버지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0: Che bello. A me lo tolgo capelli anche.
4: Sì.
0: Sì. Andate scia. Oddio. Santa Maria. Bello, bello. Bello. Oh, un altro. Wow. Wow. 제가 가본 어떤 산장보다 어떤 호텔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Bello, bello, bellissimo. Bello.
3: 집안 구석구석 집 주인의 애정이 묻어납니다. 마치 고전 동화에 나오는 집을 재현해 놓은 것 같은데요.
0: Tradizionale, vecchio, anche bellissimo.
1: Ma siamo anche orgogliosi di questo,
0: sì.
1: Perché questo è quello che c'è stato prima di noi.
0: Sì, ah, ok.
1: Allora, se riusciamo a tenere quello che c'è stato prima di noi,
0: mm-hmm.
1: per noi è un grosso orgoglio, una grossa cosa. Quando non c'è più niente di quello che c'era prima, non serve a niente.
0: No, no. Ah, ciao, ciao.
3: 수백 년의 세월이 내려앉은 마을은 모든 것이 늘 그 자리에 있는 듯 합니다. 여정은 최고의 산악 리조트 지역으로 꼽히는 꾸르마요로 이어집니다. 해발 1200m 고산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산천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꾸르마요로는 천혜의 자연 환경 덕분에 고대부터 늘 관광 명소였다고 합니다. 여름엔 하이킹을 하는 사람들이, 겨울엔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찾아와 1년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꾸르마요로가 이렇게 산악인의 성지가 된 데는 바로 이 이름 때문입니다.
0: Monte Bianco, 하얀 산, Monte는 산이고 Bianco는 하얗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몽블랑이라고 알려져 있는

0: 보시죠. 몬테비앙코 건너편에는 프랑스가 있고요. 이태리로 넘어 들어와서 첫 번째 마을 구르마에르 도착했습니다.
1: 지대가 높아 사계절 서늘한 꼬르마에에도 봄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저 멀리 보이는 알프스의 만년설은 산을 휘 감았다 풀어주는 눈보라로 차가운 매력을 뿜어냅니다. 마을은 저 산과는 다른 계절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0: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오늘 꾸르마엘에 무슨 음악 축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꾸르마에르 봄맞이 음악 축제. 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의식 같은 축제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악단의 연주는 어렵고 먼 예술이 아니라 거리의 버스킹인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0: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날씨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날씨는 괜찮아 보입니다. 산을 오르기 위해선 날씨의 도움이 필수적이죠. 산과 사랑에 빠진 지 벌써 40년. 하지만 산을 만나러 가는 것은 여전히 가슴이 설레이는 일입니다.
1: 오늘 날이 좋아가지고 스카이웨이 케이블카를 타고 엘브르누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만년설에서 스키 등반을 하러 갑니다. 날이 좋아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0: 2015년부터 운행되기 시작한 스카이웨이 케이블카입니다. 이 스카이웨이 케이블카는 360도로 돌며 경치를 감상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케이블카에서 풍경을 감상하는 관광객도 있지만 등반을 위해 오른 산악인들도 있습니다.
1: 지금 왼쪽으로는 몽블랑 정상이 보입니다. 몬테비앙코 정상이 보이고요. 저쪽으로는 그랑조라스 정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손가락 솟아 있는 게 낭디제앙이고요. 전부 4,000m 봉오리가 한 10자 이상이 지금 저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도착한 정상의 해발 고도는 약 3,600m. 여름에도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인데요. 하지만 추위도 잠시 눈앞에 펼쳐진 환상적인 풍경에 압도되고 맙니다. 이 풍경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 이탈리아인들을 찾는 것이 오히려 어려웠는데요.

0: n'y a pas eu beaucoup de brouillard. Okay. Donc les conditions sont bonnes, je pense, pour faire le Mont Blanc en
1: super.
0: Ce moment. Oui. Voilà.
2: 여기서 찍는 사진이야말로 진짜 인생 사진이 아닐까요? 이탈리아 사람들의 음악 사랑은 해발 3,600m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0: 몽블랑 몬테비앙코에서 듣는 노신사의 트럼펫 연주라니 제 인생에 몇 안 될 멋진 추억이 될 듯합니다. 그가 이곳에 연주를 바친 이유는 뭘까요?
1: Per me la Valle d'Aosta è la culla.
2: Culla.
1: La culla è il posto dove, dove ci si sta bene, dove ci si ferma. Da cui però bisogna andare via ogni tanto e per tornare. Come per tutti, è il mio paese, sì, ti voglio bene.
0: 사계절 얼어붙은 산도 누군가에게는 포근한 어머니의 품처럼 느껴지는데요. 산악인들에게도 산은 그런 존재입니다.

0: 지금 토리노 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토리노 산장에서 발코니를 나가면 곧바로 만년설 빙하입니다.
1: 만년설 빙하를 등반하는 건 대단한 산악인만 도전할 수 있는 일 같지만 산을 좋아하는 평범한 여행객도 전문가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0: 이분들도 도전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산은 아름답지만 결코 너그러운 대상은 아닌지라 안전 강의는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비 착용법, 이것만 알아도 극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자, 우리 같이 buon seguimento, bravo, bravo maestro. Ciao, ciao, ciao. 여기서부터는 전문 산악인들이 나가는 길입니다. 일반적인 산악인들은 가지 말라고 써져 있고요. 크레버스가 있고 위험하고 당신의 목숨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0: 빙하를 등반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빙하가 갈라진 틈, 크레버스입니다. 숙련된 전문가도 크레버스 추락에 대비해 단단히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데요. 여행객들은 말할 나위가 없겠죠. 서로의 몸을 로프로 연결한 다음 선두에 있는 전문가를 따라 걷습니다.
2: 돌아 세시 passati.
3: La parte nord Turon.
2: Turon. Ah, partito mattina presto. Bravo, bravo, bravo. Congratulations. Bravo, bravo. Ciao, ciao, ciao. Ciao.
0: 산에서 만난 사람들끼리의 동지애가 느껴집니다.

끝없이 펼쳐진 만년설을 얼마나 밟았을까요? 날씨가 점점 심상치 않은데요. 가시거리는 약 200m 정도. 눈과 안개로 주변이 모두 하얗게 보이는 화이트하우스입니다.

0: 왔다 비가 왔다 구름 느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인생도 그런 거 아닐까요?
1: 꽉 막힌 인생도 잠시 멈춰 숨고르기를 하면 빛이 들고 길이 보일 때가 있죠. 이날의 알프스가 그랬습니다.

0: 이렇게 아름다우면서도 험난한 알프스는 종종 영화의 배경이 됐습니다.
1: 크레버스 지대 보이죠? 네. 저 크레버스 있는 데서 영화 히말라야 촬영을 했던 데입니다. 60명의 제작진이 한 30일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촬영했던 데이죠.
0: 영화는 바로 이곳에서 인간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신의 영역을 그려냈습니다.
1: 화이트하우스 돼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이태리 쪽은 완전히 지금 안개에 다 가려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고요. 그랑조라스 당디지왕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도 눈이 안 내리니까요. 그래도 뭐 아주 기분 좋게 등반을 잘 마쳤습니다.
0: 알프스를 대표하는 봉우리들은 볼 수 없었지만 산과 함께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슴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0: 경치가 참 아름답습니다.
1: 아, 풍경은 참 좋다.
2: 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본문이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러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8: 진단비도요?
3: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0: 이게 왜 된다고요?
3: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성대모유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0: 불편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0: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0: 진단비도요?
1: 되고요.
0: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0: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3: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4: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0: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3: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승담원유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8: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9: 왜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목적이 무엇일까?
0: 저 사람 아니야?
10: 기지에 잡혀온 것 같아요.
11: 이 덤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12: 우주기지의 느낌인데.
13: 와, 이런 게 처음 와봐. 나 닭살 돋았어.
14: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13: 뭐야, 또 무슨 일이야? 뭐지?
15: 구명조끼! 구명조끼 하나만 던져줘!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폐렴구균, 깜빡하는 사이, 혈액을 통해 감염되면 위험한 균혈증 발생 가능. 뇌척수액에 감염되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 수막염 발생 가능.
1: 깜빡하는 사이. 그래서 폐렴구균 백신은 캡박시부.
0: 가장 넓은 혈청형 예방 범위.
1: 깜빡 말고 캡박시부.
2: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3: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4: 프리드라이프.
5: 먹고 싶은 건 많은데 예전만큼 음식 삼키는 게 어려우신가요?
6: 어떨 때는 자다가도 막 토하고 이게 물을 먹어도 꽉 걸려갖고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7: 여기 명치뼈가 항시 우리 항이 아픈데 심하면 이제 여기서 불이 활활 타고 막 이 전체가 아파서
5: 하루에도 수백 번 우리가 먹는 음식이 지나는 길 입과 위 사이를 잇는 약 25cm의 통로 식도다. 이곳이 병드는 순간 일상은 지옥이 된다.
8: 역류되는 물질의 대부분이 위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산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공업용으로 쓰는, 그래서 뭐든지 다 녹일 수 있는.
5: 염산을 들이붓는 고통, 그 고통의 끝에서 마주하는 잔혹한 지방.
9: 식도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수술이고, 그다음 복잡한 수술이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나 사망 가능성이 다른 수술보다는 훨씬 더 높은 건 틀림이 없습니다.
5: 식도 질환의 처음과 끝을 책임진다. 염증과 초기암을 막아내는 내시경 치료부터 최고난도의 식도암 재건 수술까지, 막히고 무너진 식도를 살려내기 위한 두 명의 치열한 사투가 시작된다.

0: 그저 마음 편하게 밥 한 술 삼켜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 됐다는 65세 윤영식 씨.
1: 식후에는 항상 그게 나타납니다. 음식물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소고지 되새긴 거지 계속 씻고 또 넘어가야 되고 이게 받아주질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악화가 돼가지고 뭐 하면 이게 역류가 된 지는 뭐 한 3, 40년 전에부터 역류가 되는데 이 관리를 제가 오케이 안 해가지고
0: 처음엔 누구나 겪을 법한 가벼운 속쓰림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가슴 한가운데 불이 나는 듯 자결감이 찾아오고 극심한 흉통에 시달렸다. 위산 억제제만으로는 증상이 낫질 않아 소화기내과 김도훈 교수를 찾았다.
2: 얼굴이 어두워지신 것 같아요.

0: 계속 힘드셨죠?
1: 예, 계속 안 좋으니까, 예. 이게 계속 음식물이 역류되고 또 먹기도 거부하고 계속 트림이 나오고.
0: 근데 사실 지금 요즘 제가 드렸던 약은 약 중에서는 가장 위산 조절이 잘 되는 약이에요. 굉장히 강력하게 억제되는데 그걸로도 지금 조절이 잘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식도염이신 것 같아요.
2: 윤영식 씨의 식도 점막에 핥힌 것 같은 상처와 염증이 눈에 띈다. 식도는 인두와 위를 잇는 가늘고 긴 소화기관이다. 식도 위아래에는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괄약근이 있다. 우리가 음식을 삼키면 상부 괄약근이 열리며 연동 운동으로 음식을 밀어낸다. 음식이 위장으로 내려가면 하부 괄약근이 수축을 통해 위산의 역류를 차단한다. 위장에 도달한 음식물은 강력한 위산과 섞이며 소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식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위산이 역류해 식도 점막을 손상시킨다. 그중 하부 괄약근의 힘이 떨어져 역류한 위산이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 바로 위식도 역류 질환이다.
0: 식도 세포는 굉장히 얇고 평평한 세포라고 해서 편평세포라고 표현하거든요. 편평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여러 가지 이게 겹쳐져 있어요. 중층이라고, 이제 중복되는 세포들이 겹침으로 인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세포들은 위산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식도는 점액층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도는 음식물을 받아서 잘 내릴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장기고, 식도 자체에는 위산이 없기 때문에, 위산으로부터 보호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위산이 식도로 올라왔을 때, 그때는 위산 보호 기능이 없는 식도의 상피가 굉장히 손상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윤영식 씨의 경우 장기간 약물 복용에도 증상이 지속돼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곧바로 시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0: 들어갑니다.
2: 느슨해진 하부 식도 괄약근에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해 병든 근육과 세포를 강화하는 치료다. 먼저 입을 통해 특수 제작된 카테터를 하부 식도 괄약근 위치까지 삽입한다. 풍선을 부풀려 식도 내벽에 밀착시키면 미세한 바늘 전극 4개가 근육층까지 삽입돼 고주파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 다음 위치와 각도를 변경해가며 식도 하부부터 위장 입구의 여러 구역에 고주파 에너지를 고르게 조사한다. 열 자극을 받은 조직은 스스로 재생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느슨했던 괄약근이 원래의 탄력을 되찾게 된다.
0: 반칸 안 빼고 해볼게요. 니들이 좀 모자라나 싶어서 닿는 게.
2: 계속해서 꿈틀거리는 비좁은 식도안. 바늘이 들어갈 정확한 위치와 깊이를 찾는 것은 온전히 집도의의 몫이다.
0: 처음에 46 했죠, 46? 46한 번만 더 할게요.
2: 식도 벽에 찌른 4개의 바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압력과 온도를 미세하게 조절한다.
0: 이게 뒤로 한발 물리니까. 네, 됐습니다. 그만하고 내시경 보겠습니다.
2: 내시경을 통해 목표로 한 부위가 제대로 치료됐는지 살핀다.
0: 하얀 점들이 바늘이 들어간 자리.
2: 고주파 에너지가 조사된 흔적이다. 머지않아 괄약근도 본래의 탄력을 되찾을 것이다. 그렇다면 식도염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0: 식도염이 생기는 병태 생리가 일과성 하부식도 괄약근 이완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왜 생겼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야식이나 뭐 과식이나 아니면은 술, 담배, 커피 같은

0: 같은 걸 드셔도 역류를 하지는 보통은 않거든요. 근데 식도염 환자분들이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었을 때 하부식도 관략근을 조금 더 이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증상을 더 조장시키는 거죠. 비만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위 안에 음식물이 제대로 잘안 내려가서 좀 다른 사람보다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임신했을 때도 그러고요. 그런 사항들이 됐을 때 역류가 되는 기회가 높아지는 거죠.
1: 식도 점막을 자극하는 일상 속 식습관들. 역류성 식도염은 이제 국민 10명 중 1명이 겪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 됐다. 수십 년간 가해진 자극과 만성적인 염증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돌연변이. 드물긴 하지만 식도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0: 우리나라의 식도암은 형평세포암이라고 하는 세포암이 거의 한95% 이상을 차지하고 한 2, 3% 정도가 선암이라고 그 선암의 대부분의 원인이 식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위산 노출 때문에 생기는 하부식도의 점막 변화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서 계속 이제 자극을 받고 반복적인 그런 역류가 있을 때 암으로 바뀌는 거죠.
1: 암세포가 뿌리내리는 순간 치료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54세 조홍래 씨는 식도암 2기 판정을 받았다.
2: 소화가 잘안 되거나 뭐 불편감 이런 건 없었어요.
3: 그런 증세는 별로 없었고 이제 밥 먹고 난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끔 걸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찌개라든가 자극성 있는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예. 뭐 뜨겁거나 좀 얼큰하고 뭐 매운 거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아마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1: 암세포는 이미 근육층까지 침투한 상태였다. 그는 수술 전 종양 크기를 줄이기 위해 항암 치료를 받았다. 환자의 주치의, 심장혈관 흉부외과 김용희 교수다. 독한 항암 치료 끝에 암세포는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4: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항암방사선 치료 후에는 검사한 거 보면은 이제 병변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PET 검사한 거 보면은 아까는 이제 노랗게 빛나서 보이는 이제 병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병변도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변이 더 이상 보이진 않고 있고요.
1: 항암 치료의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육안상의 암 병변은 모두 사라진 상태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재발과 전이 위험을 없애기 위해 결국 식도 전체를 잘라내야만 한다. 식도암 수술은 암 수술 중에서도 최상위 난이도다.
5: 식도암 수술만이 보면은 복부 절개도 해야 되고요, 흉부 절개도 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목도 절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배, 가슴, 목을 다 같이 절개해야 되는 수술 부위가 몸통 전체에 걸쳐 있는 가장 이제 수술 부위가 넓은 수술입니다. 식도 주변에 이제 위험한 장기들이 굉장히 밀접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기관지랑 식도는 바짝 붙어 있습니다. 따로 어떤 경계가 나눠지는 게 없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다 방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른 수술보다는 더 어렵지 않을까 싶고.
1: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됐다. 오늘 식도암 수술은 위장관 외과와의 협진을 통해 이루어진다. 암이 있는 식도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위장을 끌어올려 새로운 식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조홍래 씨의 암은 식도 중간 부분에서 발견됐다. 수술은 먼저 흉강으로 접근해 로봇팔로 암이 발생한 식도를 주변 장기들과 하나하나 박리시킨다.

식도를 절제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 다음 복강경 수술이 이어진다. 위장 주변의 림프절을 모두 제거한 뒤 위장을 세로로 길게 잘라 얇고 긴 원통형의 위장 도관을 만든다.

0: 다음으로 다시 흉강을 열어 방리해둔 식도를 절제한다. 마지막으로 위장 도관 끝부분과 절제 후 남은 흉강 내 식도를 이어붙이면 수술이 마무리된다. 비좁은 갈비뼈 사이로 식도를 분리한다. 김 교수의 손끝엔 망설임이 없다. 정교한 로봇 팔과 10배 이상 확대된 로봇 시야 덕분에 주요 장기 사이로 얽힌 미세 혈관까지 완벽히 살려낼 수 있다. 다음은 위장관 외과의 복강경 수술이다. 정성화 교수가 새로운 식도가 될 위장 도관을 만드는 수술에 나섰다. 위장에 혈류를 공급할 혈관을 남기고 주변 림프절을 조심스럽게 걷어낸다. 다시 김용희 교수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남아있는 식도와 흉강 속으로 끌어올린 위장 도관을 정교하게 잇는 수술이다.
1: 쉬어. 네.
0: 먼저 림프절 일부를 떼어내 암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동결 절편 검사를 보낸다.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식도를 조심스럽게 절제한다. 마침내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왔다. 잠시 후 조직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2: 정상량 이프 노드 랑트 리커런트 라인자의 발전은 네거티브 보라니그
0: 다행히 목소리를 관장하는 중요 신경 주변에 전이가 없다.
3: 항암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 암세포는 아마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식도인데 병변이 한 이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현재 보이는 병변은 없거든요.
0: 이제 남은 식도와 위장 도관을 문합하는 것으로 수술은 마무리된다. 식도암은 대부분 위내시경 검사를 하다 우연히 발견된다. 초기에 식도암을 찾아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3: 우리 내시경 이름 자체가 위내시경이기 때문에 배서부터 목까지 천천히 보면서 다 우리가 식도암까지 같이 검사를 한다면 좋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발견되는 가능성들이 낮은 거고요. 증상이 생기기에는 식도 자체가 특성상 잘 늘어납니다. 고무풍선 늘어나듯이 잘 늘어나기 때문에 암이 웬만큼 커지지 않는 한은 사실상 환자분들이 음식물을 못 먹는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 문제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암이라니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0: 현재로선 초기 식도암을 잡아낼 방법은 내시경 검사뿐이다. 우리가 절대 검사를 미뤄선 안 되는 이유다. 식도암은 림프절 전이가 시작되는 2기가 넘어가면 5년 생존율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무려 80%에 육박하고 내시경만으로도 암을 제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식도암의 원인은 무엇일까? 주범은 잦은 음주와 흡연. 두 가지를 동시에 할 경우 위험성은 최대 100배까지 뛴다. 여기에 뜨거운 음식을 즐기는 습관과 방치된 위식도 역류 질환도 위험 요인이다. 식도에 생긴 질환은 평범한 일상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기도 한다. 모두가 기다리던 점심시간이지만 박현자 씨에겐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가슴이 또 답답하다. 음식을 넘기려고 하면 할수록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이 밀려온다.

0: 잠시 후.
1: 토하신 거예요?
2: 네. 먹었어요.
3: 바로 드시고.
2: 그래도 오늘은 괜찮아. 어떨 때는 막, 내가 막 토하고 오랫동안 토할 때 있어요. 너무 토하나 좀 괜찮아요.
1: 쓰십시오.
2: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1: 아니요.
2: 아이고 괜히 그래.
0: 밥 한 숟가락의 일상이 박현자 씨에겐 매일 치러야 하는 전쟁이 됐다. 증상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4: 물만 먹어도 토하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내가 동네 병원은 만 4, 5년을 다녔죠. 그랬는데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1: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다.
4: 네, 없었어요.
1: 역류성 식도염 네,
4: 그걸 먹으면 막 더 막 위장약 보호제를 먹으면 더 죽어가요. 제가 막 구토를 얼마나 하는가 막 이 배에 창자 갔다 따들러 오늘도록까지 화장실 가서 구토를 하는 거예요.
0: 병원을 전전한 지 5년째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도훈 교수를 찾았다.
4: 처음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많이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막 정신과로 가보고 신경쇠에 나오니까요. 그런데도 아무 차고가 없어요. 차도가. 그런데 그 안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온 거예요. 가고 여기서 딱 병명이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0: 마침내 찾은 고통의 원인. 문제는 하부식도 괄약근에 있었다.
5: 이런 여기 하나 이런 거 보이잖아요.
1: 예.
5: 이렇게 이게 이제 갑자기 확 수축돼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축이 되면은 조영술로 보면은 식도를 손으로 움켜진 모습 푹 들어간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탁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이게 이제 이런 수축을 나타내는 비정상의 수축 나타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가는 출구가 안 열리 내신경을 갖다 댔는데도 안 열리잖아요. 그다음에 더 밀었는데 또 안 열리고 여기거든요 여기. 그다음에 또 안 열리고 이제 겨우 이제 통과한 거죠 이때.
0: 흔한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해받기 쉬운 탓에 그동안 환자는 제대로 된 병명조차 알지 못했다.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네. 또 눈물이 나신다.
4: 눈물이 나요.
5: 그동안 너무 힘드셨나 봐요.
4: 네, 힘들었어.
5: 네. 그 제가 가지고 온 내시경을 봤는데 네. 아마 식도 끝이 좀 좁아져가지고 네. 잘 안 열리는 그런 병이 맞는 것 같아요.
0: 병명은 식도이완 불능증. 하부식도 괄약근이 꽉 닫혀있는 상태다. 식도는 불과 4mm밖에 안 되지만 자세히 보면 총 4개의 층으로 겹겹이 이루어져 있다. 그중 음식을 쥐어짜며 아래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두꺼운 근육층이다. 식도 이완 불능증은 이 근육층에 생긴 질환이다. 근육에게 이완을 명령하는 신경세포가 파괴돼 하부식도 괄약근이 꽉 조여져 풀리지 않게 된다. 결국 음식물은 고스란히 식도에 쌓이고 연동운동마저 멈추면서 식도는 제 기능을 잃게 된다. 식도 이완 불능증은 내시경적 식도 근절개술로 치료할 수 있다. 지나치게 수축된 하부식도 괄약근 일부를 내시경으로 절개하는 방법이다. 수술 전 먼저 엔도플립 검사를 시행한다. 특수 풍선을 식도 끝에 넣고 압력을 가해 환자의 괄약근이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 측정하는 검사다. 박현자 씨의 상태는 심각했다.
5: 압력당 단위 면적이 얼마나 벌어지는가를 나는데 0.3이면 굉장히 낮거든요. 정상이 한 3에서 5 정도 되는 상황이라서 이분은 결국 저 치료를 저 수차를 좀 더 높이는 게 치료의 목표입니다.
0: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된다. 수술은 피부 절개 없이 내시경 카메라가 환자의 식도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간다. 그다음 점막에 작은 구멍을 내어 점막 하층을 따라 문제의 하부 식도

0: 또 활약근에 도달한다. 미세한 전기 칼을 이용해 식도를 조이고 있던 두꺼운 근육을 길게 잘라낸다. 마지막으로 풍선 카테터를 삽입한다. 괄약근 부위에서 풍선을 부풀려 압력을 가하면 식도 근육이 확장된다. 식도 근육이 얼마나 확장했는지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나이프. 이거 나이프면 합니다.
0: 조심스럽게 하부 식도 근육을 절개한다.
1: 보통 정상이 한 3에서 5 정도가 되는데 지금 한 3에서 3.1, 3.2, 3.3, 3.5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 짤록한 모양만 봐도 이전보다는 많이 넓어져 있습니다. 압력이 높으면 빨갛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은 빨갛지 않은 색깔로 많이 있는 걸로 봐서 색깔을 봐서도 괜찮고.
0: 수술 전과 비교해 괄약근의 압력은 정상으로 떨어지고 식도 내강은 눈에 띄게 넓어졌다. 굳게 닫혀있던 괄약근이 마침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 것이다. 지혈용 클립으로 봉합하면 수술은 끝난다. 그렇다면 역류성 식도염과 식도이완불능증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2: 역류성 식도염은 주된 증상이 위산역류와 가슴 쓰림이고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완불능증 같은 경우는 식도에 음식물이 거의 종일 있기 때문에 항상 식도염 같은 증상이 하루 종일 나타난, 만약에 식도염이라고 오인됐을 경우는 식도이완불능증이 오랫동안 7년 이상 이완불능증을 앓았을 경우에 식도암의 위험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식도에 많은 부식된 음식물들이 고여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식도세포가 변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0: 역류성 식도염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또 한 명의 환자, 74세 조효자 씨다.
3: 누워서 잠을 자기 시작하면은 한 뭐 12시도 그러고 2시도 그러고 여기서부터 시린 증상이 이렇게 올라오면 목이로 올라와요. 시린 증상이. 그럼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앉아서 그게 이제 앉아서 있으면 그게 시린 증상이 사르르 가라앉아요. 어느 때는 뭐 한 시간도 쇼파에 와서 앉아 있고 짧아요. 한 30분 앉아 있다가 가서 자고.
4: 매번 식사 후에 그런 건가요?
3: 아니, 잘 때. 매운 거 먹으면 낮에도 쓰린 증상이 있는데 내가 매운 거를 안 먹지요.
4: 쉽지 않잖아요.
3: 바로는 동네 병원 내과 갔지요.
4: 내과 가니까 뭐
3: 거기서 한 달, 거기 바로 식도염이라고 그러지요. 올라오니까. 거기서 한 달 치료했는데 안 돼갖고 이제 종합병원으로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니까.
0: 정확한 진단을 위해 먼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환자의 코를 통해 얇은 측정관을 식도 끝까지 밀어넣는다.
5: 저거 시작하면 빨대로 다 드시는 거잖아. 네, 드세요. 이거 빨대로.
0: 역류성 식도염을 감별하는 검사로 24시간 동안 식도로 역류하는 위산의 양을 수치화하는 것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선 증상이 일어날 때의 일상적인 식사가 필수다. 통증 탓에 한동안 입에도 안 댔던 반찬들로 오랜만에 식사를 해본다. 다음 날 다시 병원을 찾은 조효자 씨.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2: 그리고 평소에 예를 들어서 김치나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을 이전에 치료하기 전에는
3: 안 먹었지요.
2: 예, 먹으면 불편할까 봐 안 드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전에 먹어서 불편했던 적이 있었나요?
3: 그럼요.
2: 많이 불편하셨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김치 먹고 하는 걸 한번 시도는 해보셨어요?
3: 어제 먹었지요.
2: 아, 드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3: 먹었는데 어젯밤에 뭐 그렇게 쓰리지 않더라고요.
2: 괜찮으셨어요?
3: 네.
2: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 이게 뭘 먹을 때예요.
3: 네.
2: 그다음 빨갛게 보이는 이 부분 있죠?
3: 예.
2: 여기 점선 보이죠?
3: 예.
2: 점선이 위산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척도가 이 수치로 나와 있어요.
3: 예.
2: 근데 식도염 환자가 되려면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엄청 많아 있어야 돼요.
3: 예.
2: 근데 지금은 특별한 게 없고
0: 실제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경우 위산 역류를 뜻하는 붉은색 막대가 기준선인 pH 4 아래로 뚝뚝 떨어져 있다. 하지만 조효자 씨의 경우 위산이 역류한 흔적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위산도 올라오지 않는데 왜 가슴이 타는 듯 아픈 걸까?
2: 이런 경우는 식도 자체가 많이 과민한 것 같아요.
3: 과민해서?
2: 네, 과민증, 식도 과민증이라서 불편하지 않아야 될 시점에 자꾸 혼자 불편해하는, 혼자가 아니고 식도 혼자 불편해하는 거예요.
0: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를 위해 식도문이 활짝 열리면서 정상적으로도 위산이 조금씩 올라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식도 감각 신경이 예민해져 그 작은 자극조차 견디지 못하고 가슴 통증이나 속쓰림을 겪는 경우를 식도 과민증이라고 한다. 이 경우 예민해진 감각을 다스리는 신경계 약물 치료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2: 과민증 치료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같은 것들을 쓰는데 사실 환자가 우울하거나 불안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 약제의 정확한 기전은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 누가 예를 들어 꼬집어요. 꼬집으면은 그 꼬집는 신호가 머리를 통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아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내려오는 기전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이제 노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로토닌과 노아드레날린을 차단을 시키면 불필요하게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을 다 차단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항우울제와 항불안제가 같은 기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
0: 흔한 역류성 식도염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 오해의 끝에서 예고도 없이 가장 치명적인 병과 마주한 이도 있다. 65세 조경희 씨다.
6: 또 설빨이라 하면은 잘 안 쪄요?
7: 네? 조금 하다 보면 힘이 차요.
6: 손이
7: 네. 그리고 등이 아프고. 그러니까 잠깐 조금씩 하는 거는 괜찮은데 오래 하는 거는 좀 벅차죠.
0: 9년 전 그는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식도암 2기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힘겨운 수술을 버텨냈다.
7: 제가 버스운전을 한 15년 정도 했었어요. 검사를 했는데 식도 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하니까 이게 이제 식도암이라 판정을 받았죠.
8: 식도암 판정 받고 그 뒤에 어떤 뭐 치료가 있었는지.
7: 완전히 식도를 바로 위에서부터 목 밑에까지 잘랐어요. 식도 밑에다가 위를 끌어올려서 여기다 붙인 거죠, 목 밑에다.
0: 수술 후 철저하게 식사를 조절하며 관리했다. 힘든 시간을 잘 버텨냈고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진 줄 알았다.
7: 지난주엔 제주도를 모시고 갔다 왔어요. 우리 가족들끼리 다.
9: 예, 저겨다고.
7: 네, 이제 어머니가 이제 다음 달에 구순. 예. 네. 근데 이제 내가 수술하러 가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같이 식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한 2박 3일 모여서 한번 나 수술하고 하니까 겸다겸다 제주도 가자 그래서 가족끼리 가서.
0: 그런데 어머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아들이 곧 과거 식도암 때보다 더 큰 수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9: 이거 따서 갖고서 와서 구경 갖고 얼마나 좋겠어.
7: 아이고 걱정 마요. 어차피 뭐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마음 편히 놓고 그냥 집에 계셔. 주사방

0: 조경희 씨의 식도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걸까?
1: 마지막 시행했던 내시경 소정에서 보면은 이제 식도 재건술을 위해서 사용했던 위장 도관 하부 쪽에 이렇게 궤양성 병변이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했고 이 검사에서 결국은 이제 식도암이 아닌 위암이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내시경 절제술을 시도하기에는 위치가 안 좋게 됐고 내시경 절제술을 하기에는 좀 이제 병변이 좀 진행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제 치료 방법이 수술밖에 없었고요.
0: 식도를 절제한 후 식도 역할을 한 위장 도관에 암세포가 자라난 것이다. 조경희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2: 제 수술이 굉장히 크고 험합니다. 이제 기존의 식도암 수술보다 난이도도 몇 배나 올라갈 거고요. 일단 기존에 넣어놨던 이제 위 장기를 다시 꺼내야 됩니다. 그걸 떼내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폐나 기관지나 심장이랑 잔뜩 달라붙어 있고 수술한 지도 벌써 9년 됐으니까 더 단단하게 잘 하나의 조직처럼 붙어 있을 거고 그걸 다 절제를 해내야 됩니다. 통상적인 대장을 이용한 식도암 수술보다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 수술이 시작됐다. 이번 수술은 흉부외과 김용희 교수를 필두로 위장관 외과와 대장 항문 외과가 총출동하는 거대한 릴레이 협진이다. 조경희 씨는 식도 통로로 만든 위장 도관에서 위암이 발견됐다. 수술은 먼저 흉관으로 접근해 주변 장기와 단단히 유착된 위장 도관을 박리한 후 절제한다. 그 다음 복부 쪽으로 내려와 남아있는 위장 도관을 절제한다. 그리고 절제된 위장을 대신할 새로운 소화관으로 전체 대장의 절반 정도를 분리 절제한다. 다음으로 목을 절개한 뒤 목 부위까지 도달한 대장 도관 상단을 남아있는 경부 식도와 문합한다. 다시 복부로 내려와 수술을 이어간다. 대장 도관의 하단을 소장과 문합하고 절제하고 분리된 소장과 소장을 연결해 새로운 소화 통로를 만들어준다. 이로써 식도, 대장, 소장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소화 경로가 재건되며 수술이 마무리된다. 조심스럽게 위장 도관을 분리하는 김 교수.
1: 대부분 뭐 이쪽 저쪽 공략해야 되는데 저 에이펙스가 CT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주 나쁘지 않다라는. 역시 저 꼭대기는 진짜 살벌하게 붙어있다.
0: 조금만 무리해도 기도가 찢어지거나 혈관이 터질 수 있다. 오랜 세월 다져진 감각과 집요한 인내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수술이다. 수술은 어느새 3시간을 넘기고 있었다.
3: 소망.
0: 무사히 암세포가 있는 위장 도관을 절제했다. 이제 대장 항문외과 김찬욱 교수가 대장을 분리할 차례. 대장에 원활하게 혈액을 공급할 혈관을 찾는 게 핵심이다.
3: 안 좋아?
4: 이 혈관을 살리면?
5: 너무 약하지 않아?
6: 근데 이 혈관 살려면 많이 안 올라올 것 같은데.
3: 얘는 안 잡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메이펄스 같은데.
0: 다행히 가장 튼튼한 혈관을 찾아내 식도 역할을 할 대장 도관을 무사히 박리했다. 다시 바통은 흉부외과로 넘어간다. 떼어낸 대장을 목까지 끌어올려 남은 식도와 연결한다. 이번엔 위장관외과 공충식 교수가 분리된 소장끼리 연결하며 끊어졌던 소화 통로를 재건한다. 숨막히는 긴장 속에 이어진 긴 수술. 수술은 8시간 만에 무사히 끝났다.
1: 다행히도 끌어올려놓고 보니까 대장에 뭐 혈류도 나쁘진 않았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게 수술이 끝난 것 같습니다. 뭐.

0: 이제는 환자분이 잘 회복하는 게 중요할 텐데, 오늘은 아마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끼고 조금 하루 쉬시는 게 환자분 체력을 좀 찾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 큰 고비를 넘긴 조경희 씨는 머지않아 따뜻한 밥한 술의 기쁨을 되찾게 될 것이다. 식도암 환자들에게 수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수술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무서운 후유증과 마주해야 한다. 64세 박지환 씨는 식도암 2기 판정을 받고 식도를 철제한 지 이제 두 달이 지났다. 오늘은 수술 후첫 항암 치료를 받는 날. 그의 일상은 수술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2: 원래도 뭐 음식을 한 2시간마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라도 사람들하고 식사를 잘, 왜냐면 그 사람들은 빨리 먹잖아. 나는 듣고. 이게 언밸런스 되니까. 이제 수술하신 분들도 알겠지만 식사량을 많이 가져갈래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식, 소분해서 자주 2시간에서 3시간 안 넘기고 자주, 짧게 자주 먹는. 거의 먹으면은 나가서 걸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야 이게 내려가요.
1: 식도암은 수술 자체도 힘들지만 수술 이후 환자가 평생 감당해야 할 몫이 유독 큰 암이다. 식도암 수술 후 환자 몸에선 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 식도암 수술 후 환자의 위는 얇고 긴 튜브 형태인 위장도관으로 변형된다. 조금만 먹어도 금방 위장도관이 가득 차 흉부를 압박한다. 그래서 칼로리가 부족한데도 뇌는 배가 부르다고 착각하게 된다. 또한 식도를 절제할 때 소화를 관장하는 미주신경이 절단된다. 곧 뇌로 가는 소화 신호에 혼선이 생기고 환자들은 수시로 밀려오는 가짜 허기에 시달리기도 한다.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음식을 천천히 내려보내는 기능이 사라진 탓에 소장으로 쏟아진 음식이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린다. 놀란 몸이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면서 다시 저혈당 상태로 빠지는데, 뇌는 이를 에너지 부족 상태로 착각한다. 결국 좁아진 위는 음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인데도 뇌는 끊임없이 허기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0: 위장이 지금 요 목까지 올라와 있고 그런 괄약근들이 없기 때문에 식사하시다가 기침하면 저희들이 이제 복부압이 올라가면서 쫙 짜주게 되면 음식물이 넘어오는 건 정상이고요. 소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을 다 절제를 해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서 배가 고프다, 배가 부르다,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은 가능한 한 지우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시간을 맞춰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시간을 맞춰서 간식 같은 걸 드신다든지, 식사하시고 나면 이제 바로바로 운동을 하신다든지, 그런 이제 생활 습관을 새로 만들어 가고 거기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꽉 막힌 식도 탓에 물한 모금 삼키기 힘들었던 박현자 씨. 수술 후 한결 편해진 모습이다.
3: 도라지, 더덕, 여기가 만물상이에요. 다 있어요.
4: 음식 재료가 다 있네, 이게.
3: 예. 그냥 안사 먹어요, 식재료는. 이런 건.
1: 풍성해진 텃밭만큼이나 다시 찾은 그녀의 봄날도 활짝 피어났다.
3: 옛날에는 이렇게 길러도 재미도 없어요. 그냥 해야 하니까, 빈 터가 있으니까 아깝고. 그래서 그냥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서도 기뻐요. 아, 저기 심어놓으면 수확을 얼마나 많이 열매가 맺을까. 그리고 날마다 보는 재미, 크는 재미.
1: 잃어보고 나서야 알게 된 평범한 일상의 행복.
3: 이 사람이 먹는다는 게 행복인데, 이제는 이제 나서면 막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럴 것 같아요.
1: 이 당연한 한 끼를 되찾기 위해 참으로 길고 아득한 시간을 견뎌야 했다.
3: 참 인생의 벼랑 끝에 서보지 않은 자는 모르잖아요. 건강으로 다 잃었을 때 그 아픔은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고 자기만의 그 서름이랄까?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누구한테. 그런데 지금은 네, 좀 자신감을 얻어가 회복이 되는 거 하면서 자신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살았다. 안도감이 있고 이제 날개를 펼 것 같아요.
1: 다시 찾은 따뜻한 밥 한 술의 온기가 그녀의 삶을 눈부시게 채워가고 있다. 그렇다면 잃기 전에 지켜야 할 식도 건강, 대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5: 첫 번째는 약물이 아니고 생활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식도가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연하고 금주하고 좀 덜 뜨겁게 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1: 명의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당부는 단 하나다. 최선의 치료는 질병이 생기기 전 생활 습관부터 바로잡는 것이다. 무심코 지나쳤던 나의 식탁을 되돌아볼 때 비로소 건강한 내일이 온전하게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6: 폐경기까지 잘 버티면 재발하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7: 폐경을 했으니까 그 시간을 끌었는데
8: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나.
7: 갑자기 이게 근종이 너무 커진 거예요.
9: 이 나이 돼가지고 상상도 안 했거든요.
10: 통 너무 심했고요. 4시간에 한 번씩 지구제를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11: 골반뼈를 드라이버로 쫓는 기분이에요.
12: 근데 자궁 질환은요, 열심히 치료하면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0: 순다문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성담원유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

0: 생명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6: 암치료비도?
0: 됩니다.
7: 진단비도요?
0: 되고요.
5: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5: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8: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1: 성덤얼루시 포트메리움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2: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0: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화면을 소리로 그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움직임 하나, 소리에 예민한 장면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3: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2: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관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남방구는 북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0: 먹는 체질약 치센. 다 이유가 있죠.
11: 먹으니까 편하겠죠.
12: 화장실 걱정도 쏙 들어가겠어요.
11: 혈관 문제라잖아요. 그럼 약이죠.
10: 그렇죠. 치센.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치센으로 그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13: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1. 든든한 1위. 능력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Enter IMA1.
14: HPV 복용자 증가. 대부분 증상 없이 감염되고 전파되는 HPV. 더 이상 예방을 미룰 순 없으니까 지금 바로 HPV 암 예방 백신 가다실9.
15: 당신의 일상이 달달해질수록
16: 소스는 저당으로 비비드 키친.
17: 저건 뭔 소리야?
18: 영감 당길이라는 소리요. 소스만 쓰면 되는데 당 부담은 줄였대. 안 바꾼 이유 있단가?
15: 1등 저당 소스 비비드 키친.
19: 저는 경기에만 집중할 테니 함께 응원해 주실 거죠?
20: 이 순간 승리를 위해 리얼로 응원하자. 강력한 리얼 탄산 100% 테라.
21: 미재야, 왜 이렇게 그렸어?
22: 엄마, 동생들 봐야지. 제가 아파서 가족이 모두 떨어졌을 때 RMHC 하우스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15: 가족은 같이 있어야 하니까. 맥도날드는 해피밀, 해피워크를 통해 RMHC 코리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더 같이 있게.
23: 나이가 들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잔소리에도 모르쇠로 버티는 남편.
24: 대상포진이 날 잡기 전에
23: 병원 가는 날 대상포진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0: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오면서 중간에 살짝 한 번 앉아주시고요.
1: 왼쪽 조금만 더 올려, 조금만 더 올려. 조금 더, 이용사 조금 더.
0: 여기는
1: 올려! 더 올리고! 옆에 부양카드랑 수평을 맞춰!
0: 네,

0: 200으로.
1: 콜.
2: 200에. 400 더.
0: 너무 센 거 아니야?
2: 600. 콜이요.
0: 장난이 아니구만.
3: 아직 영업 안 하는데?
4: 너 소원이 뭐야?
3: 오빠.

0: 좋은 꿈 꿨어? 네, 자.
1: 이건 뭔데요?
0: 가져가자, 긁어봐.
1: 대미야, 5대5?
0: 어? 야, 음료수라도 먹고 가.
2: 야! 아버지!
3: 우리 딸 어디 가는겨?
1: 그랴?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4: 안녕하세요.
1: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예.
2: 아버지, 기영이 놈 그 총으로 한 방 쏴요. 확 뒤지게.
3: 기영이 누구요?
1: 너요? 이놈의 저 끼걸.
4: 이반 택기비 아버님이 소방서에 계신 걸 아시지요?
3: 알죠. 이한원이 그 집 부러친 거 아니요?
5: 참나. 아, 요번 달 일교사 하는데 진 정말 깜짝 놀랐슈. 아, 소방차를 넉 대나 끌고 와서니 그 폐차에다 막 불질러 쌓고 인명구조다 뭐다. 그 난중에는요, 소방차에다 애들을 다 태워가지고 사이렌 울려감에 운동장을 한 바퀴도 아니고 열 바퀴씩이나 막 도는 거요.
3: 아니, 근데 그 새끼는 그 소방차가 지 거요?
5: 아, 국화꾸지요.
4: 저 그나저나 다음 달에 우리 반 차례인지 도살장하는 진영이 아버님한테 소 때려잡아야 될 수도 없고 참 걱정이요.
3: 응?
4: 아버님은 바쁘시지요?
3: 어, 바쁘죠. 저야 저기 뭐 직업이 순사라 보니까 하는 일이 워낙 불규칙에 나서.
4: 알죠. 그럼 가봐야겠네요.
3: 아니 잠깐, 그 우리 사람이 없어요?
4: 없죠. 허다하다 안 되면은 그 사거리 건강원하는 상원이 아버님한테 뱀 좀 몇 마리 풀어달래서 잡아달래야죠. 아무래도 소 때려잡는 것보다는 뱀이 낫겠죠?
3: 아니, 뱀을 풀어가지고, 아니, 사람이 그렇게 없나? 제가 해볼까요?
4: 아이고, 아버님은 바쁘시잖요.
3: 아, 바쁘긴 하지만서도, 뭐, 다짓 걸리면 바꾸면 되는 거고, 총기 다루는 거, 수갑, 호신술, 범인 잡는 요령.
4: 아, 그건 좀 약하지요. 저 작은 불자동차가 넉대요.
3: 아니, 차야. 우리도 현기 때 차가 있으니까, 그거면 되는 거고. 닭장차까지 부르면 뭐 딱 제대로 되게.
4: 아니 그래 주시겠시오? 정말 감사해요. 애들한테는요 그 자신감이 중요한 게요.
3: 자신감.

0: 기본 수준이고 구강과
1: 범죄인이 입은 옷이며 헤어스타일이며 악세사리 등을 똑같이 따라하는 걸 블레임 룩이라고 한다.
2: 아유 세상에 룩은 무슨...
3: 예, 우리 차량으로 직접 에스코트 해드리겠습니다.
4: 예, 예, 들어가세요. 예.
5: 이 포스터를... 예, 저쪽에다 쫙 붙여, 어? 폼나게.
6: 아, 몸이 편이잖아요.
7: 예. 이분은 우승 한번 해봐야지.
8: 아, 대풍이 다 있죠.
7: 앞지도 좀 사다 보이고 해가지고. 예.
8: 예?
7: 예, 예.
8: 나
7: 예.
8: 지금 그게 뭔 소리래요?
7: 예.
8: 아, 우리 서장님이 태풍이 팬이란 말이요. 아, 전국에서 48연승을 하고 있는 태풍이가 빠지면 뭔 재미로다가 소싸움 대회를 구경하러 온대요.
5: 뭐예요? 태풍이가 못 나온다?
8: 꼭 출전해야 돼요. 예, 예. 알았슈. 아니 뭐 딱히 그런 건 아닌데.
5: 7.1리터 챙기려는 심사는 아니?
8: 아니 태풍이가 감기 몸살 걸렸다네요.
7: 소도 감기 몸살 걸리는 게?
8: 그래요. 그
5: 내일 다시 전화해봐.
8: 네.
9: 감사합니다. 예산경찰서 형사기 이영수입니다.
5: 밥 먹으러 가자.
9: 네?
5: 밥 먹으러 가자. 너 또 어디 가는 겨?
10: 그, 저, 너덜이 사는 저, 영길이 아시죠?
5: 쌀 사기치고 도망간 놈 말이.
10: 예, 만나잖아요. 누나가요. 이 형사하고 댕겨올게요.
5: 아, 비서, 너 나가는 김에, 저, 가지고 가서 그 동네에다 쫙 붙여.
10: 점심 먹었죠. 지금요?
11: 참, 보면 볼수록 땡긴다니까.
10: 예.
11: 힘줄 좀 봐. 너 완전 맑은 육안이요.
10: 이 형사 조심해. 저 아줌마 저거 연기 킬러요.
11: 존나 싫어라고 완전. 오빠.
10: 뭐 오빠야 아빠야.
11: 오빠. 나 회는 언제 사줄 거야?
10: 회.
11: 응.
10: 냉장고에 동태하고 오징어 있더라. 그날 회차 먹어라.
5: 나와. 양말 깔고 앉았잖냐.
10: 현열이 진상을 만났나?
11: 네, 따뜻하셨어.
12: 저는 또 헤매다 안 썼다. 아이고,
11: 오빠! 오빠가 해결 좀 해주지? 응?
10: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나 간다.
13: 여기 커피 좀 더 주세요.
11: 이 형사! 네. 이따가 아이스 커피 내가 시켜드릴게. 응. 꼬마?
7: 응. 들어가봐. 반찬님 먼저 얘기 잘하고.
9: 네. 들어가세요.

0: 뭐예요?
1: 아, 현이라고 알지? 터미널 옆에서 암마 실실 수하는 놈 말이요.
0: 현이가 그 성인 조카 아니요?
1: 그리고 아니 그 놈이 요즘 무척 힘든가벼. 알잖여. 출장 마사지라고.
0: 출장 마사지.
1: 아유, 고놈들 때문에 아주 손님이 샥 끊겼대.
2: 어찌기 좀 봐줄게.
0: 참,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가볼게요.
1: 아이, 그려. 그 지나가는 일 있으면 들려. 밥이나 먹게.
0: 예.
3: 아직도 여기 살아? 여기 뭐 하나도 안 변했네.

0: 온다 간다 말없이 가놓고 왜 또 왔어? 내가 신고하면 어쩔 건데?
1: 그래, 그럼 네가 신고 좀 해주라.
0: 뭐?
1: 잘게. 피곤하다.

0: 담배를 태우고 이 새끼들이.
1: 우리 아니에요.
0: 눈가리로 탁 뜨고 이 새끼가 집에 가지 못해요? 지금이 몇 시야 이 새끼.
1: 갈게요.
2: 이 내일 또 와.
3: 아, 담배를 여기서 태우게 하지 말랬다. 그거 참.
0: 아, 동네 소문도 안 좋구만.
4: 너는 조만할 때 안 폈냐?
0: 아이고, 뭐 좋은 구경 주는 거.
4: 아이고, 더워, 더워.
0: 그거 좀 그만 좀 하지, 이제. 어? 그 몇 푼이나 번다고.
4: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짓이여? 대출 이자 누가 갚을 건데? 아이고.
0: 대출, 그 애들 듣는 데서.
4: 네가 다섯 살 연상한테 따먹혀서 허는 수 없이 결혼했다고 소문내고 다닌다며?
0: 그 오늘 시골 놈이 그런 소리 들려?
5: 엄마, 나 1,000원만 공책 써야 돼요.
4: 돈을 왜 나더러 달래? 잘난 네 애비 들어왔는디. 난 네 애비 만난 뒤로 돈 한 푼 끊겨서 1,000원짜리가 우치게 생겼는지도 모르겠다.
0: 1,000원짜리가 질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그 뭔지 몰라 못 죽겠대 그러면.
5: 그럼 저건 또 찢을겨?
4: 응, 그려. 그런 것만 잘난 네 애비 쏙 봐, 닮어.
0: 목순아, 야, 아빠가, 아빠 여기 있다. 자.
4: 어디서 났어?
0: 어디로 알아, 사람을? 아, 줘.
5: 남은 돈 내일 아빠 드릴게요.
0: 아니, 아니. 됐다가 줘. 야, 그.
4: 웬 돈이야? 야. 웬 돈이야? 왜? 어디서 났어? 어? 뭐야?
0: 그거 진행비요, 진행. 내놔. 그거 내놔.
4: 아유, 네. 얼어주고 진행.
0: 2만 원만 줘봐.
4: 아우, 그 더워!
0: 집에 와서 밥을 좀 하지. 잠 오지? 응? 아, 잠깐만, 이제. 응?

0: 코리오.
1: 어, 쉬어.
2: 걸.
3: 오빠!
1: 용무는 나 좀 보자.
4: 나야겠다. 손짝난 치는 새끼 있으면 알지. 손목 아주 확 잘리는 병.
5: 뭐야, 김 빠지게.
1: 잘 먹을 수?
4: 필성이는 아침 잘 왔다. 안 그래도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1: 뭐 좋은 일 있나?
4: 에, 근순 애들이 이번 서싸움대 했대. 판돈 한번 키우겠다는데. 배팅 한번 해볼 테야? 확실한 정보니까.
1: 나 형사 잘리면 네가 책임질 테요?
4: 내 이름으로 하면 되잖아.
5: 중요한 건 쩐이 없다, 쩐이.
1: 20만 원이요.
4: 뭔 돈이야?
1: 아르바이트다. 따라와. 그 다리, 그 바지 좀.
4: 앉아있으면 무릎 나오지 않냐, 아이씨.

0: 쉬었다가 들죠?
1: 응.
0: 그럼 제가 먼저 가요.
2: 그래, 욕 봤구만.
0: 욕 봤시오. 깜짝. 뭔 일이대요?
3: 자, 빨리 끝냅시다. 응. 몇 가지만 물어볼 테니까. 저기 두 분 저기 섹스 했죠? 응?
4: 밖에서 다 듣고 왜 그런데요?
0: 아이고, 뭔 소리대요? 저희들은 사랑하는 사이구만요.
3: 사랑하는 사이끼리 얼마나 주고받았시오?
4: 17만 원이요.
3: 명목별로 말해봐요.
4: 마사지가 5만 원이고 떡값이 12만 원이에요.
3: 아이고야, 호지가들 받는구만. 바가지 오면 일제 단속 기간인데. 예? 그 소속은 어디래요?
0: 그런 거 없이요. 그냥 지는 겉절이 하다가요. 그냥 전화가 오면은 그냥 이게 나와가지고 애들이 다 빠져가지고요.
3: 호수가 누구예요?
0: 그런 거 없다니까요.
3: 지금부터 대답을 안 할 때마다 죄질이 하나씩 짬뽀하는 거 몰라요? 호주 이름.
5: 누구요?
6: 예, 민방위 통지서 돌리러 왔어요.

0: 현관으로 나와.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나와.
1: 아줌마 몇 살이야?
2: 예?
1: 몇 살이냐고.
2: 여덟인데요.
1: 어?
2: 살은 여덟인데요.
1: 근데 왜 20대 초반 미녀라고 써놨디야?
2: 다 구라지요. 뭐 내가 다 구라지.
1: 사기죄 추가해요.
3: 주세요. 아저씨. 아저씨 주소 불러주세요.
4: 어디 아프세요?
1: 아이 새끼. 야야야 뚱뚱아 주소.
5: 형님요. 형사님. 내 쥐가 가슴병이 있어서요.
1: 응?
5: 의사가 절대로 흥분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1: 그러니까 너 흥분하지 말고 얘기를 하라고. 주소. 아, 주소!
5: 성창을 하면서 예상한 곳 해방.
1: 아이고 이 자식아 쇼하고 자빠지네. 너 대답 안 하면 죽어 부정이요. 죽어 부정. 들어.
3: 진짜 죽어요?
1: 가족관계.
5: 사나 엘리아종 장남이구만요.
1: 종교.
5: 기독교요.
1: 주기도문 한번 외워봐.
5: 주기도문이요?
1: 그래야 주기도문.
5: 하늘의 귀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사다 주시고.
1: 스톱. 사다 주시고, 이 새끼가.
5: 얻어다 주시고.
1: 야, 이 새끼야. 우리 엄마 교회 권사야, 이 새끼야. 네. 어디서 아이스 칠라고, 이 새끼야. 사다 주시고.
3: 아저씨!
1: 뚱뚱아! 야!
3: 아저씨!
1: 야, 뚱뚱아! 야! 야! 야! 야, 야, 씨발, 119! 야! 야, 뚱뚱아! 뚱뚱아!
6: 근처에 있어. 그건 네가 알 거 없고

0: 배낭 준비됐지? 이달 말?
1: 몇 권은?
0: 사진. 알았어, 내가 올라갈게.

0: 뭘이야? 정적이죠. 3개월.
1: 3개월?
0: 네.
1: 아, 이런 개새끼들. 그 포주새끼 원래 심장병 있던 놈 아니야. 응? 아, 뒤지지도 않았는데 이거 너무하네.
0: 아이, 그래도 그만하길 다행이죠. 골로 갔으면 아주. 야, 상태야.
2: 예.
0: 그 우리 카메라 못 봤냐?
2: 카메라요?
0: 거기 아, 감식용.
2: 예.
1: 그 집에는 어떡할게요?
0: 뭐 얘기를 잘 해봐야죠. 이게 되지?
2: 예.
0: 내가 쓰고 줄게.
2: 예.
0: 네, 반장님, 저 필승이에요. 네. 저 아까 저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저 정직 얘기를 저 집에다 좀 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저 반장님 여유 있으시면 저 한 두어 달 제가 그래서 저 돈 좀 빌려볼까 했어요.
3: 또 그런 거한테 어떻게 숨기려고 야? 한 달도 아니고 3개월인데. 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까놓고 얘기해.
0: 예? 예. 어, 민승아, 나요. 야, 너 저 한 3개월 나 저 돈 빌렸을 때 여기 좀 있냐?
4: 여기 봐, 여기 봐봐. 웃어, 웃어.
0: 야, 마 전화 끊어, 임마. 이 새끼는 돈 빌려달라니까 무슨 투자 얘기를. 어, 용비야, 나야. 그, 저, 야, 나 저 너네 화물차 저 당분간 좀 몰면 안 될까? 어, 내가 가서 얘기해줄게.
5: 예, 뒤로 조금만 물러갔어요. 예, 예. 여권 사진이라서. 하나, 둘.
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어서 오세요. 뭐 찾는 거 있으세요?

0: 사주지. 우리는 비디오 카메라 안 사주?
1: 너 초등학교 들어가면 사줄게, 나중에. 그치.
0: 엄마, 우리 반 김장수 아파트 이사 간지야? 되게 높자? 18층이야.
2: 높다고 좋아? 어질거리기만 하지.
3: 흘리지 마.
1: 저기 저, 그 우리 목돈 같은 거 좀 얼마 더 좀 있나? 얼마나? 아니, 딴 게 아니라. 근데 저 초등학교 친구 저 민승이라고.
2: 왜 전에 우리 그 사기꾼?
1: 아, 뭐 또 사기꾼이야 또. 금융업체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아니, 목돈 있으면 투자해볼 생각이 없냐고.
2: 먹어. 면 뿌려. 면 뿌려. 먹어.
0: 아버지, 내가 나중에 애써 줄게.

0: 호랑이 호랑이 자 링키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고 있어 그러나 자 밀리고 있는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그러나 아닙니다. 호랑이 좋아하나 호랑이 뛰어치기 한 번에 호랑이 제가 넘어갑니다.
1: 아 이게 누구야? 검다방 에이스 아니야? 너 언제 맛보여 줄 테야?
2: 저 맛 없어요.
1: 아우 야 엉덩이 통상 거 봐 이거 한 입만 먹자.
3: 아이고 아이고 우리 손님 쪽팔려서 어쩐대요?
1: 아니요 쌀이야 다방년이면 다방년답게 그래. 보셨어요?
4: 밥 먹어서 밥 먹으러.
1: 먹었어. 야, 맛있다 왔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빨리 타와 이 새끼야. 이게 전직 중이라고 빠져가지고 이 새끼가. 야, 걔가 출전했어?
4: 에?
1: 태풍이.
5: 아, 이거 말도 마. 아, 보약값 쪼가매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걸 겨우 성사시켰구만.
3: 소주인이 어찌나 유세를 떨던지 반장님 지금 낯술 대접하고 있어. 속도 떨어진다고 난리도 아니야.
5: 아이 그 양반은 그냥 엄살을 안 한다.
1: 야, 그, 나 가볼게.
6: 아이, 가세요.
3: 아 이리나 도와주기 어디 가는겨.
0: 자 지금 보시는 경기는 이 남보와 백수 경기인데요.
1: 야 배팅했어?
3: 네
1: 태풍이한테.
7: 태풍이 배당이 어떻게 되는데?
1: 태풍이는 우승 확률이 높아서 간만큼만 준대야. 그래야 뭐 초안에서 이렇게 말이야.
7: 넘버 투가 누구요?
1: 곰이라고. 걔는 배당률 6배야. 태풍이야 뭐 워낙에 쉽게 나머지 것들은 배당률이 높어.
7: 그래야?

0: 뭐예요?
1: 아빠 물 마시려고. 가자.
2: 이런 데다 걸지 말란 말이오, 찌질하게. 저는 특값 중에다 확실하게 걸란 말이오.
3: 예, 그리고.
2: 그러고 이 새끼들은 아무리 달려도 찌질. 어이, 어이! 아, 이 양반아. 남의 돗대를 부러뜨렸으면 좀 미안하단 말은 해주고 가야 되는 것이 사람 된 도리가 아뇨. 응? 지금 때리는 겨? 여봐, 죄송합니다. 예?
4: 죄송합니다.
2: 진작에 그랬어야지. 예? 가봐. 담배나 하나 주고 가야지. 예? 아유, 박하요? 가봐.
3: 잘 가.
2: 이걸 몽창? 얼마야 이게?
5: 300. 고미한테 걸어.
2: 야, 필수형아. 내가 네 버스로서 말하는데 너는 왜 맨날 까꾸러 가는겨? 태풍이야 이게 확률이 99%인데 왜 또 고미야? 성격 좀 고쳐. 야, 한 번에 승부 보려고 하다가 한 번에 가는 거야.

0: 야, 그냥 임마 시키는 대로 해 임마. 이 곰이요, 곰이.
1: 아니죠? 자, 지금부터 예산 수반대 결정전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입문 쪽에 들어서고 있는 수가 예산 수의 상단 기대주 곰도 지금 앞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먼저 들어와서 포인트를 하면서 힘을 과시하고 있는 소. 43년생의 부적실한 태풍. 자, 신발의 길이 수술을 했죠. 자, 이제 두 마리가 만났습니다. 태풍의 좌우. 역시 태풍이 될수 없군요. 다시 민까지 너무 많이 밀리는가요? 이렇게 다시 해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 많이 밀리거든. 몸도 바꿔줄 때. 원투, 훨씬 좋습니다. 아, 태풍이 주춤합니다. 다시 한번 뛰어들어가면서 한방 쳐들어가는 곰이. 아, 태풍이 이상합니다. 태풍이 한달입니다. 완전히 한달이었습니다.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2: 그랬던 별일 없지?
3: 아니, 저 달려가 있는데.
4: 아니, 소장님이 그 다리 죽어였다고 저 한통 맨다는데 너도 가자. 예,
3: 예, 예.
4: 어, 예. 좋아하냐? 혹시?
3: 예, 예.
4: 예.
3: 예.
4: 그래.
3: 예.
4: 야, 야, 야,
1: 이 새끼야. 경례.
5: 아이고, 오늘 아주 제일 욕받구만.
0: 응? 근데 16개야, 맞니? 1800이지. 그래요.
4: 그래요.
0: 야, 이 새끼야, 수고비도 내가 챙겨주지. 아, 그럼.
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 그럴 필요 없고, 내가 갈 거예요. 어, 좀 이따 갈 거예요. 그래, 그 기다려. 들어요.
6: 유 장사님은 언제 온대요?
7: 금방 온대야. 자, 근순의 사무실에서 이 돈 뭉치를 받아갖고 나오는데, 필승이 그놈을 생각하니까 내가 먹은 것보다는 그냥 가슴이 차는 게 눈물 나올 뻔했다 내가.
6: 그래 성님, 형수가 필승의 성님을 그렇게 쥐잡듯 한다며요.
7: 필승이가 처음으로 마누라한테 큰 소리 한번 쳐먹었다.
8: 니슈?
7: 누구야?

0: 명배야.
1: 뭐야? 어? 왜 이리야?
2: 깜장온 그 새끼. 니 돈.

0: 야 임마!
1: 이 새끼가 뒤질라고 환장하냐나?
0: 가방 내려놔. 그거 내 돈이야. 너 뒤지기 맞게 끌려갈래? 나 형사야 임마. 그거 내려놔. 그거 내려놔.
1: 이 새끼가
2: 가져가라.

0: 너 형수 맞냐?
1: 이 개식.
2: 야. 너

0: 부드럽죠?
1: 아, 세일하더라고요.
2: 야, 너 오늘 왜 그러나?
3: 아, 좋은 사람이 왜 이렇게
4: 풀어? 뭐라지, 그게 뭐여? 사람들 한 거야.
2: 너 누구한테 맞은 겨?
4: 예.
2: 원래?
4: 일성아, 너 왜 그러냐?
5: 내 이름 봐줘.
2: 누구?
5: 송기태.
6: 탈주범 송기태?
7: 걔는 우리나라를 떴다는 얘기가 있던데.
5: 어젯밤에 내가 이 새끼를 만났다니까.
4: 술 먹고 자야 한겨?
5: 예?
4: 빌성아, 내가 네 맘 모르는 거 아니야. 이해는 하는데.
5: 아니, 이 새끼를 만났다고요, 내가 어젯밤에.
4: 이런 기어이 잘리고 싶은겨? 정직 중에 어? 밤새도록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수학 가지고 장난치고. 이놈의 자식이 그냥 가만히 집에서 만화책이나 보고 있을 일이지. 어? 갑자기 웬 송기태 타령이야, 왜? 아, 그리고 그러면 여기 왜 와? 그리고 온다고 우리가 그놈을 어떻게 잡냐? 너 얘기 못 들었냐? 무덕연관 다섯 명에서 한꺼번에 덮쳤는데 그놈이 다 폐 조지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야? 그래요. 어저께 밤에 한번 붙었다고. 그래, 지금 어딨냐, 송기태는?
5: 모르죠. 그 내가 어젯밤에 그 새끼만 기절을 했으니까 내가.
6: 뭐야?
4: 송기태 확실해!
5: 아니,
4: 필성아, 해장국 먹으러 가자.
5: 아, 진짜라니까요? 배시오.

0: 아버지, 엄마 방금 나갔는지.
1: 너도 밥을 먹었냐?
0: 지금 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가 아빠만 잡아 죽인디야. 어젯밤 왜 안 들어온겨?
2: 전화도 안 받고 엄마가 계속 전화했는디.
1: 저 옥수나 부엌에 저 수건 좀 가져올래?
3: 옥수나, 엄마 거기 핸드폰 줘. 응? 언제 기어 들어왔어? 어? 내 통장 어딨어? 통장 어딨어? 통장 내놔. 통장. 내 돈 어디다 둔겨? 돈 내놔. 다 썼어? 내 돈 어디다 뒀어? 어디다 뒀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아? 몰라? 돈 내놔. 아이고, 이거 나 똥물에 튀겨 죽이니까. 돈 내놔. 돈 내놔. 어디가?

0: 얼굴은 왜 그려?
1: 넘어졌다.
0: 아니, 손 대고 좀 대야지. 도대체 왜 그러는겨?
2: 참.

0: 가방 내려놔. 그거 내 돈이야.
1: 아니 손 닦고 손 대야지. 도대체 왜 그러는겨?
2: 너 형사 맞냐?

0: 에이구 씨.
1: 아 손님! 아 손님! 아 손님 얼굴 왜 그래요?
0: 야, 너 무슨 한 놈이 그 나보다 술을 마시냐?
1: 아이 저거 저 혈액순환 때문에 반주를 한잔한 거예요.
0: 뭐, 사람이 없어?
1: 아이 아직 올 시간이 아니지 손님. 이따 저녁 때 되면 그냥 빠글빠글해요. 아 근데 뭐 어떤 일이세요? 여기까지 다 오시고.
0: 야 뭐 난 딴 거 딱 필요 없고 네. 그냥 딱 한 대 치면 그냥 숨 넘어가는 거 뭐 이런 거 없냐?
1: 필살기요?
0: 필살기?
1: 예 네. 있어요. 필살기 있어요. 저희 특공무술은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필살기.
0: 너 기태 알지?
1: 누구요?
0: 탈주범 송기태.
1: 알죠. 모르면 간첩이게요.
0: 그 새끼하고 여기서 운동한 놈하고 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
1: 아이 성님 비교할 걸 하셔야죠. 일반이라고 우리 같은 사람하고 싸운다는 게 말이 돼요. 형님 여기 보세요. 여기 엄폭 엄폭 들어간 데 보이시죠? 이거 여기 혈이라는 거예요. 혈.

0: 예? 이런 데 그냥 손가락으로 퍽퍽 찌면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써 있잖아요.
1: 울대, 응? 그리고 여기 예? 자세 낮추고, 예? 명치, 콩팥, 응? 예? 응? 누구요? 송기태요? 송기태요?
0: 지 손가락이 부끄럽네요, 사장님.
1: 지금부터 그냥 한번 해보세요. 줄넘기로 한 200번 하시면서 땀 쫙 한번 내시고요.
2: 더워.
1: 준비해놨어요. 제 3개월 전에 제가 입은 건데요. 이거 입으신대요.
3: 이거. 야, 내일부터 할게, 내일.
1: 예?
3: 내일부터 할게.
1: 내일이요?
3: 어.
1: 내일 하시려고요?
3: 내일 없지, 내일.
1: 내일 뵐게요.

0: 여보셔.
1: 야, 그거 먹고 일어나자.
2: 야, 니 좋아하는 탕수육 하나 시켰다, 야. 저주 가서 일병신만 마시고 가자.
3: 그래. 응, 너 어제 동창회도 안 나왔잖여.
1: 동창회는 뭐라 그러지?
3: 응. 어제 동창회에서 다 네 얘기만 하고 난리였어.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울수록 친구들 자주 만나고 그래야 되는겨. 우리가 보통 친구여.
2: 진짜 그만하고 그거 끝내줘, 새끼야.
3: 뭘 또?
2: 그거 있잖여.
3: 이거 넣어둬.
0: 그 뭐요?
3: 어제 얘기 듣고 우리 동창들끼리 얼마씩 다 모은겨. 얼마 안 돼야.
4: 왜 이래 사람 취약 필요해?
3: 응. 야, 그 뭘 세봐 또. 응? 88,000원이요.
5: 오빠, 우리 그걸로 해 먹자.
2: 미치네.
6: 죄송한데요. 저 먼저 들어갈게요.
3: 네, 아니요. 야, 너도 이리 와. 한잔 하고 가.
6: 아니요. 집에 일 있어가지고요. 노시다 아세요?
7: 형수님, 대단하시오. 경주야.
2: 저녁에 제 명에 못 살아.
3: 또 왜 그러냐?
2: 몰라. 요즘에 티켓도 안 끊고 아주 죽었어. 장사도 안 되는데.
3: 그래?
2: 어느 놈을 물었는지 아주 정신이 빠졌다니까.
7: 응? 몰랐어? 쟤네 집에 짜장 두 개 배달인지 한참 됐는데?
2: 그래?
7: 네.
2: 살림 차렸네.

0: 아줌마, 이거 아주 좀 앉아봐. 에이, 무슨 메신저 전화로.
1: 오빠, 다 됐어. 빨리 들어와.
2: 이어서 돈 빌리러 다닌다더만.
3: 많은 게 이것들이.

0: 이 형사.
1: 형사님. 뭔 일 있어요?
0: 야, 그거 가져왔어?
1: 네. 근데 다는 그 가스총을.
0: 너 오늘 바빠?
1: 오늘 당직인데.

0: 아니야, 너 오늘 당직이지. 그래, 됐어. 너 가봐.
1: 아, 어딜 가?
0: 야, 그리고 너 저기 이거 저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라.
1: 아, 조 형사님. 가. 아, 어디 가세요? 아, 조 형사님.
2: 지금 가고 있어.
0: 많이 모았어?
2: 근순의 애들도 땡겼어. 막 싼한 남들로. 근데 그 새끼 잡으면 어떻게 되는 게?
0: 너 그 새끼 현상금이 얼마인지 알아?
3: 얼만데?
0: 억이요. 1억.
2: 억?
0: 아, 뭐 그 새끼만 잡으면은 나 두 계급 특진도 맡아놓은 거고.
2: 그러니까 우들끼리 해먹자 이거야?
0: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신고한 걸로 하고 야중에 네가 포상금 타면은 나랑 5대5로 나눠먹는 거지. 어디야?
2: 근데 누가 오야?
0: 뭐?
2: 응? 아, 아니야. 응. 이 새끼 저번에 보니까 날라다니던데.
0: 걱정하지 마. 히든 카드가 있으니까.

0: 집이야. 저 집인데 흰 옷을 입고 와가지고 앞에 논두렁 있어. 반은 논두렁으로 가고 반은 나를 따라오라고. 알았지?
1: 예.
0: 가자.

진짜.

너 다음엔 죽는다.

으음.

0: 경찰이 정식 중이었잖아요.
1: 아, 잠깐만요.
2: 어떻게 된겨? 신경 쓰지 말고 올라가.
0: 경찰이 너무 아끼는 거 아닙니까?

0: 오늘 공들실 기회죠. 송기태에 관한 건 저희 팀에서 일괄 수사 지휘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떻게 저 저녁들은 자시고 오신겨?
0: 송기태 이 새끼 아직 이 주변에 숨어있을지 모르니까 검문 검색 1단계 강화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자들 경찰서 출입 절대 못하도록 꼭 막아주십시오.
1: 방지네.
2: 왜 싸가지 없는 이 새끼.
3: 박명석 기자가 당시 상황을 자세히 보도합니다.
4: 충남 예산 운곡리의 한 가정집입니다. 예산 경찰서 조모 형사는 지인을 통해
5: 저거 우리 동네 아니야?
4: 송기태가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동창과 후배 등 7명을 모아 송기태 검거 작전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강모 씨의 집 유리창을 깨고 문을 부수고 가스총을 쏘는 등.
6: 괜찮아.

0: 그 새끼가 너 같은 애들 데리고 산 게 지난 2년간 5시 넘어. 넌 그냥 이용당한 거야. 그 새끼가 너 보고 사랑한다고 같이 외국 가자고 그랬지? 이게 다 그 자식 레파토리고 수법이다. 야,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그냥 다 얘기해. 그때 새끼 어디 간다고 했어?
1: 당신 뭐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거야? 특진도 좋고 현상금도 좋지. 그래도 뭐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2: 이봐요, 우리가 몇 년째 이러고 있는 줄 알아요?
1: 왜? 정직 중이었어? 가지가지 하는 거 가지가지.
3: 파밍가 좀 왔답니다. 기자들에게 돌릴 보도자료 빨리 준비하시라는 거.
1: 물건들 정리하고 저돈 1800원 본부로 올려보내.
3: 네, 알겠습니다.
4: 필성이가 우리 얘기까지는 안 하고 죠?
5: 모르겠다.
6: 아, 그럼 그때 그 진짜 송기태랑 붙었다는 거 아니야?
4: 아, 왜 아니요? 근데 반장님이 그때 양치기 소년 마냥 무시했잖아요.
5: 내가 언제 그랬냐? 에? 진짜 잘 큰일 났어. 필성아.
4: 앉아.
5: 소식 들었구만. 내가 친구들한테 부탁을 좀 해놨어. 좀만 기다려봐. 밥 먹고 힘내. 못 죽게 먹었어.
6: 미안해. 그날 밤 핸드폰 받지 못했어. 그럼 우리가 꼭 잡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한지 또.
3: 저 수사관들한테 말했나? 그날 우리 전화
5: 뭔 소리야? 우리 필성이가 얼마나 입이 무거운데.
3: 아, 그건 그렇죠.
5: 필성아, 솔직히 그 손가락은 잘 붙은 게.

0: 한다. 겁나 창피해서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1: 아버지, 옷좀 마려워요. 좀 만들려고 했는데 똥도 나오네.
2: 아, 그런 적 많아.
1: 아버지, 뭐 물어볼 게 있는데.
2: 뭔데?
1: 아니야.
2: 뭔데? 너 119사 때문에 그러는 거지? 걱정하지 마. 아빠 약속은 지킬 테니까.
1: 지금 힘들면 그냥 둬. 그냥 뱀집 상한이 아버지 부르면 되니까.
2: 나 믿어. 아빠가 누구요?

고민대! 네가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자소하지 말고, 알겠냐? 송기태, 넌 내가 잡을 거요. 내 손가락. 아이!

0: 5분 넘었슈. 아, 좀 지랄 나가줘요, 좀 이제. 우덜 큰일 나요, 진짜 아시잖아요, 다.
1: 울지 마, 새끼야.

0: 왜 이렇게 하나 진짜. 아, 모기 새끼까지 진짜. 왔어.
1: 이사, 너 이게 뭔지 아냐?
0: 뭔데?
1: 이게 우리 기태성님이 쓰시던 아령이라는 거 아니야?
2: 야, 뭐, 뭐야? 이런. 이씨. 야, 내려봐, 이씨.
1: 성님, 쟤는 아무 일 없었시오. 쟤는 그냥 평소에 존경했던 성님의 냄새라도 한 번쯤 맡고 싶었시오. 쟤는 성님이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시오. 성님은 저의 신이어요. 보세요.
3: 이건 제가
4: 가면서 말해. 내가 될게.
5: 지금 송기태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구만.
6: 뭐?
5: 내가 그날 밤 그 년놈들 눈에서 사랑을 받구만.
6: 뭔 소리 하는겨? 사랑?
5: 그래야. 뭐 너 같은 모질이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새끼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여기 반드시 한 번은 돌아온다 이 말이지.
6: 회상, 너 또 왜 그러는겨? 나 네 마음 아는디?
5: 잠복이야.
6: 잠복?
5: 그래야 잠복. 경주. 지금부터 그년 집, 다방, 목욕탕 뭐 할 것 없이 그년 가는 곳은 죽어도 따라붙어야 된다 이 말이지.
6: 누가?
3: 집에 안 갈게요?

0: 일단 강형준은 풀어줬습니다.
1: 아, 그리고 혹시 몰라서 전화 감청하고 저희 애들 몇 명 잠복시켜놓겠습니다.
2: 야, 그 새끼가 다시 오겠냐? 놀린 게 다방면인데. 알았어. 며칠 분위기 보고 다시 올라가자고.

0: 왜? 뭐 있어? 저게 뭐냐?
1: 나와 이리로! 가보아!

0: 발끝에 독이 들어가 있어요, 손님. 어? 왜 그래, 왜 그래?
1: 이 송기태 칼이요. 네. 송기태가 모기를 들었어.
0: 아우, 다쳐요. 안 돼요. 그리고 송기태가 이런 이 칼 들고 오면요. 성님은 이제 도망가세요. 예? 네? 칼 맞아요.
1: 너는?
0: 아니, 저야 혼을 내줘야죠. 버릇을 고쳐놓죠.
1: 좋아. 그럼 요게 송기태 칼이요. 네가 막아봐.
0: 아, 지금요? 좀 해보라고요? 어. 해보라고요? 다쳐도 몰라요. 그냥 칼 들고 오면 도망가시고요. 이 급소질이, 명치, 콩팥, 요거 연습하세요. 요게요, 모르긴 몰라도 이게 위급한 순간에 딱 한번 아주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님. 네? 자, 아유, 요걸로 하세요, 요걸로.
1: 이 아파, 이제.
0: 아, 그럼, 예, 처음엔 다 그래요. 예, 그걸로 하세요, 그걸로 하세요. 좋아요. 자세 낮추고, 자세. 명치! 좋아요, 좋아요. 예.

0: 이것이 저기 F500이라고 하는 그 쇼렌째인데 그 지금 멧돼지도 그 실어 줄인다는 거예요. 에? 아 이거 저기 아무리 쏘면 아주 큰일 나요.
1: 이걸로 할게요.
2: 커피 시키셨죠?
3: 예. 하다 봐요.
2: 여보세요?

0: 서둘러. 필살기다. 예? 네? 빨리!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자, 앞으로 가. 가! 서. 앉아. 야. 너 칼 가지고 있지?
1: 너 칼 있잖아, 여자분 새끼야. 빨리. 칼 버려.
0: 이겨!

0: 이소! 그만요!
1: 형님!
0: 그만하자! 그만요!
1: 저 새끼 우리가 못 잡아!

0: 올 좋다. 야, 이거 뭐 하는 새끼들이야?
1: 그때 잘렸던 조필성하고 그 패거리들입니다.
0: 몰라서 그런지? 잡아들이야! 너희들 오늘 밤 안으로 못 잡아들이면 당장 못 보는 거야. 빨리 안 튀어나가! 엄살 부리지 마라. 튀어나가, 이 새끼들아!

0: 모자 줘. 보내드릴 거야.
1: 실례했습니다.
2: 야, 네. 신분증이 되실. 차표에게 인원 배치해놨어?
0: 예, 배치해놨습니다.
3: 잡히기만 해봐라, 이 꼬통 새끼들.

0: 옥순아.
1: 아버지.
2: 저 마늘빵 형사 아저씨들 아직도 있어?
3: 갔어. 엄마가 아버지 집에 들어오지 말랬어.
2: 엄마 화 많이 났어?
3: 우리 이사 간디야.

0: 안합방도 안 한디야.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랬어. 아버지,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겨?
1: 뭘 어떻게 돼야? 아무 일도 없는데. 저 옥수이 너는 저 엄마 말잘 듣고 동생하고 사이좋게 있어?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았지? 들어가. 너 가서 저 엄마한테 아버지가 얘기하더라고. 조금만 기다리면은 아빠가 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야. 알았지?
0: 아니요, 아버지 써.
2: 저, 옥순아, 들어가.

0: 무조건요. 물른다고 하세요. 예? 엄여자, 핸드폰 번호요? 절대 가르쳐주면 안 돼요. 알았죠? 예.
1: 아이, 밥이야, 먹었지.

0: 서울 눈처럼 뭐 생각을 하지 마. 경찰이 쫙 알겠다니까.
1: 어? 어이, 그냥 비싸진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를 더 만들어 달라니까 비싸진 거지. 우리도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어? 근데 앞에 있는 이 친구들은 믿을만 한 거야? 뭐? 복도 많다. 심부름 한 번에. 근데 얘 지금 어디 있냐?
2: 그때 통보로선 하나 띄울 거구먼요. 우리가 흑선도 쪽으로 가서니 중국에서 온 우럭을 우리 배에 실는 동안에 그때 옮겨 타시면 된다 그 말이요.
3: 우리 거기 가면 다시 못 돌아오겠지?

0: 올해 들어 가장 무더웠던 날인 어제 오후 3시, 송기태 대담한 탈주국이 벌어졌습니다. 송기태는 특별 수사대를 따르고
1: 형님,
0: 강모 씨와
1: 저런 마발이더라고 뭔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2: 원마?
1: 여기는 어제나 송기태가 내연 담배 꺼요. 자식 이게.
3: 공격에 놀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송기태는 강 씨를 태우고 유유히 사라진 겁니다. 왜 이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건지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지만 경찰은 현장에 설치된 CCTV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자가 현장에서 수거한 것으로 송기태가 타고 달아난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칠자가 새겨진 이 파편은 폭주족들이 오토바이 개조 시 흔히 사용하는 장식물로 오토바이 불법 개조업체를 중심으로 오토바이의 출처를 추적해 볼 수도 있을

0: 놈이 다이아 들고 틀려 간겨? 너 이게 뭔지 아냐? 귀태 성님이 이 나라 뜨기 전에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준 증표 있...
1: 그걸 알아. 여기 있잖아. 팔아서 반반 나눠 가지면 되잖아.
2: 팔아? 팔아? 야, 씨. 야, 귀태 성님 이거 안 준 줄 아냐? 어?
0: 이것도 주더라. 너 일어나.
1: 진짜
0: 봐!
2: 니도 보여, 씨.
3: 나! 아, 이 어린 놈의 새끼들 특허만 연장되는데 미치겠네.
4: 재승아, 나야, 조용사. 너 그럴 필요 없다, 어? 겁먹지 말고, 그 칼 내려놔, 어?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내가 단지 너한테 몇 가지만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옷. 야, 앉아봐요. 내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 차 있어. 잃어버린 거다?
5: 예.
4: 그 요건 뭐냐? 이 송기태가 훔쳐가서 수배 중인 다이아거든?
5: 전혀한테 물어봐요. 지금 몰라요.
4: 이 새끼가 진짜. 네가 수사대에다 넘겨야지 정신을 차리겠어? 너 들어가면 최소한 15년이야, 이 새끼야. 내가 네 아버지하고 관계만 없었어도 넌 바로 콩밥이야. 말해. 말하고 너 군대 가.
5: 지금 거 있어?
4: 이 새끼가 진짜.
3: 이거 좀 봐. 이 새끼 트렁크에서 나오겨.

아니 쉐이크

0: 아저씨. 아저씨, 나 잠깐만요. 예? 네? 잠깐만.
1: 아, 나한테 내 수만 보여줘.

0: 기타야!
1: 소기타야! 들리냐? 나요! 나 조필성이요!
0: 나 보이냐? 멋씨, 저 보이지 않더라도 뭐 이 소리는 들리겠지? 야, 그 노래 좀 꺼요, 그거. 야, 만나자! 만나서 시원하게 한번 붙자! 야, 내가 원하는. 그 노래 좀 끄라니까.
2: 아, 못 끄, 못 끄!
0: 나 형사요. 야! 내가 원하는 건 딱 그거요!
1: 너랑 나랑 아무 간섭 안 받고 1대1로 한판 쓰는 거! 알겠냐? 그런데
0: 네가 그냥 이렇게 떠나버리면. 야! 야, 내가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고 아주 한이 맺혀가지고 지명에 못 살 것 같거든?
1: 야, 이 봐봐.
0: 이 보이냐? 넌 이 가방이 필요하고 나는 네가 필요하고.
1: 여기 너 똘마니 핸드폰 있어. 전화해라.
0: 이? 너 한 시간 내로 전화 안 하면은 나 돈이고 여권이고 그냥 다 불사질러 버릴 테니까. 알겠냐? 어린놈아, 전화해라.

0: 그 새끼가 전화하고 왔어?
1: 전화 안 하면 이 새끼는 또 몇 년을 도망 다녀야 돼.

0: 앉아!
1: 진행하겠습니다.

0: 선장한테 얘기해놨으니까 내가 갈 때까지 숨어있어.
1: 알았어. 근데 거긴 왜 가는데?
2: 어, 찾았어? 어디? 어, 알았어. 내가 글로 갈게.
3: 예, 여기 있는 거 확실합니다. 차작 좋아했습니다.
4: 저 불상이 최근에 이 차를 몰았다고 합니다. 아주 송구태는 아주...
5: 두피사에 잡아도 뭐할 거야? 왜 꼼짝말고 있어?
3: 예. 대장 온단다. 조필성이 새끼는 차를 놔두고 이거 어디를 쓴 거야 이거?
6: 기다리고 있었구만.
7: 너 제법 군질기다.
6: 몰랐냐? 어디요?
0: 너 지금 혼자냐?
7: 왜? 내가 수사대들하고 같이 있을까봐?
6: 걱정하지 마. 내가 한 말은 책임지는 놈이니까. 너나 조심해. 너 여기 경찰들 쫙 깔린 거 알고 있겠지? 딴 놈한테 잡히면 안 되니까.
0: 너 지금 내가 어딘지 알고 있냐?
7: 만화방 앞치거든.
6: 야,
7: 야 이 새끼야, 네가 왜 거기를 가?
0: 잘 들어.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만화방은 잿더미가 되고 네 식구들은 두 번 다시 못 본다.
7: 가방 잘했지.
6: 야, 이 치사한 놈의 새끼야. 이건 너하고 나하고 일이지 식구들이 뭔 상관이 있어?
0: 치사해도 할 수 없어. 내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7: 지금부터 한 시간 안에 가방 좀 내 앞으로 와.
0: 한 시간이다.
6: 야, 송기태! 송...

0: 쏘!
1: 왜?
2: 송기태 고쳐라요.
3: 있습니다.
1: 뭐?
3: 조 형사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송기태 여기 있습니다.
1: 조필성이 그 새끼 좋은 말로 말할 때 자수하라고 그래. 야, 주발해.
3: 근데 필성이 식구들을 지금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송기태가.
4: 야, 너 비켜!
3: 새끼들 다 빠져나갔잖아. 빨리 출발해!

0: 변화를 안 봐도.
1: 이거 휘발유야, 휘발유. 송개태가 벌써 끝장낸 거 아니야?
0: 불 지른다고 했잖아, 신고하면.
1: 눈치 깠나?
0: 아이씨, 이거 우리끼리 먼저 쳐들어갈 수도 없고.
1: 아, 필승 이 자식은 도대체 어디 간겨?
2: 온다고 했다, 온다고 했다. 믿어야지. 필승이 말 믿어야지.
3: 도주로 나 차단했지?
4: 제구 다 차단했습니다.
3: 저기요?
4: 네, 저기입니다.
3: 주림문은?
5: 예, 네, 저 하나뿐입니다.
3: 게임 끝났네. 송기태!
6: 어때요? 여기 한판 뜨기 딱 아니야?
7: 가방은?
6: 가방. 발 밑에. 아니야, 거기 말고. 야, 내가 파 묻어놨는데 어디다 묻어놨는지 모르겠네? 걱정하지 마라. 가방이 어디 가겠냐?
7: 그렇게 죽고 싶냐?
6: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잡고 싶지. 나 약속이 하나 있어. 근데 그 약속을 지키려면은 널 잡아서 내가 복직을 해야 되거든?
7: 근데 어떡하냐? 그 약속 못 지킬 것 같은데.
6: 그래?

0: 야, 임마. 야, 일어나, 임마. 안 죽어. 이 고무탄이에요. 아프지? 내 손가락이 이러니까 이제 쌤쌤이요. 야, 봐라. 일어나. 이제 공중한 거 아니야? 이제 시원하게 한번 붙자. 아니, 저.
1: 경찰이라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옥순이 아버지 죄가 뭐예요? 죄가 뭐냐고요?
2: 아, 저기, 진정하시고요.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필성이한테. 송기태 지금 여기 있다고요.
1: 그 인간이 억울하고 분해서 이제 미쳤는갑네요. 그리요, 송기태 잡아와요. 나도 그놈 면상 한번 보는 게 소원인 게 송기태 잡아오라고요. 내가 그놈 가만둘 것 같아요? 머리털을 다 쥐어 뜯어 놓을 테니까 잡아오라고요. 가요. 가서 잡아오라고요. 안 가요? 안 가요?
3: 없습니다.
4: 진실.
3: 왔다가 한 적도 없습니다.
4: 가방은?
3: 가방은 몇개 찾았는데
4: 근데
3: 가방마다 양말들이.
4: 양말?
5: 어?
4: 당신 지금 장난해? 응? 너나 잘리는 거 보고 싶어서 해?
5: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피해가 분명히 여기 이 송기태가 있다고.
6: 전화가 왔었죠. 제가 직접
1: 들었죠.
5: 나 시간이
7: Oof.

0: 예.
1: 나요.
0: 어디요?
1: 애들 자.
2: 언제 들어오는겨?
1: 야, 내가 너 저 빤스 하나 사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되네.
2: 네가 미쳤다더니 참말인갑네.
1: 옥순 엄마.
3: 사랑해.

0: 자는 것 같은데요?
1: 필성이네 집에 연락이야.
0: 네, 알았어. 야, 진짜 송기태가 맞구먼.
2: 막어! 어딨어?
0: 뭐가요?
2: 송기태 어딨냐고 임마!
0: 아이고, 송기태는 왜 찾는데?
2: 그래! 어? 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좀 아, 아, 아, 아, 아, 아, 좀 있어봐! 조용히 해요! 이봐, 양반장. 잡았으면 보고하고 빨리 넘겨갈 거 아니야?
3: 넘겨. 왜 넘겨? 우리가 잡은 거예요. 예? 우리 식구가 잡은 거예요.
2: 야, 이런 촌놈의 새끼들이 미쳤나, 이씨.
3: 그래, 촌놈이다. 니들은 그동안 뭐 했냐? 어? 너!
2: 뭐?
3: 왜 말끝마다 반말이야? 됐어!

0: 일본군 아새끼들은
1: 어림잡아 500 정도 되는데 대가리 수가 계속 늘고 있어.
2: 전투가 얼마 남지 않았단 소리 같지.
3: 나머지는 고지로 이동하고 저격전은 후안산으로 간다.
4: 이 새끼들 바싹 달아붙었는지.
2: 너는 쫓기는 척 추격대 아새끼들을 유인하라.
4: 됐어. 놈들을 봤어. 가자 가자. 총알도 말아맞으면 살 수도 있어.
1: 배꼽까지 완전히 들어왔답니다.
5: 있지. 예. 선.
6: 자, 가자!
4: 사령.
6: 저희 노구라도 미안하시죠?
5: 어제 농사 짓던 인물이 오늘은 동물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4: 여기 마지막 조선이야. 뺏기면 전부 끝이야.
7: 이어서 2016 헬로 루키가 방송됩니다.
8: 자, 어서 오세요. 어, 칼맛이 있네. 칼맛이 있어.

죄송한데 저 한국 떠난 건 생각날 것 같아서 한 개만 더 주시겠어요?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약간 검증받아보고 싶은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1: 내가 진짜 자신 있는 게 라이브이기 때문에
2: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정말 모든 걸 걸고 해야 돼.
3: 헬로로키는 안 할 이유가 단 한 개도 없는 것 같아.
4: 위대한 뮤지션이 되려면 거쳐가는 길인가?
5: 대체 불가능하다.
6: 싸가 헬로로키.
7: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헬로로키 MC 카더가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헬로 MC가 돼서 한창 좋을 때예요. 이제 헬로 루키 참가자들처럼 마음이 아주 풀을 때, 저는 이제 제안이 왔을 때 너무 기쁘게 받아들였고요. 근데 저는 진짜예요. 왜냐면 요새 잘 모르던 뮤지션 분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 인생에서도 되게 잘 된 일이고, 새로운 뮤지션들을 발견하고 싶으신 그런 리스너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헬로루키는 정말 올해 루키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저도 이거의 열혈 시청자 중에 한 명이었고, 일단 보면 역대 헬로루키의 국카스텐 이 임팩트가 굉장했어요. 저 뭐지? 며칠 전에 제가 강대한 씨랑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국카스텐 노래가 나왔어요. 그때 제가 마침 형 왔다. 형 저 헬로루키 MC예요. 야, 헬로루키 MC가 어딨어? 생겼어요. 아, 좋아졌네 이러더라고요.

0: 지금 나왔었으면 얼마나 재밌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조금 저는 안 좋아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MC로서 개인 의견 낼 수 있잖아요. 조금 사람 곤란하게 하는 밴드더라고요. 데이브레이크 형님들도. 실리카겔도예요? 1등 했어요, 실리카겔이?
1: 2016년 올해 헬로루키 우승팀 실리카겔입니다.
0: 그럼 내가 알 텐데? 최근에 지소크리클로 한너로도 인기 되게 많잖아요. 이분들이 있었으니까 사실 근데 952팀이 지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음원 심사 후에 라이브로 경합을 하는 겁니다. 5월에 두 팀씩 분발이 돼서 본선으로 갑니다. 연말에 올해 헬로루키 결선으로 가서 내가 누군지 증명하는 거죠. 저는 조금 낭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런 경연 컴피티션은 또 혜택이 있어야죠. 200 좀 더 줘요. 동기부여가 조금. 아 여기 있네. 아 이달 아 죄송합니다. 아, 이달은 그치. 이달은 200만 원이 많아. 이건 오히려 줄여요. 아 이건 너무 많다. 와 상금 대상 2천만 원. 이수장 신발 특별사 1천만 원. 공감으로 갑니다. 전 이런 계단이 너무 좋아요. 헬로루키가 된 다음에 공감에 출연합니다. 또 심사위원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기준도 생각은 하긴 해야겠네요. 예술성. 예술성은 어떻게 맞죠? 독창성? 독창성은 뭐 사실 난 안 되겠다. 연주력. 연주력은 뭐 가장 드러날 것 같고 음원으로 듣던 것보다 더 그것을 구현해내느냐가 그러면 결국 라이브를 잘해야 되니까 관객분들을 좋아하게 만드는 뮤지션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월에 헬로루키 먼저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분, 일단은 저랑 이제 반대결에 계시는, 굉장히 반대에 있죠. 이게 뭔가 하얗고 이분은 굉장히 소년. 기쿠하시란 이름은 소설의 주인공 기쿠와 하시에서 따오셨다고 합니다. 제목으로만 한번 느낌 볼까요? 푸른 섬광, 푸섬. 푸른 섬광. BPM 빠르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딱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인기 많을 수 있어요. 막 시끄러운데 멜로디는 굉장히 서정적이고 거기서 무드가 만들어지는 그런 장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호 생김새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좋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실 뭐 아니면 도거든요, 요새는. 기쿠아시 아니면 카더가든이에요. 산만한 시선. 2인조 포크겠죠? 네. 이력이 일단 조금, 분들 좀 반칙이에요, 사실. 한국 대중음악상은 전 근처에도 못 가봤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대중음악상 받은 팀들 보면 좀 부러워요. 자격지심도 조금 들고.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 팀들은 훌륭한 팀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반을 듣게 돼요.

조금 눈물 나는 노래네요. 성드빌라. 저런 포크 음악들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마무시합니다. 사람을 순식간에 동조시켜요. 이 노래에, 가사에. 신내림도 받으시는. 한번 들어볼게요. 아, 좋은데? 구간구간 막 센스가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정말 새로움이죠. 오이스터즈, 저 알아요. 저도 이 팀. 멤버 셋 중에 둘이 쌍둥이, 안 물어봤죠? 이런 안 물어본 말 많이 하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아, 맞다. 제가 이번에 뭐 했거든요. 그래서 안 물어봤는데 계속 말하는 사람들 가끔씩 있죠. 예.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거 안 물어봤어요. 이렇게 기세 좋게 본인들의 로큰롤을 할 때가 안 좋을 수가 있겠나 싶고, 이상한 소리만 안 하면 돼요. 최근에 작업하던 프로듀서한테 들었어요. 본인이 아주 좋아하는 팀이라고. 이분들은 일단 보컬이 없죠? 이분 뭐죠? 자리에 안 계셨나 봐요? 보통 이제 뭐 어디 특별 강연할 때 뭐 이렇게 세미나에 뭐 이렇게 뭐. 너무 좋은데 이거? 항백97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아팀하고 아예 다르죠?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도 뚜렷하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팀들이 너무 좋거든요. 멋지다고 생각하고. 정영호 못해, 불씨, 못해. 못하는 거 많아 보여요, 근데. 제가 약간 바라는 거 말씀드려도 돼요, 솔직히. 저한테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저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가는 거지. 좀 좋아요, 요새는. 아, 기타가 겁나 호방하네. 드럼이 좀 약간 박살 나는데요? 약간 박 터지겠다? 고르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요?

2026 올해 헬로루키로 향하는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헬로루키 MC 카더와드입니다. 이번 달이 첫 달입니다. 무려 952팀이나 지원했다고. 그 중에서 음원 심사를 통과한 단 10팀만 오늘 이 무대에 서게 됩니다. 대단한 현장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뿅뿅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한 주의 또 시작. 출발했습니다.
1: 그리고 또 새로운 달의 시작이에요.
0: Oh yeah, wow. already, huh? June입니다.
1: 네.
0: 자, 오늘 가정 영어이자 또 6월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6월, 7월 뭐 이렇게 하면은 비 오고 막 이럴 때
1: 그쵸.
0: 있잖아요.
1: 그렇죠. 날씨도 또 막 더워지기도
0: 그렇습니다.
1: 하고요.
0: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장마철 빨래.
1: 아.
0: 그게 최강의 난이도이다 파트 1을 해볼 거거든요.
1: 지금 또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제가 한국에 처음에 이제 돌아왔을 때 그
1: 네.
0: 아주 자그마한 방 하나 이렇게 해서 거의 살았었는데
1: 네.
0: 저는 그런 거 이제 관련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건조기가 기본으로 돼 있는 데가 많았거든요. 근데 왔더니 그런 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하고 제가 왔을 때가 이제 여름이 딱 장마철 시작할 때였는데
1: 네.
0: 그냥 걸어놨는데 냄새가 화이팅이 넘쳤습니다.
1: 아우 세상에.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사람은 또 후각의 동물이라.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또 냄새가 나면 되게 불편해요.
0: 엘리베이터를 못 타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파트 1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비 때문이지. 네. 뭐뭐 때문이지라는 걸할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문장 자체는 짧지만 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아, 냄새가 너무 심했나 봐요.
1: 그쵸, 그쵸. 아, 그러면 다시 그 섬유 유연제 넣어가지고
0: 네.
1: 향을 좀 이렇게 좀 희석시켜야 돼요.
0: 끓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끓이기도
0: 안
1: 끓이고,
0: 끓였다면 안 되지.
1: 소독이 중요하니까.
0: 아,
1: 예.
0: 막 과거가 생각이 나면서.
1: 아,
0: 그렇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1: Who is stinky? Who is it?
0: My shirt.
1: Your shirt?
0: Is it me?
1: No, stinky. I don't know stinky. Who is it?
0: Stinky?
1: Yeah.
0: Who?
1: Stinky?
0: No, like it smells,
1: Smell?
0: like bad
1: A bad
0: smell.
1: smell?
0: My shirt.
1: No. Oh,
0: Oh, is it me?
1: 안 씻었어?
0: Huh?
1: Sorry.
0: What?
1: Yeah. 아, 비 때문이지. 비. It's
0: B?
1: raining. It's raining. 굿굿.
0: 아,
1: Yeah.
0: My pants smell musty too. My pants smell musty too.
1: Smell bad smell?
0: Yeah, musty.
1: Musty?
0: Oh.
1: 오케이. 자, 벗어봐,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벗어봐. 응.
0: What?
1: 다시 세탁. 저기, wash clothes. Wash clothes, take off.
0: Again?
1: Yeah, again. Oh, smell, bad smell. Oh,
0: 아.
1: terrible.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요,
1: 예.
0: 제대로 끓이거나, 조치를 안 취하면,
1: 그쵸.
0: 아무리 빨아도 또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1: 그리고 잘 말리는 것도 중요해요.
0: 아,
1: 아주
0: 그렇습니다.
1: 뽀송하게 햇볕에 잘 말리거나 아니면 그 건조기에
0: 아하.
1: 좀 여러 번좀
0: 오케이,
1: 히팅을 해줘야 돼.
0: 오케이. 자, 오늘 뭔가 퀴퀴한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 다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여러분 집중해서 같이 한번 트레이닝 해주시면 되고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1: It's because of the rain.
0: My pants smell musty too.
1: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2: Okay, you guys.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 네.
2: 자, 일단은 여보, 내 셔츠 왜 이렇게 냄새나?
3: 어?
2: 내가 문제야?
3: 어허.
2: 이겁니다. 나 분명히 샤워를 한 것 같은데.
3: 그렇죠.
2: 그런 느낌.
3: 샤워랑 사실 상관이 없죠.
2: 그렇죠.
3: 예. Honey, why is my shirt so, is it me? 나야? 나 때문에야? 뭐 이건가 봐요. 왜 내 셔츠가 이렇게 냄새.
2: 냄새가 나.
3: 냄새니까 smell. Why? So smell.
2: Okay. Smelly. Okay, okay, okay. 그리고 is it me?
3: 왜 냄새야?
2: Uh-huh. 자, 한번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Honey, why is my shirt so smell? Is it me? 아니죠. 다른 단어입니다. 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smell 썼죠?
3: 예.
2: 걔랑 비슷한 단어로는 가능은 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smell이라고 하는 거는
3: 예.
2: 냄새 혹은 냄새가 나다라는 동사잖아요.
3: 그쵸.
2: 근데 여기 지금 비동사랑 나왔죠?
3: 네. 그러니까
2: 뭔가 냄새 나는 이라는 형용사가 뭔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smell 쓰려고 해도 smell을 형용사로 바꿔야 됩니다.
3: 아.
2: 가능은 한데 그건 금방 알려드리고요. 자, 일단은 stinky라는 단어는 회화체 기본입니다. 이 stinky라고 하는 건 악취가 나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3: 야, 좀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요.
2: 그래요? Oh, it's stinky. very stinky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y를 뺀 거 있죠.
3: 네.
2: stink.
3: 네.
2: 거기까지만 쓰면 동사로 악취가 나다.
3: 아, stink
2: 라는 동사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알아두는 거는 강력 추천입니다.
3: 네.
2: 회화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oh, it's stinky 라고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stink를 동사로 써서 oh, it stinks 이렇게도
3: stinks.
2: 쓰기 때문에 두 개 다 알아두셔야 돼요.
3: 네.
2: 자, 그래서 아까 smell 쓰려고 했으면 사실은요. 네.
3: smelly
2: 쓰셨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3: 그럼 냄새가 나는?
2: 이러면 냄새가 나는 혹은 뉘앙스에 따라서 악취가 나는도 될 수가 있습니다.
3: 아.
2: smelly. 근데 보통 smelly라고 하면 단순하게 뭔가 냄새가 나 이런 느낌보다는 좀 악취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3: 그렇죠.
2: 왜냐하면 우리말로도 악취가 난다 이렇게 안 하고 네. 냄새 나.
3: 맞아요.
2: 이러면 벌써 안
3: 나쁜
2: 좋다?
3: 냄새?
2: 그렇죠. 그런데 걔보다 더 확실합니다. 스팅키는. 100% 얘는 악취예요.
3: 네.
2: stinky, smelly 같이 알아두시고요.
3: 네.
2: 또 참고로 악취라고 하는 명사를 쓰고 싶다. 그럼 아까 악취가 나다란 동사 뭐였다고요?
3: stink.
2: stink. 걔도 명사로도 쓸 수 있어요.
3: 아.
2: 네. 특이하죠, 그렇죠?
3: 예.
2: so stink라고 하는 거는 악취가 나다 혹은 악취라는 명사. 그리고 또 하나
3: odor.
2: 이 단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3: 그래요?
2: 네.
3: 처음 봐요.
2: 이 단어 데오더란트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3: 네네네.
2: deodorant 그거는 odor를 없애주는 거거든요.
3: 그러네요.
2: 맞습니다. Deodorant.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odor, stink 이런 거 명사로 악취. 이왕이면 관련돼 있는 거 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3: 그럼 연상이 빨리빨리 되겠네요.
2: That's right.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Honey, why is my shirt가 so stinky 해?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3: Is it me?
2: Is it me? 그건 나야?
3: 네.
2: 이거는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3: 예.
2: 맥락으로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하면 나 때문이야?
3: 그렇죠.
2: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Is it me? Right.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me를 썼죠.
3: 네.
2: 목적어 모양이니까. Is it me? 그러면 그 me라고 하는 거, 목적어가 문제야? 혹은 목적어 때문이야? 이것을 간편하게 쓸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 예.
2: 많은 분들이 뭐뭐 때문? 그럼 뭐 because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Because of 이런 것들. 그거 좀 이따 나올 겁니다.
3: 네.
2: 하지만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원어민 스타일의 영어예요.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때문인가? 우리가 문제인가? 그러면 because of 안 쓰고도 그건 우리야? 이렇게 쓰는 거죠.
3: 예.
2: 어떻게 해요?
3: Is it us?
2: Is it us?
3: 응?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3: 오.
2: 자, 그 shirt가 문제인가?
3: Is it shirt?
2: Is it The
3: is it shirt. The shirt?
2: 그렇죠. 뭔가 냄새가 나는데 is it the shirt?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3: 네.
2: 다만 오늘은 내가 문제야? Is it me?
3: Is it me?
2: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죠?
3: 네.
2: 읽어보겠습니다. Is it us?
3: Is it us?
2: Is it the shirt?
3: Is it the shirt?
2: There you go. 자, 본문 읽어볼게요.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3: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2: 자, 이랬을 때, 자. 아, 비 때문이지. 어. 막 말릴 때 잘 뭔가 안 말랐다든가.
3: 그렇죠.
2: Something.
3: 습도가 너무 높아지면 빨래는 안 마르죠. It's because of 비.
2: 비.
3: The rain이겠네요.
2: That's right.
3: Yes.
2: 얘네 덩어리 때문에, 덩어리 표현 때문에 다른 걸 이제 비울 수가 없었어요. Rain.
3: Yes. 비.
2: 자, 방금 뭐뭐 때문이다 할 때 그냥 it's 뭐뭐다, is it 뭐뭐냐
3: 네.
2: 이렇게도 했었잖아요.
3: 네.
2: 하지만 정식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because of. 자, 보여드릴게요.
3: 음?
2: It's because of 하고 나서 명사인데 목적어 모양으로 쓰는 거예요.
3: 네.
2: 그러면 그거는 뭐뭐 때문이야, 목적어 때문이야 라고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 because하고 because of는 차이가 있죠, 그죠?
3: 네.
2: Because of는 뒤에 명사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because는 뒤에 평소문 어순이 오는 겁니다.
3: 네.
2: So because I love you. I love you 라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because는. 근데 because of는 뒤에 뭐 me 뭐 the because of the car 뭐 오케이 명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죠. 자, 이거 한번 해 볼까요? 남 탓할 때. 그거 너 때문이야.
3: 아, it's because of you.
2: It's because of you. 자, how about this?
3: Yeah.
2: 그건 그 눈 때문이야. 그건 그 눈 때문이다.
3: It's because of the snow.
2: 그래서 it's because of the snow. 이렇게 얘기를
3: 네.
2: 쓸 수가 있겠죠. Alright, you guys,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It's because of you.
3: It's because of you.
2: Oh, it's because of the snow.
3: It's because of the snow.
2: 질문형도 할 수 있겠죠.
3: 네.
2: 어, 그거 나 때문이야? 그거 저 때문이에요?
3: 어, 자, does it because of me?
2: 이거 does?
3: 아니요.
2: Is죠?
3: Is it? Is it because of the snow?
2: 아, is it because of
3: me?
2: Me? Okay. Is it because of me? 그러면 그거 나 때문이니?
3: 네.
2: 라는 질문형도 만들 수 있겠죠.
3: 아하.
2: 하지만 얘를 줄여서 한 게 뭐예요? 그거 나 때문이야? 아까 했던?
3: Is it me?
2: Is it me?
3: 아하.
2: Make sense?
3: Yes.
2: Okay. So 얘가 더 정식이라는 거예요.
3: Mm-hmm.
2: Okay? 자, you guys. 비 때문인 거예요. 하고 상대방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3: 네.
2: It's because of the rain.
3: It's because of the rain.
2: It's not because of you.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해 볼게요.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It's because of the rain. It's because of the rain. Okay,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바지도 해보더니 아니, 바지도 퀴퀴한 냄새나.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막 소사 같이 네. 빨았나 봐요.
3: 아, 그쵸. 솔직히 본인 바지랑 위에 오시면 다행이게
2: 네.
3: 아이들은 또 다 그래요.
2: 엄마.
3: 왜냐면 이게 전염이 빨라요. 빨래 냄새가.
2: 아.
3: 같이 빨면 다 변해요.
2: 와, 이 냄새가
3: 네.
2: 이렇게 균이 옮기는
3: 맞아요.
2: 이런 식으로.
3: 저희 집 빨래 담당이 저거든요.
2: 그럼 만약에 냄새 나면은
3: 솔직히 각자 빨리 합시다 가요.
2: 아.
3: 예, 아니면 버리세요. 예, 저는 너무 싫어가지고.
2: 아, 그 예. 여름 장난 아닙니다.
3: 그러니까 my pants smell too. 오, 그러면 아까 그 냄새 다시 가져와야겠네요. My pants smell stinky.
2: 오.
3: Yeah, stink 이거였죠?
2: 네.
3: Stinky too.
2: Okay, my pants smell. Smell stinky too. 자, 일단은 아까 stinky가 악취나는 이었으니까
3: 네.
2: 형용사를 넣어서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저는 좀 단어를 다양한 걸 가져왔어요.
3: 아.
2: That's fine. Stinky는 악취나는. 근데 진짜 퀴퀴한 뭔가
3: 곰팡이
2: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3: 아, 네네.
2: 그거 표현할 때
3: musty라는
2: 단어가 또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한 번에 암기하는 거는 I don't expect that.
3: 네.
2: 그래도 한번 노출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musty 같은 거 퀴퀴한 뭔가 곰팡이 있는 듯한 뭐 축축한 냄새 있잖아요.
3: 꿉꿉한 거.
2: Right.
3: 네, 압니다.
2: 그래서 형용사로 썼고요. 자, 지금 여기다가 제가 형용사를 썼는데
3: 네.
2: 그러면 여기서 smelly
3: yeah.
2: 냄새라는 명사일까요? 아니면 냄새가 난다라는 동사일까요?
3: verb죠.
2: 동사.
3: 동사,
2: yeah.
3: right?
2: So 우리가 그때 look 형용사, 형용사해 보이다처럼
3: 그쵸.
2: smell 형용사하면 형용사한 냄새가
3: 난다.
2: 나다. So 내 바지는 냄새가 난다. musty 한 냄새가
3: yeah.
2: 난다. Does that make sense?
3: Mm-hmm.
2: Okay. So smell 동사로 썼고 그 뒤에 형용사를 써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2: 자, 오, 그 사과는 신선한 냄새가 나. 막 했는데 뭔가 아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3: 음?
2: 그 사과는 냄새가 난다. 아주 신선한. 신선한 게 뭐예요?
3: 신선, fresh.
2: Fresh. 그럼 어때요?
3: The apple smell fresh.
2: 자, 근데 the apple 3인칭 단수니까 the apple smells
3: fresh.
2: Looks 같은 거예요, 그렇죠?
3: 네.
2: 자, about this.
3: 왜요?
2: 아주 끔찍하니 뭐죠? H로 시작하는 거?
3: H, horrible.
2: Horrible. 내 발은 끔찍한
3: 발이 나오니까 갑자기 정말 공포스럽네요. 네.
2: 내 발은 끔찍한 냄새가 나. 근데 양쪽 다 한 거예요.
3: 그쵸?
2: 그렇죠.
3: 네. My feet smell horrible.
2: 그렇죠. Okay. My feet 복수죠. 그러니까 smells가 아니라 smell. 그다음에 horrible. 이렇게
3: yeah.
2: 만들 수가 있겠죠.
3: Mm-hmm.
2: So smell이라는 거. 뭐 이해해요. 왜냐면 워낙 우리가 oh, smell 이렇게 명사로만 써왔다 보니까 아직은 어색할 겁니다.
3: 그렇죠.
2: Right. 자, 읽어볼게요.
3: 응?
2: The apple smells fresh.
3: The apple smells fresh.
2: My feet smell horrible.
3: My feet smell horrible.
2: There you go. 자, 이것도 한번 챌린지 걸어보겠습니다.
3: 좋아요.
2: 슬기 씨,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Look 활용해가지고
3: Look
2: 질문형
3: 형사.
2: 만들면 막 엄청 헷갈렸었죠. 룩으로
3: 예.
2: 질문형.
3: 아, 예,
2: 자,
3: 예.
2: 그럼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나, 내 머리 있잖아. 나쁜 냄새 나니? 한마디로 막 지독해 냄새. 내 머리는 냄새가 나니? Bad, 나쁜 냄새가 나니?
3: 네, 그 내 머리가 나쁜 냄새가 나냐고요?
2: 한번 해보세요. 쭉쭉.
3: Does my hair smell
2: 나쁜?
3: Bad?
2: 맞을까요? 완벽합니다. 오.
3: 안, 솔직히 예. 내 머리에서 솔직히 두 하랄라 그랬는데 머리니까요.
2: 이게 3인칭 단수가 나오면서
3: 네.
2: 막 헷갈리거든요.
3: 그쵸.
2: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오케이? So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건 bad가 아니라 이 smell이란 동사예요.
3: 그쵸.
2: Right? 일반 동사로 질문형 만들 때는 두 동사로 질문 만들죠. 근데 심지어 my hair. So do가 아니라 does.
3: Does
2: so does my hair smell bad?
3: Mm-hmm.
2: Yeah, your hair smells horrible. 이렇게 대답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3: Yes, yes.
2: Makes sense, right? Okay, 읽어보겠습니다. Ooh, my pants smell musty too.
3: My pants smell musty too.
2: 그러니까 pants는 복수 취급하기 때문에
3: 네?
2: 당연히 smells가 아니라 smell 되겠습니다.
3: Mm-hmm.
2: 자, 하나 문장, 미션이 남아있는데요.
3: 네.
2: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3: 오.
2: 뭐야, 멋있지 않아요? 그냥. 해결하게.
3: 오.
2: 근데 또 나면은 또 이제.
3: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두세 번은 빨아야지 좀 냄새가 가시더라고요.
2: 그래서 저는 네. 제 기억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처음 돌아왔을 때.
3: 네.
2: 그 결국 제가 해결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런 드라이어도 없고 계속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3: 그렇죠.
2: You know, I had to throw them out.
3: 정말요?
2: 어쩔 수 없었어요. 네.
3: 어쩔 수 없었네요, 정말. 자, take them off. Take off 사이에 them 넣어가지고 그것들 벗어. 그죠? 그리고 I will them again. 내가
2: right.
3: 그것들을 다시 세탁한대요.
2: Mm-hmm.
3: 자, 세탁이 I'll laundry인데? Laundry. 이거죠? I'll laundry them again.
2: Okay.
3: 나는
2: 네. 이것들을 다시 세탁소에 갈 것인가요?
3: 아, 이게 세탁소예요?
2: 아니, 그건 아니고요.
3: 네.
2: 재밌게 하려고 한 거고.
3: Laundry
2: 자, 복잡하게
3: 아닌가요?
2: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3: 뭐예요?
2: 뭘로 이렇게 깨끗하게
3: 워시,
2: 만들어요?
3: 워시, water.
2: 그렇죠.
3: 아, 워시예요?
2: You just said it.
3: 아, 그래요?
2: I just washed them again, right?
3: 이게 너무 딥하게 가면 또 영어는
2: 그쵸.
3: 자꾸 그르치는 것 같아요.
2: 네. 근데 오히려 그렇다고 제가 한국어로 다시 씻을게 하면 또 어색했을 거예요.
3: 그렇죠. 해석대로 그래서, 가야죠.
2: Right. 결국에는 이제 wash the dishes, 뭐 설거지하다, wash the clothes. 세탁을 하다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아~
2: so 뭐 세탁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고요. wash는 깨끗하게 clean하다지만 뭘 활용한다?
3: 물
2: 액체를 활용한 겁니다.
3: 네.
2: so I'll wash them again. 근데 왜 여기 them을 썼죠?
3: them 그것들이니까요. 벗은 거 take them off의 them이에요. Yeah.
2: pants.
3: 아 right? pants라서.
2: pants. There you go.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입는 동작을 강조한 게 뭐였죠?
3: 입는 동작 put on.
2: Put on. 근데 여기서 뭐예요?
3: Take off.
2: 벗는 동작을 해라.
3: 네.
2: 그래서

0: 바로 take off. off. take 취하다 off 떨어진
1: 네.
0: 기억나세요? 그때
1: 알죠.
0: off 많이 off. 나왔잖아요. 최근에 여러분들.
1: 네.
0: right? So take off 이 얘기가 벗다. 근데 이게 상태 강조가 아니라 벗는 동작 같은 거 뭐 뭐랄까 단추 같은 거 풀다, 풀는다든가
1: 네네.
0: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발 벗어라. 너의 신발들을 벗어라. 그러니까 외국인이 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1: 그쵸.
0: 그래서 신발을 신고 있길래 아 당신의 신발들을 벗으세요. 그러면은
1: take off your shoes.
0: take off your shoes. 자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네.
0: 그거 벗어. 그것이라고 해볼게요.
1: 네. take it off.
0: take it off. right.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대명사가 나오면
1: 네.
0: take off it이라고 못 씁니다.
1: 어허.
0: 대명사는 무조건 take
1: 사이에.
0: off 사이에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명사는 가운데 넣어도 되고 이렇게 빼도 됩니다.
1: 아 그럼 take your shoes off도 돼요?
0: Of course.
1: 아, 그렇군요.
0: 둘 다 가능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필기로 정리해 볼게요. 슬기 씨가
1: 네.
0: 뭔가를 입는 동작을 강조하는 거
1: wear가 아니라 put on입니다.
0: 제가 한 만 번 잔소리 하니까
1: 예.
0: 이제는 틀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0: 그렇죠.
1: 네.
0: So put on, 아, 입는 동작, take off, 벗는 동작, wear는 입은, 이미 입은 상태에 돌아다니는 상태를
1: 네.
0: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gain,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1: pants.
0: 너의 무엇이었죠? Your.
1: Your pants입니다.
0: 그렇죠.
1: Yes.
0: So, 여기서 take off your pants, take your pants off. 그것을 이미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냥 댐으로 받아친 것 뿐입니다.
1: 네.
0: 이해하셨어요?
1: Yes.
0: Okay.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1: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0: There you go.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pants smell musty too. My pants smell musty too.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0: 자, 다 같이 미션 정리해 볼게요.
1: 네?
0: 오늘 문장들이 그래도 짧았죠, 그렇죠?
1: 맞아요.
0: Alright. 비 때문이지.
1: It's because of rain.
0: 그냥 rain?
1: The rain. It's because of the rain.
0: Right.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 최근에 그 비가 많이 왔잖아.
1: 아,
0: 바로 그 비 때문이야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을 때.
1: Yes.
0: 자,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1: Take them off. I wash them again.
0: There you go.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2: It's because of the rain. It's because of the rain.
3: My pants smell musty too. My pants smell musty too.
2: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0: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 패턴은요.
1: 네.
0: It's because of 명사.
1: 예.
0: 근데 목적 모양이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연습이 되면 사실 그것이라는 것만 주어로 잡을 게 아니라
1: 네.
0: the problem is because of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명사로 또 넣어도 돼요.
1: 네.
0: 주어를. 자, 오늘은 이수로 가보겠습니다. 그건 너 때문이야. 그거 너 때문이라고.
1: It's because of you.
0: It's because of you. 이렇게 탓하는 느낌, 그렇죠?
1: 네.
0: 자, 두 번째. 그건 비 때문이지. 그 비 때문이지.
1: 맞아요. It's because of the rain.
0: It's because of the rain. 자, 세 번째. 그건 눈 때문이지. 그건 그 눈 때문이야.
1: It's because of the snow.
0: It's because of the snow.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1: Yes.
0: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 It's because of you. It's because

0: because of the rain. It's because of the snow. Is it because of me? Is it because of... 이것도 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You know what I mean? Alright. 자, 다음 패턴 볼게요. 오, 동사. Right?
1: 맞습니다.
0: Take off something. 대명사면은 밖으로 뺀다, 가운데 넣는다.
1: 가운데에 넣는다.
0: 가운데에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1: 네.
0: 자, 여러분 목소리 키워주세요. 이병작 할 때 이렇게 조용조용히 하는 거는 사실 안 하는 거랑 거의 차이가
1: 맞아요.
0: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옆에 누가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1: 그렇죠? Loudly.
0: Yes. 오케이. 자신감 가지고
1: yes.
0: 해주세요. 자, 짧습니다. 그거 벗어. 그거 벗어. 명령어로.
1: Take it off.
0: Hey, take it off. 이렇게. 뭐 모자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친구가. Hey, 네. Take it off.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그것들을 벗어봐. 그것들을 벗어.
1: Take them off.
0: Take them off. Mm-hmm. Right? 그래서 얘도 대명사니까 가운데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1: 네.
0: Take off them?
1: 안 되고.
0: 틀립니다.
1: 네.
0: 세 번째, 신발 벗어. 너의 신발들을 벗어.
1: Hey, take off your shoes.
0: 그렇죠. Take off your shoes. Mm-hmm. 사실 put on도 마찬가지지만요.
1: 네.
0: 이 take off 한다는 것도 꼭 옷이 아니라 이렇게 신발이 될 수도 있고 모자가 될 수도 있고
1: 그쵸?
0: 안경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은 명령어로만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평소문에 넣는 연습도 해야 돼요. So he took off 무엇? She took off 무엇? 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1: 근데 어떻게 보면은
0: 네.
1: 조금은 감사한 게 우리는 양말은 벗고 신고 옷은 입고 벗고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take off, put on으로 다 돼요.
0: Exactly.
1: 조금 고마운 부분.
0: 맞아요. 이게 우리말이 더 힘들 때가 있어요.
1: 그럴 때가 있죠,
0: 네,
1: 당연히.
0: 그래서 영어는 조금 심플한 스타일이긴 합니다.
1: 네.
0: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1: 네네.
0: 이렇게 아주 수고하셨고요. 자, 배운 거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Take it off. Take them off. Take off your shoes. Alright, very nice.
1: Mm-hmm.
0: 자, 그렇다면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3: It's because of the rain.
2: My pants smell musty too.
3: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0: Alright, 같이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4: 해결! Oh, honey,
1: 어?
4: why is my shirt so stinky?
1: Oh.
4: Is it me?
1: Oh, it's because of the rain.
4: Oh, my pants smell musty too.
1: Oh, take them off. I will wash them again.
4: Really?
0: Great job, you guys. 월요일부터 아주 스무드하게 출발합니다.
1: 네.
0: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그건 비행기에 가지고 타실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can't take it on the plane.
0: 그렇습니다. take를 못한다가 맞겠죠? 그리고 on the plane.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이죠?
1: 네.
0: It's because of something. 자, 그건 뭐뭐 때문이야.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그거 우리 때문이야. 그거 우리 때문이야.
1: 네. 네. 여러분 예문 만들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다.

0: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 아이고 잘하네.
0: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3: 내 꿈은 의사입니다.
4: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석입니다. 우리 몸에서 단 1초도 쉬지 않고 묵묵히 제의를 해내는 하나뿐인 장기, 바로 심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실한 동반자가 보내는 신호를 너무 자주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떠셨나요?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을 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묵직한 느낌에 침대에 걸터앉아 숨을 고르시는 분, 출근길 버스를 잡으려고 뛰어가다가 멈춰섰을 때 유난히 크게 들리는 심장소리에 왜 이러지? 괜찮은 건가? 하고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게 오르던 계단인데 요즘 부쩍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나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은요? 우리는 보통 이런 순간들을 어제 좀 무리해서 또는 나이가 들어서 라고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우리가 무심히 흘려보냈던 그 작은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심장질환이 위험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이 내 일상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 강의를 모두 들으신 후 여러분이 내 심장에 대해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습관을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심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 현대인의 심장은 왜 지쳤는가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1위는 암이고요. 사실 이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수년째 사망원인 2위를 지키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병이지만 과연 어떤 병인지, 얼마나 오래된 병인지, 얼마나 일찍부터 시작됐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은 1초에 한 번씩 뛰거든요. 1초에 한 번씩 하루에 한 10만 번 정도 뛰면서 8,000리터 이상의 피를 우리 온 몸으로 뿜어주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합니다. 엔진에서 나온 혈액은 대동맥과 혈관을 따라 온몸 구석구석 전달되게 되고요. 이때 심장이 혈액을 밀어내면서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우리는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영양분과 산소를 보내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아주 똑똑하고 유연한데요. 편안하게 휴식하고 계실 때는 말초 장기의 요구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맥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낮추게 됩니다. 그런데 전력질주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는 말초 장기의 요구량이 늘어나니까 더 빨리 뛰고 더 세게 뛰게 됩니다. 갑자기 달리고 나면 숨이 차다고 두근두근 느끼시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영화에서 무서운 장면이 갑자기 나오거나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심장이 두근대는 거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지금 방송하고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역시 아주 당연하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마음이 긴장하게 되면 우리 몸의 깊은 자율신경계에서는 위험을 예상하고 몸을 준비시키게 되거든요. 태고적에는 아마 우리가 과일을 따라다니다가 호랑이를 만났을 때 이런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싸우거나 도망쳐야 한다. 그럴 수 있으니까 미리 에너지를 빨리 보내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 명령을 받은 심장은 명령에 충실하게 반응해서 더 세고 빠르게 펌프질을 하게 됩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요. 혈압은 올라가고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관은 수축하고요. 주요 근육으로 가는 혈관은 확장하고 동공을 확장시키는 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왜 그토록 위험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 뇌를 포함해서 모든 장기에 생명줄을 공급하는 유일한 원천입니다. 엔진이 멈추거나 혈관이라는 도로가 막히거나 피가 잘 안 가거나 하게 되면 공급을 받지 못한 장기들은 즉시 기능을 잃게 됩니다. 심장 기능이 나빠졌을 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심장 기능이란 심장과 혈관계 그리고 혈압이 완벽하고 안정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계를 400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기원전 1550년경 작성된 고대 이집트 의학서적인 에베르스 파피루스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말로 바꿔서 읽어보면요. 만약 그대가 심장 부근에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진찰할 때 그가 팔과 가슴 그리고 심장의 한쪽 부의 통증을 느낀다면 그것은 죽음이 그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심근경색에 대한 기록입니다. 2013년에 발표된 호루스 연구는 이집트, 페루, 남아메리카, 알래스카 등 세계 각지의 미이라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각지에서 나온 미이라들 137구를 모아서 CT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3분의 1에 해당하는 47구의 미이라에서 동맥경화 소견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동맥경화는 사실 전신의 모든 혈관에 발생하지만 특히 심장과 뇌혈관에 발생했을 때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표현으로 쓰이곤 합니다. 사실 산업화와 현대의학이 본격화된 1900년대 전까지만 해도 심뇌혈관 질환은 전체 사망 원인의 10%를 넘지 못했었습니다.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심뇌혈관 질환이 전 세계 사망 원인의 30%에서 60%가량을 차지하게 됐고요. 허혈성 심장질환은 전통적으로 전체 심장질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질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합쳐 부르는 말인데 쉽게 말해서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에 기름때가 끼어서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협심증은 만성적으로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혈류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고요. 그래서 쉬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운동을 할 때는 요구량이 늘어날 때는 심장이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때 심장 근육의 산소 요구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심장 근육의 혈류가 부족해서 아프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고 느끼시면 쉬면 또 금방 가라앉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5분에서 10분 내에 가라앉는 게 특징이고요. 한편 심근경색은 대부분이 급성 질환입니다. 동맥경화반이 진행하다가 어떤 원인으론가 인해서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는데 특히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동맥경화반이 파열되게 되면 안에 있는 지저분한 물질들이 혈관으로 나오게 되면서 우리 몸에서는 이 상처를 막으려고 혈전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 혈전이 갑자기 생기면서 오히려 혈관 내강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부작용이 생기는 게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심장세포가 죽게 되고 심장에 괴사를 일으키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신속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대표적인 증상들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은 가슴 중앙이 그렇습니다. 가슴 중앙 부분이 짓누르는 것 같다. 뭐가 올라탄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고 식은땀이 난다. 숨이 차다. 두근거린다. 이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심증은 보통 5분, 10분 내에 가라앉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심근경색은 3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게 특징이고 비상사태를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심장 근육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치료까지의 시간이 결과를 좌우하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리고 골든타임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증상 발생 후에 1시간 이내에 오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건 쉽지 않으시고 그래도 3시간 이내에 오셨다고 하시면 저희가 병원에서 90분 이내 시술로 통해서 혈관을 개통했을 때 결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도착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후유증이 심각해집니다. 심근경색 환자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혈관을 개통하는 게 중요해서 혈전 용해제를 통해서 혈전을 녹여주거나 막힌 혈관을 열어주는 시술 또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제가 주로 하는 시술입니다. 좁아진 혈관을 물리적으로 넓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손목 혈관이나 사타구니 혈관으로 카테터라는 가는 관을 넣어서 심장까지 올라가서 좁아진 혈관의 길을 찾아서 풍선으로 넓히고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스텐트라는 철망을 넣고 나오는 시술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심장 질환은 신부전입니다. 이름이 조금 복잡하잖아요. 부전이라는 게 기능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펌프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펌프 기능이 떨어져서 피를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는 심장이 지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한데요. 신부전은 우리 의학 발전의 결과입니다. 신부전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겼던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고 더 오래 살게 되면서 신부전이 더 중요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부전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축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에서는 또 조금 다른 형태의 신부전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완 기능이 나빠진 경우입니다. 신부전은 중요한 질환이라서 뒤에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는 심방세동입니다. 심장의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게 부정맥이고요. 역시 이름이 좀 복잡한데 정상맥이 아니다 해서 부정맥이고요. 우리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심장 안에서 신호를 만들고 신호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시스템에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상한 회로가 생기거나 하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또는 너무 느리게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런 걸 다 통틀어서 부정맥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특히 최근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중요해지고 있는 질환은 심방세동입니다. 주로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에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심방이라는 곳이 파르르 떨면서 불규칙하게 뛰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잘 짜주지 못하게 되니까 마치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파르르 떠는 심방 안에서 피가 피떡이 생길 수 있게 되고요. 그런 피떡이 날아가서 머리로 날아가면 뇌졸중이 생기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게 되면 색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의 치료는 항혈전제라는 약물치료입니다. 항혈전제는 피를 적절하게 물켜주는 약이고요. 그래서 심장 안에 피떡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질환은 대동맥 판막협착이고요. 판막은 우리 심장의 문 역할을 합니다. 문은 잘 열리고 잘 닫혀야 되는데 문이 잘 열려서 피가 앞으로 잘 가고요. 잘 닫혀서 뒤로 안 새게 돼야 되는데 판막이 딱딱해지는 현상을 협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은 심장 판막을 오랫동안 써서 70년, 80년, 90년 동안 썼더니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늘러붙어서 잘 안 열리는 병입니다. 문이 활짝 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심장은 이 좁아진 틈새를 통해서 피를 내보내려고 점점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심장 근육이 지쳐서 급사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은 판막이 닳아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라서 아직까지는 약물 치료로 좋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마 그런 치료는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물리적으로 다른 판막을 교체해주는 치료밖에 없는 상태고 그래서 수술과 시술을 주로 하게 됩니다. 서두에 심장질환이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세계적으로는 심장질환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버든 오브 디지즈에서 추산한 전 세계 질병 부담 순위입니다. 1위가 심장질환이고요. 2위는 암인데 1위와 2위의 차이가 적지 않죠. 이렇게 심뇌혈관 질환이 중요한 질환으로 대두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첫 번째는 수명 연장입니다.

심장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심장한테 적절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또 산업이 발전하면서 식품 산업이 너무 많이 발달했죠. 칼로리 섭취가 정말 많아졌고요. 음주, 운동 부족, 비만 등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이 만연하면서 심장 질환이 중요한 질환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우리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서 심장 질환은 꽤 관리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심장 질환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주 희망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우리나라 심장질환 사망 통계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1983년부터 2018년까지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건수고요. 이렇게 보시면 거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비슷해 보이는데 오른쪽 그림은 연령 보정 사망률입니다. 지난 3, 40년 동안 평균 연령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고령화도 많이 진행했잖아요. 이런 요소를 제거하면 인구 구조가 30년 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사망률은 남녀 모두에서 이렇게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흡연율 굉장히 많이 감소했고, 음주 패턴도 많이 바뀌는 등 생활 습관이 많이 개선된 결과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노력들은 얼마나 일찍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아이들 대학 보내고 정년하고 나서 시간 좀 생기면 그때 천천히 시작하면 될까요?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이야기처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시작하는 건 언제 시작해도 이르지 않습니다.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또 없습니다. 모든 연구들이 보여주는데요. 50대에 금연하신 분들, 60대에 운동 시작하신 분들도 혈관 건강은 더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되돌려야 할 것이 조금 적습니다. 30대라면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고요. 40대라면 아직도 충분합니다. 5, 60대라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더 힘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심장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단 1초의 휴식 없이 여러분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그 정직한 수고에 보답할 시간은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앞으로 남은 7번의 강의에서는 이러한 질환들과 고혈압, 콜레스테롤 같은 위험인자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600여 년 전에 어린 임금이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용인 160명.
2: 우리 용자서 26명이 단체로 왔습니다.
0: 머나먼 유백길에 올랐던 단종.
3: 딸하고 또 왔어요. 두 번째 오는 거예요.
1: 네?
3: 물도 좋고 경치도 좋고 다 좋죠?
1: 네.
3: 공기도 좋고.
0: 그 시간을 따라 걷고.
4: 자, 뒤로 자빠지고 인사 한번 하고 뒤로 한번 자빠지고.
0: 아름다운 풍경 속에도 빠져봅니다.
5: 드셔와요.
6: 제 것도 좀 드셔와요.
7: 그래, 너희들 정성이 가득하도다.
0: 사람들은 오늘도 정성을 담은 음식을 차려내며 단종을 향한 마음을 밥상에 올립니다.
8: 이렇게 해서 영월 백성들이 단종에게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
0: 제6대 조선의 왕 단종의 이야기를 찾아 영월로 갑니다.

0: 왕위를 빼앗긴 임금을 유배 보냈을 만큼 골 깊은 마을 강원도 영월. 최근 역사 속에 잠들어 있던 단종의 이야기가 한편의 영화로 다시 세상에 알려지며 영월이 갑자기 뜨거운 도시가 됐습니다. 평일 주말 할 것도 없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다는데요.
1: 영월이 핫한 도시입니다.
2: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4: TV에서 봤어요.
1: 네, 많이 봤습니다. TV에서. 우리 영재에서 26명이 단체로 왔습니다.
3: 단체로 오셨어요?
1: 네.
3: 야, 어디서 오셨어요?
5: 부산.
3: 부산? 오. 오. 부산 갈매기? 예. 부산에서 여기까지 뭐 보러 오셨습니까?
5: 그 청룡포.
3: 청룡포?
5: 단종 만나러 왔다. 아,
3: 그거 어떻게 아시고?
5: 면회가 되려면 간 영화 보고 왔지.
3: 영화 보시고?
0: 영화의 주 배경이었던 청룡포. 유배 당시 단종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배는 대부분 만원. 어린 단종의 슬픔을 위로하러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루리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6: 다리 같은 데 보시면 다리 넘어서까지 줄을 쓰고 있는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 한 두세 시간 정도 대기하는 건 원래 한 인원수가 100명 내지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1000명 만명이기 때문에
7: 인천 남동구 옆 주부대 오늘 여기 방문했습니다.
8: 와. 17세에 여기 유배돼서 오셨다는 마음이 너무 슬프기도 하고
3: 가슴도 찡하고
8: 예.
9: 영화 두 번 봤어요. 3번 봤어요.
10: 4번 봤어요.
0: 짧은 물길을 건너왔을 뿐인데 청룡포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권력의 비정함에 단절됐던 땅. 그 고립 때문이었을까요? 크고 작은 소나무들이 빼곡하게 숲을 만들어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3: 네. 우리 용인이죠. 수지에서 많이 오셨고요.
11: 네, 네. 수지에서
3: 160명. 160분이 오셨어요.
11: 네. 자연이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어떻게 돼요? 우리 사람 손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자연 이게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12: 아우 막 소나무 향도 좋고 너무 너무 좋아요.
0: 볼, 관, 소리, 관음, 송은 단종의 슬픔을 보고 들은 나무라고 전해지는 수령 600여 년의 천연 기념물입니다.
13: 600년이라는 세월을 저게 저렇게 버티고 있구나. 이거 지금 감격받았어요. 아,
3: 그러세요?
13: 네네네.
0: 유배 당시 단종의 거처는 현대에 복원된 것이라는데요. 단출한 규모에 사람들은 단종의 외로움을 떠올려 봅니다. 단종이 왕으로 지낸 세월 약 3년. 16살, 단종의 짧은 생애는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듭니다.
11: 마음이 짠하고 그런 이런 데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을까. 너무 마음이 안쓰럽네.
14: 아이고, 그 사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상을 떠서 너무 젊은 나이에 난 막 눈물이 막 나.
15: 하나고 하늘을 향해 등판 걸려.
16: 네,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편히 쉬세요.
0: 청룡포 여정의 마지막 전망대로 향합니다. 그곳에서는 영월군 남면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17: 아, 지금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좋다. 강원도는 여기 처음 왔는데 풍경이 좋네요.
0: 삼면은 강, 한면은 절벽으로 고립 속에 외로웠을 어린 단종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를 찾아 다시 길을 나섭니다. 최근 부쩍 바빠진 곳이랍니다. 그 이유는 나물 때문이라는데요.
2: 왕이 드셨던 거니까 특이한 거겠죠.
0: 하루에도 몇 번씩 챙겨보고 있답니다.
18: 어디 가세요?
19: 네, 어슬이밭에 어슬이 때 들어가요.
0: 영월의 5월은 어수리의 계절.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 밭에 오는 금순 씨의 발길도 더욱 잦아졌습니다.
19: 찾는 분들이 많으니까 빨리 뜯고 싶어서 얼만큼 컸나 얼만큼 컸나 자주 와보죠.
0: 어수리, 영월 백성들이 단종의 밥상에 올렸다고 전해진다는데요.
19: 네, 새벽에 나왔을 때는 이러고 있다가 햇살을 받으면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줄기를 그래서 이제 한 2, 3일 사이에 금방 이렇게 자라요.
0: 지금이 딱 제철. 채취 시기는 3, 4주 정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기르기도 까다롭답니다.
19: 귀한 나물이에요. 네, 진짜. 네. 이게 가격도 군드레 한 4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군드레가 만 원이면 얘는 4만 원. 귀할수록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자신 있게 했어요. 옆에서 다 말려도 자신 있게 했어요.
0: 끓는 물에 잠깐 데치면 사전 손질 끝. 향으로 먼저 먹는 나물이랍니다.
19: 피디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20: 이거를요?
19: 네네.
20: 어디? 네. 오, 향이 엄청 좋네요.
19: 네, 오, 이게 어슬의 나물이에요. 오, 네.
20: 이것이 네. 왕이 드시던 나물.
19: 네, 네.
0: 다른 조리 없이 데친 어수리를 밥에 올리고 영월에서 자란 표고버섯과 감자를 넣어 만든 어수리 나물밥입니다.
19: 이렇게 해서 영월 백성들이 단종에게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 조촐한 밥상입니다.
0: 말린 어수리를 갈아 넣어서 반죽한 어수리 나물 전. 어수리 나물을 넣은 잡채. 그 외에도 주로 강원도에서 나는 재료들로 소박한 가정식 반찬을 함께 올립니다.
19: 요거 고사리는 영화의 소품으로 들어갔던 음식이에요. 그래서 요거 저희 반찬 가짓수로 넣었어요. 이제 손님들이 영화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 막중 엄마가 했던 음식들.
0: 자르지 않고 통으로 조리한 더덕구이. 시래기 된장국까지 단종을 생각하며 만든 밥상이랍니다. 갓 데워 따뜻한 어수리 나물 밥은 양념 간장으로 간을 더해 비벼주면 끝. 영월에서 색다른 추억을 더해주는

0: 밥상입니다.
1: 금방부터 나왔나 봐.
2: 나물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3: 뭐 조상님들의 뭐 애환과 슬픔 그런 거 다 느낄 수 있고 예. 우리가 몰랐던 거를 일깨워주는 여행이다.
0: 또 다른 영월의 명소. 우리나라의 모습을 꼭 닮은 서남마을의 한반도 지형. 영화보다 먼저 영월을 전국에 알린 명소입니다.
4: 아유, 선생님 복장이 멋있으시네요.
5: 아, 제가 이발소 한 10년 안 갔더니 이렇게 됐어요.
4: 아, 뭐 하시는 분이세요?
5: 아, 여기 저 우리 뗏목 타시러 오셨잖아. 뗏사공이죠, 뭐.
4: 아, 그러세요?
5: 네,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0: 한반도 지형도 다시금 덩달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5: 시민들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주문진에서 출발했는데 저 부산 들렀다가 목포 들렀다가 저 인천까지 갔다 올 건데 한 30분 걸려요. 네. 아, 근데 이제 우리 어린이들 이쪽으로 좀 나와봐요. 자, 두 명은 이쪽으로 오고 이 노적기는. 뒤로 자빠져야지 이렇게 머리를 숙여 머리를 숙여 그렇지 요렇게 해야지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앞으로 자빠져 앞으로 인사를 해 인사 그렇지 자 뒤로 자빠지고 인사 한번 하고 뒤로 한번 자빠지고 인사 한번 하고 원래 저 이렇게 많이 안 시켰는데 요즘 기름값이 하도 비싸가지고 노르다가 조금 해야 돼.
0: 평창강이 오랜 세월 굽이쳐 흐르며 빚어낸 한반도 지형. 절벽과 모래사장이 조화를 이뤄 한반도를 꼭 빼닮은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5: 저기 한반도를 건너다 보고 있는 바위가 있잖아요. 눈이 다 쏙 들어가고. 손님들은 보고 자꾸 킹콩바위라고 그래.
0: 킹콩 바위 잘 보이시나요? 이 강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 그리고 여기가 우리 마을에서 제일 깊어. 조금 깊어요. 한번 보세요. 얘가 훈련을 시켜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훈련이 안 되면 엉뚱한 데로 막 가. 여기 수심이 9m가 넘어요. 소용돌이가 강력하게 돌아갑니다.
0: 뗏목의 마지막 코스. 시원한 강물에 직접 발을 담그는 시간.
6: 얼마만에 이렇게 돌아보는
7: 거야?
6: 학교 다닐 때 빼고는 그치?
7: 너무 좋아요.
6: 다 풀리겠어요.
7: 너무 좋아요.
6: 발 마사지 해가지고.
7: 소문만 들었는데 실제 오니까 너무 좋네요. 아,
0: 한반도를 제대로 유람했네요. 신나게 놀았으니 다시 배를 채워볼까요?
4: 네. 여기 원래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는 시장이에요.
8: 아, 여기 서부시장. 서부시장에 오셔서 배추전 꼭 드셔보시고 가세요.
0: 영월 전통시장의 중심에는 고소한 향이 가득한 전 골목이 있습니다. 배추전에 메밀전병에 강원도 대표 전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맛이 좋은 것은 물론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서른 곳쯤 되는 전집 고수들이 한 골목에 모였으니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9: 경력이 뭐 한 30년, 35년, 뭐 30, 25년, 20년, 뭐 나는 13년뿐이 안 됐어.
4: 아, 요즘 손님 많으세요?
9: 손님들 아주 엄청났지 아주 새카맸어 아주 못 싸 이거는. 아, 너무 많아가지고 아,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4: 네, 아이고 어디서 오시죠?
10: TV에서 봤던 사람인데.
4: 아니 여기 이렇게 다 모여 계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10: 서울서.
4: 서울서?
10: 네.
4: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10: 그냥
5: 물어,
10: 남편이.
5: 물어.
4: 물어. 예, 물어.

0: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말을 좀 하던가요? 아.
1: 여기는 다 맛있다. 야, 이거 너무 거의 입이 너무 크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아.
2: 배추 전에 메밀 전병을 싸먹는 것이 대세.
0: 여기다 싸가지고. 야, 이거 보리. 야, 이거.
3: 해주겠다. 들어갈 수 있을까? 한 입은 다 넣어야 돼요. 네. 아예요.
0: 예. 아. 아.
3: 안 되네.
0: 거의 터지고 있어요.
1: 맛있어요. 면밀의 맛. 그다음에 그 전병에 들어있는 그 매콤한 맛. 네.
4: 합치면 화합의 맛.
0: 그렇구나. 네네. 이게 많이 막 세지 않아서 되게 좋네요.
3: 아니요, 슴슴해요. 네. 강원도 맛이에요. 아,
0: 슴슴하면서. 네. 좀
3: 자극적이지 않네. 네.
2: 단종의 이야기를 따라 떠난 여행. 여러분도 떠나보시겠습니까?
5: 만나면 잘 먹고 잘 놀고 만나는 날이 잔칫날이야. 꼭 우리 같지 않아요?
0: 맛있겠다.
6: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7: 상가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딥이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8: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4: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가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7: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8: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보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0: 먹는 즐거움.
1: 이가탄탄. 이가탄.
2: 자,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3: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2: 자랑스러운 국주.
3: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2: 폭풍 뒤에서 물 맞아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4: 안 밀려져요.
5: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2: 자,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3: 봄에는 벚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랬대요.
5: 너무나 좋은 차례 저희가 찾아왔어요.
3: 술병만 봐도 딱 안다는 그 유명한 술. 어떻게 만드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2: 볼솥 나무 뚜껑.
6: 제가 여기 바인이라.
7: 이 바인이에요.
6: 점도만.
3: 아홉 번 찌고 여덟 번 발효시켜 일곱 번 내리는 귀하디 귀한 술.
2: 진짜 혀가 녹아요.
3: 술이 익어가는 계절. 깊고 진한 술향기만큼 잊지 못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2: 용족의 전사로 변신을 합니다.
3: 푸짐하게 차려낸 잔치상만큼 마음 씀씀이도 넉넉한 분들이었어요.
2: 아니, 술을 나보다 더 마신 것 같은데 나보다 술이 더 세요.
3: 술에 취하고 사람에 취하는 이곳 꾸이저로 떠납니다. 울긋불긋 온 산이 꽃대버립니다. 나이 들면 꽃이 좋아진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곱디고운 진달래, 중국에서는 두견화, 또 쥐엔화라고 하는데 봄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2: 이곳 이름이 백리두견이에요. 근데 백리면 40km잖아요. 근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이게 장장 50km가 진달래 꽃밭이래요.
3: 축구장 1700배가 넘는 산 전체가 두견화 야생 군락지입니다. 봄이 되면 이 진풍경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요.
8: 对,这样就刚好。啊,对。
2: 이거 多少钱啊?
9: 20,000.
2: 이거 2,000원이에요. 중국 돈으로 10원. 这是那个鲜花还是那个假花?
9: 对,鲜花,他们自己做的。
2: 你自己?
9: 对。
2: 한번 10원만 보일 텐데, 너무 쑥스러워서. 부러워요. 보지 마시고.
9: 男女都可以带的啊.
2: 这样的话呢,爱美之心,人皆有之。太虚,不好意思,那个带了。有我。 跟我的太太一起来的时候，我买给我的太太，好不好？好，好啊，好的。
3: 저도 꽃 구경 좀 해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진달래와 색깔이 좀 다릅니다.
2: 저는 저 노란 진달래는 처음 봅니다. 분홍색 진달래를 제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기 60종류가 넘는 진달래가 심어져 있대요.
3: 알고 보니 색이 다양하고 잎이 먼저 나오는 철쭉 품종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진달래와 철쭉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두견화라고 부른답니다.
10: 마잉杜鹃，至少有两百年的这个历史，至少有两百年。我们这种杜鹃树呢，它叫马英杜鹃。马英杜鹃它开的花是纯红色的，红色的杜鹃花。
3: 꽃이 피고 지고 또 피고 지고 천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온 나무도 있습니다.
8: 这里面的杜鹃花是你们自己养的呢，还是那个自然的呢？全是自然的，全是。
10: 自然也高山杜鹃。
3: 겨울 빗장이 풀리고 서둘러 봄마중을 나온 두견화. 이 시기를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들 저마다의 방법으로 추억을 남기는데요. 사생대회에 나온 꼬마 화백님, 분놀림이 예사롭지 않죠?
7: 어서 하이즈마.
8: 이건 열라 내가 회장이 오는 거시성도 시바오.
7: 주안 련시 저거 시성 마.
11: 아, 시다. 我们是 고화 전문의다. 然后这次来这写生.
12: 这个是我们的 老师.
8: 아, 맞네요.
3: 방금 그리셨대요.
12: 这是我们这 老师的 作品.
13: 你们从哪儿来的?
8: 한국.
13: 한국.
8: 서울. 야, 为了韩国的朋友你最近那个试一试好不好?
13: 看一下.
8: 아.
3: 젊어 보이는데 실력이 대단한 분이랍니다. 먹의 농담만으로 원금감이 살아나요.
14: 일단 진달래를 그려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모양으로 그릴지 좀 아직 상상은 안 되고요.
3: 일필 휴지, 막힘없는 필치로 한 폭의 수묵 담채화가 완성됐습니다. 낙관까지 찍어주셨어요.
15: 보세요. 한 폭의 두견화 그림.
16: 와.
15: 이 진달래꽃이 붓 몇 번에 의해서도 이렇게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13: 한국 진정콘화 유네.
14: 예. 한국에서 온 저 김진군에게 기념으로 준다는 뜻이고요.
15: 밖에 보이는 살아있는 진달래꽃보다도 제 눈에는 저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 한 폭의 그림이 너무너무 멋지고 사랑스럽습니다.
3: 꽃향기에 취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다시 서둘러 떠나는 길, 꾸이저 북쪽으로 향합니다. 크고 작은 산이 둘러싸고 강물이 흘러드는 도시 마오타이진.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세계적인 명주 마오타이주의 고향입니다.
15: 이게 바로 마오타이전의 광장인데요. 광장의 이름을 알려드릴까요? 술광장, 지우광장. 그러니까 모든 게 술로 통합니다. 세상에나. 어느 한 도시가 술로 통하는 도시는 제가 세계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3: 광장 한쪽에 눈길을 끄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마치 술병이 깨진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는 글씨가 적혀 있어요.
14: 이게 보니까 술단지거든요. 그 술단지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저 안에다가 마오타이지우가 어떻게 유명해졌는지를 적어놨네요. 파나마에서 이 술 컨테스트를 하는데 일부러 그때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술병을 깨뜨려가지고 그 향으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다 감동시켜가지고 그때부터 마오타이지우가 굉장히 유명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쭉 적고 있어요.
3: 1915년 파나마 운하 완공을 기념해 미국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 중국은 차와 비단, 도자기 같은 특산품을 출품했는데 영광스럽게도 마오타이 주가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 주요 외교 무대의 국빈 만찬주로 이름을 떨치면서 중국의 국조로 떠오른 마오타이 주. 덕분에 작은 마을이었던 마오타이지는 술의 도시로 유명해졌습니다.
15: 여기는 전부가 술 판매점인데요. 마치 용산 정가상가에 뭐 전자제품 파는 데가 한참 많은 것처럼 여긴 전부 다 술 파는 데예요.
3: 한때 중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1위가 마오타이주 회사였다고 해요. 온 마을이 술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마오타이주 한 병 사야겠어요.
15: 여기 있네. 오카이 날라이 카 간바.
3: 하얀 도자기에 담긴 마오타이주.
15: 이게 바로 꾸이조 마오타이주.

0: 아이즈 퀴즈 모태주입니다.
1: 어, 네. 아,
0: 이게 술이 있는데 저기 소리가 아니고 무슨 빈 방울만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
1: 님이 메요라.
0: 메요라.
1: 메요라. 我们没有收钱给我们。
0: 我们只能这是非卖品，我们可以在经销商上面拿来卖给你们。我是来这儿的游客。如果我买那个这个真的茅台酒的话呢，怎么办才好啊？在那个国际大酒店里面可以买，那里面就有前面这里。国际大酒店。大酒店。对，可以买茅台酒。저는茅台이 지역에 오면 茅台주가 집집마다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2: 우리가 아는 그 茅台주는 지정된 판매처에서만 구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촬영이 불가능했습니다.
3: 샀어요. 茅台주. 와.
0: 여기 이렇게 제가 샀습니다. 이 다섯 글자 중요합니다. 꾸이조 마오 타이지우. 예. 53도. 그리고 비천무 무이 보이죠? 2367 인민폐입니다. 이거 한국 돈으로 50만 원이에요. 마오 타이지우 하면 한국에서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냥 비행기 타고 마오 타이전에 오면 무조건 살 수 있다. 아닙니다. 이 다섯 글자를 정식으로 쓰지를 못합니다. 정말 정품을 사고 싶다면 이 다섯 글자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 요걸 확인하셔야 돼요.
2: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진품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해요. 육안으로는 오성 마크와 비천상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마오타이진 주변에는 양조장만 800여 곳이 넘습니다. 마오타이조와 같은 종류의 장양주, 일명 장주를 만드는 곳을 찾았습니다.
4: 你就拍摄，我们就不说话，我们就不管，不介绍。杜老师，久仰大名。
2: 외모부터 범상치 않은 명인입니다.
4: 我是从韩国来，我是金正坤，拜托你啊。
0: 이분이 바로 중국 제일의 술 감별사 제조사이신 두춘양 라오스이신 선생님이십니다.
2: 1978년에 문을 연 후 3대째 내려오는 양조장입니다. 중국의 곡주인 바이주는 향에 따라 그 종류가 나뉘는데 이 전통 곡주는 장양형 술입니다. 말 그대로 장마처럼 구수한 맛이 나는 술이에요. 오래될수록 그 풍미가 깊어진다고 합니다. 35년이나 된 술이라 그런지 정말 향부터 달랐어요.
4: 이칸.
5: 얼원.
4: 원나주보라데저거비즈메지
2: 중국 속담에 주향표 심리, 술 향기가 심리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장양형 술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4: 짜진코.
2: 그 깊은 향을 느끼면서 천천히 마십니다. 입안에 머금고 장향의 풍미가 퍼지도록 음미하는데요.
5: 니호? 쾌부주 턴양겨라 하우피라 턴양겨라
4: 세세
5: 쥐바바다 아웨다부추라이
4: 세세 술이 정말 약하거든요. 근데 톡속은 아니면 센스를 마셨을 때 느끼는 거부감이 하나도 없이 지금 여기까지 온기가 쫙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2: 술이 독하지 않고 진합니다.
5: 스지저거지야 샹
4: 또이
5: 여순
4: 시
5: 它叫好酒，是不香不顺，嗯，呱唧朝着下去了，是啊，不等于是好酒。
2: 깊은 맛과 향을 내기 위해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는 장양주. 60년 가까이 술을 빚어온 두춘양 선생의 인생이 곧 전통주.

0: 주의 역사라고 합니다.
1: 이분이
2: 바로 맨 왼쪽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이 뚜라우스예요.
3: 1984년의
0: 어린 시절 먹을 게 없어 산에서 약초를 캐다 술을 빚어 팔기 시작하셨대요. 1978년 양조장을 차린 후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술독이 3,000개가 넘습니다. 7번 증류한 술을 황금 비율로 배합한 후 오래 묵힌 술과 섞어서 1년 이상 숙성시킵니다.
3: 醉酒的 等一下 酿造日期是1999年
0: 두춘향 선생의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양조장에 들어와 처음 만든 술입니다.
3: 这个颜色金黄透彻这个酱香型的酒它时间一长它这个酒曲啊它就慢慢的变黄这个黄是自然的老树的 运陈运香吧啊哇一个杯了啊就闻闻一下嘛我是闻一下嗯这个有30多年的时间了年份老酒的话它有挂杯挂杯哎您16年的时候它有挂杯呀你看嘛它杯壁上有是是就好像那个美人的泪美人泪
0: 도수가 높으면 술이 천천히 흘러내린대요.
2: 36년 된 이 마오타이지우를 제가 이야 근데 술 같지가 않은데?
4: 술이 아니라 이분 선생님의 인생을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톡 쏘는 맛이나 독한 맛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술이란 느낌이 안 듭니다.
0: 공배 유향. 마신 후 빈잔에도 향기가 남는다는 장향주. 오직 마오타이진에서 만들어야 특별한 맛과 향이 난다고 해요. 그 비결 중 하나가 물인데요. 미주화. 맛있는 술을 만드는 강입니다.
4: 저기 글자 보이세요?
5: 아름다울 빛자 술 주자 강물하자입니다. 미주화
4: 중국어 발음으로는 메이지우하우고요. 원래 이 아래 흐르는 강을 보시면 이 강이 바로 적수합니다. 칠수이허인데 마오타이진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마오타이지우일 거예요. 그 마오타이지우를 만드는 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0: 장강의 상류인 적수화. 비가 오면 주변의 붉은 토양이 흘러들어 적수화로 불리지만 예로부터 물이 맑고 깨끗하기로 유명합니다. 물이 좋으면 술맛도 좋은 법이죠. 마오타이주가 유명해지면서 3비트 아래 밭 한 떼기만 있어도 수수를 심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6: 아이, 워시 좀 광고 라이더.
7: 韩国，哎，感谢感谢，啊，这都有名字。
8: 아주머니께서 이게 바로 홍잉즈 붉은 홍자에다가 복사끝 영자를 쓰거든요. 어, 그 씨앗 보여주십니다. 중국의 바이주의 원료가 뭐겠어요? 바로 수수죠. 수수를 중국어로 하면 까오량, 고량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고량주라고 늘 부르던 것은 이 원료 때문에 나온 거야. 고량주예요. 근데 고량도 품종이 여러 가지 있겠죠. 감자의 품종이 여러 가지 있고 고구마의 품종이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그중에서도 이렇게 빨간 꽃이 피는 그런 품종이 있어요. 그걸 중국 사람들은 홍잉즈라고 해요.
0: 4월에 씨를 뿌리고 여름을 보내면 9월쯤 들판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마치 옷에 매단 붉은 수술 같다고 이름 붙여진 홍잉즈. 크기가 작고 껍질이 두꺼운 찰수수라서 여러 번 찌고 말려도 알갱이가 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4: 어머니.
1: 다 되다죠, 가. 아니, 어머니, 지금 가.
4: 촬영하시다 뒤로 넘어질까 봐 뒤에 절벽 있다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 아주머님의 이 애틋한 사랑.
0: 저도 한번 심어보려고요.
4: 이거 어떻게 다 심으라고 저한테. 짠 고마.
1: 够了.
4: 야.
1: 이거 또리는.
4: 야. 짠 저기. 짠.
1: 예, 对.
4: 네 숲.
1: 对了.
0: 궁벽한 시골에서 이 붉은 수수 한 알이 삶의 씨앗이 됐습니다. 어떻게든 설아에게 굳은 일, 험한 일 마다하지 않았죠.
4: 是什么的呢？这是那个动物的呢，还是那个人的呢？我说番。番？
9: 네.
0: 돼지 분뇨에 석회를 섞어 퇴비로 만드셨대요.
4: 외양간 그다음에 돼지 우리에서 다 걷어가지고 그거 비료로 썼잖아요. 근데 화학 비료를 안 쓰네요. 이게 진정 유기농인데요?
0: 가을에 제값을 받으려면 파종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알이 차고 여문 수수는 양조장에서 웃돈을 주고 사간대요. 농민들이 공들여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4: 我真感谢你啊，你给我机会丢种子啦。 야, 我体验了。
1: 真真，感谢你那个。 야,
4: 好啊。 바이바이. 再见. 再见.
0: 농부가 씨를 뿌리면 장인이 술을 빚고 노동자의 손길을 거쳐 한 병의 마오타이주가 탄생합니다. 이곳의 계절은 술 빚는 시간을 따라가는데요. 지난 가을부터 양조장에서는 수수를 쪄서 누룩과 섞어 발효시킨 후 다시 또 찌고 삭히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양조장 한편에 큰 구덩이가 있는데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얘요. 뭘까요?
4: 탕크로 뭔가를 덮어놨는데 이 하얗게 뭐가 올라왔네요? 과연 이게 뭘까?
0: 마침 구덩이에서 뭔가를 퍼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가까이 다가갔더니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10: 这是什么呢? 这就是糟胚.
4: 糟胚? 高粱? 高粱 糟胚?
10: 对,它已经过四次蒸煮了。
4: 네 번씩 발효시키고 다시 또 증류하려고 지금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10: 조그만한 거.
4: 이거를 중국어로는 야오치라고 하거든요. 이게 항아리인데 항아리 규모가 이렇게 연못처럼 크다 해가지고 야오치라고 부릅니다.
0: 수술을 쪄서 누룩과 섞은 후 커다란 구덩이에서 한 달 동안 발효시키는데 이 과정을 8번이나 반복합니다. 지난 10월 이후 수술을 5번이나 찌고 4번 발효시킨 상태예요.
4: 옛날에 우리 집에서 매주 띄우는 것 같은 그런 장냄새가 나는데.
0: 왕겨가 찰진 수수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알코올 성분이 잘 퍼지고 떡처럼 뭉치는 걸 막아준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술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4: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솥이 돌솥이에요, 돌솥.
11: 돌.
4: 예, 네, 돌솥, 나무 뚜껑. 저거 까이즈 건 내가 저거 준. 이만 용도 또 사오냐나?
11: 这个有100年了。
0: 1년 내내 찌고 발효시키고 술을 내리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보통 정성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술이죠. 알코올 증기를 냉각기로 통과시켜 술을 받아내는데요. 가을에 7번 증류한 술과 오래 묵힌 술을 황금 비율로 섞어 장양주 한 병을 만듭니다. 귀하고 비쌀 수밖에요.
4: 70도가 넘었어요?
0: 장양주 원액입니다.
4: 이거 마시고 오늘 촬영 못하는 거 아니에요?

0: 진짜 혀가 녹아요. 이게 냄새는 참 좋네요. 향이 좋네요.
1: 니라이 장샹바.
2: 可以。酒的味道怎么样呢？你自己欣赏的话呢？味道可以，可以。怎么好？就是我们烤这个酒，这个不管品质什么都好，
1: 수술을 경작해가지고 수술알을 따서 여기 와가지고 저기다 씻어서 넣어가지고 발효하고 또 찌고 섞어서 다시 증류한 이런 과정에 손과 발로 다 만들어지는 거 알고 보니까 전 앞으로 바이주 마실 때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마실 것 같아요. 오직 마오타이진에서 만들고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명주. 명품이 흔한 시대, 진짜 명품을 맛보고 갑니다. 예로부터 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변방으로 여겨졌던 구이저. 명나라 때 와서야 군사적인 요충지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0: 여기가 바로 청암구지네요. 풀을 청자에다가 바위암. 검정색과 파란색의 중간 정도인데요. 이 청암고진의 진은 원래 군사가 주둔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멀리 청암산이라고 산이 있었어요. 그 푸른 바위산에서 이름을 따서 여기가 청암고진인데요.
1: 오래된 골목길을 걷다 보면 그곳에 살았던 이들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0: 바로 이거네요. 조이형. 짜오이 중에 장원 급제했던 그 옛날 집이 여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1: 청나라 최고의 합자였던 조혜영의 집이에요. 변방 중의 변방이었던 꾸이조에서 최초로 장원 급제를 했던 인물입니다.
0: 과거 시험을 당시 얼마만큼 응시했느냐. 제 1차 시험에는 수백만 명이 응시했다고 그래요. 천재는 천재였던 모양이에요. 22살에 급제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장원 급제할 때 정말 즐겨 먹던 뭔가 비법이 있었대요.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1: 그 옛날 북경까지 걸어서 한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체력이 없으면 시험 보러 가기도 힘들었을 텐데요. 수험생의 원기를 복돋아준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0: 요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바로 조이형이라는 사람이 과거에서 장원 급제한 비결입니다. 장원 돼지 젖자죠? 족발 젖자죠? 쫑윈 쭈티. 이게 바로 이 음식의 명칭입니다.
3: 是吗?
0: 그러니까 우리는 찹쌀떡하고 합격떡을 이렇게 주잖아요. 이 동네는 이 족발. 요거 선물로 줍니다. 요거 먹고 수능 1등 하라 이런 얘기죠.
1: 조혜영의 어머니가 아들 문보신을 위해 족발을 고아 먹였다고 하는데 일설에는 조혜영이 밤에 공부하다 출출해 야시장에서 사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와.
0: 오케이 라. 아. 이거 찍어먹는 장에 넣었네요.
1: 와. 이걸 먹고 전국 1등을 했다는 거죠. 저도 야무지게 한 입 먹어봅니다. 고추와 파, 생강, 식초를 넣은 양념장인데 어성초 뿌리가 들어있어 향이 독특합니다.
0: 한국에서 족발 먹으면 고기를 썰어가지고 먼저 옆으로 주고 그거 먹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렇게 젤라틴이 풍부한 껍질 먹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희한한데요? 고기가 거의 없어요. 고기는 거의 없고 껍질입니다. 젤라틴이 풍부하게 해서 공부할 때 힘이 나게 한 거죠. 이게 알고 그렇게 그 조이영의 어머니가 먹였을까 아니면 전통이었을까는 모르겠지만 예, 정말 촉촉합니다.
1: 오랜 세월 무시와 차별을 받았던 변방의 땅. 청년의 장원급제는 가족뿐만 아니라 온 동네의 자랑이었을 겁니다.
4: 소외된 이들이 서로 기대어 살았던 꾀죠. 유독 소수민족이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묘족이에요. 수공예 품을 파는 상점이 있어 들어가 봤습니다.
0: 너무 예쁘지 않아요? 머리 이렇게 딱 말아서 올리고 포근한 인상. 이게 되게 좀 소수민족 쪽에서 묘족 동상이에요.
1: 기주가 소수민족이 많이 살아요. 사실 그렇게 많이 살았던 이유는 일단 중원에서 멀고 그래서 간섭을 덜 받고 그 다음에 산이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을 막아내기 좋고.
4: 오래전 황하 유역에 살다 전쟁에서 패한 뒤 남쪽의 산악지형까지 내려온 묘족. 아름다운 수공예 품으로 유명합니다.
5: 这个就是贵州的蜡染，蜡染，我们是用蜡烛融化以后，在这上面做。
4: 문자가 없는 묘족은 민족의 이주와 고향 산천 조상들의 삶을 화려한 자수와 염색으로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옷을 입는 역사책으로 부른답니다.
5: 福碟哈，对对对，福气满满，对，福气满满，啊，万事如意，啊，鱼嘛。
0: 요거 보시면 예, 다 복이 올 겁니다. 복을 기원하는 문양입니다, 이건.
5: 我们拜访那个苗族的话呢，到哪儿去最好呢？西江苗寨。西江苗寨。对，这是也是属于贵州嘛？嗯，贵州。啊。苗族의
4: 삶이 궁금했습니다. 청암 고진에서 4시간 거리의 꺼토우촌. 벼랑 끝의 선비탈을 깎아 가파른 삶을 이어온 묘족 마을입니다. 울망졸망 언덕 위의 집들이 햇살도 바람도 사이좋게 나눠 가지는 작은 마을인데요. 고향집에 온 것처럼 편하고 정겨웠습니다.
0: 이 짜이짜가 우리 옛날에 산채 이런 말 쓰지 않았어요?
6: 예.
0: 도시하고 떨어져 가지고 소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거주지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채짜입니다. 짜이예요, 중국어로는.
4: 400년 전 명나라 때부터 한 집 두 집 살기 시작해 지금은 140여 채가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지 좀 분주해 보였어요.
7: 准备什么？准备长竹叶。准备长竹叶啊，等一下过来吃饭啊。긴
4: 탁자를 이어붙인 후 술과 음식을 나눠 먹는 장탁연. 결혼식이나 명절, 손님을 대접할 때 차리는 잔치상입니다. 오늘은 봄맞이 마을 잔치가 열린다고 해요. 이런 날 제일 바쁜 곳이 부엌이죠.
8: 我是从韩国来的。韩国。是。你今现在做什么呢？我们在做饭呀。现在准备的都在哪了？好，都是洗菜呀，这些洗菜呀，啊，有厨师在做。유채,
4: 고사리, 어성초, 봄나물을 손질하는 사이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와, 고기에 잡채까지 우리 잔치 음식이랑 비슷해 보이죠? 돼지 수육도 있습니다.
0: 이거 장주년의 제일 장주의 제일 맛있는 사이, 네, 추천一下. 什么呢?
9: 장주년
4: 얼핏 육개장처럼 보이는데 고추와 도마도를 넣고 발효시킨 쏜탕입니다.
0: 라. 我是 한국인, 동의 칠라드. 자. 소고기를 한번 볶아가지고 집어넣은 궁샤오 니우로. 一点都不辣，嗯，很好吃，
10: 맛있어요，
0: 한국에서 육개장을 즐겨.

0: 삼겹살이 중국어로 우화로거든요. 다섯 꽃잎이 겹친 듯한 그렇게 이제 생겼다 그러는데 고기부터 쫄깃쫄깃한 맛, 따끈따끈한 맛, 부드러운 맛, 그 다음에 마지막 껍데기에 아주 뭐죠,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그런 맛 한꺼번에 느낄 수 있어요.
1: 생선을 튀겨 양념을 끼얹은 요리부터 겨우내 부뚜막에서 돼지고기를 훈제해서 만든 샹창과 라로우까지 정성 가득한 잔치 음식입니다. 그 많은 음식을 들고 나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2: 주방에서 여기까지 날아오는 길만 해도 한 200m는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야, 옛날 동네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생신잔치 같은 이렇게 했잖아요. 이야. 근데 저희는 넓게 펴는 여기는 길쭉하게 펴네요.
1: 60인분 잔치상입니다. 지난 겨울 무탈하게 잘 보내고 봄을 맞는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예요.
3: 苗福，苗福，对对，你要不要穿一件？
2: 자, 드디어 제가 오늘 묘족의 전사로 변신을 합니다. 와, 이거 이런 귀한 기회를 와.
3: 你给我穿啊对这个我们大娘家都是这样的我们周晚辈嘛我们要孝敬他们老一辈的是啊对您是苗族吗啊我是苗我就是当地的啊
2: 이곳에 계신 젊은 청년이신데 지금 어르신들 모시고 왔고 오늘 어르신들에서 잔치를 하고 제가 지금 얻어 걸렸어요.
1: 어르신들보다 연배가 아래지만 저도 잘 차려입고 잔치를 준비합니다.
2: 옷을 입은다는 게 그냥 단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삶 속에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 이 복장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제가 잘 어울다가 좀 미안한데 진짜 이분들하고 다름이 없는 복장이고 마음도 이제 같아지는 거잖아요.
1: 여성들은 화려한 자수를 놓은 옷과 신발, 은 장신구로 치장을 하셨어요. 시집 올 때 해온 혼수품이랍니다. 곱죠?
4: 请问您平时做什么事？走过路了。对，种地，用这只手来摘茶叶嘛。就这样子。啊，요거
2: 보실래요? 차액을 따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든 거예요. 저하고 많이 다르죠? 저는 그냥 아무 일 안 한 손.
5: 이거 안 돼.
4: 야.
2: 이거 먹고 한번 가야겠어, 가자.
1: 묘족의 장타계어는 원래 집집마다 가장 좋은 음식을 들고 나와 함께 나눠 먹는 마을 잔치입니다. 대나무로 만든 묘족의 전통악기 루샹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어느새 북적북적 잔치 분위기 납니다. 잔치상에 술이 빠질 수 없죠. 묘족 사람들은 술 좋아하기로 유명합니다. 남녀노소 술을 즐기고 술잔에 넘치게 따라주는 게 미덕이라고 해요.
2: 할머니들이 불러주시는 건주가를 들으니까 술맛이 절로 나요. 와, 씨씨, 니먼드 내가 페이지유깔 짱아피. 씨씨.
6: 오케이라.
1: 권주가를 불러주셨으니 저도 보답을 해야죠.
6: 돌라.
1: 저도 한 잔 받았습니다.
6: 돌라. 돌라.
7: 어유, 어유. 와.
6: 师傅, 师傅.
8: 干活了吗？烫了吗？干了。其实都是呀，你们。
1: 저도 원샷입니다.

0: 好啊，啊，再来一杯吗？有两，再来一杯，再来一杯，好，好，好，정말
1: 감사합니다. 제가 한 잔 더 드리고 또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밥을 먹어야겠다고 살짝 빼셨는데 셰셰님 정말 감사합니다.
2: 이 척박한 땅에서 거친 산밭을 일구며 오직 자식들 위해 살아온 분들 옹이진 손끝에 인생이 보입니다. 다들 애쓰셨어요.
1: 아이고 할머니 왜 짜이 자야 봐.
3: 왜 갑자기 손을 잡고
1: 나랑 같이 자기 집에 가자고 또 뭐 찻잎도 찾아왔는데 아니 술을 나보다 더 마신 것 같은데 나보다 술이 더 세요. 니 헛 불쇠 헛주일러마 허지오
4: 허지와
2: 이대로 헤어지긴 아쉬워서 언덕 위에 있는 어르신 댁에 가는 중입니다.
1: 와 여기 닭도 키우고
2: 1층에는 가축을 키우고 2, 3층에 사람이 사는 전형적인 묘족의 집입니다.
1: 이야, 이분이 또 이렇게 공기 한 근 얻어오셔가지고 집에다 감춰 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알뜰하실 수가.
2: 요즘이야 이렇게 냉장고도 있고 휴대전화도 쓰지만
1: 넣어온 고기 냉장고 딱 넣어놓고
2: 발전기로 전기를 쓰던 시절에는 불을 못 켜는 날도 많으셨대요.
4: 우리 마마.
1: 아 마마. 다시 니던 뉴얼.
4: 알았어.
1: 시원시원 짜장면. 엄마 왔다. 이리와.
2: 다락논에서 벼농사를 짓고 찻잎도 따고 사철 할 일이 많아 바쁘시답니다.
1: 야. 미친 날라.
4: 치타사야. 와.
2: 집 뒤편에 차밭이 있어요.
1: 와! 오, 땀 흘러. 오, 드디어. 와, 쫓으실 차.
2: 와. 이 어린 새순을 골라서 땁니다.
1: 짜양아, 짜양 씨. 아, 부드러운 잎. 오케이, 라. 짜양, 오케이, 라.
2: 절기상 청명 전에 따는 차가 제일 맛있다고 해요.
1: 진년, 니 什么时候 开始 짜이?
4: 아, 진년 开始 짜. 아, 진년 2월份에 저 차也요. 떠고 我们也家 最重要的 种稻谷啊,
1: yeah.
4: 啊, 种茶叶啊，这边远地区啊，没有什么种啊，没有什么赚钱了，然后都种点点，都得点点钱交生活费。
2: 가난했던 시절 언젠가는 옛말하며 사는 날이 올 거라 믿으셨대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라 감사하다는 분들 덕분에 저까지 행복했습니다.
1: 신선한 공기와 그다음에 유기농으로 다 재배하고 재미나게 따시고 그걸 또 이렇게 시장에 내시고 그래서 이렇게 묘족의 귀주 맛있는 차잎이 생기네요. 와보고서야 알았어요. 오케이. 저를 너무 아끼셔가지고.
2: 예전에는 이곳의 삶이 싫어 연남은 살만 돼도 고향을 떠나는 이들이 많았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풍경에 반해 찾아오는 여행자들이 많아지면서 마을에 남는 젊은이들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민박집과 찻집이 많아졌습니다.
1: 다시 什么人啊?
4: 我女儿。
1: 你们是三代?
4: 是。对呀。
1: 是。长。
2: 엄마와 할머니가 키우고 딸들이 우린 해차. 신선하고 향긋했어요.
1: 어렸을 때 마시던 숭늉 맛이 나요. 맛보다도 직접 차잎을, 찻잎을 따고 그 다음에 마시니까 세상 제일 가는 맛입니다.
2: 딸들이 많이 닮았죠?
1: 我看起来他们俩这脸非常像.
4: 아이,
1: 是吗?
4: 是。
1: 为什么这样像啊?
4: 这是双胞胎。
1: 那个姐姐谁是妹妹?

0: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2: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3: 2월 달쯤 자자가 일어났을 때 이제 처음 나왔어요.
4: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가자!
5: 들어가!
6: 내가 알아서 알아볼게.
7: 말하면 쉰다고 알겠다고!
8: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사춘기입니다.
4: 아, 윌리엄 이거 좀 해줄래? 아빠나 해.
9: 그거 해야지 않겠어? 어. 왜? 아, 뭐 이렇게 하니까 의미가. 왜?
4: 부모님들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7: 모르겠어요.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10: 호르몬 하는 일이다. 어.
8: 호르몬 귀신에 쓰인 거야.
10: 아이들의 첫 성교이기도 하지만 부모한테도 첫 성교육인 것 같아요.
1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2: 내 꿈은 의사입니다.
1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루피는 좋은 친구.
1: 화창한 아침이에요.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0: 다음엔 누가 부를래?
2: 루피, 어? 네가 불러줘.
3: 그래, 루피 노래 잘하잖아.
4: 크랑크랑.
5: 나? 그래, 좋아. 고래의 노래를 부탁해.

0: 어서 와. 안녕.
1: 샌드위치를 좀 만들어 왔어.
0: 노래 부르는 중인데. 맛있겠다. 루피, 왜 안 불러? 다들 안

0: 재미지.
1: 재밌겠다.
2: 그러게.
3: 어, 루피, 그만 보려는 거야?
2: 어? 벌써 끝났어?
4: 너희들이 축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2: 우와, 그럼 축구하러 가자.
3: 아, 죽어.
2: 헤이, 어?

0: 잡을 수 있었는데.
1: 대단하다.
2: 멋진 슛이야.
3: 뭘?
1: 어, 맞다.
4: 루피. 루피, 괜찮아?
1: 루피, 얼굴 좀 봐. 얼굴이 왜?
0: 얼굴에 공자국이 났어.
5: 얘들아, 그렇게 웃으면 어떡해. 루피, 다친 건 없어? 미안해, 루피.
1: 로비도 웃었잖아.
0: 아, 운동했더니 배고프다.
6: 친구들은 저녁을 먹으러 포빈의 집에 왔어요.
1: 아, 배부르다. 정말 맛있었어.
5: 아, 얘들아, 우리 같이 사진 찍을래?
0: 사진?
7: 좋아!
5: 그럼 밖에서 찍을까?
7: 그래!
5: 자, 찍는다.
1: 잘 나왔어?
4: 우와! 정말 예쁘게 나왔네.
1: 어? 에디가 가려졌어.
2: 어디? 어? 그렇네.
8: 에디, 미안.
0: 괜찮아.
5: 다시 찍을까?
4: 그래, 모두 잘 나와야지.
9: 그래? 그게 좋겠다. 난 잘 나왔는데.
5: 다시 찍을게. 됐다. 우와, 이번엔 잘 나왔어.
4: 사진 좀 보여줘.
9: 응. 이게 뭐야?
4: 정말 잘 나왔다.
5: 그렇지.
4: 어, 포비야, 한 번만 더 찍어줄래?
0: 어디 보자. 루피가 귀엽게 나왔네.
1: 루피는 눈을 감고 있네.
0: 크랑 크랑.
1: 어, 똑같다.
4: 루피 정말 귀엽다.
5: 그럼 이걸로 붙여둘게.
7: 좋아.
6: 밤이 되었지만 루피는 잠들지 못했어요.
5: 안녕. 샌드위치를 좀 만들어 왔어.
4: 노래 부르는 중인데.
1: 아니야, 듣고 있었어.
4: 얼굴이 왜?
5: 아, 미안해, 루피.
4: 정말 잘 나왔다.
5: 그렇지.
4: 좋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걸 이렇게?

0: 좋아?
1: 루피는 뭘 하는 걸까요?
2: 놀린다.
0: 안녕, 루피.
3: 안녕.
2: 루피도 타.
0: 아니야, 이번엔 내가 돌려줄게.
2: 정말?
0: 응.
2: 알았어.
3: 루피가 돌려주는 거야? 재밌겠다.
0: 기대해. 으하, 간다.
4: 루피
5: 괜찮아.
0: 다들 엄청 어지러웠겠지?
3: 그럼 이번에 뭐 할까?
2: 숨바꼭질?
5: 좋아.
0: 잠깐. 응? 보물찾기는 어때?
2: 보물찾기?
3: 그럼?
0: 응, 사실 어젯밤에 보물을 숨겨놨거든.
2: 정말?
3: 재밌겠다.
0: 놀이터 안에 있으니까 잘 찾아봐.
3: 그럼 난 이쪽.
2: 난 저기로 가야지. 같이 가. 저군. 얘들아, 여기야, 여기. 이걸 봐.
3: 화살표네. 이걸 따라가면 보물이 있는 건가?
2: 어?
3: 가보자.
5: 어, 여기도 있어.
3: 크랑! 크랑크랑! 저쪽인가 봐.
1: 친구들은 보물을 찾아 놀이터를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0: 찾느라 고생 좀 하겠지.
3: 찾았다.
2: 우와, 빨리 열어보자.
3: 응.
2: 어디? 보라라 얼굴 좀 봐. 엄청 길쭉해.
3: 에디, 넌 코가 네모나잖아.
2: 너무 재밌다.
0: 사실 실망했으면서. 그럼 이제 얘들아, 배고프지 않아?
3: 응, 배고파.
0: 내가 간식을 가져왔어. 같이 먹자.
3: 우와, 정말?
2: 좋아.
0: 많이 먹어.
3: 진짜 맛있다.
5: 그러게, 역시 루피야.
2: 근데 루피, 넌 왜 안 먹어?
0: 난 아까 많이 먹어서.
2: 그래? 그런데 평소랑 뭔가 다른데?
0: 어? 뭐 먹을까?
2: 그래도 진짜 맛있어!
5: 정말!
0: 쿠키가 너무 짜서 놀랐겠지?
3: 안녕!
5: 안녕!
0: 안녕! 안녕!
1: 그날 밤, 루피는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0: 오늘은 날씨가 좋네.
1: 친구들이 루피네 집으로 가고 있네요.
0: 아침부터 무슨 일이지? 설마?
3: 루피, 어제는 왜 그런 거야?
2: 너무 심했잖아. 실망이야.
0: 어떡하지? 안 돼!
2: 루피!
5: 우리 왔어.
2: 집에 없나 봐.
3: 크랑크랑 안에 있다고?
0: 안녕
3: 루피.
2: 집에 있었구나.
0: 얘들아, 어제는
3: 자, 받아.
0: 어? 이게 뭐야?
3: 어제는 고마웠어. 다 같이 준비한 거야.
0: 어? 고마웠다고?
3: 루피가 맛있는 쿠키를 만들어줬잖아.
2: 크랑크랑.
5: 놀이기구도 돌려주고.
3: 보물찾기도 정말 재밌었어.
2: 맞아.
3: 루피는 정말 좋은 친구야.
1: 맞아요. 루피는 정말 착해요.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 Z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한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우리의 활약. 이랴 이랴 어떠냐 내 속도가
1: 엄청 느리거든.
2: 어허 거기.
0: 네?
2: 우리 기구 타면서 장난치지 마세요.
0: 네, 죄송합니다.
3: 어? 이현?
0: 어? 어? 어? 유리야?
3: 어? 유리?
0: 유리야!
3: 다 같이 놀러 왔구나. 진작 알았으면 나도 같이 다닐걸. 약속했던 친구가 아파서 나 혼자 왔거든.
1: 친구요? 아, 어? 남자친구. 으아!
0: 뭐? 조그맣게 놀았다고.
3: 아쉽게도 남자친구는 없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 아주 멋진 한 사람이 있긴 하지. 그건 바로... 아이 참, 꼭 알고 싶니?
1: 아니요, 관심 없는데.
3: 그건 바로... 파이어로보의 피닉스님이야.
0: 피닉스? 역시!
3: 언제나 위기에서 날 구해주셨던 피닉스 왕자님의 모습.
4: 괜찮으세요?
3: 낮이고 밤이고 눈만 감으면 언제나 그 모습이 떠올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도 피닉스님에게 어울리는 훌륭한 응급 구조사가 되어야 해!
0: 유리야, 정말 감동했어. 네 마음 받아줄게.
5: 네가 왜 감동을 해?
6: 그래, 받아주긴 뭘 받아줘.
0: 어? 아니, 그게... 롤러코스터가 매달려 있잖아. 저기 좀 봐. 바퀴가 얼어있어.
6: 아이스 걸치신가?
3: 심상치 않아. 어서 가자. 응. 얘들아, 어디 가?
7: 마리 팀장님,
8: 롤러코스터 바퀴가 얼어서 거꾸로 멈췄어요. 어서 출동해야 해요.
9: 알았어,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10: 최후의 훈련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허큘리스 액션!
1: 이카루스 액션!
2: 피닉스 액션!
0: 우린 대관람차로 가봐야겠어.
3: 알려주세요.
0: 저희가 곧 구해드릴 테니까 안심하세요.
2: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0: 아니, 그냥 하나씩 얼음을 깨는 수밖에. 제이, 네가 대관람차를 돌리면 내가 얼음을 하나씩 쪼개서 사람들을 탈출시킬게.
2: 알았어.
0: 이야! 어서 나오세요!
3: 고마워요!
2: 자, 다음 간다!
0: 응? 더? 어떡해!
4: 피닉스, 아이를 받을 준비해!
2: 알았어! 내려갈 거니까 꽉 잡아! 자, 이제 안전해!
0: 고마워요! 역시 피닉스님이야.
2: 좋았어. 모두 구조해주겠어. 자자자. 사랑꾼 준비해주세요.
4: 자자 조심조심.
0: 피닉스님.
4: 고마야. 네가 마지막이야.
2: 훌륭하게 버텨줬어.
5: 고마워요 피닉스. 이카루스도요.
4: 천만에.
2: 자, 그럼 이제 내려가.
6: 어?
4: 아이스걸?
6: 일단 귀찮은 날파리부터.

0: 오늘은 좀 재밌네. 그럼 또 보자고.
1: 어쩌지? 곧 끊어질 것 같아. 저러다 떨어지겠어.
2: 이제 나오세요.
3: 아, 살았다, 살았어.
2: 저쪽은 아직인가?
4: 제이, 타이탄을 높이면 아이를 받아내기 충분할 거야. 여기 마무리는 나한테 맡기고 어서 이동해.
1: 알았어. 하지만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3: 무서워.
5: 반장아! 반장아!
2: 어쩌지? 그래, 위험하긴 해도 이 방법뿐이야.
5: 우리 아들, 조금만 참아.
4: 반장아, 걱정 마. 누나가 받아줄게.
1: 유리야, 위험해. 안돼! 이런, 늦었어.

0: 아빠!
1: 왜 그래? 어디 다쳤니?
0: 잠깐만요. 제가 잠시 살펴볼게요.
2: 큰일 나는 줄 알았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둘 다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좀 무모한 방법인 것 같긴 하지만 참 대단하죠.
3: 저런 구조 방식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 자신을 희생해 아이를 구해낼 생각을 하다니.
1: 이제 괜찮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4: 유리야!
0: 너희들 어디 갔다 와?
4: 어? 아!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말이야. 그치? 그치?
1: 요즘 변비가 유행이라.
0: 아, 그렇구나. 고생했네.
4: 저기, 잠깐 좀 모여봐. 방금 마리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말이야.
0: 마리 팀장님? 그런데 왜 속삭이는 거야?
4: 그게 정 박사님이 유리 누님한테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본부로 데려오라셔.
1: 유리를? 왜?
0: 그러게. 누가 나를 보자는 걸까?
4: 아, 정 박사님이.
0: 정 박사님이 누군데?
4: 그야, 파이어로브의.
0: 파이어로브의?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파이어 로봇가 놀이공원에서 일어난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러면 놀이공원 안전수칙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2: 우선 옷차림부터 신경을 써야 해요. 끈이나 긴 장신구는 놀이기구에 걸릴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해야 하죠.
3: 또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에는 일어서거나 머리 그리고 손과 발 등을 놀이기구 밖으로 내밀면 안 돼요. 이건 회전목마라도 마찬가지야. 이안.
0: 미안 이젠 안 그럴게.
4: 그리고 놀이기구를 타거나 내릴 때 차례를 어기거나 마구 뛰어다니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1: 그래, 모두들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더 즐겁게 놀 수 있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5: 안전! 안전!

0: 꿈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스타코어를 삼킨 티라노. 설마 저거 스타코어 때문인가? 어, 안 돼! 가지 마! 내 스타코어 돌려줘! 으아!

0: 얘들아, 저것 좀 봐.
1: 우와! 말도 안 돼! 저게 뭐야?
2: 어떻게 된 거지? 다들 빛을 내면서 춤을 추고 있잖아.
3: 저렇게 신나는 장면은 처음 봐. 나까지 춤을 추고 싶어지는데?
1: 아무래도 스타코어 때문인 것 같아요. 스타코어는 아주 이상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3: 정말? 공룡들의 댄스 파티라니. 이건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한 연구 기회야. 당장 조사하러 가자꾸나.
4: 좋아요, 엄마. 디노, 스테고, 출동 준비.
5: 디노, 출동 준비 완료.
4: 우리만 믿어.
1: 다이너윙스랑 출동하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2: 그러게, 기대된다.

0: 슈퍼리스와 다이노리스 다같이 출동!
1: 저기다! 어? 내려가서 확인해보자! 디노, 이 리듬 마음에 든다.
2: 나도 발이 저절로 막 움직여.
3: 나 좀 끼워줘. 얘들아, 저기 좀 봐. 티라노사우루스야. 근데 왜 저러는 거지?
4: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배가 엄청 부풀어 올랐어.

0: 아주 멋진 춤인데.
1: 브라보. 지금 춤을 감상하며 좋아할 때가 아니야.
2: 그렇지. 미안해.
3: 티라노사우루스가 뿜어내는 무지개가 공룡들을 춤추게 만드는 건가?
1: 아직 단정 지을 순 없어.
2: 제대로 검진해보는 게 좋겠어. 내가 뱃속을 확인해볼게.
3: 어? 세상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우리가 찾던 스타코어를 삼켰나봐!
1: 그래서 배가 저렇게 커진 거구나.
2: 그 커다란 광석을 삼켰으니 배가 아픈 것도 당연해.
1: 오, 이런! 배가 풍선처럼 계속 부풀고 있어!
0: 디노, 친구를 보호한다. 다치면 안 된다.
3: 큰일이야. 스타코어를 당장 뱃속에서 꺼내줘야 해.
1: 어떡해.
2: 아, 좋은 생각이 있어. 소화제를 찾아서 먹이면 될 거야.
4: 소화제를 찾아서 먹이자고?
2: 그래, 내가 배탈에 아주 효과가 좋은 특별한 꽃이 자라는 곳을 알고 있거든. 따라와, 지금 바로 안내할게.
3: 디노, 소화제를 찾아올게.
0: 여긴 디노 있다. 걱정 말고 다녀와.
1: 돌아올 때까지 공룡 친구를 잘 지켜줘.
2: 바로 저기야. 이게 바로 내가 말한 꽃이야. 가운데에 있는 꽃가루를 모아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면 소화제가 돼.
3: 꽃가루로 만들어진 수영장 같잖아. 우와, 여기 엄청 넓은데?
1: 서둘러, 어서 시작하자.
3: 좋았어, 해보자고.
2: 티라노사우루스한테 먹이려면 훨씬 더 큰 덩어리가 필요한데 이런 속도론 너무 오래 걸리겠어.
3: 어? 걱정 마, 스테거. 난 최고로 빠른 비행기니까. 거기, 섀도우 스핀! 우와! 휴! 이 정도면 되겠지?
0: 디노, 공놀이 잘 못한다.
3: 디노,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0: 거기, 안 돼. 놓쳐버렸어. 어떡하냐? 디노, 춤을 멈출 수 없다.
3: 저런, 디노!
1: 호기, 조심해!
2: 소화제가!
3: 호기, 일렉트릭 스핀!
1: 구조용 루프 흡착컵 액션!
3: 간다! 히야!

0: 디노, 이제 춤추지 않는다.
1: 디노, 원래대로 돌아왔네.
2: 티라노사우루스도 괜찮아진 것 같아. 근데 스타코어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 아, 참, 잠깐만. 스타코어는 어디 있지?
1: 티라노사우루스의 방귀에 날아간 거 아닐까?
2: 어우, 안 돼. 티라노 몸에서 나왔다면 분명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야. 빨리 찾아보자, 호기.
1: 좋아. 디노, 스테고, 나중에 보자. 우린 스타코어를 찾으러 가야 해.
0: 알았다. 그럼 디노는 다이노 본부로 돌아가서 보고하겠다.
3: 조심해, 얘들아.
1: 걱정 마. 안녕.
2: 설마?
1: 응? 뭐야? 날려버리면 어떡해? 아유, 내 스타코어. 일단 찾으면

0: 사라진 번개 에너지를 찾아라.
1: 울죽은 비밀 아지트에 도착했어. 멋진 번개맨이 될 수 있게 도와줘. 번개 파워. 첫 번째 미션, 번개 에너지를 모아 우주선을 작동시켜라. 번개 우주선 타고 우주로 슝슝. 미션 성공. 두 번째 미션, 체력을 키워라. 뛰고 그리고 신나게 놀면 힘이 쑥쑥 솟아날 거야. 번개 파워 충전.
2: 미션 성공. 번개맨 체험관에서 번개 대원이 되어보자. 번개

0: 말랑모직 팩 메이커. 말랑차를 넣고 쉐이커로 쉐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콕. 모직 팩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쫀득쫀득. 모직 팩 하우스에 쏙. 말랑모직 팩 메이커.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0: 아무것도 재미없어. 뭐 재밌는 거 없나?
1: 개순아, 할미 왔다.
2: 어? 할머니?
1: 개순아. 아유, 아유, 개순이 어디 갔나? 이런 것
2: 개굴 놀랐지 할머니.
1: 아유 개순이 이 녀석아, 할머니 심장 뛴다고 이런 장난하지 말랬잖아. 이놈아, 너 이제 일로 와. 너 일로 와.
2: 할머니
1: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0: 어? 어? 누구지? 어?
1: 요정들 안녕! 나연아 개신이! 불개구이!
2: 개신이 개순아!
3: 말썽쟁이 개순이야.
0: 설마 같이 놀자고 연락한 건 아니겠지?
1: 너희들 뭐해? 안 바쁘면 나랑 놀자! 불개구이!
3: 우리 좀 바빠.
4: 많이 바빠. 많이.
1: 그래? 왜 바쁜데? 불개구이!
4: 왜 바쁘지?
3: 우리가
4: 아까 전까지 분명 바빴는데?
3: 아, 큰일 냈던 것 같기도 하고.

0: 너희도 숨바꼭질 좋아하는구나. 나도인데. 나 방금 좀 전에 집에서 숨어있다가 우리 할머니 와 하고 놀라게 했거든. 그래서 우리 할머니 아이쿠 하고 넘어지셨다. 개구.
1: 뭐? 개수인 너 진짜?
2: 안 되겠어. 여기서 바로 문자
3: 꼭 풀고 말 거야. 아자.
2: 다음 장난 중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장난은 보기가 있어. 1번 숨어 있다가 할머니를 깜짝 놀라게 한다.
0: 이 구슬 꼭 사탕처럼 생겼다.
2: 2번

0: 장난감을 입에 떠본다. 3번.
1: 이 구멍에 이 가위를 쏙 떠오면
0: 전기 콘센트 구멍에 뾰족한 걸 집어넣는다. 이 중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장난은 뭘까?
1: 정답!
2: 깜짝이야.
1: 절대 하면 안 되는 장난은 뭔지 모르겠고 1, 2, 3번 다 재밌겠는데? 다 해봐야지. 그게
3: 개순아, 정답 1, 2, 3번 다 하면 안 되는 장난이야.
2: 맞아
0: 동동이가 정답. 예! 할머니를 깜짝 놀라게 하면 할머니가 넘어져서 다치시거나 놀라 쓰러지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장난은 정말 위험해.
1: 무슨 맛이려?
0: 구슬을 입에 넣었다가 꿀꺽 삼키게 되면 정말 큰일 나. 구슬이 목구멍에 걸리면 숨이 막힐 수도 있고, 구슬이 뱃속에 들어가면 배가 많이 아플 수 있어. 그러니 장난감은 절대 입에 넣으면 안 돼. 전기 콘센트 구멍에 뾰족한 걸 넣었다간 전기에 감전돼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그러니 전기 콘센트 구멍에 뾰족한 걸 넣으면 절대 안 돼. 잘 알았지, 개순아?
1: 알았어. 그런 장난이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
3: 아휴, 그니까 개순이 네가 온다고 하면 우리가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걱정이 되는 거야. 또 심한 장난하면서 놀자고 할까 봐.
2: 맞아. 아니, 오죽했으면 네가 아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바쁘다고 했을까?
1: 야! 뭐? 그런 거야? 그럼 아까 꾹꾹 숨은 것도 나랑 놀기 싫어서?
2: 아니야!
1: 미안, 내가 눈치가 없었다. 나 이만 갈게. 안녕.
0: 잠깐! 개순아! 조심해서 가.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또 심한 장난치지 말고.
1: 골게. 안녕.
4: 안녕.
3: 근데 개순이 좀 슬퍼 보이네.
2: 우리가 너무 뭐라고 했나?
0: 에이, 그래도 위험한 장난치는 건 뭐라고 해야지.
2: 그건 그래.
3: 맞아.
0: 아, 좀 심했나?
4: 쟤 운다.
0: 아니, 그래도 뭐라고 해야지.

어디서 놀지? 굴개굴.

0: 사다라버니 구름보다 먹혀졌다 돌개굴.
1: 에이 버릇없는 녀석, 이 산 할아버지가 혼내줄 테다.

0: 예순이 개구쟁이 녀석 어디로 도망갔어?
1: 어?
0: 산 할아버지다. 내가 더 혼내줘야 하는데 이 녀석 어딨어?
1: 어, 산 할아버지 화 많이 나셨나 봐.
2: 덜덜덜덜덜 그런가? 안 되겠다. 우리가 가보자. 오호리딩딩.
0: 개순이 녀석 찾아내야 하는데 대체 어디로 도망친 거야?
1: 산 할아버지 화 푸세요. 개순이가 심심해서 그랬을 거예요.
3: 예, 저희가 장난이 너무 심하다고 좀 뭐라고 했더니 개순이가 속상해서 가버렸거든요.
2: 원래 외롭고 심심하면 막 짓궂은 장난도 하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0: 맞아. 아유, 그런 거라면 내가 용서를 해줘야지. 그 외롭고 심심한 마음 내가 아주 잘 알거든. 이 산 할아버지도 맨날 여기 혼자 있어서 너무 외로워.
2: 산 할아버지, 저희가 재밌는 퀴즈 내러 자주 올게요. 너무 외로워 마세요.
0: 뚝! 그럼 꼭 다시 와야 한다. 안 오면 나 비침.
4: 네, 산 할아버지.
5: 괜히 장난쳐서 이게 뭐야? 누구지? 여보세요?
2: 개순아, 괜찮아?
1: 딩딩? 전화 왜 했냐?
6: 비 맞은 거 다 말랐으면 우리랑 같이 놀자.
3: 우리도 너랑 놀고 싶어. 대신 위험한 장난만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1: 나 그런 위험한 장난은 앞으로 절대 안 할 거거든. 딱 기다려. 개순이가 간다.

0: 앞으로 놀지는 대신이 네가 정해봐.
1: 그래 그래.
2: 우리 네가 하자는 놀이 할게.
1: 어 뭐야? 나는 그것만 하면 돼. 소리 잡기 잡기 놀이 보드 게임 엄마 아빠 놀이 그다음에 무궁화 집이었습니다 딱지치기 윷놀이 경찰 놀이 도둑 놀이 어, 검사 놀이 판사 놀이 그다음에 어 탈출 놀이. 어? 뭐야? 오 요정들. 응? 숨바꼭질 하겠구나! 알았어! 꼭꼭 숨어라!
0: 저 놀이를 어떻게 다 해?
3: 난 개순이가 무서워.
0: 살려주세요!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1: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2: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3: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4: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누아.
5: 있어, 외계인 있다고.
6: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7: 알고 싶지 않아.
8: 지금 무서운 걸 잊었어.
9: 뇌를 바꿀
10: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고장은

0: 말을 잘한다. 낯으로 말로 카메라로 스마트 패드.
1: 레오미.
2: 네, 주인님.
3: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1: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3: 똑똑한 AI 로봇 레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1&1.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아삭아삭 배추김치.
1: 맛있겠다. 나는 김치대장.
6: 나도 김치대장.
1: 그거 알아? 난 파김치까지 먹어봤지. 파김치까지? 대단하다.
6: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김치는
7: 배추김치.
6: 찌찌뽕.
1: 김치 하나면
6: 밥 한 그릇 뚝딱.
7: 맛있어.
8: 개벽,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9: 티 나요? 제가 요즘 화장실에 가서 아무리 힘을 줘도 응가가 안 나오거든요.
8: 변비로군.
9: 맞아요. 그래서 요 배추 사왔어요.
8: 배추? 배추는 왜?
9: 요 배추로 김치 담가 먹으면 변비에 최고래요. 또 건강에도 좋고요.
8: 김치를 먹으면 건강해진다?
9: 예.
8: 그렇다면

0: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김치를 아주 맛없게 만들어야겠군. 쭉! 미음, 우, 릴, 물, 릴, 어, 이응, 렁, 물렁물렁.
0: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김치 맛이 기대되는군.
2: 한글 용사 아이야!
3: 네, 대왕배님.
2: 아야 용사, 어서 출동하세요.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습니다.
4: 예. 네.
5: 천지.
6: 각오해라.
2: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미읍과 시읒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5: 아, 밥 먹는 중이었구나.
7: 네.
6: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어.
5: 파괴된 글자는 비읍과 치읒이 들어가.
8: 비읍과 치읒이면...
7: 아야, 이것만 마저 먹어요.
6: 아, 그래, 어서 먹어.
8: 배추김치가 왜 이래?
5: 왜 그래? 배추김치가 맛이 없어?
8: 네, 이상하게 물렁물렁해요.
9: 물렁물렁? 조금 전까진 아삭아삭 맛있었는데?
6: 잠깐! 배추에도 비읍과 치읒이 들어가. 내가 가서 확인해볼게.

0: 역시 예상대로야. 배추들이 모두 시들어서 힘이 없어. 아삭아삭 배추에 물렁물렁 시들게 만드는 마법을 쓴 것 같아.
1: 그래서 배추김치까지 물렁물렁해진 거야.
2: 내가 좋아하는 배추김치를 맛없게 만들다니. 천지.
3: 어서 가서 배추 글자를 찾아요.
1: 그래, 어서 출발하자.
4: 네.
5: 자음, 모음, 변신.
1: 어서 찾아보자.
6: 저기 비읍지읒이 있어요.
0: 어? 응? 저건 반칙 카드?
7: 어? 한글 세계에서 아주 아주 가끔씩만 나타난다는 반칙 카드잖아요.
8: 놓칠 수 없지. 쭉.
7: 우와, 다른 글자로 바꿀 수 있는 반칙을 쓸 수 있나 봐요.
8: 오늘은 이 반칙 카드로 방해해볼까?
1: 천지.
6: 어?
7: 어?
6: 배추예요.
8: 반칙 카드 비읍치읒이 들어간 다른 글자로 바꾸다.
6: 어떡해, 배추가 부채로 바뀌었어.
3: 천지, 반칙하지 마요.
7: 그러니까 누가 반칙카드 발견하래.
1: 어? 저기도 비읍치읒이 있어. 저것도 배추야.
8: 반칙카드.
1: 오. 오.
6: 아, 이번엔 반찬으로 바뀌었어.
1: 천지.
7: 천지 대장님, 화장실 좀.
8: 개벽 정말.
1: 어? 어디로 간 거야? 일단 빨리 배추 글자를 찾아보자.
0: 좋아.
1: 가자.
0: 채소밭이야. 여기에 배추가 있지 않을까?
1: 어? 저기 비읍치읒이야.
6: 우와! 배추예요!
8: 반칙카드!
1: 오! 오!
6: 아, 이번엔 부추로 바뀌었어. 반칙카드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
0: 저 반칙 카드를 없애야 해.
1: 천지, 각오해라!

0: 반칙 카드를 바람으로 날려주마.
1: 자, 어림없다.
0: 야호! 반칙 카드가 사라졌어. 천지, 이제 반칙은 못 쓰겠는걸?
1: 두고 보자, 아이야.
2: 대추가 시들어서 글자를 찾을 수가 없어.
0: 자마, 모마, 마법진을 펼쳐줘.
3: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이응 아 아
1: 시읒 아 기역 삭
0: 아삭
1: 아삭
0: 배추가
1: 아삭아삭
2: 우와 다시 아삭아삭해졌어.
1: 그럼 글자를 찾아볼까?
3: 돌아와 한글.
0: 애를 쓰려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좋아. 뿅망치 대극복 합체 아와 이가 맞나? 에? 치어 우는 내가 쓸게. 흑! 뿅망치로 우!
1: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4: 네!
2: 기읍이 애를 만나 배! 치읒이 우를 만나 추!
4: 배추!
5: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 다시 아삭아삭해졌어. 맛있다.
6: 오, 우리 김치대장들 김치가 그렇게 좋아?
4: 네.
6: 그래, 김치에는 유익균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장을 아주 튼튼하게 해주지.
2: 유익균이요?
6: 나쁜 균이 아니라 몸에 아주 아주 좋은 착한 균이지.
2: 아하, 그러면 난 김치 더 많이 먹어야지.
6: 그래, 그래. 그럼 할아버지는 배추김치보다 깍두기. 맛있어.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4: 배추!
6: 배추!

0: 이거 완전 짱이다.
1: 사랑아, 도석 좀 줄래?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석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1: 엄마폰 말고 내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사진 3,000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2: 더커져 하면 플러스.
3: 몰라 그래?
2: 플러스.
1: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4.0 원인원.
4: 돌아라 이용사의 회오리 바람.
5: 천지 훈민정음을 어서 내놔.
6: 대공후리
5: 전차.
7: 제가 받았어요.
8: 한글 용사 이 바람처럼 하늘을 붕붕 날아다녀.

0: 대극봉으로 해오리 바람을 일으켜 날 방해하지.
1: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0: 이 한글을 파괴해도 나를 괴롭힐 수 있을까? 미음, 어, 미음, 멍, 시읒, 우, 추, 기긋, 아, 다, 멈추다.
1: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이 용사, 이제 넌 끝이야.
2: 아, 또 한글이 파괴되었어. 아야 용사, 어서 출동해서 파괴된 글자를 찾으세요.
3: 네, 대왕별님.
4: 용사,
5: 왜 그래?
4: 힘이 빠지고 있어. 뭐라고?
2: 이럴 수가. 가만히, 이 용사의 힘이 빠진다는 건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바로 비읍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6: 네? 이 용사님이 쓰러졌다고요?
7: 천지가 바람 글자를 파괴해서 그래.
6: 바람 글자가 파괴됐는데 왜 이 용사님이 쓰러져요?
8: 이 용사의 힘은 바람에서 나오거든.
9: 네?
8: 아주 옛날 우리 용사들은 각자 한글 세계에서 수련했지.
10: 그때 우린 한글만 쓸 수 있었고 다른 힘이 없었어.
11: 한글을 지키기 위해 더 큰 힘을 갖고 싶어.
8: 그런데 어디선가 산들산들 바람이 불어온 거야.
11: 어? 이건 어디서 부는 바람이지?
8: 이 용사가 도착한 곳은 바람의 힘으로 가득한 바람 계곡이었어.
11: 어? 저건 바람개비야? 어? 저건 무슨 글자지? 어? 비읍, 아, 바. 리을, 아, 미음. 람. 바람이야! 오? 오? 오? 오? 야. 바람의 기운이 온몸을 타고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져. 오. 야호!
8: 바람의 힘을 얻게 된

0: 용사는 바람처럼 하늘을 날아다니고
1: 열심히 수련해 태극봉 회오리도 쏠 수 있게 되었어.
2: 우와, 이 용사님의 힘은 바람에서 나오는 거구나.
3: 그런데 천지가 바람 글자를 파괴해서 바람개비가 멈춘 것 같아.
2: 그럼 어떡해요? 어서 가서 바람개비를 다시 돌려요.
4: 그래, 어서 서두르자.
5: 네! 자음, 모음, 변신!
2: 이게 바람계곡의 바람개비?
5: 진짜 크다.
3: 역시 바람개비가 멈춰있어.
4: 어서 돌려야 해.
6: 바람개비를 다시 돌리게 둘 순 없지.
7: 천지
6: 고장. 바람개비가 고장나다.
3: 안 돼!
4: 하용사, 우리 힘을 모으자.
3: 알았어.
4: 안 돼! 용사!
6: 전직원, 아유! 너의 둘의 힘만 날 이길 수 없다.
2: 자음모음 마법질 펼쳐서 바람개비를 돌려보자. 좋아.
8: 하, 그렇게는 안 되지. 이 망치 카드로 바람개비를 부숴주마. 이야, 망치!
3: 바람개비를 다시 돌리려면 잠깐이라도 천지를 멈추게 만들어야 해.
4: 멈춰? 아, 아용사, 우리 예전에 연습했던 거 기억나?
3: 아, 어서 해보자.
4: 좋아.

0: 눈치 챙겨.
1: 공격이 풀리기 전에 마법진을 펼쳐야 해.
2: 자마, 모마, 마법진을 부탁해.
3: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2: 디귿, 오, 릴, 돌.
1: 디귿, 아, 다.
2: 돌,
1: 다.
2: 바람개비가
1: 돌다.
4: 다시 불고 있어. 우와.
5: 바람의 힘이 다시 돌아왔군요, 이 용사.
2: 네, 대왕벨링. 각오해라, 천지.
1: 우와, 천지.
6: 바람개비 정도야. 다시 부수면 그만.
2: 과연 그렇게 될까?
3: 이용사님!
7: 태극봉! 초호! 강호!
5: 이용사, 두고 보자!
4: 이용사님, 이제 괜찮아요?
2: 그럼. 아주 아주 힘이 넘치는 걸. 그럼 어서 글자를 찾자. 헛, 나와라 한글.

0: 바람의 힘이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1: 다 아용사와 야용사 그리고 자음이랑 모음이 덕분이야. 고마워 모두.
2: 정말 괜찮은 거죠?
1: 그럼 이번에 바람의 힘이 더 세진 것 같아.
3: 맞아. 초강력 회오리를 쓰는 건 처음 봤어.
1: 더 강력해진 힘으로 바람처럼 출동의 한글을 지킬 거니까 다들 기대해.
4: 오, 기대할게.
5: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6: 바람!
5: 바람!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0: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관한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펌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1: 놀이터에서 놀아요.
2: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1: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2: 멋있겠는데?
1: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2: 거기서!
1: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2: 안 돼, 토끼야!
1: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총사!
1: 짙은두의 첫 임무. 누군가가 1년 전 나에게 돌연변이 공룡과 싸우게 될 거라고 했다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 거야. 하지만 그게 현실이 됐지. 나와 팀원들은 최신 기술과 무기를 동원해 백스 헌터가 만든 아머 다이노들과 맞서 싸워왔어. 그리고 그 여정에서 새로운 친구도 만났지. 하지만 최근 백스 헌터는 한층 더 강력한 아머 다이노인 메카 다이노를 만들어냈어. 이들은 우리가 맞서 싸운 그 어떤 상대보다도 크고 강하며 악랄했지. 전투를 하던 중 위기의 순간에 퀀텀 점프를 하게 됐고 엉뚱한 곳에 떨어졌어. 메카 다이노는 어디로 간 거지?
2: 스캐너에는 아무것도 안 잡혀. 사라졌나 봐.
3: 그건 불가능해. 거대한 키메라가 그냥 사라져버릴 리가 없잖아.
4: 다이노스터, 방금 키메라가 산사우리오에 나타났다. 이쪽으로 와줘야겠어.
5: 네? 못 가요. 전투하느라 퀀텀 에너지를 다 써버렸어요. 재충전이 필요해요.
6: 걱정한 대로구나. 그렇다면 팀의 새로운 멤버를 영입하는 게 좋겠어.
7: 새로운 멤버요?
8: 제가 다이노스톱 멤버라고요? 오, 예! 다이노 슈트도 받나요?
6: 슈트를 받고 싶다면 먼저 음료부터 선택해야 할 거야.
8: 어, 감사한데 목이 안 말라서요.
6: 따라오렴.
8: 어?
6: 음료를 골라봐.
8: 그럴게요.

0: 좋았어. 세상에 최고야. 야! 와, 완전 멋있어요.
1: 당연하지, 내가 만들었거든. 근데 지금은 패션쇼할 시간이 없어. 나가서 키메라를 막아야 해. 네가 탈 다이노모빌 스밀로 바이크란다.
0: 말도 안 돼. 와, 제가 탔던 오토바이보다 훨씬 멋있어요.
1: 야, 저 임무를 혼자 보내고 싶진 않았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서.
0: 근데 어떻게 조종하죠?
1: 네 살인 오토바이를 본떠서 만든 거라 조종하기 어렵진 않을 거야.
0: 하. 아, 오, 그러네요. 걱정 마세요. 잘할 수 있어요. 좋았어. 가자.

0: 어, 이런! 스밀러 미사일! 됐다! 받아라! 머리 달린 꼴이라니! 만만치 않은데? 거리를 벌려볼까?
1: 지툰도 다이노모드로 변신해.
0: 아, 알았어요. 아, 다이노모드라. 아, 이거다. 스밀러 파이크 다이노모드로 변신. 야, 어디 실력 한번 볼까? 이제 가까이서 상대해주지.

0: 발사! 왔어! 자말라에서 성난 코뿔소를 포박했던 방법을 써보는 거야! 여보 공격이라고 뭐 다른 거 있겠어? 예! 성공이야! 그럴 줄 알았지!
1: 완전히 깨끗해져!

0: 좋아, 이제 해보자.
1: 퀀텀 에너지 충전 확인, 집으로 가자.
2: 퀀텀 점!
3: 이게 내 처음이자 마지막 출동이 되는 건가? 얘들아!
0: 늦어서 미안해.
4: 그래도 혼자서 잘 버텼네, 신입. 훌륭해.
5: 맞아, 우선 거기서 꺼내줄게.
0: 나머진 우리한테 맡겨!
6: 돌아왔군, 다이노스타! 좋아! 파괴치겠게!
5: 그래, 만나서 반가워!